0: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세율이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보호 취지에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해야 한다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일은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징벌세이자 세금 핵폭탄이라고 혹평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거라 경고한 뒤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철회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어제에 이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우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오전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은 오후에 각각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른바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과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됩니다. 올여름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86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221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북 완주에서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진 80대 남성과 텃밭에 쓰러졌다가 치료 중 숨진 90대 여성 등 2명이 추가돼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는 하루 사이 17,130여 마리 늘어 누적 55만 1,200여 마리로 집계됐고 양식 어류 피해 신고는 15만 9,900여 마리로 늘어 36만여 마리로 기록됐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진 프로야구 경기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SSG 구단은 어제 치러진 SSG와 LG의 경기 중 모두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이 의심된다는 증상을 호소해 치료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2명은 의식저하 등 중증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O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서울과 광주 경기는 취소했지만 폭염경보가 발효된 인천 경기는 정상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에 거주 중인 370여 세대가 폭염 속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계양 여성회관과 효성 도서관 등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업체 6곳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서로 합의하거나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메신저 대화 내역과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1.71% 오른 54,085.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79% 오른 7,736.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2.59% 오른 26,584.9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최고치를 같이 갈아치웠으며, S&P 500 지수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건 지난 6월 2일 이후 2개월 만입니다. 국제유가도 급락해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어제보다 5.3% 하락한 배럴당 79.3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75.77달러로 5.7%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인 AMD가 AI 기술을 구동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AMD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112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한 67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64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은 1.66달러로 예상치인 1.62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의 급격한 변동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 50분 기준 달러당 1,429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외환시장 통계를 보면 최근 몇년새 원화는 엔화와 동조화돼 달러화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변동폭은 엔화보다 더 컸습니다. 달러화에 견준 원화 환율은 연말 기준으로 2023년 달러당 1,288원에서 2024년 1,472.5원으로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호황이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7명은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기 안산, 김포, 평택, 파주와 용인 일부 지역 등에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절기 입추를 이틀 앞둔 오늘도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전북 서해안 등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6도, 습도는 6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고요. 나스닥은 2% 넘게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불안감이 여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빛이 보인다는 점이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줬습니다. 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급락을 했고요. 미국 증시를 계속 보다 보면 느끼는 거는 이 부침이 있긴 한데 그래도 참 꾸준하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우리 증시에는 그런 믿음이 잘 안 가기도 하고요. 여전히 도박판을 연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코스피는 5% 하락했다가 1.6% 오르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는 중이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3% 넘게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오른폭을 약간 줄이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거는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인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순환매 같기도 한데 이렇게 올라서 780이라서 그냥 기술적 반등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이 부분에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하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어제는 평가편으로 저희가 방송을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실전 대응편으로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만나보시죠.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부자가 되는 비법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형 우리은행 WM 상품부 부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 증시, 자, 어제는 코스피가 오락가락하더니 막지막에는 약간 올랐고요. 네. 약간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 이제 1% 정도는 약간으로 보여요. 오늘은 장 초반에 4% 지금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약간 조정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1: 예, 일단 미국 시장이 올해 연초부터 가장 이제 미국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부분은 AI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정말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0: 돈은 언제 벌 거냐?
1: 예,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투자가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작동을 했었던 거고요. 그게 상반기 미국 시장, 특히 이제 AI 투자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좀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0: 네.
1: 상반기 때까지는 두 번에 걸친 어닝 시즌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번 실적 발표 때 특히 이제 7월 마지막 주 2주간에 걸쳐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0: 네.
1: 주목이 되는 거는 이 기업들이 실적도 좋았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AI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실적을 가시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0: 네.
1: 이 부분이 그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실적을 달성하는구나 라는 신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미국 시장의 올해 상반기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을 해소시키는 단초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최근에 어떤 미국 시장의 강세가 뭐 단순한 어떤 반등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상승 추세를 회복해 나가는 시도 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세 번의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어떤 불신 같은 게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1: 맞습니다. 예.
0: 처음에 알파벳이나 테슬라 이번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좋아.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하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요.
1: 그렇죠.
0: 이번에 간밤에 AMD도 그랬는데 이렇게 깜짝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이런 빅테크들의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 부식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일부 기업들의 어떤 실적 결과는 다소 부진한 부분이 연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메타 플랫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 플랫폼스는 미국 그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한 네다섯 개 기업 중에 이제 하나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아졌고요. 뭐 이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0: 그렇겠죠.
1: 건데
0: 예.
1: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을 때 돈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신호를 보내줄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0: 아직 돈은 못 벌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신호.
1: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 플랫폼은 이번에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회사 측 가이던스, 그러니까 회사 측의 예상치적 이 부분도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한 다른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0: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회사는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1: 네.
0: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을 다 상회를 했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모두 투자를 현 계획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1: 예.
0: 예상보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익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회사가 이제 한두 회사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4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그런 부분을 좀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1: 네.
0: AMD 같은 경우가 뭐 어제 다소 부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고요.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이익률에 대한 어떤 회사 측에 제시했던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약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1: 아니죠. 인프라죠.
0: 맞습니다.
1: 예.
0: 이게 인프라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AMD 주가의 어떤 부진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포함이죠. 부정적 영향력이 확산되는 어떤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별로 상황이 좀 달랐다라고도 볼
0: 예.
1: 수가 있는데 메타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왜 얘네만 이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0: 예를 들면 이젠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1: 네.
0: 아마존이나 또는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1: 네.
0: 구글의 모회사. 이 회사들은 클라우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상당히 뚜렷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높은 성장세는 결국은 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했는데 메타는 이 부분을 증명을 못했습니다. 메타는 특별히 AI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AI 투자의 그 예상 투자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하한선을 약간 높이면서 투자 자체를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 예.
0: 수익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상당히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이게
1: 예.
0: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적자, 전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방식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설명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주가 흐름에도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AMD 설명해 주시면서 인프라 확대의 수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프라 확대의 수혜 기업, 우리나라의 대형 기업 두 개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본격적인 반등, 예전에 고점 이상을 올라가는 그런 반등,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까?
0: 당분간은 조금 조정 과정을 좀 조정 과정이라는 얘기는 급등이 있었고
1: 네.
0: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주가가 직전 고점을 다시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큰 폭의 강세 이런 흐름을 보이기는 쉽지는
1: 네.
0: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진동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이 될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너무 투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1: 네.
0: 투자를 약간씩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애플 같은 회사는 비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한테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입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하기도 했고요.
1: 네.
0: 이 얘기는 수요가 상당히 좀 강력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수요 기업들 비용 부담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가격에
1: 네.
0: 대한 어떤 저항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해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해결 과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주요 반도체 수요처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보통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은 기존 현재 가격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1: 그렇겠죠.
0: 예,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빅테크 그러니까 AI 투자를 주도하면서 반도체를 많이 수요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0: 비용 부담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1: 아,
0: 앞으로 돈이 얼마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라는 우려감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1: 아, 주는 사람도 좋고 그럼 받는 사람도 좋고
0: 그렇죠.
1: 그렇게 되는
0: 거네요. 주는 사람도 기업 실적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윈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되찾게 되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공교롭게도 반도체 기업들이 한참 안 좋을 때만 출입을 해봤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실감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소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게 배당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를 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SK하이닉스 주식 매입을 계기로 주가 200만 원 기준의 배당 수익률 2.5%까지 이렇게 배당금을 높이면은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액면 분할을 나설 수 있다. 이런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소설입니까? 현실 가능성도 있는 어떤 근본이 있는 그런 전망입니까?
0: 가능성은 분명히 다 있겠죠.
1: 네.
0: 근데 이제
1: 뭐 제로는 없으니까요.
0: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0: 다만 전혀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이익을 계속 내봤던 회사이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명확한 배당 정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배당 정책은 3개년 배당 정책을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지금 배당 정책은 2024년부터 2026년 올해까지죠. 올해 실적을 올해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여기서 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일종의 현금 가용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금액의 50%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입니다. 그러면 만일 잉여 현금 흐름이 1년에 한 100조다.
1: 네.
0: 그러면 50조 원
1: 그렇네요.
0: 이상을
1: 예, 예.
0: 50조 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이나 또는 배당으로 합산해서 이제 그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주주환원 정책, 삼성전자 정책인데
1: 네.
0: SK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규모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 맨날 뭐 중내산에 있었지.
0: 삼성전자와 같은 배당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배당 정책을.
1: 그런데
0: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앞에서 말씀드린 잉여 현금 흐름이 한 22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워낙 네. 돈을 네. 많이 네.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주 네. 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10조 원 정도가
1: 그렇네요.
0: 되고요.
1: 100조 원 이상.
0: 만 한 반
1: 예.
0: 정도를 배당을 하게 된다라면 55조 원 정도를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선주하고 보통주를 합쳐서 한 1500에서 1600조 정도가 되니까
1: 네.
0: 주주 환원 기대 이익률은 거의 7% 이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3에서 4%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높은.
1: 그렇죠. 우리나라 치고는 굉장히.
0: 네, 상당히 예.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배당 정책을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근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순이익 규모가 좀 적긴 하지만
1: 네.
0: 거기에 필적하는 순이익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잉여 현금 흐름을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만일 가정을 해서 50조 원에서 55조 원 정도를 배당을 할 수 있다면 SK하이닉스도 충분히 30조 원가량은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눈치도 많이 보일 것이고. 네.
0: 그렇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 시가총액 기준으로
1: 네.
0: 이 정도의 배당 규모는 앞에서 근거 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
1: 네, 네.
0: 2.5%의 배당 수익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네, 수준이 된다는
1: 네.
0: 얘기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전혀
1: 예.
0: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액면 분할 쪽은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지금 액면가가 좀 낮기 때문에 또 액면 분할을 할 수 있을 거잖아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1: 네.
0: 주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 이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미국 시장에 ADR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상장을 처음 한 회사는 quiet period라고 그래갖고
1: 네.
0: 특정 기간에는 주요 회사의 정책을 변경을 발표하지를 않아요.
1: 이해했습니다. 예.
0: 근데 이 기간이 25일이고요, 보통.

0: 25일이 끝나는 시점이 8월 4일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났고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는 주요 그 회사 재무 정책에 대한 변경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을 주주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라는 정책을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1: 나올 수가
0: 얘기고요.
1: 있겠네요.
0: 최근 뭐 근거 없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러니까 뭐 배당 수익률이 얼마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이유는 이 기간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1: 뭐,
0: 같고요.
1: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은
0: 그렇죠.
1: 아니라는
0: 예,
1: 거네요.
0: 분명히
1: 예.
0: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소집을 해야
1: 네.
0: 되거든요. 아마 이사회 소집을 하게 돼서 이런 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 기간에 진입했다, 들어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대적인 주주 환원책이 나오면은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1: 예.
0: SK하이닉스 주가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의 첫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1: 아,
0: 예.
1: 또 처음이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 그렇죠.
0: 미국 그
1: 예.
0: 하이닉스 AD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지금 액면가가 5,000원인데 더 쪼개면 500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0: 예.
1: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 살펴보죠.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집중 포화를 받고 요즘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다
0: 맞습니다.
1: 그러잖아요. 이 도박판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코스닥으로 간것 같아요. 3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오늘도 한2.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 ETF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더라고요.
0: 네.
1: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순환매로 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 코스닥 올라서 800선인데 떨어질 만큼 떨어져갖고 약간 반등하는 이 정도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0: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순환매 관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반등 정도로 일단 보여지고요.
1: 네.
0: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잘 알려졌다시피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너무 그쪽으로 쏠린
1: 다 빨아들였죠, 뭐. 네.
0: 좀 급격히 좀 단기에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고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쏠렸던 유동성이 반대로 이제 환류하는
1: 네.
0: 과정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게 어떤 주도주의 변화냐 그런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익 사이클 자체가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자금 흐름의 어떤 환류 차원에서의 반등 정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코스피가 올해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1: 예.
0: 연중 고점 기준으로는 지금 100% 이상 코스피가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졌다 그래도 연초 대비 50%가량의 지금 수익률을
1: 그렇죠.
0: 기록하고
1: 요즘이.
0: 있는
1: 예.
0: 거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1: 1200까지 올랐다가 쭉
0: 예,
1: 빠져버렸으니까요.
0: 코스닥과 코스피의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컸고
1: 네.
0: 그리고 이게 수익률 격차를 극단적으로 만들어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 쏠림이기 때문에 이 환류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1: 예.
0: 이런 차원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의 올해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너무 벌어졌고
1: 네.
0: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코스피가 여전히 수익률 1위인데 수익률 꼴등은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 거의
0: 나라
1: 뭐 메란
0: 시장에서
1: 때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0: 한 나라 시장에서 1등과 꼴등 지수를 다 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좁혀질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뭐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 과정 이런
1: 네.
0: 부분들은 추가적인 진행 과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래도 결국엔 실적이 중요하겠죠.
0: 맞습니다.
1: 이쪽도.
0: 예.
1: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코스닥 시장 더 힘을 낼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대세 시간 박석형 우리은행 WM 상품부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

0: 관심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퀴즈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거는 나라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거나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집을 팔았을 때 모든 조건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에 돈을 내야 됩니다.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무게가 큰 만큼 정부는 이 돈을 징수하고 어떻게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큰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세금, 2번 야금야금 또 올라금. 1번 세금, 2번은 야금야금 또 올라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어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세금, 2번은 야금야금 또 올라금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이 세제 개편안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2부에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세부담을 대폭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남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는 집을 팔지, 새 줬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지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고령층 분들의 고심은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라서요. 민감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저는 어제 이거 처음 보고요. 너무 어렵다. 첫 번째 드는 소감. 두 번째는 대체 이렇게까지 어려울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어제도 궁금하신 점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우물정의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은 우병탁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0: 이번 세법 개정안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밀하게 짜다 보니까
0: 네.
1: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을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매물을 좀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 네.
1: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일부 인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
0: 너무
1: 보니까
0: 어렵다. 예.
1: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훼손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0: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나? 예전에 청나라에 사신 갔다 온 분, 정원지였나? 아무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청나라는 세법도 단순함을 숭상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던 그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법을 이렇게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판들이 오가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마디 또 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넘는 집을 팔아도 이렇게 양도소득이 나도 세금은 몇 억밖에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지, 또 근로소득은 1년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고 이런 양도차익은 계속 동안 쌓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1: 네,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팩트로서는 맞습니다.
0: 예.
1: 특히 초고가의 차익이 굉장히 큰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80%까지를 공제받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0: 네.
1: 다만 애초에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경위를 좀 같이 언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통상 부동산은 오랫동안 보유하는데 그중에서도 1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령 예를 들어서 한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30년 동안에 발생한 차익 혹은 뭐 짧게 잡더라도 10년 동안 누적된 차익 즉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께서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 기준으로 45% 서택세 합치면 49.5% 이렇게 높게 적용되는데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이제 공제가 워낙 크니까 그게
0: 네.
1: 적다라는 거여서 그 팩트는 맞고 다만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왜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많이 해주게 되어 있느냐 물가 상승되는 부분을 반영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억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끊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0: 그렇죠. 예.
1: 소득세에서는 10억의 똑같은 소득이더라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평균적으로 1억이면 사실은 49.5%가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세율이 적용을 받는 데에 비해서
0: 아,
1: 이
0: 예.
1: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10년 동안의 소득이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그 마지막 한 해에 10년 동안의 소득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1년 동안 10억의 소득을 번 것처럼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세법에서는 결집 효과라고 합니다.
0: 아,
1: 네,
0: 예,
1: 그
0: 예.
1: 효과를 나눠줘,
0: 예.
1: 처분해줘야 된다라,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이
0: 예.
1: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0: 단순 비교가 적절한지 들으시는 분들은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예시는 좀 들지 않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가 어제도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두분 모두 동의하셨던 게 너무 어렵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인상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가가 30억 원 이상 되는 분들, 종부세, 재산세 뭐두개다 오르게 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우선 이번 개편안에서 보면 첫째로 종부세 대상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0: 네.
1: 1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는 12억 이상이 과세 대상이었는데
0: 예.
1: 이 공제를 14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0: 예.
1: 이제 14억 이하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0: 일단 이 12억은 기준이 뭐죠?
1: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0: 공시가격.
1: 네,
0: 예.
1: 공시가격이 14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서 대상은 조금 줄어든 측면이
0: 예.
1: 있다. 그리고 둘째,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기존의 12억에서 이제 오른 기준으로는 14억.
0: 네.
1: 근데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 공제가 9억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셋째는 시가 3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 종부세가 기존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합니다.
0: 이것도 시가예요?
1: 시가로
0: 이것
1: 기준으로
0: 예.
1: 그렇고요. 공시가격 이제 14억을 넘는 모든 집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이상, 30억 이상 더 비싸진 집으로
0: 예.
1: 갈수록 종부세가 증가하는 폭이 더 커진다.
0: 이거 환산했을 때 시가 35억이 된다는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세율 부분이 고가의 주택으로 갈수록 더 많이 높게 인상이 되고 공정시장 가입률은 지금 현재 60%인데 70%로 인상이 되면서 이제 더 비싼 집의 경우에는 세금이 예. 더 늘어난다.
0: 아, 네. 네. 여기까지는 간신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구별로 한번 볼까요? 토호제 지정된 15개 지역까지 해서 평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금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1: 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예. 13억 5,940만 원입니다. 민간 네. 회사에서 집계한 거고요. 네. 서초와 강남은 30억 평균이 30억 이상, 송파와 용산은 평균 20억 이상. 그리고 그 외 한강벨트 지역은 15억에서 18억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의 외곽에 해당하는 구들의 경우에는 6억에서 10억 정도가 평균적인 시세입니다.
0: 시세 지금 평균 매매가니까 이건 호가 아니 시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시 가격으로 가면 또 다를 것이고요. 예전에 강북이 평균 15억 원이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중랑구 85제곱미터가 15억 넘어섰다. 호가가 16억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평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1: 네,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인해서 강남, 서초, 용산과 같은 지역의 소수 지역만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1: 네, 그 안에서도 예.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고 그래서 양으로 보면 평균 이하 가격의 주택이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컨대 공시가격 30억, 예컨대 공시가 30억, 시세 예. 42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수가 5만 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0.3% 정도이고요.
0: 네.
1: 전체 주택의 73% 이상이 공시가격으로는 3억, 시세로는 4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직은 뭐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4억 이하의 주택들이 훨씬 숫자가 많다 보니까 평균 가격은 낮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애들은 정말 높지만 양극화가 네.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에 공시 가격이 올해 수준 정도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1: 네, 우선 반포 서초에 있는 반포자의 전용 84를 기준으로 예.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에서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는 2,257만 원으로 올해보다 27% 정도 오르게 되고요.
0: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시가가 얼마나 되죠?
1: 시가는 한 40억 후반에서 40억 50억 후반. 정도 합니다.
0: 예. 그럼 초고가 주택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1: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초고가 주택은 더 많이 오르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 같은 류의 초고가 주택 중에서도 금액 자체의 절대 금액이 굉장히 큰 예를 들어서 용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약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3,2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비싼 더 큰 집일수록 보유세가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일단은 초고가 주택은 한 20에서 30% 정도 더 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1: 네.
0: 1주택자의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도 오르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1: 네. 기본 공제가 오르면서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0: 예.
1: 말씀드린 공정 시장가입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게 되고 과세표준 6억 이하 구간부터 세율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0: 예.
1: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른바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중과세 되는 종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0: 자, 그런데 지금 20에서 30%가 오른다는 거는 집값, 공시가격이 올해랑 똑같은 수준으로 내년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오르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만약에 올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네. 절반 정도만 내년에 오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1: 네, 이게 더 현실적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0: 네.
1: 왜냐하면 올해 주택 가격의 상반기 동안의 상승률이 작년 상승률과 거의 유사하거나 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절반 정도만큼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정도를 넘어서서 통상 이제 단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비싼 주택들의 경우에는 많게는 한 160에서 170% 네. 작년에 냈던 160이요? 것보다
0: 160이요? 네.
1: 예. 이번에 그 세부담 상한이 원래 그 150%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매년 전년도에 냈던 재산세와 종부세 합한 금액보다 1.5배를 넘지는 못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상향을 하게 되면서 한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그 150% 예전 같으면 150% 초과되는 건 과세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시세가 오르고 세율 오르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0: 그럼 두 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1: 두 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네.
0: 극단적인 경우에는 두 배까지도 될 수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공시가격 20억 원 미만의 거주 1주택자 이쪽도 공제한도 상향 효과로 보유세 부담이 간소한 단지 이쪽은 많습니까?
1: 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종부세는 그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되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공시가격을 14억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도.

0: 일부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 기본공제가 올라가서 즉 빼주는 금액이 커져서 종부세가 좀 소폭 줄어드는 경우들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어서 종부세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됐는데 내년 공시가격은 14억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해는 종부세를 냈는데 내년에는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빠지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단지들도 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 얼마나 될 걸로 추측해 볼수 있을까요?
0: 전체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구들 중에서도 20~30평대 중에 요 정도 금액대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많게는 한 10만 호 정도까지도 이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안 내는 집도 일단 생기긴 생기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가 지금 좋은 데서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집을 팔고 약간 조금 떨어지는 덜 똘똘한 한채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없을까요?
0: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양도세 부분들도 같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계셔서 차익이 컸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 양도세를 줄이면서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말하자면 제자리에서 팔고 다시 갈아타거나 아니면 팔고 나서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은, 평수가 좀
1: 약간
0: 작은 걸로.
1: 떨어지는
0: 그렇죠. 아니면 지역을 한 단계 아래쪽, 5분위는 4분위, 4분위는 3분위, 이렇게 낮춰서 가게 되면.
1: 뭐 강남 살다가 약간 송파나 뭐 강동
0: 맞습니다.
1: 간다든지.
0: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보유세가 비슷하게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액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즉 몇천만 원씩 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백만 원에서 몇백만 원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오히려 집중되는 현상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럼 그 지역의 집값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던 분들은 조금 더덜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게 되겠죠. 풍선 효과가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런 여파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은퇴 가구가 생계를 위해서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1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나는데 거주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를 9억까지밖에는 안 해주는 걸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비거주는 9억까지다.
0: 그렇죠. 공제를 14억까지 못 받고 9억만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거주자 대비해서 보유세, 종부세 쪽이 늘어나게 되고요. 계산에 의하면 대략 한 거주자 대비해서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50% 정도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1: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서 0707번 쓰시는 분이 공시가 12억 아파트가 두 채를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한 채는 본인이 사시고 다른 한 채는 전세를 줬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세금이 늘어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9억 공제. 이 경우는 이제 기존부터 다주택이셨기 때문에 원래 9억만 공제를 받으시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전하고 바뀌는 게 없냐 있을 텐데 요번에 개편안을 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기본 공제 최대 9억을 두 개의 집값을 기준으로 안 분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값의 비율만큼만 공제를 해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어렵죠?
1: 다시 못 살겠네.
0: 예를 들어서 그 9억 일반적인 경우에 기존에는 9억 공제를 받으셨었을 텐데 4억 공제만 해주고요. 나머지 5억은 5억 중에서 두 개의 집값을 합한 금액 분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비율만큼만 해주니까 5억을 최대로 못 받고 예를 들어서 뭐 3억 5천 이렇게만 받으니까 공제 금액이 또 줄어들게 돼서 종부세는 또 늘어납니다.
1: 어찌됐건 늘어난 것만은 확실한.
0: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억 12억 공시가격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두 다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좀더 비싼 집이 있으시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셔야 그나마 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비율 때문에.
1: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전세가 하나 사라지게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로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 분께서 1주택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종부세 세액 공제 한도가 신설되고 비거주 1주택 기본 공제액이 줄어드니까 부부 공동 명의의 1번 가세가 낫냐 아니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낫냐 어떤 게 낫나 고민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0: 이 부분이 좀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주택이면서 공동명의인 경우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기존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우리 따로 계산해서 9억 9억씩 받자. 그러니까 네. 집값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니까 집값을 반으로 나눠서 각각 9억씩을 공제 받고 각자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전체 집값에 대해서 요번 같은 개편한 대로라면 14억을 공제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되 네. 나이와 그다음에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받는 거를 받을 거냐 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걸 4억으로 줄였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그 각자 나눠서 계산을 할게요라고 하더라도 각자 예전 같으면 9억 9억씩을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 개편안에 따르면 4억 4억만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한 사람 명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이기 때문에 9억만 공제를 받게 돼서 이러나 저러나 공동명의는 이전보다는 세금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근데 이 공동명의나 각각 공제받을지 이런 것들은 한 사람한테 몰아줄지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0: 선택,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고 본인이 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게 네. 신청을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세법 개정을 보면서 세무사들한테 로비 받은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바쁜 네. 이 앞으로를 지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되게 복잡하네요. 네. 아무튼 다른 분의 사연도 한번 볼까요? 서울에 집을 두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가 계시대요. 세세 개편안에 나와서 공시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같은 동이라도 저층은 공시가 17억 18억 수준인데 고층인 집이라서 공시가가 20억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각 세대별 공시가 기준으로 보유세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겁니까?
0: 네, 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에는 항상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시가 자체를 따지지 않고요.
1: 네.
0: 공시가격이 얼마이냐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의 경우에도 저층은 당연히 시세도 그렇지만 공시가격이 좀 낮고 고층은 공시가격이 비싼데 그 과정에서 그 문턱에 있는 그러니까 고층은 같은 평형인데 고층은 좀 더 고가에 가까운 쪽이라고 한다면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예. 저층은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초고가 주택만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복잡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인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미친 양도세 강화였는데 강남의 재건축 간지였던 것 같습니다. 5억에 매수한 이 아파트를 50억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세제 개편 전으로 나눠서 개시를 했는데요. 1주택자고 30년을 보유 거주했을 경우입니다. 세제 개편 전에는 양도세가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8억 3천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0: 네, 그 이번에 보유세에 대한 개편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같이 개편을 좀 했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양도소득세 1주택 중에서도 그 차익이 컸던 고가주택, 초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그 공제에 대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으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차익이 한 30억, 40억 됐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80%를 빼주는 구조였었는데 이게 너무 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우선은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 총 공제 한도를 20억으로 한도를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29년 이후에는 10억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30억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걸 20억밖에 못 받거나 10억밖에 못 받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이 그대로 세금이 나오는 예. 구조여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양도세는 규모가 좀 큽니다.
1: 네.
0: 억 단위로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즉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큰 주택일수록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문재인 정부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0: 네, 특히 보유세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 3주택자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는 현행 60에서 70으로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0%포인트 더 올라서 80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 자체도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주택은 과거에 가장 어렵다. 높았던 시점만큼 네. 네,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수업을 못 따라가서 잠이 들 뻔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직접 계산하시기보다는 은행 같은 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

0: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올리면서 뭐에 쓰겠다는 그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0707번 쓰시는 분, 직장인으로서 세금이 너무 오른 것 같아 힘드네요. 급여나 오르지. 급여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 이상의 급여 상승을 기대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7289번 쓰시는 분, 세금 띄워먹고 안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매년 국세청이 징수를 한다 그러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5123번 쓰시는 분, 공정한 세법 기울어진 운동장 1도쯤 펴질라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우 당한 게 있으신가? 굉장히 까칠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6002번 쓰시는 분, 노력한 결과를 부당하다고 징수하면은 노력을 하지 말란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다 부정적인 걸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앞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될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의 기온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수도권 지역은 저녁 무렵부터는 소나기가 좀 쏟아지 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길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량 나들목 구간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서종 나들목에서 서락 나들목까지는 4km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서양양 나들목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오산 나들목 일대까지는 밀리는데요. 지금 장애물 여파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5차로를 부분 차단하고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3: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조금 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요?
3: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조금 전인 아침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과 결제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와 관계자들의 업무용 전자기기 등을 확보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투입된 수사관의 수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1: 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겁니까?
3: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당시 계엄군의 전차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거짓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0: 제기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 그룹 감사팀장 등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구가 단순한 부조리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건을 인식하고도 사용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3%대 상승세로 장을 열고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 코스닥도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오늘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고요?
3: 네, 오늘 코스피는 3.85% 오른 6,603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욱 키워서 4%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세에 오늘 오전 9시 24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밤사이 상승한 미국 증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유가 급락과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 마이크론 등 반도체 중심의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강세 등에 힘입어 우리 증시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마감 후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공개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한 점은 우리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5만 4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9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82% 오른 795로 출발했고 장중 80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0분쯤에는 1428.3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2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 기대감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87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네, 절기상 입추가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긴 합니다. 이 입추가 이틀 뒤로 다가오긴 했는데 오늘도 많이 덥죠?
4: 지금 뭐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그 상암동 기온이 체감 온도가 34도 가까이 올랐어요. 한낮에 오늘 예보가 38도 서울에 예보가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남쪽에 있는 공기의 중심이 더운 공기의 중심이 이제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들으면서 이렇게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보를 보니까 수도권이 특히 덥네요. 특히 김포, 그다음에 용인, 하남 이런 곳은 오늘 39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1: 예.
4: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의 일부 지방, 광주나 광양 같은 곳도 38도 정도의 기온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38도, 39도 말하자면 재해 상황이죠. 중대 경보라고 하잖아요. 요즘 중대 경보. 일단 무조건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피해야 되거든요. 열을 피해서 쉬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지방에서 40도를 기록한 것이 1942년이거든요. 1942년 이후에 2018년까지 거의 80년 가까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40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몸의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면 응급실로 실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왜냐면 이제 체온보다 기온이 오르면 오히려 열을 점차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36도 이상, 36.5도, 37도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열을 차단하는 옷을 입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상하기 힘든 더위였는데 그것이 올해 42.5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폭염은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요즘에 그 지역별로 기상 상황에 따라 별칭이 붙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그 대프리카 대구가 덥다 보니까 대프리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0: 네, 양산이 최근 들어서 높은 기온을 나타냈고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으로 더위가 나타나다 보니까 서프리카라고 불러야 될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더운 현상을 보이고
1: 그러게요.
0: 있습니다.
1: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길 좋아하는 거네.
0: 네.
1: 서프리카 뭐 대프리인데
0: 이 수도권
1: 사실
0: 언제까지 더울까요?
1: 앞으로도 당분간
0: 네.
1: 더위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온 전망을 보니까 서울 지방의 기온 전망이 내일 모레까지 38도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37도, 36도 조금 떨어지긴 해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폭염 상황이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나마 대구 지방의 경우는 이제 한 사흘, 사나흘 뒤면 34도까지 기온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통계적으로 보면 8월 초순이 가장 더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8월 초순까지는 상당한 심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0: 네.
1: 이제 8월 중순 정도 되면 조금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조금 흔들어 놓는 그래서 고기압의 중심도 조금 빠지고 그래서 열의 중심 그러니까 아주 더운 열의 중심이 빠지고 그다음 우리가 이중으로 덮고 있잖아요. 지금
2: 예.
1: 이중 이제 열이 덮고 있는데 이 이중 열도 상층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어요. 아직은 뭐 정확한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8월 상순까지는 심하게 덥겠다라는 전망을 드릴 수가 있고 8월 중순에도 더위는 이어지지만 조금은 기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요즘 이제 밤낮으로 덥다 보니까 특히나 또 열대야는 일찍 시작해서 좀 길게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또 서울은 초열대야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겠죠?
2: 특징들도 좀 짚어볼까요?
1: 예. 열대야가 나타나는 현상은 습기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2: 예.
1: 수증기가 많아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한 1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27도에서 한 29도 정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수증기의 양이 늘겠죠. 수증기도 온실가스거든요.
2: 예.
1: 온실가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냐면 나가는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열이 쭉쭉쭉쭉 빠져나가지 못하면 열대야가 이어지는데 그 열대야는 시작하면 폭염과 함께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이어지면 사실은 밤에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0: 네.
1: 쉬어야 되는데 열 피로가 이제 쌓이면 밤에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기온이 우리가 경남 양산에서도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조금씩 쌓이는 거거든요. 몸에도 쌓이면 이게 열대야가 아니더라도 뭐 25도가 아니라 23도, 22도에서도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6시부터 11시까지 온열한 질환자의 23%가 6시부터 11시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12시부터 17시까지는 47%니까 낮에 나타나는 폭염의 피해 못지않게 오전 상황에서도 이 폭염과 열대야가 몸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 도시 구조 자체를 좀 뜯어보면, 도시는 이 시골보다 아스팔트 열도 있고, 그리고 조명도 늦게까지 꺼지지 않잖아요. 이런 인공열도 그 열대야에 좀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까요?
1: 이제 도시가 더운 걸 이제 열섬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열의 섬처럼 열이 쌓인다 해서 열섬이라고 하는데 도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나 이런 인공구조물들이 많죠. 그래서
0: 네.
1: 낮에 그 열을 온통 받고 있다가 밤에는 다 내뿜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워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또 에어컨 같은 경우를 많이 쓰죠.
0: 네.
1: 에어컨은 특징이 뭐냐면 안은 시원하지만 밖은 덥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역시 열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도심은 사실은 녹지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열들이 다 쌓여서 밤에 기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열섬 현상과 열대야가 거의 같이 이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 열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뭐 지붕에 초록색을 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떤 형식으로든지 녹지를 늘리고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많이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예. 오늘 오후에는 또 그래도 인천과 경기 남서부 쪽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한데 그게 더위를 식힐 정도는 아닌 거죠?
1: 그 소나기가 예보는 되어 있어요. 예보는 되어 있는데 양이 일단 적습니다. 5에서 한 20mm 정도. 보통 소나기 예보를 할 때는 5에서 40mm 정도는 예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달해서 쏟는 비라도 한 40mm 오면 그나마 약간은 식혀줄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비유하면 좀 심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불을 부으면 수증기만 올라오겠죠.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폭염을 쉽게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제는 이 폭염이 인명을 위협하는 진짜 재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어제 하루에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186명이라고 하는데 올해 역대 최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상황이라는 걸 좀 이제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도, 39도 정도 기온이 올라가면 글자 그대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더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재난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일단 모든 상황을 좀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38도, 39도 올라가면 일단 멈추고 그다음에 차가운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식히는 열의 열 속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피부 안에 이 몸에 쌓이는 열이 있거든요. 그 열을 식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186명이 이제 온열질환
3: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며 서쪽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기상 상황과 전망에 대해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만들어
0: 만들어갑니다.
1: 갑니다.
0: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어요.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3년간의 피말리는 이혼소송 끝에 얼마 전 드디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은 어린 아들의 친권과 양육

0: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이 첫 돌을 넘길 무렵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육아에 소홀한 건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사용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육아 방식이 조금만 달라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한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고 감정이 격해지면 저를 꼬집거나 할퀴고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국 집을 나왔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직접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컸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3년 동안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가사조사와 양육환경 조사를 받았고 법원의 사전 처분에 따라서 매주 주말 아이와 면접 교섭도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저를 잘 따랐고 헤어질 때마다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절함이 법원에 닿았는지 얼마 전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가 아닌 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이를 제게 인도하라고 명령했고 아이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항소를 하겠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계속 아이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유, 사연을 듣기만 해도 지난 3년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좀 느껴집니다. 1심 판결만 3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류현주 변호사, 원래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이혼소송하면 보통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요?
1: 네, 이혼소송 1심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사연자분의 경우 굉장히 오래 걸린 것이 맞습니다.
0: 그렇죠.
1: 예, 아마도 친권양육권에 관해서 다툼이 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0: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심 판결에 유아인도 명령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문구가 나오는데요. 일단 가집행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1: 네, 가집행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0: 네. 네,
1: 좀 설명이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0: 네.
1: 1심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려야 하고
0: 그쵸.
1: 또 2심에 대해 상고하면 대법원 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0: 네.
1: 이렇게 3심이 다 끝나야 종국 판결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국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 다른 당사자,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싶은 당사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법원은 이런 경우에 일부 결정 내용에 대해서 가집행 선고를 함께 하게 됩니다.
0: 네.
1: 이 경우에는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일단은 가집행 주문에 근거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가 유아인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사연자분의 경우 1심에서 사연자분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결정을 했고 이제 아내가 사연자분께 아이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선고를 하면서 여기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아인도 가집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네.
1: 이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 1심 판결문이죠. 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것을 집행관실에 제출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집행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집행관을 통해서 가집행 신청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 근데 이거 아이가 이제 엄마랑 있으면서 나는 가기 싫다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유아인도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거에는 아이의 의사에

0: 단에서는 집행이 불가하였 지만 최근에 규정이 개정돼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즉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통상적으로 어린 아이일수록 양육자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기가 쉽고
1: 그렇죠.
0: 또 양육자가 악의적으로 아이 의사를 핑계대면서 유아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가집행을 통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가집행 안 된다라고 막을 수도 있는 걸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즉, 유아인도 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소심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런 신청입니다. 예.
1: 네.
0: 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고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
1: 네.
0: 상대가 이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연자분께서도 방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를 바로 인도받는데 문제가 없고
1: 네.
0: 또 아이를 즉시 인도받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나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럼 어쨌거나 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난 상황에서 아내가 스스로 아이를 보여준다면 그런 경우에는 데리고 와도 되는 걸까요?
0: 네, 그 유아인도에 관해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났다는 것은 사연자분께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 즉, 법원의 집행 절차에 따라 데려올 수 없다는 의미이거든요.
1: 네.
0: 근데 만일에 상대가, 이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아이를 데려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1심에서 친권자 양육자로 사연자분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항소를 하더라도 아이 인도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내가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 신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인 아내 입장에서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항소심 판결 날 때까지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강제집행 정지 신청 중이라도 아내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보내준다면 사연자분이 데려오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영화관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는 앞좌석 등받이에 맨발을 올려놓거나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발로 차는 이른바 영화관 맨발 민폐 사진이 잇따라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앞좌석에 발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인 건 맞지만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트를 오염시키거나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를 따질 수 있고 직원의 제지에도 고성을 지르면서 상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좌석 사람을 반복해서 발로 차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폭행죄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영화관 측은 관람을 방해하는 고객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죠. 법으로 따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예절부터 지켜야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선우정아의 비온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전 10시를 기해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은 전국의 16개 시도 215개 구역인데요. 특히 서울과 전남, 광주 이렇게 6곳 등에는 폭염 중대경보 발령됐고요. 부산, 대구, 인천 등 162곳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연이틀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한 서울 같은 경우 오늘도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폭염 중대 경보입니다. 경기 안산은 39도, 전북 전주도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리쬐는 불볕더위 속에서 자외선 지수는 높고요. 오전도 나쁨 수준입니다. 오늘 웬만하면 외출 계획이 없으시다면 좀 댁에 계시는 게 어떨까. 냉방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난위기 최고 수준 유지하고 있는 정부도 현재 중대본 2단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게 건강

0: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집값, 전셋값, 청년 주거, 주택 공급은 물론이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통계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에 발맞춰서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조직 혁신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부동산 원장 이헌욱입니다.
0: 예,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부동산 원장 이헌욱입니다. 아,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데이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데이터 허브, 명실상부한 부동산 데이터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 데이터 허브라고 네. 한마디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사실 한국부동산원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공시가격이나 청약홈 서비스 이런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공시통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나 그 주간 주택가격 통계 네. 예, 이렇게 통계 생산기관이고요. 네, 또 저희가 청약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약하실 때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네.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도시정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네, 또 녹색 건축 요새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탄소 제로 건물 또 뭐 탄소 감축 건물 이렇게 많이 받고 계신데 그런 역할도 저희가 인증을 하거나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네, 또 토지 보상도 저희가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리 저희가 또 이상거래 모니터링 네. 데이터의 모든 것이라서 부동산 데이터는 다 저희에게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네. 리츠 지원센터도 있어서 리츠 관련해서 네, 인허가나 이런 감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1: 하여튼 부동산 데이터의 모든 것이다. 부동산 데이터는 다 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데이터의 모든 것. 데이터 네. 전문 기관인데 네. 앞서 그러니까 공시, 뭐 통계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근데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기도 하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아까 네. 통계 말씀하실 때 사실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 보면 제일 뒷부분에 있었던 게 통계였던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1: 네, 어렵습니다. 네.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네.
0: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통계를 전공하셨나요?
1: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대 나와서
0: 그러니까요.
1: 네, 변호사 하다가
0: 예. 공학 박사.
1: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시네요? 그냥 변호사입니다.
0: 네. 아, 예. 한국부동산원. 근데 데이터 전문 기관이라고 그냥 통계 이런 거 데이터 한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셨을 때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장 좀 친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청약홈 같은 경우. 네. 이건 우리의 정말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 중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이미 친숙하게 활용하고 계셨던 서비스가 바로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 외에도 우리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을 담당하고 있는
1: 네, 맞습니다. 예,
0: 기관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만드는 정책 인프라 기관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1: 네, 맞습니다. 네.
0: 네. 원장님이 그 경기 주택 도시공사 사장도 하셨었잖아요.
1: 네.
0: 당시에 공공주택과 기본주택 정책을 직접 설계 추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좀 신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의 네.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에서 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뭐로 보고 계세요?

0: 이게 사실 상당히 구조적 문제입니다.
1: 구조적
0: 예,
1: 문제요.
0: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조가 부동산 둘러싸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 구조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또뭐 대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금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세제, 이게 또 부동산 거래세라든지 보유세
1: 그렇죠,
0: 뭐
1: 그렇죠.
0: 이런 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1: 네.
0: 부동산과 관련한 공간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1: 오.
0: 예, 이 국토의 불균형, 도시
1: 아.
0: 공간의 격차, 이런 공간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공간 구조의 문제, 이 국토의 불균형과 도시 공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공간 구조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1: 구조적인 문제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데, 앞서 금융과 세금 부분은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보고 잘 설계를 하면 세심하게
0: 네.
1: 이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공간의
0: 네.
1: 구조 문제였어요. 근데
0: 네.
1: 국토의 불균형과 어떤 도시의 격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해법이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긴 한데.
0: 그래서 인간은 사실 물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일정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생활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면 도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압도적으로.
1: 그렇군요.
0: 예.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대부분의, 특히 우리나라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시에 살아요.
1: 네.
0: 도시화율이 92%입니다. 이건 100년 전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단시간에 우리가 다 도시에 몰려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시 공간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쾌적하게 살 만큼 충분히 좋은 도시 공간을 많이 공급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동산 공간이 필요하다. 그 부동산 중에서 어떤 공간? 도시 공간이 아주 필수적이다. 그 도시 공간 중에서 일부가 주거 공간인 겁니다. 이 도시 공간으로서의 주거 공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거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 또 수도권에서도 서울 집중화의 문제, 또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 선호 문제. 이게 좋은 도시 공간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불균형하게 공급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1: 네.
0: 매우 힘든 거죠. 이게 인간이 살려면 일정한 공간, 쾌적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 중에서 주거 공간 매우 중요하잖아요. 핵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질적, 양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면 살수 있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 공간을 충분히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굉장히 조금만 공급하고 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균형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앞서 말씀하신 도시 화율이 92%라고
0: 네.
1: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국토에서 도시로 분류되는 공간이 92%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0: 국민의
1: 비율이
0: 92%, 국민의 92.05%가 도시에 산다.
1: 거의 다
0: 예.
1: 도시에 살고 있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공간이 부족해졌고
0: 네.
1: 그럼 결국 도시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흐르지
0: 맞습니다. 예,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0: 가능하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1: 예.
0: 1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실질적인 도시 공간을 쓰는 양은 한 3%, 4%밖에 안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예.
1: 오.
0: 한 3, 4%만 지금 도시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정도만 도시 공간 써가지고는 전 국민이 쾌적하게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수도권은 더욱 인구에 비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 작습니다. 1인당 쓰고 있는 도시 공간이 너무 작아요. 쾌적하게 살 수가 없어요. 1인당 쓰고 있는 주거 공간이 너무 작아요. 쾌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도시 공간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1: 도시 공간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0: 네.
1: 그냥 쉽게는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뭐 농촌 지역, 밭이 넓고 뭐 이런 논밭이 있는 곳을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0: 지금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도시공간을 우리가 추가로 공급해 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서울이 예전엔 강북에만 있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강남은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 농촌 지역을 도시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분당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뭐 일산도 그러니까 다 농촌 지역을 도시공간을 만들어 공급을 한 겁니다.
1: 네.
0: 그 동탄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공급했죠. 3기 신도시도 농촌 지역을 도시공간을 만들어서 공급을
1: 그렇죠.
0: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기존의 도시공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공간에 비해서 새로 공급되는 도시공간들이 질적으로 종합적인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도시공간을 공급할 때 종합적인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기존의 도시공간보다 더 좋게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런 도시공간이 생기면 이 국토의 불균형, 도시공간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그 안에 좋은 도시가 있으면서 좋은 집이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좋은 도시에 좋은 집, 좋은 도시를 공급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럼 기존의 도시보다 훨씬 좋은 도시를 공급해야죠.
1: 그렇죠.
0: 우리가 70년대 공급했던 차는 폰이에요. 70년대 우리는 비행기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1: 네.
0: 2020년대에 우리는 제네시스 같은 차를 만든단 말입니다. KF-21이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요. 그럼 70년대에 만들었던 도시가 강남이라고 하면 2020년대에 만드는 도시는 뭔가요? 그걸 뛰어넘는 제네시스 같은 도시는 왜 없는 거예요? 왜 KF-21 같은 도시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안 만들어서 그렇죠. 기존의 도시를 뛰어넘는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었어야죠. 비엔나를 뛰어넘는 도시, 파리를 뛰어넘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야죠.
1: 예.
0: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기존의 도시하고 잘 연결을 하면 그러면 도시공간의 희소성이 줄어들고 좋은 도시공간이 많이 생겨서 좋은 집도 많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죠.
1: 어허.
0: 지금 그런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것이 누적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이 공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도시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물론 수도권에 자꾸 좋은 도시공간을 자꾸 만들자고 하면 지방 소멸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1: 그렇죠.
0: 지방 소멸도 가속화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방에도 역시 좋은 도시공간을 만들었어야죠.
1: 아하.
0: 세계적인
1: 예.
0: 도시를 만들었어야죠. 그걸 안 했잖아요.
1: 아...
0: 예, 왜 지방에 세계적인 도시를 못 만드는 겁니까? 예? 지방에 파리를 뛰어넘는 도시, 비엔나를 뛰어넘는 도시, 뉴욕을 뛰어넘는 도시를 만들었어야죠.
1: 네.
0: 그런 걸 하면서 수도권에도 바꿨어야죠.
1: 네.
0: 그랬으면 다 해결됐을 거 아닙니까?
1: 옳소! 네.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맞는 말씀 이런 생각이 들고
0: 네.
1: 앞서 제가 이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공공주택, 기본주택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셨다는 그 배경이 지금 이런 신념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셨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중에서 좋은 도시 중에 좋은 주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1: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주거 문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인 과제를 이렇게 짚으시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서 그렇다면
0: 네.
1: 그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0: 아,
1: 이제
0: 네.
1: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비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역할 기대하고 계십니까?
0: 그래서 지금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0: 부동산 중에 무슨 부동산이 중요하냐. 도시라는 부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대부분이 도시에서 사니까. 도시가 아닌 곳의 부동산 문제야 도시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도시라는 부동산 문제에 우린 집중해야 된다라고
1: 예.
0: 하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는 도시 부동산 문제고 도시 문제예요. 그래서 도시는 그러면 좋은 도시가 많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1: 네.
0: 좋은 도시, 그럼 좋은 도시를 알아야죠. 데이터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1: 아하.
0: 좋은 도시는 뭐냐. 이걸 데이터로 한번 우리는 나타내보자. 100개의 데이터로 나타내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좋은 도시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들도 알아야죠. 현재 도시를 우리 도시들을 데이터로 알려주자. 그럼 현재 우리 도시들은 데이터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좋은 도시의 데이터는 이렇고 세계적인 도시들의 데이터는 어떻고 그걸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죠.
1: 네.
0: 그냥 아는 거하고 데이터로 하는 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정확한
0: 예.
1: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 방향이 네. 잡히는 거니까요.
0: 네.
1: 그래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를 꼽아주셨는데 공정, 안정, 신뢰, 혁신입니다.
0: 네.
1: 각각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0: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시장 질서와 관련된 거죠. 질서는 공정해야죠.
1: 그렇죠.
0: 근데 제도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 좀 공정하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시장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0: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공정해야 되겠다. 이건 또뭐다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1: 네.
0: 저희 그런데 그런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뭐 안정이라는 주거 안정,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그런 주거권을 저희가 좀 실현하는데 최선의 뒷받침을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신뢰는 데이터와 관련되는 거죠.
1: 아하.
0: 믿을 수 있는 데이터,
1: 그렇죠,
0: 신뢰할
1: 그렇죠.
0: 수 있는 데이터, 제가 생산하는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혁신은 일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믿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데
0: 네.
1: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서 한국 부동산원이 신뢰받는 데이터를 많이 만들겠다
0: 네,
1: 이런
0: 그렇습니다.
1: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늘 문제로 지적되는 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집값입니다. 집값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굉장히 다양한데 현재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많이 불안해들 하십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평가가 되려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0: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원치 않는데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고 살수 있어야 안정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가장 중요하죠. 쫓겨나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1: 네.
0: 제공되느냐라는 건데, 크게는 이제, 그 소득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 내가 이 집을 마련하는 게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 소위 뭐 PI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가격이 좀 안정적인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IR, 세 사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내 그런 차임, 임차료가 내 소득
1: 아하.
0: 대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1: 네.
0: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 수준이 좀 안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RIR은 뭐 선진국,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 구조의 문제, 도시 공간 전체적인 문제에서 인구 대비해서 주택수, 그러니까 1000인당 주택수가 있거든요. 이 OECD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1: 네.
0: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1: 아하.
0: 그 하나의 도시에서 과연 인구 대비해서 주택수가 몇 개나 있느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이 주택 중에 몇 퍼센트나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사회주택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1: 그렇죠.
0: 가지 지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주거 안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인구 대비한 주택수, 그다음에 그 주택에서 공공사회주택의 비율, 요게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1: 아,
0: 않느냐,
1: 그렇습니까?
0: 이런
1: 현재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입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셨습니다. 주택공급지원본부가 눈에 띄거든요. 어떤 기관입니까? 새롭게 신설하셨는데.
0: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하진 않습니다만,
1: 네.
0: 이제 저희는 공급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도시정비 사업 같은 게 정비지원기구를 하면서 공사비 검증도 해드리고,
1: 아.
0: 추정분담금 검증 이런 걸 통해서 또 분쟁이 있으면은 뭐 조정을 하고 조율을 통해서 이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좀 역할을 넓혀가지고 좀 종합 컨설팅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렇게 해서 주택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정비사업, 공공사업 지원, 뭐 다양한 현장에서 그동안 사실 현장에서 많이 쌓은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기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아예 주택공급지원본부라고 이번에 새로
0: 맞습니다.
1: 신설을 하셔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정책 관련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근에 정부 토론회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그 양과 질이 다 중요해요.
1: 그렇죠.
0: 우리는 그이 도시 공간이 양적으로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수 있는 공간의 양이 있고, 그다음에 질도 있어요. 품질도 높아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그 양과 질둘다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양이 질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질의 문제도 아주 필수적인 거다. 그래서 공간의 질을 굉장히 높여서 사람들이 편하게 출퇴근하기 쉽게, 생활하기 쉽게 이동 시간을 줄여줘야 되죠. 그리고 이동을 원할 때는 짧은 시간에 빨리 이동할 수 있게, 원하는 곳에 갈수 있게 그렇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데서 이제 15분 도시 원칙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좀 그렇죠. 철저히 지키면 좋겠습니다. 네.
1: 앞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 근본

0: 중에 과제를 짚어주셨을 때 이제
1: 응.
0: 금융, 세금, 공간 구조. 그래서
1: 네.
0: 공간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했고
1: 네.
0: 세금 짧게 여쭤보면
1: 네.
0: 최근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됐죠.
1: 네.
0: 거주용 1주택의 세 부담 완화됐고 비거주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부담
1: 네네.
0: 강화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칠까요?
1: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만, 네, 당장, 그걸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0: 이번
1: 생각돼요.
0: 개편의 핵심 취지를 그럼 어떻게
1: 예, 그래서
0: 평가해야 돼요?
1: 그
0: 네.
1: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 불로소득을 너무 쉽게 얻게 구조화돼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버블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동산을 이 금융화되는 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 버블이 있을 때는 그 버블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게
0: 네.
1: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건 분명히 그랬고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된다면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버블도 일종의 외부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 외부 효과가 생겼을 때는 세금으로 눌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이거는 뭐 보편적인 경제 정책인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외부 효과는 세금으로 누른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불로소득에 대해서 불로소득 너무 쉽게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잘 조율을 했고 그러면서 또뭐 초고가 주택 아닌 상당 부분 대부분의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거나 별 영향이 없도록 설계를 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세밀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원장님께서 한때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시던 이재명 표 기본주택 설계자십니다. 근데 이번에 기본주택에 대한 어떤 그건 조금 이야기가 들어가고 세제 개편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본주택 설계자로서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1: 아, 다 깊은 뜻이 있으실 거라고
0: 대통령
1: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 연락받으신 건 따로 없으십니까? 예.
1: 예, 뭐, 아마 이제 이 공급이나 이런 데도
0: 예.
1: 예,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시고,
0: 예.
1: 기본주택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0: 생각하시는 걸로 개인적으로 추측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까?
1: 아, 뭐, 최근에 깊이 얘기해 보지는 못했고요. 네. 항상 그 일관된 그 생각이 있으세요. 그 핵심
0: 네.
1: 요지에 장기 중산층도 살수 있는 그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네,
0: 네.
1: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0: 네. 사실 조직 개편에서 주택공급지원본부와 함께 AX 추진본부도 지금 신설이 됐거든요. 근데
1: 네.
0: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가지고,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나와주셔요.
1: 네. 네,
0: 예.
1: 불러주십시오. 네.
0: 그리고 지금 저희가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1: 네.
0: 우리 국민들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끝으로 예,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진짜 국민들이 참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0: 네.
1: 부동산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으시는데, 예, 우리, 저도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국민들 고통에, 공감하고 있고 또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공간 구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한
1: 이게
0: 10초 있습니다.
1: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1: 네.
0: 이현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극심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서쪽에서 극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폭염 중두경보 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전주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질염의 위험이 매우 좀 높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최대한 좀 삼가하시고 이 높은 기온의 대기도 불안정해지면서 이 서울을 비롯한 서쪽 수도권 지역은 저녁 무렵에 소나기가 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팔탄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는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서평대 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각 구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가는 길 북선 나들목 진입로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광교 터널 일대부터 북선 나들목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강릉 가는 길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이제 5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연이틀 올해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서울의 경우 오늘도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고 경기 안산은 39도, 전북 전주도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재난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행동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부에는 장맛비가 이어진 데 반해 영남은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

폭염과 역대급 가뭄이 겹친 극한 7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7월 기후 특성에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은 장마철 강수량이 68mm로 평년의 20% 수준에 그쳐 기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기상 가뭄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이어졌습니다.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돼 오늘 고시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7%인 380원 인상된 금액이며 한 주 40시간 일했을 때 월급으로 223만 6,300원입니다. 앞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법 취지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간밤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4% 넘게 급등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9% 오른 6,603으로 출발해 한때 4.5% 넘게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며 지난달 31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첫 압수수색으로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여파로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7억 원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으로 쿠팡은 과징금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은 2,192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연루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오늘 광진구 선관위 선거일 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투표율 조작 의혹 조사를 위해 경기 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규정대로 관리하지 못한 동물병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해 법을 위반한 28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마약류 사용 내역을 지연 보고하거나 처방 전에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골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LA 남부 렌초 팔로스 베르데스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LA 안에서 남성 한 명을 총기 은닉과 금지 탄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AP통신과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9월, 10월 A매치 상대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는 친선 경기에서 남미의 에콰도르, 우루과이를 상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이 더위에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피서지로 이곳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온종일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데다 천장이 높아 답답하지 않고 의자에 넉넉한 휴게 공간까지 있어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기 딱 좋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돈 한 푼 안 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공짜니 오가는 길까지 시원하게 다녀오는 셈입니다. 실제로 벤치에 장기판 펼쳐놓고 둘러앉거나 마루에 자리 깔고 다리 뻗고 쉬는 분들이 심심찮게 보인다고 합니다. 무더위 쉼터가 있긴 하지만 운영 시간이 짧다 보니 아예 왕복 서너 시간을 들여 이곳까지 오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데요. 턱유리 앞에 앉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구경하며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뜻밖의 핫플로 떠오른 이곳 어디일까요? 1번 공항, 2번 공연장, 3번 공중목욕탕, 4번 궁중떡볶이. 1번 공항, 2번 공연장, 3번 공중목욕탕, 4번 궁중떡볶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사실 이곳에 해외여행을 가지는 않지만 이곳을 종종 간다는 분들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고 최근 뭐 무더위나 이런 이슈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곳을 가서 그냥 쭉 백화점 둘러보듯이 쭉그 공간을 다니다 보면 이제 비행기도 뜨고 내리는 게그 장면을 볼 수도 있고 뭔가 여행 갔다 온 기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끔 이곳을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 더위 속에서 좋은 피서지가 되고 있다. 어르신들의. 예, 이런 이야기죠. 그러네요. 통유리 앞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볼수 있고, 시원하고, 뭐 먹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그렇군요. 어디일까요? 1번 공항, 2번 공연장, 3번 공중목욕탕, 4번 궁중떡볶이. 문자 우물정 0945-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신 분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련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 실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 조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곳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도 좋고요. 여러분 이곳 좋아하시나요? 왜 좋아하세요? 그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5034번님은요. 50대 우리 계모임도요. 여기 근처 쇼핑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969번님도요. 여행 가는 기분과 쇼핑 기분도 있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곳을 종종 취미로 간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몇몇 지인들한테 들었습니다. 0933번님은요. 60이 넘도록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육유유유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마 이것이 있는 그 근처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종종 이곳을 들르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백화점 가든 쇼핑몰 가듯 그런 기분으로. 근데 진짜 멀리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자주 가기는 힘들죠. 정말 해외여행 갈 일이 아니면 이곳을 갈 일은 없습니다. 예, 맞아요. 보통 그래서 이곳을 자주 한 번도 못 가봐도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한번 시간 내서 예,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1600 진짜 어르신들 핫플이네요. 우리 집이 여기 근처라 실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4070 저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예. 많은 분들이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002번님은요, 여행 갈 때만 가란 법은 없네요. 좋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3815 진짜 덥네요. 저도 가고 싶어요. 맞아요. 0120번님은요, 몹시 더워요. 오늘도 함께 합니다. 실버분들이 멋쟁이십니다. 하트. 이렇게 하셨어요. 아, 3993번님은요, 사실 어디든 가고 싶은 날이네요. 예,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더우니까, 사실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죠. 꼭 여기가 아니어도.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근데 어디일까요? 예, 너무 덥습니다. 지금 수도권. 도 여러분 폭염 중대경보 발효됐습니다. 38도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체온보다 높은 굉장히 더운 날씨고 더더군다나 너무 습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저는 진짜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좀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거나 뭔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은 오늘 같은 이런 더위의 날은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폭염 중대 경보가 된 거는요, 단순히 너무 덥다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예, 이런 경고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통유리 앞에 앉아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구경하며 하루를 보내는 요즘 어르신들의 뜻밖의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1번 공항, 2번 공연장, 3번 공중 목욕탕, 4번 궁중 떡볶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제목에 오늘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가 부릅니다. 땡땡 가는 길.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무더운 여름 잠시 걸음을 늦추고 인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에서 운영하는 도시예술산책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죠. 트라이보울 박정주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에서 문화예술축제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박정주입니다.
0: 네, 인천문화재단 다들 아실 텐데 트라이보울은 뭔가요?
1: 네, 트라이보울은 예술공간 트라이보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공연, 전시, 뭐 문화예술 교육,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0: 아, 문화공간이군요. 트라이보울. 네. 예. 굉장히 예쁘네요, 이름이.
1: 감사합니다.
0: 도시예술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시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네, 트라이볼 도시예술산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천천히 걸으면서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와 풍경을 새로운 감각으로 경험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분들은 트라이볼과 주변 공원을 걸으면서 다양한 소리를 직접 듣고 채집하고 또 그걸 그림이나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0: 보통 산책이라고 하면 우리 그냥 천천히 걷는 거를 떠올리잖아요.
1: 네.
0: 근데 예술 산책은 어떤 걸까 좀 궁금합니다.
1: 네, 가장 큰 특징은 같은 공간을 걸어도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것을 보고 듣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이나 물소리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을 이야기로 나누면서 익숙한 도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정답을 찾는 활동이라기보다 서로의 감각을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하, 서로의 감각을 공유하는 과정, 그것 하나가 예술이다. 네, 그래서 도시 예술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신 건데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같은 길을 걸어도 서로 기억하는 장면이나 소리가 다르다는 걸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어 아이는 새소리가 제일 좋았어. 부모님은 나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대화도 이어지고 함께 도시를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참여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0: 도시 예술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인 건데 보통 산책이라고 하면 물론 예술 산책이라 해서 서로의 감각을 공유한다 말씀하셨고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산책, 걷는 게 기본이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러면 우리 둘레길이라든가 산책길이라든가 그런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어떤 코스를 걸으면서 무언가를 체험을 하고 이런 방식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볼 공간 자체가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면 수조 위에 있는 그 브릿지를 건너야 하는데요. 그 브릿지조차도 시민분들에게는 조금 독특한 경험이 되실 수 있고 또 트라이볼과 그 앞에 있는

0: 센트럴파크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오솔길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예쁜 주변의 그런 어떤 그 풍경과 또 이런 예술 체험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 근데 이거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뭐
0: 네.
1: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고 하셔가지고.
0: 아,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8월 8일과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이나 성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 참가비가 이제 팀당 1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참가 신청은 트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1: 트라이볼 이렇게 검색해서
0: 네.
1: 그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8월 8일과 9일 토요일과
0: 네,
1: 일요일
0: 맞습니다.
1: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0: 네.
1: 12시까지 트라이볼과 주변 공원에서 진행되는 도시예술 산책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덥지 않을까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 중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덥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원한 물과 음료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모자라든지 양산 같은 것도 가지고 오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보면은 이번 프로그램도 그냥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체험하는 이제 요런 취지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트라이볼에서는 꾸준히 운영해 오신 걸로 알아요?
0: 네. 트라이볼은 공연과 전시를 감상하는 공간을 좀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그 문화예술 공간이 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예술 산책은 시민들이 매일 지나치는 도시를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감각과 경험을 나누면서 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인천 시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1: 도시예술 산책 프로그램 말고도 트라이볼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좀몇 가지 더 소개해 주세요.
0: 네, 8월 29일에는 트라이볼의 독특한 공간을 활용한 공연 트라이볼 상해공이 열리고 또 현재 개최 중인 기획전시 김범수 이탈 2인전 행복의 나라로 전시도 9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트라이볼의 대표 프로그램인 송도 트라이볼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국내외 다양한 재즈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송도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울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네, 8월 29일에 트라이볼 360이 열리고요. 또 기획 전시도 있습니다. 김범수 이탈 2인전 행복의 나라로 9월 30일까지 이어지고요. 또 송도 트라이볼 재즈 페스티벌, 재즈 아티스트 만날 수 있는 요것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 다 앞서 말씀하신 트라이볼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SNS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까지 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볼 박정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10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12시까지 함께합니다. 앞서 SAT 내드렸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곳을 즐겨 찾고 있어서 새로운 피서지 핫플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통유리 앞에 앉아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구경할 수 있고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아주 각종 시설들이 다 이 공간에 있죠. 어딜까요? 1번 공항, 2번 공연장, 3번 공중 목욕탕, 4번 궁중 떡볶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4203번님은요. 그곳에라도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요즘 폭염에 온열 환자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또 이곳을 가기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이게 도심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좀 큰 공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좀 멀리 예, 전철을 타고 멀리 가야 되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자주 갈 만한 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8126번님은요. 인천이든 김포든 비행기에 머물고 싶고 몸을 씻고 떠날 수 있다면 무조건 좋은데요. 비행기를 안 타도 시원한 바람 맞으며 바람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숨이 콱콱 막히듯이 정말 찜통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이곳에 가면 여행 가는 기분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남겨주셨고요. 4230번님은 저 70대인데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해야겠어요. 네, 이곳에서 해야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뭐 맛있는 음식점들도 있고 하니까 식사하시면서 하셔도 좋겠네요. 8126번님, 요즘에 이곳에서 피서하듯이 찾아간다고 저도 들었어요. 가고 싶네요. 0933번님은요. 시간 내서 꼭 가봐야겠네요. 6890번님은요. 어머니가 늘 집에만 계셔서 우울해하시는데 이곳에 가면 늘 들떠있는 사람들 구경을 할 수 있을 텐데 구경만 해도 힐링이 되겠어요. 한번 모시고 가야겠네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사람들 표정 보는 것도 그렇고 캐리어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이고 진짜 그 통유리창 밖으로 탁 트인 하늘이 보이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많이 설레기는 하더라고요. 3815, 진짜 덥네요. 저도 가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069번님도 저는 이천에 삽니다. 너무 멀어서 못 가요. 6245번님은요. 젊었을 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곳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면 힐링될 듯합니다. 예. 6635번님은요. 저는 업무상 인천과 김포에 일주일에 네다섯 번 갑니다. 아, 관련 업무를 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과 김포를 오가며 실제 일을 하시는군요. 일주일에 네다섯 번을 가신대요. 아, 3508, 휴, 정말 덥네요. 아, 보기 4번에 정답이 있는 그날까지. 왜 보기 4번에는 항상 정답이 없을까요? 아, 그랬나요? 계속 들어봐 주세요. 어느 날은 있을 겁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계속 들어봐 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곳을 찾아가신대요. 하나의 어떤 피서지로서 핫플이 됐는데요. 통유리 앞에 앉아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구경할 수 있는 이곳 어디일까요? 1번 공항, 2번 공연장, 3번 공중목욕탕. 4번 궁중떡볶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경.

0: 난 멋없는 거 안 해.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해내는 거. 그게 진짜 멋 아님? 그래서 마약은 절대 안 해.
1: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순간의 유혹. 잠깐의 자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멋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 앞에서 느끼는 건강한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 멋없는 거 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3. 식품의 아픔 안전처 마약정책과 문은희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 아픔 안전처 마약정책과장 문은희입니다.
1: 예, 마약과의 전쟁 시즌 3 스페셜 기획인데요.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 주제는 ADHD 치료제입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또 이렇게 알려졌다고 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ADHD 치료제는 어떤 약물인가요?
2: 네, 말씀하신 약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우리가 ADHD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의 의약품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ADHD 치료제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줘서 환자들이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충동을 억제하여 과잉 행동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이렇게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에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1: ADHD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이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이 ADHD 증상 있는 분들에게 어떤 그 기능을 하나요?
2: ADHD 질환은 그 뇌의 도파민과 에피네프린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신경 발달 질환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시냅스 사이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제제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뇌에 부족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여주는 약입니다. ADHD 환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충동적 행동이 줄어들고 실행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반면 ADHD 치료제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약은 부족한 신경전달 물질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뇌에 적정 수준의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약을 투여하면 신경전달 물질이 과도한 상태가 됩니다. 집중력 향상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ADHD 치료약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그거를 정상 수준으로 맞추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부족한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약이고 이 ADHD 치료약이 일단 마약류 의약품이라는 거죠?
2: 맞습니다.
1: 그러면 당연히 오남용되면 부작용이 있겠군요.
2: 네. 메틸페니데이트의 부작용은 주로 중추신경계와 교감신경계가 자극돼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나 식욕 감소, 불면

0: 불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적 부작용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환각이나 망상성 사고 또는 조증과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고 공격성 행동이나 적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울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혈관계 부작용도 있는데요.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부정맥이나 심박수가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모나 가려움증, 피부 발진이나 구역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약은 마약류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다양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럼 성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며칠 페니데이트를 오남용하는 경우에 건강과 정상적인 일상을 모두 망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 그런데 이 약이 공부 잘하는 약 이렇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지금 오남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잘못 알려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ADHD 환자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환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들의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학생들에게도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잘못 알려진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뇌신경 전달 물질이 유지되고 있는 정상인에게는 이 약이 부작용만 나타낼 수 있고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수험생 아이를 둔 엄마가 사실은 아이에게 이거를 적극 권유해서 먹이잖아요. 뭐 멘탈 잡아준다, 공부하기 좋은 약이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과장님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0: 네네, 봤습니다.
1: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제가 이제 마약류 사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약을 구하는 과정이나 또 모든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약을 복용한다거나 이런 설정 등에서 일부 내용이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은요. 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1: 거기서 그 수험생이 점점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막 중간에 픽 쓰러지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집중을 오히려 못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증상이 표현된 것들이 실제 이 약을 잘못 오남용했을 때 벌어지는 그 부작용이 그대로 잘 표현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정신과적 부작용 말씀드렸었는데 환각이 보이기도 하고 우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공격적 행동이나 적대감을 보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이제 몸을 막 긁고
1: 맞아요.
0: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약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DHD 치료제라고 알려진 약 절대 수험생 있는 학부모님들 잘못된 정보 들으시고 이거 아이한테 먹여야 돼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군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ADHD 치료제가 좀 사용이 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약류의 사용량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며칠 페니데이트는 처방받는 환자 수도 또 처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 처방 환자 처방량의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식약처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ADHD 치료제 사용이 증가한 건 맞고 이건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이 ADHD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서 증가했다고 보는 편이 일단은 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맞고요. 그 환자 수 증가에 따라서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1: 예.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오남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식약처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오남용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0: 우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청소년들의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고요. SNS에서 마약류 정보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온라인 행동 요령 등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에게도 며칠 페니데이트 부작용 등을 안내하고 있고 자녀 지도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마약 예방 캠페인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올해는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뤄가는 일상이 진짜 멋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6월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입시 관련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 채널을 통해서도 ADHD 치료제 부작용을 알리고요. 또 학원가나 정신의학과가 밀집된 지역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오남용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거는 마약류 의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서 복용할 수 있는 약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원 처방 없이도 불법적으로 이 치료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 유통 같은 거, 뭐 SNS나 온라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요?
0: 네, 지금 최근에 온라인이나 SNS 등에서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이라거나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광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상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의 불법 판매나 알선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불법 게시물이 확인되면 국민들이 게시물에 접속할 수 없도록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년 11월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약은 본인이 사용하던 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특히 마약류는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됩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ADHD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본인만 약을 사용해야 하고요. 사용할 때에는 전문가가 처방 조제해준 용법 용량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오남용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려는 사람의 어떤 의지, 인식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처방할 수 있는 의료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의료진의 적정하게 적절하게 처방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0: 네네 맞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키는 1차 파수꾼은 바로 현장의 의료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마약류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약물별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쇼핑하듯이 마약류를 처방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는데요. 일부 마약류는 의사가 처방할 때 해당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처방 현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를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예,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이른바 마통이라고 하는 식약처의 시스템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마통. 마통 통해서 처방 현황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오남용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위배하고 벗어나서 처방하는 의료진이 또 일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 네,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방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오남용 기준을 넘어서 처방하는 의사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 의사들에게 당신은 기준을 벗어났습니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정해준 투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쓰면 안 되는 약을 한 달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벗어난 경우, 예를 들면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을 어린이에게 처방하는 경우입니다. 또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 투약한 경우 등도 저희가 오남용 기준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준을 벗어났다는 정보를 저희가 확인하고 해당 의사한테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해당 의사들의 처방 현황을 추적 관찰하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추적 관찰한 결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는 그만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어허. 오남용 기준을 벗어나서 이 처방하게 되는 사례는 의료진도 본인도 그거가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인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일부 의료진을 통해서.
0: 일부 의료진을 통해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1: 네.
0: 저희가 그렇게 처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의학적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1: 아하.
0: 그 과정을 거쳐서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또 의료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ADHD 치료제 처방 증가가 된 것이 이게 오남용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ADHD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진단과 치료받는 환자가 늘어난 결과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앞서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도 좀 짚어주셨던 부분 같은데 조금 더 첨언하시겠습니까?
0: 네네. 의료계의 그런 의견에 이제 일부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요. 또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ADHD에 대한 진단 기준도 좀 완화가 됐고요. 또 정신과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졌다고 봅니다. 진단받는 환자가 확실히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가 증가한 것은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ADHD 치료제가 처방량이 증가한 것과 동시에 환자 수도 유사한 추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약물의 오남용은 방지하는 것이 맞지만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예. 이제는 마약이 우리 일상에 특히 청소년들 일상에도 많이 침투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런 사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과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9249번님이 아이들 어릴 적에 방문 수업을 받았는데요. 방문 선생님이 본인 아이도 복용하고 있다고 저에게 권유를 한 적이 있어요. 집중력 높인다고요.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복용시켜야 되는 건데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적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꽤 예전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례가 우리 과장님은 계속 마약 정책과에 계셨을 테니까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일이긴 한가 봐요.
0: 네, 최근 들어서 경쟁이 과다해지고 하면서 사용량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1: 네.
0: 과거에도 그런 일이 뭐 소수에는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근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뭐 이분 문자 주신 분이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마약에 대한 인식, 마약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다에 대한 어떤 의심을 솔직히 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많이들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0: 저희가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유통되어지는 마약을 통해서 중독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저희가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살펴보다 보면 치료를 위해서 시작했던 사용해봤던 경험으로 시작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통해서 마약류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어지는 약이라고 해서 그냥 그 문제가 없이 치료만 될 것이라고 또는 기대하는 효과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용 마약류도 중국에 가서는 중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마약이라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고 누군가가 안 좋은 의도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접한다라고 인식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약품 중에 마약류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약성이 있는데 필요한 만큼만 몸 상태에 따라서 전문의 처방받아서 이게 먹는 거거나 복용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본인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오남용 하게 남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어지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 다 인식을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제도적인 장치부터 뭐 교육 홍보까지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끝으로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약은 질병을 치료할 때 약이지 오남용하면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허위 과장 광고나 불법 유통 등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진짜 도움이 필요한 ADHD 환자들은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식약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용 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식약처 마약정책과 문은희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9748번님이요. 사무실 드나드는 야외 통로를 지나가는데 숨이 멎을 듯해요. 너무 더워서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 여행을 떠나요.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 공항이었습니다. 예, 공항 여행 가기 위해서 공항 가는 상상하시면서 노래 들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소개해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

0: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에 기세가 극심합니다. 서울 전역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면서 극한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8도, 전주와 광주도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대 경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 수준의 더위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최대한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더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한강을 따라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2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많이 정체해 서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강변북내 일산 쪽으로도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4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는 지금 하남 쪽으로 서강대교 일대부터 동작대교 지나 강남권 성수대교 일대까지 아직은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지난달 중부에는 장맛비가 이어진 데 반해 영남은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과 역대급 가뭄이 겹친 극한 7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7월 기후 특성에서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은 장마철 강수량이 68mm로 평년의 20% 수준에 그쳐 기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기상 가뭄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에 거주 중인 370여 세대가 폭염 속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계양여성회관과 효성도서관 등의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진 프로야구 경기에서 온열 질환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SSG 구단은 어제 치러진 SSG와 LG의 경기 중 모두 25명의 관중이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해 치료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한 남성 팬이 쓰러지자 심판진은 경기를 중단시켰고 곧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해당 관중을 병원에 옮겼습니다. KBO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서울과 광주 경기는 취소했지만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 경기는 정상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야당과 법조계 우려를 혹세 모민이라 몰아붙인다며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이 대통령이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가 사필 귀정이라고 말한 걸 두고 범죄자는 더 보호받고 억울한 피해자들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나라가 사필 귀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78년 만새 역사 훨씬 좋아졌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다며 정작 경찰 수사가 부실 편향할 때 누가 바로잡을지 등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흑색 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정권 폐지, 탄핵 등 온갖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면서 정도를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악의적인 선동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거라며 민주당은 경찰 권력 견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세율이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한다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일이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재산권을 겨냥한 증세 선전 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 순리에 따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지난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났다며 내집한채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세금 못낼 거면 당장 집 팔고 떠나라는 건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친정부 성향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고 등을 돌렸다며 공급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의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공급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간밤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4% 넘게 급등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9% 오른 6,603호로 출발해 한때 4.5% 넘게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며 지난달 31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6% 급등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1.8% 오른 795로 출발해 한때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800선 회복은 지난달 16일 이후 13거래일 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쪽에서 극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고 서울 전역에도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도 체감 온도 38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8도, 대전 37도, 전주와 광주 38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외선

0: 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가리키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5도, 습도는 5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앱이나 재난 문자를 보면 예전에는 없던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열대야주의보입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열대야주의보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야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서울의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밤더위가 일상이 되자 기상청은 올해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해 열대야 주의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현재는 주의보 한 단계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다면 열대야 주의보는 언제 발령될까요? 야간 고온으로 수면 부족, 신체 회복 저하가 예상되고 취약계층 피해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되는데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서울 같은 대도시나 해안가 기준으로는 26도 이상으로 예상되고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 기온이 같았더라도 전날 밤 열대야가 있었을 경우 온열 질환자는 최대 9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잠들기 전에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열대야 주의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곳곳에서 가뭄도 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기후위기로 유럽과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이례적인 여름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심각한 한반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하면 이제 서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서울 맞습니다. 몇 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3: 네, 우선 조금 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1도 더 예보를 좀 강화해서 39도로 예. 지금 예보가
1: 됐습니다.
3: 39도. 네. 예, 어제 지금 서울 전역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일단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 대부분 지역으로 예,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뭐 전국에서 수도권이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재난 수준의 더위가 남부에서 지금 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예, 서울은 연일 36도를 웃돌면서 최고 기온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는 39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보 자체를 기상청에서 강화를 해서 예. 11시 예보에서 서울이 지금 39도로 예보가 됐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인 이 39.6도가 역대 최고 기온인데 이 기온도 경신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9도 이상 유지될 때 발령이 되는 예, 최고 특보 단계죠.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야외 활동을 일단 중단을 하시고 예,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최근에 그리고 특히 어제 정말 더웠는데 폭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말 그대로 뭐 이상 기후를 넘어서 기후 위기 그리고 기후 재난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음을 좀 보여주는 지표들이 예, 올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일 기준으로 해서요 전국적인 열대야 일수가 이미 역대 1위 수준이고요. 네. 예, 폭염이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폭염 일수도 3일 기준으로 12.2일입니다. 역대 4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염 순위가 점점 앞으로 좀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평균 기온을 보시면 지금 올해가 24.8도 역대 2위 수준이거든요. 예. 이거는 밤낮 없는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 같은 더위가 지금 이 상공을 덮고 있는 한반도 상공을 이중 열돔이라고 하죠. 상공을 좀 뜨거운 공기가 지금 감싸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점점 축적되고 있는 열기도 좀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최근 곳곳에서 저수지와 이 댐이 좀 마르고 또 농작물도 마르고 있고요. 예, 이런 현상이 좀 계속해서 열기가 쌓이면서 해수온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밤 더위로 이어지고 또 바다 고수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다발로 이런 현상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1차 피해 또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을 하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더위와 가뭄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녹조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앞서 저희 취재진이 지금 전해드렸지만 영산강 쪽으로는 최근 개구리 밥도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 심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영상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치 녹색 좀 양탄자가 깔린 듯이 영산강 줄기를 따라서 온통 녹색 개구리밥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짙은 이 강물 빛이 좀 대비가 돼서 얼룩덜룩한 마치 무슨 군복 무늬 같기도 하죠. 네. 네, 개구리밥이 좀 군락을 이루면서 덩어리를 지면서 넓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뭐 잔디가 깔린 듯한 그런
3: 네,
1: 모습인데.
3: 맞습니다.
1: 폭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4: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을 했고 예. 또 맑은 날씨가 지속됐기 때문에 광합성에 유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량이 줄어들면서 유속이 늦어져서 물이 정체가 됐기 때문에 대규모로 증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서 최근에 뭐 산림도 비상이라고 하던데요. 그 당장 8월에 전국적으로 산불 관련한 위험도가 역대급으로 분석됐다 그러는데 이걸 좀 데이터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4: 네, 맞습니다. 그 산불 발생 위험을 저희가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과거 39년 내에 역대 2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높은데요. 올해 지금 7월부터 어제까지 10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예. 대부분 다 영남 중에, 그러니까 8건이 영남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여름으로 인해서 그 폭염 건조와 산불이 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이제 유럽과는 달리 예. 상대 습도가 좀 높아서 산불이 발생을 하더라도 확산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1: 어쨌든 이제 산불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여름인 것 같고 문제는 연쇄적 재난이라 그래서 또 태풍 그 경로에 따라서는 또 산사태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고요?
4: 네, 맞습니다. 산불은 산불로서 끝나지 않고 네. 산사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장기 기후를 좀 분석을 해보면 비가 한 번 내릴 때 집중해서 내리는 송곳호우라는 그런 표현까지 예. 지금 쓰고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즉 이제 산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기준이 넘는 날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99년까지는 1년에 32일 정도였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42일로 10일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100mm, 이것도 역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기준인데요. 그것도 19일에서 최근에는 24일까지 5일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건강한 숲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더라도 나무나 잎, 그다음에 낙엽층에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데 이 산불이 나면 그게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빗물이 곧바로 이제 토양을 때리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침식이 더 많이 이렇게 나게 되고요. 또 산불이 나면은 그 위에 이제 발수층이라는 물에 스며들지 못하는 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가 오면 지표면을 따르고 흐르면서 속도가 더 강해지고 에너지가 더 증폭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흙을 쓸려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불 후에는 침식량이 수십 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정혜윤 기자, 지금 연구부장이 네. 언급해 주신 이 복합재난 상황은 이미 뭐 앞서 해외에서도 심각한 화두가 됐었어요.
3: 네, 맞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이 그리스 등지에서 나타났는데 40도가 넘는 이 폭염 속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면서 수십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이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네. 유럽은

0: 극심한 이 열돔 현상 때문에 이 가뭄이 겹치면서 이제 메마른 현상이 나타났고 이 초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전국적인 극한 더위가 현재 유럽과 우리나라가 매우 닮았다는 점입니다.
1: 예.
0: 특히 지금 영남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 7월달 1개월 누적 강수량 같은 경우가 평년의 20%대 정도거든요. 역대 53년 만에 최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불이 나진 않았지만 이 불씨만 닿으면 큰 불로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네. 지금 뭐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여름 산불 위험, 우리나라 어느 정도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2: 네, 지금 그 폭염하고 가뭄이 산불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산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의 이 나라들의 지금 공통점은 높은 온도하고 낮은 상대 습도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건의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기상 상황도 40도가 넘는 그런 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풍속이 27m, 그러니까 초속 27m가 넘어서 진화헬기가 잘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난 산불로 지금 13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불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8월에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전까지는 연평균 한 건도 거의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8.2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도 3.8건이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름 산불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상황을 뭐 어떻게 뭐 대응하느냐, 대비하느냐일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네, 지금 그 산림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그러니까 비교적 산불에 안전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방체계와 진화체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도 병행 중입니다. 근원적인 방법은 산불이 나더라도 탈물질을 좀 많이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이나 문화재, 기관시설 주변에는 연료가 많은 곳에는 숙박구기를 통해서 연료 물질을 좀 줄여서 산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좀 줄여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3: 네.
2: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산불 또 이어서 산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한분한 분의 이런 그 불씨를 화기 사용을
1: 예.
2: 자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네, 일단 좀 폭염의 기세가 꺾여야 될 텐데 언제쯤 꺾일까요?
0: 우선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는 앞으로 한 사흘 정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주말 이후에 기온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35도 안팎의 이제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좀 태풍이 일본 남쪽으로 이동해서 동풍이 서쪽 그 산맥을 넘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9도 안팎의 고온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폭염 중대 경보 지역도 더 확대할 수 있어서 이 폭염 경보 지역도 또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긴 하겠지만요. 동풍이 산맥을 넘어서 영향을 주는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온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호우가 또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3: 북상하는 태풍도 좀 걱정인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풍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좀 중국을 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남은 비구름이 또 일부 모델에서는 서해로 진출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좀 보실까요? 네, 기상청 사이트인데요. 현재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이 중국 남쪽으로 지금 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상황이 지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다음 주 초반 상황인데요. 지금 영향 반경이 무척 넓습니다. 그래서 중국 남쪽으로 태풍이 상륙을 하기 전에 이미 태풍 영향 반경에 제주도와 남쪽 해상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모든 그 모델에서 중국 남쪽으로 태풍이 지금 상륙할 걸로 예상이

0: 되고 있는데 이 일부 모델이 태풍이 약화한 뒤에 남은 비구름이 서해상으로 향할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바위처럼 남은 그 열대저압이나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비구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에 이 폭염 뒤에 또 비구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폭염 뒤 호우 가능성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이번 주는 서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서쪽 지역이 펄펄 끓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은데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코스피가 오늘 3%대 상승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 상승폭은 더 확대되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3: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죠?
4: 네, 오늘 코스피는 3.85% 오른 6,603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욱 키워서 장중 4%대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 또 장중 6,674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승세에 오늘 오전 9시 24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밤사이 상승한 미국 증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유가 급락과 금리 하락 등의 환경 속에서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중심의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강세로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5만 4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3%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DR이 급등했던 SK하이닉스는 169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해 6%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82% 오른 795로 출발했고 장중 80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20분쯤에는 1423.1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2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 합의 기대감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87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주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안녕하세요.
0: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을 넘긴 했지만 마침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3: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4: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이게 되는 것입니다.
6: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검사
5: 서영교
6: 수사권이 없어지면
5: 법사위원장입니다.
6: 어떡해요?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한국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 힘없는 또 법상식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아 그럼 이의 신청하는 것도 변호사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할것 같은데.
6: 당연히 무조건 나라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국선
7: 국선
6: 변호인입니다.
7: 변호사
6: 바로 국선
7: 국선 변호사
6: 변호인입니다.
8: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아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5: 한동훈 무소속
8: 사람인데 그런
5: 의원입니다.
8: 식으로 돌아갑니까?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빽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줄여달라고 빽쓸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9: 너무 걱정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 수사할 때 재판하면서

0: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형소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을 넘은 날 법무부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까? 나는 반대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조성호 부장관이 이게 뭐
0: 예.
1: 그 작정하고 했던 말은 아닌 것 같고
0: 아.
1: 어떤 그 법률계에 있는 분들 대법관
0: 예.
1: 추천위에서 만났으면 이제 판사들일 것 같아요.
0: 네.
2: 서영주
1: 그분들과 이제
2: 맥정치사회
1: 형사소송법에서
2: 연구소장입니다.
1: 최종적으로 보안사건 폐지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끊임없이 입법부에 읍소를 했던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조금 피력한 것 같아요.
0: 예.
1: 저도 그 보안사건을 놓고서는 이거를 일부 한시적으로 1년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0: 예.
1: 그게 따지고 보면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 1년간은 한번 돌이켜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 보안사건이 예를 들어서 검찰, 이 공소청에 있을 때 이게 악용이 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폐지를 가도 됐을 텐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이제 뒷감당이 우려스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 막상 이게 정치적으로는 기소 수사 분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 개혁이 완전히 검찰에게 수사권을 다 뺏었어요.
0: 예.
1: 그런데 우리 진영 내에서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검찰이 완전히 이제 수사권을 놓았어. 꿈도 못꿀 거야까진 좋은데 이제 당사자인 국민들 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게 복구할 수 없는
0: 예.
1: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 입법을 다시 바꿀 겁니까? 이미 피해는 발생했죠. 그래서 저는 사법 체계의 큰틀 안에서 범인들을 잡고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억울한 피해자 한 명을 발생하지 않도록
0: 예.
1: 하는 게 사법 체제의 근간이라서 저는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이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0: 예.
1: 않았나 싶습니다.
0: 앞서 정성호 장관 발언하는 그 장면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이 오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3: 저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0: 알리바이를
3: 생각을
0: 만든다.
3: 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2: 김용태
3: 피해자가
2: 국민의힘
3: 발생할
2: 의원입니다.
3: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럴 때 과연 누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될 텐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지금 싱크에 나오는 저 장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토론할 때 저희 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의원들을 향해서 잘했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내용도 언론 보도에 이제 나왔던 적이
0: 예.
3: 있고요. 또 장관직 사퇴까지도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 향후에 본인께서는 최소한 양심적으로 이렇게 행동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러다 이제 판사도 수사를 해야 된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언론사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이걸 확인한 건 저희도 확인은 안 되지만
1: 네.
0: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건 사실인 거고 사의 표명을 해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잘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표 반려된 겁니까?
1: 반려됐다고 봐야죠.
0: 예.
1: 제가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 가고 나서 사의 표명을 국회 와서도 했고 그전에도 얘기를 할때 저는 이제 그 사의 표명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유인즉슨 지금 법무부 장관을 딱히 정성호 장관만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0: 예.
1: 두 번째는 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10월 1일이면은 검찰이 완전히 사라지고 중수청 공소청의 새로운 사법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다 지켜보고 말하자면 가운데서 컨트롤했던 장관이 이거를 시행하지도 않고 떠나면 되겠습니까? 이건
0: 예.
1: 최소한 진술을 한다고 하죠. 배를 처음에 물에 띄우듯이 이 공소청 중수청에 대한 사법 체제는 이 정성호 장관 체제 내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대통령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사의를 한다 하더라도 몸이 안
0: 예.
1: 좋으시니까
0: 여러 번 얘기했는데.
1: 그렇죠. 몸이 안 좋대요, 진짜로. 근데 저는
0: 예.
1: 마음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0: 아.
1: 마음이 상하.

0: 있죠.
1: 예.
0: 그래서 저는
1: 걱정되니까.
0: 그렇죠.
1: 예.
0: 뒷감당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집권여당이 정말 이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더큰것 같아요. 오선 국회의원이거든요.
1: 예.
0: 그리고 친명의 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도부에서 그리고 당의 민주당의 161명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1: 예.
0: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근데 뭐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이제 건강이 안 좋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제 웃으면서 잘 버티세요라고 했다는 건좀 미안함도 좀 묻어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미안함도
1: 예.
0: 있고 아마 두 분의 친분 관계가
1: 예.
0: 꽤 인간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1: 예.
0: 공식 석상에서 국무회의 중간에는 좀 버티세요 했지만
1: 예.
0: 따로 다른 공간에서는 다른
1: 예.
0: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아마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1: 네.
0: 대통령이. 조금만 더 참아달라. 그래서 저는 사실상 송영길 장관의 우려 자체가 현실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집권여당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이다 라고 홍보만 할게 아니라 이 정말 선의 피해자들이
1: 예.
0: 생기지 않도록 뭔가 보안책을 잡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이렇게 되면서 뭐 제2의 장윤희 사건 같은 게 계속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뭐 마스코트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장윤기 사건처럼 연루되어서
3: 암장하고
2: 케이블
3: 이러면,
2: 타이 같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면 어떻게 이게 모든 사람의 걱정이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작은 데서 그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요. 우선 범죄 현장을 갔어요. 갔을 때이 바디캠 같은 거를 달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쫙다그 영상을 녹화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현장에선 하나도 놓치지 않게 영상에 다 담아둔다.
4: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 번씩 수사받잖아요. 경찰과 검찰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5: 신장식 조국 혁신당
4: 피의자면은
5: 대표입니다.
4: 빠르게 기소받아서 판사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실제로 형벌을 받거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피의자 신문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인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두 번씩 수사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현장에서 케이블 타이조차 놓친 경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바디캠을 장착해서 현장을 다 찍어두면 이거 놓칠 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보완책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6: 글쎄,
1: 들으셨습니까?
6: 저 말을 듣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안심하실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당황하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두번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얘기 하셨는데,
1: 네.
6: 저는 두번 수사를 받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령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로 수사를 한 번만 받으면, 기소되면 재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안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닐 때, 보완적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재판까지 안 가고 멈출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 보완수사권에 있었던 것인데
1: 예.
6: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령 저만 해도 그래요. 물론 정말 그 황당함 그리고 정말 억울한 범죄를 당하신 분하고 제가 비교되기 좀 그렇지만 저도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생각했었는데 검찰로 송치했었는데 검찰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다시 돌려보내서 보완수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재판 안 갔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1: 아,
6: 근데
1: 그렇군요.
6: 그때 검찰이 이제 봤었던 거는 경찰이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범죄 상황의 의혹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과적으로 정말 신장식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로 경찰 수사에서 낙인 찍히거나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지금 밀어붙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일단 모든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경찰이 이제 불송치를 했을 때 피해자가 다시 수사해달라 이의제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우리 법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변호사 이것도 사야 되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 했더니 국선 변호인 얘기를 했어요. 이건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0: 이거 국선 변호인이 있어요.
1: 예.
0: 그렇게 돈이 없는 서민들이 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면 이게 나라에서 그 변호 협업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좀 죄송한 말입니다. 국선

0: 변호인들에게는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법률 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실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서영교 위원장이 말하는 형사법상의 변호사 부담이 우려되면 국선 변호인에 대한 제도를 조금 더 보완책으로 내놓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법을 얘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 안심책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 뭐 공소청, 주소청 나눠서 한국판 FBI가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신영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피의자 얘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는 잠정적 가해자잖아요. 피의자라는 건 상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 얘기를 하자고 피의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진보 진영 내에서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생겼어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면 피의자 중심의 안심책들을 연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
1: 그러니까 바디캠 이런 걸로는
0: 그
1: 반박이 안
0: 바디캠은
1: 된다.
0: 이게 바디캠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바디캠 달고 다니라는 소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체제 자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수고로움을, 억울함을 덜 당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려고 우리가 세금 내고 국민들이 말하자면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바디캠 얘기해버리면 잘 홍보를 하시다가 갑자기 3000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영교 위원장님 이번에 법사위원장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피해자 안심 위주의 대안책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거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됐다고 모든 국민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려들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디캠, 신장식 의원의 피의자 뭐두번 수사 안 받고 빨리 끝난다? 피해자가 두번안 받고
1: 두 번, 세
0: 나중에
1: 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0: 아니
1: 피해자 입장에서.
0: 만에 하나 그 피해자가 제대로 수사를 못 받아서 빠져나가면 그 상대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국민들을 그냥 쉽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뭐 진보 진영 쪽에 있어도 이 부분의 홍보 방식은 좀 꽤나 잘못된 것 같다.
1: 어쨌든 뭐 바디캠만 얘기한 건 아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YTN의 잠시 뒤에 이어지는 2PM 뉴스에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출연을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어제 뭐 한동훈 의원이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도 이제 만나서 간담회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더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 특히 서영교 의원께서 물론 방송에 나와서 본인 어떤 그런 걸 홍보하시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이 피해자,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보안수사권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통과되고 부작용 발생하면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남겨놨거든요. 그건 어떤 포석이라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죽 속상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 입법의 부작용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책임져라 그 얘기거든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비슷한 걸 하셨던 걸 기억해요. 여러 번 읍소했죠. 보안수사권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숙고해 주십시오를 여러 차례 집권여당 민주당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 또 전임 지도부였죠. 정청래 전 지도부가 이걸 완전히 걷어찼잖아요.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그 개인적인 심정 같아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들은 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형사소송법 앞에다 김용민법, 정청래법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만 안에 국민들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분들은 차기 공천에서 마이너스 30% 가감점을 주는 그런 책임감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번에 집권여당의 형사소송법의 통과에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전한 불만과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형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이 민주당 전당

0: 대회에도 또 어떤 여파가 될지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네요.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1: 실제로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저를 지지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2: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 예,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이 타 후보를 뭐 지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직, 뭐 국회의원, 방송 패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대 0이지 않습니까? 저를 옹호해 주는 방송 패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3: 이번 주 만약에 이 박빙 추세 네. 이어지면
1: 호남이 확 뒤집어집니다.
3: 어제 박선원, 김용 그리고 서미 후보까지도 그 이야기한 것 같던데, 마지막 날 투표 못한 권리당원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1: 투표 쿠데타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상 없었지 않습니까?
4: 저는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2: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강조한 만큼 그러한 미투표한 그런 사람들을 총력으로 마지막에 모아서 기회를 한번 주는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서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투표용지 부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대한 참여권, 투표권의 침해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민주당이 물론 기회를 줬지만 한번 우리도 시스템이 한번 중단돼서 어디 투표했던가? 충청에서 좀 몇 시간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시스템이.
0: 네, 정청래 후보 이런 토론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이 너무 여론이 좀 한쪽 편만 든다.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한 여론 지형이다라는 거고, 방송 패널은 10대 0이다. 다 김민석 후보 편이다. 이런 토론을 했는데, 서영주 네. 소장님, 정청래 후보가 좀 섭섭해할 것 같은데, 서영주 소장님한테도.
5: 제가 예. 10대 0 중에 10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정청래 후보 제가 좀 칭찬하려고 눈시껏 찾아보는데 예. 별로 없어요.
0: 찾아보신 건 맞아요?
5: 많이 찾아봤어요.
0: 아, 그렇습니다.
5: 제가 여러 번 그래도 칭찬해줬던 거는 지난 예. 1년간 그래도 개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고민을 하고 속도전을 냈던, 속도에 있어서는 칭찬한다. 그리고 1년간 다 못한 건 아니고 공과가 있을 거 아니냐 예. 했을 때 틀림없이 정청래 후보가 공헌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건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6.3 지방선거 이후의 태도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의 태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정청래 후보의 말을 저는 시작으로 눈시껏 찾아봐도 잘한 게 없어요. 6.3 지방선거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사람 친천구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0: 예.
5: 대통령조차도, 이재명 예. 대통령조차도 6.3 지방선거는 뼈아픈 패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대통령한테 딴지를 걸어요? 지방선거에 대한 규정 자체도 대통령이 틀려서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앞서 우리가 주재했던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렇게 대통령이 읍소를 해도 무시해버렸고, 정성호 장관이 찾아와도 무시해버렸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라고 예. 봤을 땐 본인의 전당대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정청래 후보가 연임을 도전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잘했다고 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0: 예.
5: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운하시더라도 예.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
0: 예.
5: 저는 이제 10대 0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거는 대통령과 맞서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서영주 소장이 뭐 김민석 후보를, 송영규 후보를 좋아서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칭찬한 적도 없어요.
0: 예.
5: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했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연임 도전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니까 연임 도전하지 말아라
0: 예.
5: 라는 것인데, 사사건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하니까
0: 예.
5: 거기에 친청기 후보들 어떻게 해요. 국민들 보기에도 볼썽사나운 모습들 계속 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0: 예, 서운해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보다 네. 객관적인 분석은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좀 여론 지형 자체를 그렇게 좀 조직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나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만을 가질만 합니까?
6: 조금 전에 우리 서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여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예. 있는 당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당의 당원분들은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하고 맞서 싸우는 듯한 느낌의 가진 후보하고 어떤 전당대회를 치를 때 당연히 대통령의 힘 실어줄 수 있는 후보를 밀게 될 수밖에 없는 여당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서운한 감정들 예. 느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 들고 근데 또 그걸 예. 본인께서 자초하신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0: 김영태 의원 모시기에는 이 추가 투표 논란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6: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이 생각을 안 합니다. 된다.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축구를 하다가 축구 선수들이 후반 끝나고 우리 20분 더 하자고 축구 경기 중에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 룰을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사전에 선수들 간에 같이 합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경기라든지 투표가 진행 중에 룰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은 물론 합의가 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에 다 모두가 하자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상관없는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후보도 있을 거고 그걸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0: 송영길 후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올공심이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6: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비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게 있습니까?
5: 민주당의 네. 1인 1표제부터 예.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당원 주권 1인 1표. 그러니까 대의원도 이제 한 표, 예전에는 17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한 표가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정청래 지도부는 1인 1표제가 본인의 성과입니다. 그러면은 1인 1표제를 좀 많은 우리 당원들이 좀 그 효능감 있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보시면
0: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한 거라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을 멈추라고 맞섰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듭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9: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로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영향은 이번 주 후반쯤 좀더 또렷해질 전망입니다. 내부순환 후 성수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 3차로에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근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사 진이에서 오산 부근 5차로 쪽에 장애물이 있어서 처리해야 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차 간격을 좁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강일 부근 판교 쪽으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둘러싸이는 강남 일대는 펄펄 끓는 열섬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면 온도를 재보니까 40도를 훌쩍 넘었는데요.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2: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에 든 음료의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이 밀집한 강남역은 찜통이 됐습니다.
3: 건물이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없고 좀 훅훅 찌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2: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숨이 막힐 듯한 온도의 무용지물입니다.
4: 시원하게 쐬려고 들고 나온 거긴 한데 밖에 대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2: 빽빽한 고층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까지 겹친 탓입니다.
5: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옵니다. 지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40도가 넘습니다.
2: 극심한 더위에 평일 낮에도 청계천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피곤함은 잠시뿐입니다.
6: 아, 여기서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아, 사막 더위 같아요, 여기는.
2: 뜨거운 열기가 모인 도심 속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쪽방촌 주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 에어컨도 없이 지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 좁은 통로를 따라 쭉 걸어 들어가니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내부는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한 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9: 가장 불편해. 뭐 이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1: 쪽방촌 주민입니다.
9: 여름 되면 여름철은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사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8: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주거 이전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9: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0: 또 3,400도 보증금 걸고 돼가려니까 돈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되면은 이제 철거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 더위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얼음물도 마실 수 있어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2: 무더위 쉼터가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에는 좀 동료들도 있고
3: 대전시
2: 또
3: 쪽방
2: 거기서 다양한
3: 상담소
2: 프로그램들을
3: 대표입니다.
2: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1: 대전시는 제9호 기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지급했습니다.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져 얼음물과 손선풍기, 즉석식품 등 폭염 대비 물품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빨리 무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고된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4: 인명피해도 계속 나오는데 폭염 현장을 다녀온 사회부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영 기자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지금 뭐 서울이 40도 가까이 그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영등포 공구거리에 다녀왔는데 어느 정도 더웠습니까?
5: 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한 8시간 정도 서울 영등포 공구거리 하루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힐
3: 네.
5: 정도로 흡사 사우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인들은 땀을 뚝뚝 흘리면서 야외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벽 아래 작업 도구가 놓여 있어서 직접 만져보기도 했는데요. 쇠로 만들어져서 맨손으로 잡으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4: 이 땡볕 아래서 야외 작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더위를 좀 이기는 방법들이 있었나요?
5: 예, 상인들이 이제 대부분 개방된 공간에서 부품 제조나 뭐 조립, 뭐 수리, 판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는데요.
4: 네.
5: 그래서 얼음물을 많이 마시는 건 이제 당연하고 땀에 젖은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다는 상인도 여럿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헤어밴드를 찬 상인 모습도 볼수 있었고요. 염분을 보충하려고 소금을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오전에 이미 한 시간 일하다 보니까 땀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다 이제 갈아서 입고 하루에 한 두세 벌 정도?
7: 물은 뭐한 2리터 정도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종종 먹고요. 예, 뭐 염분이 부족하니까 뭐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8: 올해가 좀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불로다가 하는 작업은 안 하고 그걸 피해서 있다가 그 이제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5: 네, 상인들은 더위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줄어드니 관련 주문도 줄고 거리를 찾는 손님 발길도 뜸해졌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3: 네. 뭐 인터뷰 들어보니까 하루에 막 두세 번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더운데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하지만 또 이제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요즘 참 힘든 시간일 것 같습니다.
5: 네, 그래서 먼저 그제 한낮 서울 주택가에서 이제 30대 우편집회원이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3: 예.
5: 당시 체온을 측정해봤더니 37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경기 양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를 배달하던 50대 노동자도 열탈진 증상으로 쓰러져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도 걱정인데요. 충북 청주에서는 90대 농민이, 음성에서는 농약 살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다가 또는 끝낸 직후에 숨져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데 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3: 예.
4: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진행이 되는 야구 경기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요.
5: 네, 먼저 어제 인천에서 열렸던 SSG와 LG 경기에서 관중 25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습니다.
4: 네.
5: 한 남성은 쓰러져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3: 예.
5: 선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부산에서 롯데 황성빈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었고요. 포수 손성빈도 미열과 구토 증세로 교체됐습니다. 결국 KBO는 폭염 중대 경보 시 경기 취소 등 폭염 단계별 운영 방침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어제 잠실과 전남 광주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는 폭염 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4: 네.
5: 어제 폭염 경보가 발효됐던 경기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야구부 간 연습 경기가 2시간 넘게 강행된 겁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초등학생 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폭염

0: 폭염 시 경기 중단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연습 경기는 학교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 협회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 야구장 보니까 이제 관중이 또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여름철에 특히 더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폭염이 좀 심해지면서 최근에 온열 질환자 급증하고 있잖아요. 추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0: 일단 그제 하루만 186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중 2명이 숨졌는데요. 전북 완주에서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된 90대 남성과 80대 남성과 텃밭에 쓰러졌다가 치료 중 숨진 90대 여성입니다. 그제까지 올여름 누적 환자 수를 보면 2,221명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3.8%를 차지하는데 발생 장소를 보면 논밭과 작업장, 길가, 운동장 등 실외가 78.3%입니다. 네.
2: 저희 취재진이 그 길에 있는 거리 온도도 직접 재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0: 네, 저희가 어제 도심 노면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고층 빌딩이 많은 서울 광화문은 살수 작업이 계속되는데도 지면 온도가 50도에 가까웠습니다.
1: 50도요? 예.
0: 비슷한 환경인 서울 강남 일대도 지면 온도는 40도를 넘었고요.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산 산책로는 33.6도까지 떨어져서 녹지나 그늘 여부에 따라 온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1: 네. 당분간 이런 극한 더위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정전 사고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0: 네, 며칠간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밤만 해도 인천 효성동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서 370여 세대가 찜통 더위 속 밤잠을 설쳤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차량에서 더위를 피하거나 손 부채질을 하며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1,800여 세대와 충남 천안 신방동 800여 세대 아파트에서도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열대야 속 밤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야외 수영장으로 향하거나 영화관, 복합 쇼핑몰로 피서를 떠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2: 네, 당분간은 이제 무더위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환경관리원들도 폭염 속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2: YTN 취재진이 오늘 오전 쓰레기 수거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현장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3: 네,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네,
2: 뒤로 지금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좀 보이는데 지금은 수거 작업이 모두 끝난 겁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쓰레기 수거 작업은 오전 11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쓰레기들이 이곳 자원회수 시설로 옮겨져 태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수원 연무동 일대에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환경관리원을 따라다녔습니다. 주택가 특성상 집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골목도 비좁아서 환경관리원들이 일일이 다니며 봉투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길도 있어서 깊숙한 골목을 한참 들어간 뒤 봉투를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은 오늘 오전에만 수원 연무동 등 3개 동에서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1: 네,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 환경관리원들도 굉장히 더웠을 것 같네요.
3: 네,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전인 새벽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했지만 환경관리원들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에도 땀방울이 가득했습니다. 작업 현장인 골목 대부분에 그늘이 없었고 아스팔트도 햇빛에 달궈져 뜨거웠는데 관리원들은 그곳을 계속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수거 차량에서도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안전모와 장갑까지 착용하다 보니 쉽사리 열을 식히기 어렵다고 환경관리원들은 말합니다.
4: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헬멧하고 이건 안전작용, 안전장비
1: 환경관리원입니다.
4: 그냥 땀이 막 저절로 흘릴 정도로 되게 더워요. 그냥 체감온도로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3: 수원시에서는 하루 평균 쓰레기가 400톤가량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악취와 위생 문제가 있어 수거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해서 충분히 쉬기도 어렵고 관리원들은 중간중간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힐 뿐입니다.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환경관리원들의 도로 위 사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압수수색 계속 진행 중이죠?
5: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아침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을 40명 정도 투입했고 압수수색 영장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재계 그룹 자체 감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재계 그룹은 앞서 자체 감사 당시 행사 기획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나 프로모션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사 외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와 세부 압수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거죠?
5: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당시 계엄군의 전차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 그룹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동남아시아 단속을 피해서 중앙아시아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이 한 카자흐 합동 작전으로 검거돼 국내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 당국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 14명을 검거하고 국내 체류 조직원 5명도 동시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원들은 정보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스스로 고립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으로 우리 국민 16명에게 최소 6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북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나무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탄 4명 가운데 조수석에 탄 남성 1명이 숨졌고 운전자 19살 A씨 등 나머지 탑승자들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국회에서는 때아닌 실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법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당사자들은 사과를 했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재 기자.
6: 네, 국회입니다.
1: 네, 서범수 의원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6: 네,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국회에서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일찌감치 나와있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근처에 앉은 같은 당 진종호 의원과 담소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6: 네, 짧은 발언이었는데 이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당사자인 서범수 의원은 직후에 SNS를 통해 실언이었고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대화 당사자인 진종호 의원도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후에 상황을 전해들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폐지로 국민에게 지옥도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토론회 사과의 본질이 흐려지지는 않았으면 한다. 굳이 사과받을 필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 서범수 의원은 SNS에서 오늘 아침에 피해자의 전화로 재차 사과했고 피해자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이라면서 그간 피해자

0: 피해자의 상처를 정치적인 소재로 소비해온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고요. 국민의힘도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면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후보들 간에 추가 투표 공방이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제기한 추가 투표가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용 그리고 서미화 후보 등이 합동연설회 이전에 권리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나온 주장인데요.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이를 투표 쿠데타에 비유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정 후보는 그런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역사상 없었다. 기권도 의사표시라고 반박한 겁니다. 김민석 후보와의 1%포인트 전후로 초박빙 구도 속에 룰 하나하나가 더욱 민감해지는 상황인데요. 당 선관위 신고로도 이어진 이른바 홀짝 투표와 현수막 논란의 경우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되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과거 계엄 국면에서도 침묵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선명성을 틈새 부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3파전 당권주자들의 2차 TV토론회가 열리는데 당정관계부터 현안인 세제 개편안까지 여러 주제가 거론될 거로 보입니다.
1: 국민의힘은 징계 계절이 시작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윤리위 회의가 언제 열리나요?
0: 네, 이번 주에 윤리위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틀 뒤인 금요일로 전망이 되는데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조경태 의원, 그리고 지방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호 의원, 상임위 배정 황의 과정에서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 모두 당 안팎에서는 중징계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 일부 위원들이 징계 기준 을 놓고 꾸준히 반발하고 있어서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정당성 논란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징계 당사자인 조경태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그간의 징계 내용과 방향을 외부인과 상의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공정성을 잃은 윤리위가 즉각 해산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1: 최근 경계 근무 중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던 육군 1군단이 소총 같은 개인 화기에도 사탄 없이 근무를 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방 지역에서 화기 운용은 실탄 사탄이 원칙이지만 1군단은 수년 전부터 GP, GOP 경계 작전 시 장병들이 전투조끼에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빈총경계 논란과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등 업무 보고에서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비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혹시 사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는 건데 국방은 그렇지가 않다며 작은 빈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인력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수청은 기존의 검찰 인력 유치를 위해 내년 4월까지만 적용되는 임용특례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임용 설명회가 오늘부터 진행이 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중수청 수비단은 오늘 오전 부산 고검과 지검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광주와 창원에서 일정을 이어갑니다. 설명회는 약 40분 동안 조직과 인사 등을 알리고 이어서 40분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단은 오늘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대검찰청을 비롯한 다른 전국검찰청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다만 곧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설명회는 전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준비단은 모레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9월 말까지 마치고 중수청이 개청하는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인력 유치를 위한 유인책도 제시가 됐죠?
2: 네, 그렇습니다. 중수청 준비단은 인력 확보를 위해 개청 초기 한시

0: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현직 검사 중 10년 미만은 4급, 10년 이상은 3급, 차부장급은 2급, 지검장급 1급으로 시험 없이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이들의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수준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했을 때 4급으로의 사실상 직급 하향인 데다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는 구조라 꺼려진다는 겁니다. 다만 임용을 꺼렸던 이전의 기류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점으로 일단 설명에는 들어보자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준비단은 외부 인력 충원은 검찰청 인력의 지원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결국 기존 검찰을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지가 개청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72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도 10월에 출범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산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 수사권 없어진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경찰 수사가 이제 뭐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했을 때 피해자 네. 입장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건가요?
3: 그렇지. 이제 피해자 이의 신청하는 데 있어서 예. 변호사 없이도 할 수가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3: 그렇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어떤 주장과 다른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할 때는 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요. 뭐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랄지 사실을 오인했다랄지 아니면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을 판단을 안 했다랄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4: 그쵸.
3: 이건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어떤 불수치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시를 해야지 이의신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3: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경찰은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한 네 줄, 다섯 줄로 그냥 불송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랄지 이걸 비교를 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걸 피해자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뭐 전에는 고소고발한 사람이 누구나 이의 신청할 수 있었는데
1: 예.
3: 이제 피해자에 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신청에 어떤 자격도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 이의 신청 아니겠어요?
1: 그렇죠.
3: 그러면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비법률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이의 신청이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또 이전에는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또 고소고발에 이의 신청하면 검찰이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장유희 사건 같은 걸 보면요.
1: 예.
3: 잘못 송치를 하잖아요.
1: 네.
3: 적용법조 잘못해서. 그런데 이건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경찰을 송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 적용법조 잘못됐다고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기소가 불송치가 아니고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적용법조도 바꿀 수 있었고 증거도 새로 수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불송치 사건만 있어서 피해자의 어떤 피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죄가 인정된다는 해서 경찰이 검찰을 송치한다 하더라도 적용법조를 피해자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형량이 낮은 거랄지 아니면 여러 사건 중에서 일부에서 불송치한다고 일부는 기소하는 경우는 또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5: 말씀해 주신 우려 때문에 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선 변호사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냈는데 이건 현실적인 대안이 되나요?
3: 아니 서영교 의원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 네. 성범죄랄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국선을 선임을 해 줍니다.
1: 네.
3: 그렇지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 면을 선정이 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만 선정해 주는 건데 현재 어떤 사법 시스템을 좀 잘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닌가.
1: 이번에 뭐 의무 조항에 따로 들어간 건 아닙니까?
3: 저는 뭐 따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뭐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0: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1: 잘못되면 뭐
0: 법조인으로서.
1: 잘못 알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런데 국선 변호인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근데 국선 변호인 자체는 사실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금액이 형격에 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큰 경제범죄, 뭐 유사수신 행위로 할지, 보이스피싱이라 할지, 이런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뭐한 1, 20만 원 받고, 이 엄청난 사건을 국선 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까? 대리해서 해줄 수 없죠.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 도내 법사위원장까지도 저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0: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서도 오늘 나와주셨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도 좀이 사안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다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는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3: 오윤성
2: 왜냐하면 지금 이제
3: 순천향대
2: 이거는
3: 경찰행정학과
2: 우리가
3: 교수입니다.
2: 지난 그 7, 8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는 입장인데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조직을 바꾸고 난 뒤부터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의 추정만 할 뿐인데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안 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제가 말씀 쭉 드렸는데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는 이두개 조직은 이게 어떤 그 대립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이 범죄자라고 하는 내 공적에 대해서 어떤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인식이 이제 이것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대립되는 조직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갖다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해오다가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할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핑퐁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걸 상당히 이제 실무에서는 뭐 이제 어떤 그 명분에 있어서는 뭐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 이런 것은 이제 될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어떤 수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보안 수사에 있어서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해주고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려하는 거죠.
4: 걱정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또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게 그 보안 수사를 그 요구할 경우에 피의자 신병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것도 혼란이라 그래요. 이게 정해진 규정이 없네.
2: 지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그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골치 아파하는 그 문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소청이 신병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서류만 이제 경찰에 넘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경찰의 법정 구속 기간이 10일이 지났는데 공소청이 이게 사실은 구속을 연장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병을 만약에 경찰로 다시 넘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번에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무슨 근거로 이 구속 기간을 갖다 연장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입법 공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입법은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세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이것까지도 지금 짚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이제 정순 장관이 너무 이제 빛의 속도로 이걸 통과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고도 이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련된 법률이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검찰에 구속돼서 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부인하다 나는 자백하겠다. 그러면 검찰이 자백 조서를 받을 수 없어요.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0: 받아도 증거가 안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을 오라고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로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인지 이것조차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찰은 10일간 구속되면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검찰은 20일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연장을 해서. 그런데 왜 20일이 주어지냐면 경찰보다 10일을 더 주어졌냐면 보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해서 20일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는데 20일을 잡고 있는다는 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자, 구속된 피의자가 왔어요. 그런데 기소하자니 무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하죠. 그러면 적어도 10일 이내에 보안수사 요구한 걸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그런데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죠? 2개월 이내, 최대. 그럼 구속된 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개정소송법은 지금 법길이 상충이 되면서 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나 이게 졸속으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연히 정해져야 하는 것이죠.
0: 어쨌든 경찰이 수사의 키를 쥔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길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두 분 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한데 중수청의 이제 수사 능력과 관련해서 뭐 서영구 법사위원장은 한국판 FBI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럴 만한 수사 능력을 이렇게 단시간에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2: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간 건물을 뭐 임차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뭐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작년이나 또는 뭐 금년에 해 가지고 그 설문 조사를 했어요. 작년 11월인데 검사 910명 중에서 공소청하고 중수청 중에서 어디에다가 근무를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77%가 공소청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수청에 희망을 한 사람들이 0.8% 7명이에요. 좀 전에 이제 지금 뭐 임용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임용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조직이라든가 정원 이것이 확정은 됐는데 채울 인력을 갖는 누굴 채울 거냐.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특례 임용을 해가지고 검사하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관을 갖다가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도 이제 강제적으로 예컨대 뭐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너 여기 근무해.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77%하고 1%면은 나머지 한 22% 정도는 검찰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이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안에 들어가서 운영할 사람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배는 떠났어요. 지금 출항한다라고 지금 이제 이미 이제 공고가 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가 출항하려면 선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선원들이 있어야 승객들을 모시고 갈 텐데 승객은 우리 국민들이죠. 그런데 이제 저 이제 중수청이라고 하는 저 조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상당히 기초가 주목이에요.
1: 그 제가 볼 때는 10월 2일 날 개청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개청이란 말은 조직을 갖춘 상태에 개청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2,800명을 어떻게 뽑죠? 검사들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검찰 수사관들 안 가겠다고 하면 2,800명을 어떻게 충원을 하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인력뿐만 아니라요. 지금 조직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도 잘 안 갖춰 있어요. 유치장도 사실은 안 되니까 경찰을 쓰겠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사를 하려면 사법정보 시스템인 킥스가 돼야 하는데 킥스도 자신들 것이 지금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경찰국도 빌려서 쓴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제가 볼 때는 인력이나 조직이나 시설 면에서 10월 2일 개청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또 그러면 비난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도 개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사의 전문성입니다.
3: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검사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실화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조력이 더욱 중요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광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전부 돌려받아오라고?
6: 우리 결혼해야지.
5: 아니 그 돈까지 결혼 자금으로 가져오라는 게 말이 돼?
6: 아니면 나 결혼 못해.
7: 연인의 뜻밖의 요구에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 판단했고 결국 이별을 결심했죠. 그런데
6: 내 순결 빼앗아 놓고 이제 잠수 타겠단 거야?
5: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6: 선택해. 3천만 원 주고 나랑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5천만 원 내놓고 헤어지든지.
5: 뭐?
7: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뜰 수만은 없었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6: 너 공무원이잖아. 내가 성관련으로 고소하면 그 기록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걸? 면직될 수도 있고?
7: 남성은 이 말에 겁을 먹고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성에게 3천만 원도 보냈죠.
5: 난데 3천만 원 보냈어. 이제 그만해. 제발.
7: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여성을 고소하자 여성도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죠.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직장 안에서 성범죄자로 의심받으며 직위해제 위기까지 내몰렸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7: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울까 싶은데 먼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설명해 주시죠.
8: 예, 2022년 5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무원 남성 B씨와 여성 A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A씨가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 자금도 받아오라 라는 요구를 하자 B씨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를 탔으니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천만 원을 주고 관계를 이어갈지 5천만 원을 주고 헤어질지를 선택하라 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7: 야, 3천 내놓고 나랑 계속 만나든지 아니면 5천만 원 내놔라. 진짜 뭐 황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두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죠? 왜 그랬던 건가요?
8: B씨가 A씨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A씨가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닌다라며 B씨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사실상 당연했고요. 결국 B씨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A씨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7: 어떤 형태의 각서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이행 각서를

0: 작성하고 3천만 원을 보낸 이 남성의 선택.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1: 당시 B씨의 상황을 고려하면 B씨의 선택도 이해는 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선택입니다. A씨도 재판에서 해당 각서는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봐서 그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작성 당시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자, 이거는 뭐 공갈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단순 협박으로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일상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갈죄의 내용에 협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법정형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갈죄가 훨씬 무겁고요. 이 사건도 A씨가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라는 해약을 고지를 해서 B씨를 협박하고 3천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물론 합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이 여성의 행동이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가 아닌 이유, 뭐 어느 선을 벗어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권리가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1: 네. 우리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로 선을 넘는 경우를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선을 넘은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성폭행 피해가 없었음에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를 했고요. 뒤늦게 B씨가 법률 상담을 받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봤자 난안 잘리는데 너는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으로 고소하면 평생 면직된다. 라며 다시 B씨를 협박했다는 지점입니다. A씨는 B씨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직업상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했고, 셋째, A씨는 B씨가 자신을 공갈죄로 고소를 하자 B씨를 강간으로 무고하고 B씨의 상관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당하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를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0: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남성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돈 자체보다는 넌 공무원이라 잘려 이 말이었을 것 같은데 이말 사실입니까? 문제 제기만 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뭐 기록에 남는다거나 잘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당하는 겁니까?
1: 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직위 해제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고,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고요. 2022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0: 네, 일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 개시 통보가 기관장에게 바로 가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어쨌든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조직에 즉각적으로 알려진다는 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결국 양측 고소전으로 확대가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A씨의 B씨에 대한 강간 고소는 당연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종결이 됐고요. 반면에 A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고, 특히 B씨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자,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들이 입증이 돼야 합니까?
1: 네, 실무적으로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운데요. 중요한 요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신고 사실의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단순히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도의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매우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재판부는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곧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1: 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무조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무고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B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가 재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그나마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A씨에게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0: 결국에는 합의하라는 거네요. 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뭐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피해자와 합의는 당연히 양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준특수강간 피고인이 선고 전날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부수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0: 자, 이번 사건에서 여성이 노린 건 공무원인 남성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그런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하면 또는 뭐 낙인 찍히면 직장도 명예도 다 잃을 수 있다, 다 끝난다, 이런 두려움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또 있었죠.
1: 네, 또 다른 사건은 청원경찰로 일하던 A씨와 B씨가 선배 공무원인 C씨를 상대로 6년에 걸쳐 1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을 동원해서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모텔에 같이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무마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9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C씨를 식당으로 불러 만취하도록 하고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인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C씨를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부인과 결별한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0: 가해자가 두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둘이 형량 차이가 꽤 크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 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 A씨는 C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며 C씨를 속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반면에 B씨는 여성을 불러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반면 B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범행에 대한 기여도도 달랐겠지만 자백과 피해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이 충격으로 피해자 정년을 불과 2-3년 앞두고 퇴직했다 알려졌는데 이 일이 없었다면 최소 2-3년은 더 일을 했을 거잖아요. 월급도 월급이지만 뭐 퇴직금, 뭐 연금에서도 다 차이가 생겼을 텐데 이런 피해까지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이론적으로 보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로 조기 퇴직하게 된 경우 정년까지 월급 상당 일시수익, 정년까지 근속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공무원 퇴직연금 감소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와 조기 퇴직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예경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시크의 르프릭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X파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YTN is FM.
5: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발효됐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밤사이에도 기온이 27도 안팎에 머물면서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3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 정도 더 높아지겠고요. 춘천과 대전도 37도, 전주는 38도까지 오르며 사람 체온을 웃도 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 더위 언제쯤 한풀 꺾일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다음 주까지는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로 수도권에 이틀째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되고 충청에도 첫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영산강 일대는 개구리 밥이 녹조처럼 하천을 뒤덮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4: 계속되는 기록적 더위는 거리 노동자를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배달원 등을 중심으로 쓰러짐 사고가 속출하고 야구 경기장에서도 온열 질환이 잇따르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 하시고 잘 버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법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뒷감당을 어쩌려고 그러는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의 자체 감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사 76일 만에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전통시장 상인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손님들의 발길까지 끊기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4: 네, 또 수생식물 개구리밥이 하천을 뒤덮으면서 녹조 대응도 비상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배민혁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5: 네, 서울 광장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오선열 기자는 하천에 나가 있네요.
6: 네, 전남 나주 지석천에 나와 있습니다.
3: 예. 자, 배민혁 기자, 지금 뒤로 상인들과 또 이런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현장 어느 정도 덥습니까?
5: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이곳 광장시장에 오전 8시쯤부터 나와 있었는데 한낮이 되면 시장 내부 온도는 더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이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땀이 날 정도인데요. 지붕이 햇빛은 막아주고 있지만 바깥 열기까지 충분히 막아주지는 못하는 데다가 이 시장 곳곳에서 조리하며 사용되는 열기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훨씬 높습니다. 이 특히 빈대떡이나 떡볶이처럼 불을 쓰며 음식을 하는 상인들이 더위를 더 호소했는데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7: 한 이제 2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물이 하루에 한 5~6개를 먹어요. 2리터짜리를. 거기다 소금 계속 먹어가면서. 뭐 여기 이제 뭐 다 덥겠지만은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죽겠는 거야. 말도 못해.
5: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상인은 노점 상인 대다수가 고령층이다 보니 이 너무 더운 기간에는 많은 상인이 장사를 쉬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4: 네, 더위를 이겨낼 만한 방법이 좀 있습니까?
5: 네, 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실내 매장이야 상황이 조금 낫지만 이 노점 상인의 경우 마땅한 방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인들은 연신 시원한 물을 들이켜고 이 선풍기를 켜두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8: 간단하게 냉수 마찰도 하고 아니면은 에어컨이 되어 있는 어떤 뭐 이런 매장에 잠깐 들어가서 땀 좀 식히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5: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장사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더위로 손님들도 줄면서 상인들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침보다는 시장 방문객이 늘었지만 평소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계와 직결되는 일인 만큼 장사를 쉴 수 없다는 상인들도 많았는데 유독 힘

0: 힘든 이번 폭염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전남 나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선혁 기자, 뒷모습이 마치 잔디밭처럼 보이는데 이게 수생식물이 하천을 뒤덮은 거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영산강의 지류인 이곳 국가하천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얼핏 보면 녹조처럼 보이는데요. 이 개구리밥이라 불리는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룬 모습입니다. 하천 양쪽 끝 가장자리에서 중간 지점까지 전부 개구리밥이 뒤덮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 일대를 돌아보니 초록빛으로 물든 구간이 2km에 달했습니다. 개구리밥은 보통 유속이 느린 곳에서 봄부터 번식을 시작해 여름철에 증식하는데요. 최근 극심한 폭염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번식했습니다. 개구리밥이 유해 식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을 광범위하게 덮게 되면 햇빛이 물속까지 닿지 못하고 다른 수생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또 대규모로 고사할 경우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걷어내줘야 합니다. 이곳 지석천의 물은 영산강으로 향하는데요. 연일 뜨거운 날씨에 영산강의 유해 남조류도 크게 증가하면서 녹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영산강 하류 2개보의 수문을 동시 개방했는데요. 승촌보는 영농활동을 고려해 수위를 최대 5m까지 낮출 계획이고요. 죽산보는 0.75m까지 낮춰 유속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기후에너지부는 영산강 수문 추가 개방 전으로 환경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3: 네, 지금까지 폭염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배민혁, 오선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서쪽 지역의 폭염이 심해지면서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3: 서울의 공식 기온은 오늘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올여름 최고 기온을 또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극한 더위가 멈출 줄을 모르네요.
4: 네, 오늘도 수도권과 전남, 광주 등 서쪽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 기온을 보면 경기도 양주 37.1도, 서울 동대문 노원 강서 37도입니다. 연이틀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서울의 공식 기온은 오늘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기 안산 등 수도권 곳곳이 39도, 전북 전주는 3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폭염특보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광명과 연천, 포천, 가평, 화성, 양평, 충남 청양, 인천 남부로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충청권에서도 처음으로 중대경보가 나왔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서쪽을 중심으로 오존도 나쁜 수준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곳곳에 5에서 20mm 소나기가 올 수도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변수인데 다음 주 중국으로 상륙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강화하면서 폭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역대 최악의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KBO는 오늘과 내일 예정된 KBO 리그와 퓨처스 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O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틀 동안 모든 경기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O는 또 내일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과 관련한 리그 종합 운영 방침과 안전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폭염 대응도 재난 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목표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국민 행동 요령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5: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지금까지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폭염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5: 네, 중대본의 공식 확인은 오전 8시가 기준입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15개 구역입니다. 특히 조금 전 고한석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과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또 부산과 대구, 인천 등 162곳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86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2,221명, 누적 사망자 역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하루 사이 가금류 17,000여 마리 등 가축이 더위에 폐사했고 16만 마리에 달하는 양식 어류 피해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가축 55만 마리, 양식 어류 3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1: 온열 질환자와 양식장 피해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요?
5: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재난 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 현재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농식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4,200여 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남북권에는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급파하는 등 특보가 발령된 16개 시도에 관리관을 추가 파견해서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뿐 아니라 가뭄에도 대비하는 상황이라 이곳 중대본은 긴장을 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위를 피해서 바다와 강으로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서 안전사고 대비 등에도 경고에 빨간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중대본은 무엇보다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위를 참아내기보다는 주변에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이번 폭염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6: 재난 수준의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은 오늘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절정인 가운데 타들어가는 가뭄도 비상입니다. 특히 영남의 가뭄이 심각해서 이례적인 여름철 산불이 발생할 위험까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네, 그리고 13호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가 8월 폭우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정혜윤 기상재난전문기자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심각한 한반도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 자, 연일 저희가 이제 뭐 폭염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대경보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죠?
7: 네, 맞습니다. 어제 서울 전역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된 데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이 경기도 쪽으로도 중대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YTN 취재진이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시민 한 분이 네.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더위를 피해서 올라왔는데 네, 서울이 더 더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좀 인상적이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전국에서 수도권이 더 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이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제 남부지방에서 서울도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연일 36도를 웃돌면서 어제 이어서 또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 자동기상 관측 장비를 보면 어제 39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극한 더위가 무척 심한 상황인데 오늘 오전 11시에 기상청이 예보 자체를 더 강화를 했거든요. 서울 낮 기온이 39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 역대 최고 기온이 39.6도인데 이 기온도 지금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기온을 좀 봤는데 서울 강남구 기온이 지금 38도 자동기상 관측 장비지만까지 네. 올랐고요. 공식 기온은 36도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1.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유지될 때 39도까지 오를 때 발효되는 최고특보 단계죠.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일단 야외 활동을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휴식 시간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3: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해가 지날수록 극한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7: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이상 기후를 넘어서서 기후 위기 시대다, 그리고 기후 재난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는 눈앞에 좀 다가왔다 이런 지표들이 올해 속속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일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적인 열대야 일수가 이미 역대 1위 수준이고요. 폭염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폭염 일수도 3일 기준으로 보면 12.21로 역대 4위 수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위가 점점 이렇게 심해진다면 폭염 순위도 점점 앞으로 좀 당겨지지 않을까.

0: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보시면은 일 평균 기온 수기도 역대 2위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밤낮 없는 더위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지금 상공을 덮고 있는 이중 열돔 현상에 지금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지금 기온을 보니까 양산 기온도 잠깐 떨어졌잖아요, 어제.
1: 네.
0: 근데 37도 안팎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 이 지역은 지금 내륙 분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남쪽으로 태풍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데다가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또 지금 혼재되면서 이 지역은 그야말로 기온이 떨어졌다 올랐다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최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와 댐이 지금 마른 데다가 농작물이 좀 시드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바다 고수온 피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1차 피해 그리고 2차 피해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더위와 가뭄 그리고 녹조 현상까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저희 이제 YTN 취재진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
1: 예.
0: 개구리밥이 강의 절반 이상을 뒤덮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 예.
0: 잠깐 이 화면 보실까요? 네, 드론 영상인데요. 마치 지금 녹색 양탄자가 깔린 듯이 영산강 줄기를 따라서 온통 지금 개구리밥이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짙은 강물빛과 좀 대비를 해서 얼룩덜룩한 뭐 군복 무늬 같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1: 예.
0: 개구리밥이 군락을 이루면서 덩어리를 지면서 넓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자, 이병두 부장님. 지금
0: 네.
1: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개구리밥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해롭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2: 아무래도 이제 폭염이다 보니까 높은 수온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광합성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 순식간에 좀 이렇게 번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2: 특히 이제 또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유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물의 흐름이 정체되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3: 네, 지금 강의 상황도 심각하고 또 산림도 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에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도가 역대급으로 분석됐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맞습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 데이터나 지난 39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3: 예.
2: 올해 8월에 산불 위험이 역대 2위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만큼 좀 산불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지금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더 위험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7월부터 8월, 원래는 이제 산불이 없는 기간이죠. 근데 지금 10건이 벌써 났습니다.
3: 예.
2: 근데 이 중에서 8건이 지금 영남 지방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서 폭염 건조와 산불과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3: 예.
2: 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유럽이 산불 때문에 엄청
3: 예.
2: 많은 네네. 난리가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지금 상대 습도가 좀 떨어져서 발생 위협은 높으나 확산 위협은 조금 그래도 좀 나은 상황입니다.
1: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태풍이 북상 중인데 태풍의 진로를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또 태풍이 올수 있고 뭐
2: 네.
1: 극한 호우도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 네.
1: 이렇게 가뭄에 산불 위험이 있는 데다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또 비가 많이 쏟아지면 산사태 우려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의 기상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비가 한번올 때마다 강하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송곳 호우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시간당 30mm
4: 이병도 산림과학원 산림재난연구부장입니다.
2: 보고 있거든요.
1: 네.
2: 그 기준을 넘는 비가 90년대까지는 연평균 32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2000년 이후에는 42.8일로 약 10일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하루의 강수량 100mm가 넘는 날도 예전에는 19.3일이었는데 최근에는 24일로 약 5일이 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좀 산사태를 일으키기 좋은 그런 환경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 숲은 비가 오더라도 나무 잎 과 나무 윗부분 그다음에 또 낙엽층에서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산불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소실이 되면 충격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비가 왔었을 때 토양을 직접 침식이 타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산불이 나면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발수층, 즉 물이 스며들지 않는 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비가 오면 비가 계속 지표면을 타르고 흐르면서 속도는 높아지고 에너지는 많게 되면서 더

0: 많은 흙을 침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산불 후에 침식량은 수십 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 예, 결국에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인
0: 네.
1: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 부장님께서 유럽 산불 언급을
0: 네.
1: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복합 재난 현상, 이미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문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복합 재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1: 예.
2: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등지에서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수십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또 국가적인 비상 사태가 선포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이 됐는데요. 유럽은 극심한 열돔 현상에 가뭄이 겹치면서 땅이 메말랐고요. 결국 초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극한 더위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과 매우 닮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남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 7개월 한달 사이에 누적 강수량이 지금 평년의 한 20%대 정도거든요.
3: 네.
2: 역대 5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 지역 역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상대 습도가 좀 낮긴 하지만 당장에 불씨만 있으면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건조 상황인 겁니다.
3: 예. 지금 뭐 폭염에 가뭄, 산불 이런 재난들이 한 가지만 찾아와도 상당히 큰 피해를 주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또 연쇄적으로 올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우려되는 걸까요?
0: 네,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이 산불을 초대형 산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하신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미국까지 전 세계가 지금 산불로 뜨거운데요.
3: 네.
0: 공통점은 결국은 높은 온도하고 낮은 상대의 습도입니다. 지금 그리스에서는 40도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강풍까지 불어서 진화 헬기가 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또 스페인에서도 지난 7월에 산불로 인해서 13명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폭염으로 인한 여름 산불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름철에는 우리가 산불이 안전한
3: 그렇죠.
0: 시기였는데
3: 습도가
0: 지금은
3: 높으니까요.
0: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영남지방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좀 그래프를 보시면요.
3: 네.
0: 저희가 201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여름 산불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 이전에는 연 평균, 그러니까 1년에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름
3: 네.
0: 산불이, 8월 산불이. 하지만 10년도를 넘어가면서 18.2건이 나오고 있고, 20년대에 들어서도 지금 3.8건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월에만 1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복합 재난을 조금 미리 좀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0: 네. 지금 현재 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이라도 지금 안심하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예.
0: 그 산불 감시 및 조기 진화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도 같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3: 네.
0: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은 마을 주변이나 또 원자력과 같은 그런 국가 중요 시설 주변에 있는 탈물질을 좀 없애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숲가꾸기를 통해서 미리 이런 탈물질들을 좀 줄여놓으면은 산불이 다가와도 피해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연료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염에 산불이 나면 진화대원이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3: 네.
0: 그러니까 그냥 있기도 더운데 불 앞에서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불을 안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좀 절실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산간 계곡에 많이 놀러들 가시잖아요.
3: 네.
0: 근데 거기에서 지금 상황은 낙엽들이 바싹 말라 있기 때문에 화기를 사용하거나 취사를 하면은 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이러면 조그만 불씨도 산불로 이어지고 또 산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비가 좀 기다려지는 그런 요즘인데요. 북상하는 태풍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관심입니다. 지금 진로, 그리고 우리나라 영향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2: 네, 일단 이제 태풍은 당분간은 좀 동풍을 불어넣기 때문에 이 더위에 먼저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이 사흘 정도는 폭염 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가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
3: 네.
2: 일단 주말 이후에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35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후는 이 태풍이 변수인데요. 잠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스캔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지금 보시면 이 현재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앞으로 중국 남부 쪽으로 상륙할 걸로 대부분의 모델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풍의 강도는 당초에 강도 5까지 올라가면서 초강력 수준으로 발달을 했다가 지금은 강도 3 정도인데요. 강한 태풍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경은 지금 450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00km 정도를 넘기 때문에 이 영향 반경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무척 영향을 주는 지역이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풍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태풍이 지금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조금씩 이동을 해서 중국 남부까지 지금 보시면 이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지금 영향 반경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에 초속 한 20m 이상의 바람이 불 걸로 보이고 대부분의 모델이 지금 중국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킴 모델이 지금 내륙으로 이동한 뒤에 비구름이 약화되고 그리고 이후에 지난번 바비처럼 열대 저압나 그리고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모델이 하루하루 지금 예측 상황이 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1: 네.
0: 때문에 이 태풍이 지금 다음 주 초반쯤 중국에 상륙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이때까지는 지금 이동하는 동안에 내륙으로 열기를 좀 불어넣으면서 폭염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초반쯤에는 제주도와 해상 그리고 일부 이 남서 해상까지도 약간의 호우를 비바람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이후 상황은 지금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내륙에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는 조금 더좀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지금 또 휴가철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 때문에 제주도와 해안지방 그리고 이 서해안까지도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휴가지에 계신 분들은 또 중대경보와 또 기상특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또이 부분도 수시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저희 YTN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날씨 상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또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 그리고 이병두 산림재난연구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극한의 열대야가 전국에 몰아치면서 밤사이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2: 한순간에 불가마로 변해버린 집안, 밤을 지새워야 했던 주민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아직 잠들긴 이른 시간이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시흙처럼 어둡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섰고 일부 세대는 촛불만 덩그러니 켜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370여 세대에 전기가 끊긴 겁니다.
4: 너무 더웠죠.
5: 네. 선풍기도 없고.
4: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봐요. 물도 안 나와요.
3: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건데 하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날 주민들은 찜통 더위를 고스란히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6: 주차장 곳곳 이렇게 시동 걸린 차들이 보였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복구만 기다리던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러 차량으로 피신한 모습입니다.
3: 손 선풍기에 부채질로 버텨봤지만 역부족. 당장 복구가 어렵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주민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도서관과 여성회관에 머물 곳이 마련됐지만 당장 씻는 것부터 아침에 출근하는 일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7: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여기서 기어이 작았다고 그래가지고
5: 내일 출근하셔야 되지 않아요?
7: 저 출근 못
5: 해요. 아니 뭐 씻는 것도 문제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7: 목욕탕 가야죠 아침.
3: 비슷한 시각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가 끊겨 1,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고 충남 천안 신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전기 사용량 증가가 원인이었는데 복구를 마칠 때까지 600여 세대가 밤을 설쳐야 했습니다. YTN 부장원.
1: 네, 이렇게 서울에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찜통 더위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 네, 늦은 밤에도 야외 수영장과 영화관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0: 가파른 미끄럼틀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아이들. 수영장에 풍덩 빠지는 순간 뛰는 듯한 더위도 금세 사라집니다.
1: 근데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오히려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녁 먹고 아들하고 아들 친구들 같이 나왔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2: 친구랑 저 물 뿌리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하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3: 워터 슬라이드요.
4: 워터 슬라이드.
0: 도심 한복판에 마련된 야외 수영장은 늦은 저녁에도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수영장에서만큼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열기를 식힙니다.
5: 너무 더워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막상 물에 들어오니까 아 오늘이 폭염인 것도 모르고 너무 시원하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밤까지 이어지는 더위에 서늘한 실내를 찾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영화관과 음식점이 함께 있는 복합 쇼핑몰은 인기 만점입니다.
6: 일단 시원하고 그리고 밖에 안 나가도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0: 한 손에는 팝콘을 들고 영화 시간을 기다리는 시민들. 시원한 액션 영화를 보며 더위까지 날려버릴 생각에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7: 좀 바람도 쐬고 시원한 데도 좀 있고 하다가 스파이더맨 개봉했다 그래서 영화 보러 왔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무더위 잘 날려보내세요.
0: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밤이었지만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열대야를 이겨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 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의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9: 네, 또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8: 자, 장윤기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한 문건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는데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10: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 네.
10: 이 배경에 남양주에서 벌어진 김훈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죠. 경찰이 반성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거를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보고 내용이 조금 전에 앵커께서 전해주신 그 네. 내용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윤기 수사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이 새롭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9: 네, 지금 이렇게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후 콜백 지침. 그러니까 이게 신고자, 만약에 신고자가 생기면 신고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10: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 사건 아직까지도 도대체 왜 이상한 일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는지 다 해명이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되고
8: 네네.
10: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9: 예.
10: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도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초기에도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9: 예.
10: 라는 그런 짐작을 전해드렸는데 점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아니 물론 간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때문에 이 경감의 아들 사건 때문에 경찰 조직이 다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8: 예.
10: 거죠. 근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뭐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는
9: 예.
10: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일이 있었다.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 광주 광산경찰서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이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경감과 인연이 있는 또는 친분이 있는 또는 이렇게 부탁에 의해서 뭔가를 감춰줬다. 정보들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증거를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한
9: 예.
10: 두 번째는 그와 별개로 그와 관계없이 경찰 수뇌부는 그럼 왜 나선 것이냐. 국수본에서는 왜 그런 지침을 내렸느냐.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느냐.
9: 예.
10: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그런 경찰의 자체 청와대 보고 문건 그 내용. 그렇게 보고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서
9: 예.
10: 문제가 생겼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한번 남양주 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사건이 벌어졌네. 예. 이러면 우리가 더 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시간을 벌어보자. 그렇다면 이 성범죄하고 이 살인 사건하고 곧바로 묶여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면은 더 큰일 나니까 일단 좀 분리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냐. 결국 목적은 같았어요. 성범죄와 살인을 함께 묶어서 수사되지 않도록 분리해보자. 그런데 광산서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수본 차원에서 각각의 일이 진행이 됐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8: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장윤기 스토킹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그 여성하고 사후 콜백만 했더라면 이후에 그 범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광산 경찰서 측에서는 당시에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10: 최근에 스토킹 신고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광산서에도 당시에 신고가 많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1: 변호사입니다.
10: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예.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를 좀 정리해 보면은 너무나 아쉬워요. 왜냐? 5월 3일에 이 베트남 여성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보고에 따르면 자체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지켰다면 경찰이 곧바로 이거 사건 접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 저 이사 갈 겁니다. 저 이거 일단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했다면서 이걸 접수 안 했거든요.
8: 네.
10: 그러다가 5월 4일에 이제 성폭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광산서가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 했습니다. 이것도 통합돼가지고 관리가 좀 안 됐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5일에 안타까운 이채원양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8: 예.
10: 그렇다면 5월 3일에 스토킹 신고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9: 예.
10: 또는 5월 4일에 스토킹 후에 성범죄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고소 사건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그리고 또 그때라도 이 이른바 콜백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조치를 취했다면 적어도 이채원양 살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9: 예, 여러 가지 지금 안타까운 지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건데 또 우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케이블타의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0: 네.
9: 그 당시에 광산서 강력 팀장 그리고 팀원들이 이 케이블타이가 범행 도구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했다는 정황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0: 그렇습니다. 이 케이블타이 관련된 얘기는 사건 초기부터 계속 나왔죠.
9: 예.
10: 특히 당연히 전선을 정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범죄에서 이제 결박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그 케이블타이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충분히 사람의 손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또는 발목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9: 예.
10: 그렇다면 이게 발견되었다면 성범죄 목적을 더욱더 강하게 좀 혐의 사실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죠.
9: 예.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블타이가 당시에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못 찾았던 게 아니라 이 해당 차량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이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까지 촬영했고요. 케이블타이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 녹음이 됐거든요.
9: 예.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장윤기 아버지인 장경감에게 돌려줬고 명의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차량 안에 있었던 그런 케이블타이까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장윤기의 아버지는 집에서 본인의 집에 이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압수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경찰들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해서 케이블타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이게 영상으로 그대로 제출이 됐다면 그럼 이 케이블타이 지금 어디 있어? 왜 제출 안 한 거야? 이거 왜 제출 안 했어? 라고 추궁이 되겠죠.
9: 예.
10: 그래서 영상 자체를 제출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 이거는 초기에도 확인이 됐죠.
8: 네.
10: 또한 두 번째는 이번에 또 통화 내용이 또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담당 경사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들어갔다. 이 케이블타이
8: 예.
10: 왜 안 들어갔냐? 라고 하니까 이 경감이 검찰이 케이블타이는 모른다. 이거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이 케이블타이가 증거로 들어갔으면 이거 무조건이다.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게 결박 목적, 그러니까 강간 목적으로 살인했다.
9: 예.
10: 강간 살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9: 예.
10: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주장 중에 논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돌려준 거였고 장경감 역시 아 이거 범죄 도구 아니고 이게 별거 아니니까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거 아니냐.
9: 예.
10: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수사 경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이거 왜 안 들어갔냐. 이거 검사가 모른다. 이거 들어갔으면 무조건 강간살인이다. 이런 대화를 했다면

0: 그동안 내세웠던 그런 경찰들의 어떤 변명 또는 장윤기의 부친인 장경감이 했던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금 뭐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부실 수사 부분 그리고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아쉬움을 남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광주 경찰 직장 협의회가 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0: 뭐 주장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 배경을 보자면은 우선 지금 이 수사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하다. 이게 감사인지 수사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좀 미진한 과실인지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과실이라면은 범죄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에 따르면 고의라고 볼 증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 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검경의 여러 가지 그런 권한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법령 개정 작업의 한 복판에서 마무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고 결국 법안의 어떤 그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 가지고 꼬리 자르게 한게 아니냐. 국면 전환용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광주 지역의 경찰 직장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충분히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의아합니다. 즉 물론 수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피의자가 등장하고 또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순환 근무라든지 일단 지휘부의 잘못을 일선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범죄 동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공모할 의도가 없었다, 동기도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수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2: 합당한 주장인지 아니면 제19 감싸기인지는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폭염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야외에서 노동하는 분들, 뭐 집배원들, 배달 노동자가 쓰러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택배나 배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작업 중지권이 사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녹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3: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불리우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 뭐 택배하시는 분들, 방문점검하시는 분들, 건설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여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폭염 상황에서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조건이어서 실제 도움을 받고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작업중지권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특수 형태의 근로자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필요성 또 있고 그리고 또 자칫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각지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영역인데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런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항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조치 등 관련된 규정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작업중지권 이 부분 이거는 산업안전법이 근로자 의 권리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다 근로자 아니야? 당연히 노동자 아니야? 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보호를 못 받는데? 아니 보호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보호를 못 받잖아.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거를 이렇게 폭염이 정말 극심하고 그리고 지금 영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배달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든지 법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게 작업 중지를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상

0: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노동 현장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폭염이 정말 극심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존치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업주의 작업 중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조에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51조는 사업주의 그 중지 기준이고 52조는 근로자니까 본인이나 위험을 느낀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근데 이 급박한 위험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물론 법에 있는 모든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모두가 일정한 기준으로 딱 판단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가미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이 급박한 위험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만도 고우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정말 입장을 바꿔서 그럼 지금 작업을 중지해야 될까?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멈추고 쉬어야 될까?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이게 좀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1: 네네.
0: 그러다 보니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다. 또는 이거 정말 나 쉬었다가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야? 나 직장만 잃는 거 아니야? 또는 내 주변에 내가 이거 좀 권리 주장했다가 내 주변에서 어떤 일하고 싶어하는 동료들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다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이 법에서는 급박한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하위 규정에서라도 좀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그러다 보니 좀 구체적인 기준 제시에 대한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 당국도 좀 적극적으로 규정을 좀 만들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2: 예.
0: 그렇게 단순히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인식도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근로자들이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눈치를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권리라고
2: 예.
0: 생각을 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날이 덥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2일 새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신대 호수의 CCTV 장면입니다. 한 남성이 다리 위에서 이렇게 탈의를 하더니 속옷 차림으로 근처에 걸려 있던 구명용 튜브를 챙겨들죠. 자, 이 튜브를 호수에 먼저 이렇게 던지고요. 그리고 다리 난간 위에 본인은 올라서더니 이내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듭니다. 자, 이 야밤에 호수에서 유유히 수영을 하던 40대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의 지시에 따라 물가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해당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또 주변에 빈 소주병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호수에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이 현장에서 이제 소방에 의해 귀가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음주 상태로 사실 호수공원은 공공장소잖아요.
0: 네.
2: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까?
0: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구명용 튜브잖아요.
1: 예.
0: 저것까지 본인의 수영 도구로, 놀이 도구로 썼어요. 이런 것들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어제 소방이 출동을 해가지고 뭐 큰 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음주 상태인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2: 그렇죠.
0: 예전 어떤 영상들 요즘에 더위 관련돼가지고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한강에서도 더위 피하러 왔다가 술 한잔 하고 객기에 이제 수영 대결하다가 정말 참변을
2: 예.
0: 이런 일들 얼마 전까지 말도 있었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 술과 더위 그리고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용기, 쓸데없는 용기, 이런 거 잘못된 용기, 예. 이런 것들은 정말 변.

0: 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 영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다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전 일 하면은 무조건 잡힌다.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1: 그리고 뭐 실제로도 수온이 높아가지고 시원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서 본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알고 보니 무려 29년 전에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강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데요. 이
1: 그러게요.
0: 사건은 먼저 이걸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중국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중국에서 강도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없어요.
1: 그렇죠.
0: 예, 범죄지도 중국이고요. 가해자도 중국인들이고 피해자도 중국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97년에 벌어진 일인데 중국 공안이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난 2021년에 중국에서 DNA 분석으로 그 사건의 공범 중에 한 명을 잡은 거예요. 이게 24년 만이었죠. 그리고 그럼 나머지 공범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가 이루어지고 우리 경찰에 공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보냈는데 그동안 한국에서의 행적을 보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중국에서 적발되기 전이죠. 범행이 드러나기 전인 2017년에 선원 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천에서 꽃게잡이 배 등에서 이제 일을 했고요. 그런데 2022년에 이제 비자가 다 만료된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또는 갱신을 받든지, 또는 타국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불법 체류 신분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남 지역으로 이동해서 일용직으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과 우리 경찰의 공조 수사에 의해서 붙잡았어요. 네, 지금 화면에 예, 나오죠? 붙잡은 다음에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다음 7월 24일에 인천공항에서 중국 수사당국에 인계를 했습니다.
2: 네,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이 피의자를 도와준 사람은 없는지, 혹은 또그 생활 중에 다른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버틴 겁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된 다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또 체류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유사한 경우에 본인의 행적을 좀 감추는 여러 가지 수법들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급여도 계좌로 안 받아요. 계좌를 못 만들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전전한다거나 또는 급여를 받을 때 나는 현금 받을 수 있는.
1: 최근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29년 전 중국에서 강도 살해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재능대학.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0: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번 전해요.
9: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교통안전 1분 턱.
1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0: 꼬여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한 공기도 환기해 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앱이나 재난 문자를 보면 예전에는 없던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열대야주의보입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열대야주의보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야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서울의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밤더위가 일상이 되자 기상청은 올해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해 열대야 주의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현재는 주의보 한 단계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다면 열대야 주의보는 언제 발령될까요? 야간 고온으로 수면 부족, 신체 회복 저하가 예상되고 취약계층 피해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되는데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서울 같은 대도시나 해안가 기준으로는 26도 이상으로 예상되고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 기온이 같았더라도 전날 밤 열대야가 있었을 경우 온열 질환자는 최대 9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잠들기 전에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열대야 주의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5: 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내리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그리고 호남 지역엔 오후부터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밤낮 없이 이어지는 더위인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가철을 말아서 강원권으로 가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양 쪽으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내린천휴게소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제 나들목 지나는데 좀 불편하고요. 서울 쪽으로 인제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 내촌 부근, 서종에서 하도, 그리고 하도를 통과할 때 차량이 많습니다. 계속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강일 부근 판교 쪽으로 사고 정리가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 때문에 상일과 강일 사이로 막힙니다. 안양터널 지나는 데는 일산 방향으로 고장차가 있고요. 서울 시내에서는 현재 북서울 꿈의 숲

0: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폭염 속에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이른바 뚜벅이들에겐 그늘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죠. 그늘진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앱스토어에 최근 출시된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행자가 폭염에 최대한 덜 노출될 수 있게 그늘진 길을 찾아줍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다면 해당 구간의 건물이나 가로수의 그림자를 계산해서 그늘이 많은 경로를 짚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대를 바꾸게 되면 지도 속 건물의 그림자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간별 태양의 위치를 근거로 그늘의 방향과 길이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창가 추천이라는 것처럼 어느 자리에 앉아야 햇볕이 덜 드는지까지 알려주고요. 또 산책이나 러닝코스도 그늘과 거리, 경사 등을 반영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자, 이런 앱을 만든 사람, 군 생활 이후에 복학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개발자는 한 인터뷰에서 통학하는 길이 힘들어서 만든 앱이라면서 이 개발의 이유를 밝혔고요. 더 많은 뚜벅이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앱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양산은 양프리카란 별칭을 얻는 등 인터넷에서 더위 관련 밈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경고도 한층 친숙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온몸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문 밖에 나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요즘 더위를 과장해 표현한 이 같은 콘텐츠가 SNS에서 잇따라 제작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양산은 어느새 아프리카를 빗댄 양프리카가 됐습니다. 옥수수가 양산에선 팝콘이 아니라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으로 그려지고 어디 갔다 왔어라는 질문에 구워진 고구마와 오징어 등이 양산이라고 답하는 밈까지 등장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룹 ATG의 인기곡 배드 안무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멤버 최산의 이름을 활용해 폭염엔 양산을 쓰자는 메시지를 담아 기상청 직원들이 직접 춤을 췄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택배업체 역시 같은 안무를 활용해 간이 쉼터 설치와 냉방장치 보강 등 폭염 안전 대책을 알렸습니다.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선글라스와 음료수를 챙기며 등장한 소방대원도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전합니다. 최근 영화 스파이더맨 4로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톰 홀랜드도 기상청과 손잡고 폭염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3: Hey, what's up, everyone?
0: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전하는 폭염 대비 수칙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톰 홀랜드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밈과 유머를 나누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뉴스퀘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 네,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인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압수수색 계속 진행 중이죠?
2: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아침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을 40명 정도 투입했고 압수수색 영장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0: 박탈은 앞서 신세계 그룹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앞서 자체 감사 당시 행사 기획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나 프로모션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사 외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와 세부 압수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경찰 수사로 이어진 건가요?
0: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당시 계엄군의 전차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2: 네, 앞으로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인데요. 형소법 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1: 예. 네. 자, 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발을 뚫고 네.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어제 국무회의까지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1: 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4: 우선 검사가 그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모두 다 묻었잖아요. 유죄로 법원에서 판단이 났지만 그 당시에 다 묻었습니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도 다 묻었습니다. 그 당시에 묻어서 그 묻었던 검사들은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78년 만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게 됩니다. 검사는 정의로운 검사 그리고 따뜻한 검사로 인권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놨고요. 그럼 검사가 그동안 하던 수사는 그럼 다 어디로 갔죠? 예.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국형 FBI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중대한 범죄, 부패, 경제범죄, 마약사범, 사이버범죄, 내란, 외환, 그리고 방위산업 등 이런 중대하고 좀 거대한 범죄는 한국판 FBI가 새로 생깁니다.
2: 예.
4: 그리고 그동안 검사가 하던 보안수사 등은 이제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보안수사를 시켰다면 검사가 수사에는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일자라는 검사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경찰에게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훨씬 더 수사가 잘 이루어지게 해놓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담겨진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검사들이 묻었던 사건이 네. 분명히 있는 반면에
4: 네.
2: 드러낸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도를 했던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할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덮으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보안장치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그럼요. 장윤기 사건에는 사실 경찰이 기소할 때 살인사건으로 기소를 하면서 송치를 하면서 그 옆에 성범죄 가능성과 스토킹 범죄 가능성까지 같이 올려보냈습니다.
2: 예.
4: 그리고 수사 과정의 내용도 담아서 올렸고요. 그러나 거기에 케이블 타이 등을 숨긴다든지 경찰의 비리가 연루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체포됩니다.
2: 예.
4: 그리고 검사가 이런 경우에도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이거 성폭력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내용을 파악해 오세요. 라고 경찰에게 그 요구를 하면 자기 수사관을 시키던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면 경찰이 보안수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
2: 예.
4: 못 믿겠어.
2: 예.
4: 라고 하면 경찰에다가 보완수사 요구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팀을 이번에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요구한다면 이 경찰은 연루되어 있으니까 처벌.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게 됩니다. 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판 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과정을 해놓았고요.
1: 예.
4: 그 과정도 검사가, 경찰이,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사건 피해자들은 많이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4: 네.
1: 그리고 야권에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3: 제가 뭐라고 글 쓰면 서영교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안탈 부리듯이 올리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제가 지적한 긴급체포 승인의 문제는 슬쩍 뺐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뜻이죠. 웬만하면 저한테 악마에게 무릎 꿇고 싫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멍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1: 구멍이 대단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위원장님이 이제 SNS에 한동훈 거짓말쟁이 그리고 뭐 남아있는 윤석열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냐 이렇게 이제 쓴 부분에 대해서 네. 한동훈 의원이 반박을 한 거거든요.
4: 어떻게 저한테 앙탈이란 용어를 쓰죠?
1: 네.
4: 저 저거 처음 봤는데요. 어떻게 한동훈은 법사위원장에 앙탈이란 말을 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 너무
5: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 우선 이 녹취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4: 그렇습니다.
1: 예.
4: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죠? 법사위원장에게요? 그걸 떠나서 저런 용어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저는 법을 만들었고요. 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때 가장 원인 제공이 큰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아니 그 전에 검사의 윗사람을 줬을 때 바로 밑에 손발처럼 움직인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그렇게 다 묻혔습니까? 김학의 사건은 왜 그렇게 묻혔고요? 한동훈의 처남은 진동규는 검사들을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다 묻혔습니다. 그럴 때 뭘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검찰개혁의 지렛대가 된 겁니다. 이제 검찰은 그렇게 묻지 말고
1: 네.
4: 수사는 경찰에게 중대범죄수사청에게 넘기고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필요한 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있는 겁니다.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못된 짓 하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한동훈 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할게요? 긴급체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법에도 긴급체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 최소 금고 3년 이상의 경우에 갑자기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체포하는 권한입니다. 그것을 체포한 뒤에 통보할 거냐 승인할 거냐 그러나 이게 잘못됐으면 검사가 풀어주라고 하면 바로 풀어주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관계, 상하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견제관계, 대등한 관계, 상호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무제한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공소기각을 한밤중에 쓱 끼워놓은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하고 이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상황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였는지도 보고 그 원인이 있다 한들 저희는 이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맡았으니 검사는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은 기소를 맡진 않습니다. 수사를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고 협력하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그러나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게 그렇게 만든 형사소송법 입니다.
2: 예. 자, 이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나왔었고 그런 이견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7대 범죄의 전권 송치가 이제 보완책으로 마련이 됐는데 이게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4: 7대 범죄 전권 송치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예. 검사에게 한 번 더 결정할 기회를 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4: 지금 있는 형사소송법 안에도 이의 신청을 통하면 모두 다 검찰에게 올라갑니다.
2: 예.
4: 그리고 이게 불송치 되었지만 모든 자료는 검찰로 송부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검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송치된 것들은 검사가 한 번 더 보는 거고요. 불송치된 것 중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90일 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이게 재수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4: 그런 과정 속에서 약자의 이야기들을 그래도 검사가 무조건 한 번 더 봤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1: 예.
4: 그렇다면 이걸 개별법으로 현재도 아동학대법과 가정폭력법,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전권이 송치됩니다.
2: 예.
4: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고민되는 건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거나 이러면 이게 그냥 거기서 정리될 사건도 끝까지 송치가 돼서 검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2: 예.
4: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 예.
4: 이게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는 무조건 올라가서 끝까지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한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권 송치를 통해서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보시고 이거는 그렇게 갈 내용이 아니다 하면 걸러줄 수 있는
2: 예.
4: 것. 예를 들어서 또 소년법에 촉법소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권들은 모두 다 정권 송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드를 어린 애기가 하나 먹었어.
1: 네.
4: 이런 경우에는 그냥 훈방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송치되면서 오는 그런 불편함도 있으면서 이런 걸 잘 골라서 정말 나쁜 범죄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는 이걸 꼭 검찰도 같이 봐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1: 예.
4: 네.
1: 앞서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한국형 FBI가 생긴다라고
4: 네.
1: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이 어제 나왔습니다.
4: 예.
1: 2,800여 명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과연 이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4: 네.
1: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4: 우선 검사와 수사관들께서 좋은 인재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가는 거, 그리고 또 경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가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또 변호사, 다른 역할을 하시던 분들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하게
1: 네.
4: 되고요. 채용 설명회도 하게 되고요. 오늘 나온 기사로는 쿠팡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쿠팡이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수사해 주던 검사가 위에 있는 엄희준 검사 등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불기소 처분됩니다. 기소 의견으로 했는데 그 문지석 검사 같은 게 국감에 나와서 사실을 많이 폭로했습니다. 그 검사가 대표적으로 저는 중수청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4: 예,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의 역할을 하고 정의로운 그래서 나쁜 범죄자들을 잡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우는 검사나 수사관이 받던 그 처우가 그 처우대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좀 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또 저희들이 국회에서 제안을 했고요. 좀 더 좋은 인센티브 속에서 한국판 FBI가 나쁜 범죄, 중대한 범죄들의 그 수사관들이 되어서 그 범죄들을 잡아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예.
4: 네.
2: 자, 이번 그 개정 과정에서 당정 간에도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지금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계속해서 이 그 개정안에 대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 그러면 어떻게 우려를 나타내고
2: 뭐
4: 계시죠?
2: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상황들이 현실화한다면 지금 개정안과 관련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있을까요?
4: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2: 예.
4: 개정안 나오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청취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만 짧은 시간에 했다고 하지만

0: 조의만 9번 했습니다. 전체의만 그 시간에 6번 했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소위와 전체회를 6번씩 했고요. 저희가 검사와의 간담회, 형, 그리고 경찰과의 간담회,
1: 예.
0: 변호사와의 간담회,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간담회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의원총회만 2번 했고요. 정책 의원총회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당정이 모여서 보안수사권의 실질화 방안이라고 5월 6일 날 당과 정부가 같이 프레젠테이션해서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질화 방향. 그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혹시나 할그 걱정거리를 모두 다 없앨 정도로 준비를 잘하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1: 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안수사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큰 가르마를 타고 가는 이길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을 반대할까요? 그 오역의 역사, 윤석열의 검찰총장이 불법 비상계엄까지 했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들을 이용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역할을 해서 25년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도 지금 그 밑에 있는 검사들도 수사의 대상인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더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그리고 가해자는 무조건 쫓아서 처벌하게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누명을 쓰는 사람 없게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당정은 특별하게 삐그덕거림은 없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님 등께서는 좀더 안전하게 혹시나 모를 일 이런 부분을 다독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1: 예.
0: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0: 네.
1: 기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잘 새겨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때문에도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찰이 부패한 것은 바로 체포되고 처벌됩니다. 그러나 검사는 그렇게 묻어도 승승장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김학의 사건 때 그랬고요. 한동훈의 처남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최영중 청주지검에서 최영중 그 국민의힘 시의원 아동 성착취 아닙니까? 그 통신 내역을 기각시킨 게 검사입니다. 구속영장을 거부한 게 검사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 지적 세게 해서 통신영장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바로 발부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자료에 다른 제3자의 피해, 다른 제3자 아동의 사진, 영상들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한 것까지 검사는 묻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간이 부었을까요? 저는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가 바로 서게 될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재난 수준의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0: 서쪽 지역 폭염이 심해지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1: 네, 서울의 공식 기온은 오늘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을 또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전해 듣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극한 더위가 멈출 줄을 모르네요.
2: 네, 오늘도 수도권과 전남, 광주 등 서쪽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반 기준 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기온을 보면 서울 구로와 강남, 경기도 포천과 김포가 38도를 넘었습니다. 연이틀 올해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서울의 공식기온은 오늘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기 안산 등 수도권 곳곳이 39도, 전북 전주는 38도까지 오릅니다. 폭염특보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광명과 연천, 포천, 가평, 화성, 양평, 충남 청양, 인천 남부로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충청권에서도 처음으로 중대경보가 나왔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서쪽을 중심으로 오존도 나쁨 단계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곳곳에 5에서 20mm 소나기가 올 수도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변수인데 다음 주 중국으로 상륙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강화하면서 폭염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0: 정부의 폭염 대응은 재난 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온열 질환자는 하루에 2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양식장 피해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3: 네, 전국부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폭염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중대본이 확인한 하루 온열 질환자는 모두 186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온열 질환자는 2,2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오늘 오전 집계지만 그제 발생입니다.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가금류 17,000여 마리 등 가축이 더위에 폐사하면서 누적 가축 피해가 55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가축 피해는 지난해 폭염 기간에 비해선 적은 편이지만 고수온이 확산하면서 양식 어류 피해가 큽니다. 하루에만 서해에서 16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누적 집계 36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양식 어류 피해 규모는 지난해의 5배가 넘습니다. 폐사가 늘다 보니 충남 보령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온열 질환자와 양식장 피해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요?
3: 네, 재난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2일 낮 1시부터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강, 계곡으로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대본은 일단 무더운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폭염 중대경보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긴급한 조치 이외에 야외 작업은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엔 더위를 참아내기보단 곳곳에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중대본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0: 네, 전해드린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무더위에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1: 네, 전국 곳곳에 더위 피로가 누적되는 모습인데요. 폭염 현장에 다녀온 사회부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자, 연일 지금 이제 저희 기자들도 폭염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영등포 공구거리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4: 네, 저희 취재진이 어제 하루 이제 서울 영등포 공구거리 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사우나 갔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매우 심한 더위였는데요. 상인들은 땀을 뚝뚝 흘리면서 선풍기에 의지해서 야외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음물을 많이 마시는 건 당연하고 땀에 젖은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다는 상인도 여럿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는 걸 막기 위해 헤어밴드를 찬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염분을 보충하려고 소금을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들은 더위 탓에 건설 현장 작업이 줄어드니 관련 주문도 줄고 거리를 찾는 손님 발길도 뜸해졌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쓰레기 수거 현장도 더위 속에 고충이 크다고요?
4: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은 수원 연무동 일대에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관리원들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예. 해가 뜨기도 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쯤 수거 작업이 끝났는데요. 관리원들은 집과 골목마다 쌓인 쓰레기를 일일이 뛰어다니며 수거해야 해 땀이 마를 새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안전모와 장갑까지 착용한 채로 계속 이동해야 해서 충분히 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헬멧하고 이런 안전작용, 안전장비 착용하면 그냥 땀이 막 저절로 흐를 정도로 되게 더워요. 그냥 체감온도로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
0: 예,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환경 관리원뿐만 아니라 어쨌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야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 네, 먼저 그제 한낮 서울 주택가에서 30대 우편집 배원이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당시 체온이 37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같은 날 경기 양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를 배달하던 50대 노동자가 열탈진 증상으로 쓰러져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도 걱정인데요. 충북 청주에서는 90대 농민이, 음성에서는 농약 살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다가 또는 끝낸 직후에 숨져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데 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제 프로야구 경기 땡볕 아래에서 진행이 되는데 폭염 때문에 내일까지 전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4: 네,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 시 경기 취소 등 폭염 단계별 세부 경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지 하루 만입니다. KBO는 오늘 오후 1시쯤 폭염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양일간 예정된 KBO 리그와 퓨처스 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내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SSG와 LG 경기가 열렸는데요. 관람하던 남성이 쓰러져 이송되는 등 관중 25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습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프로야구는 취소가 되는데 유소년 선수들 경기는 폭염에 대비한 이런 지침이 따로 없다면서요?
4: 네,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는 폭염 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저희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폭염 경보가 발효됐던 경기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야구부 간 연습 경기가 2시간 넘게 강행된 겁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모레 시작되는 봉황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부터 폭염특보에 따라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초등학생 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폭염 시 경기 중단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연습 경기는 학교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 협회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학생들이 더 취약할 텐데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제 하루에만 18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4: 네, 그제 하루만 말씀하신 것처럼 186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2명이 숨졌는데요. 전북 완주에서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된 80대 남성과 텃밭에 쓰러졌다가 치료 중 숨진 90대 여성입니다. 그제까지 올여름 누적 환자 수를 보면 2,22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3.8%를 차지하는데 발생 장소를 보면 논밭과 작업장, 길가, 운동장 등 실외가 78.3%입니다. 정부는 현재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0: 예, 정말 더운 요즘인데요. 근데 취재진이 이제 거리 온도를 직접 재봤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4: 네, 어제 저희가 도심 노면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고층 빌딩이 좀 빽빽하게 밀집한 서울 광화문 지역은 이제 살수 작업이 계속되는데도 지면 온도가 50도에 가까웠습니다. 비슷한 환경인 서울 강남 일대도 지면 온도는 40도를 넘었고요.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산 산책로는 33.6도까지 떨어져서 녹지나 그늘 여부에 따라 온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전 사고도 잇따라서 좀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요?
4: 네, 며칠간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밤만 해도 인천 효성동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서 370여 세대가 찜통 더위 속 밤잠을 설쳤습니다. 고육 지책으로 차량에서 더위를 피하거나 손 부채질을 하며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1,800여 세대와 충남 천안 신방동 600여 세대 아파트에서도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대야 속 밤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외 수영장으로 향하거나 영화관 또 복합 쇼핑몰로 피서를 떠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0: 네, 폭염에 수온도 올라서 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4: 네, 폭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생식물인 개구리밥이 대규모 확산해 지금 하천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 모습을 보면요. 개구리밥이 증식해서 강물 곳곳이 녹비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해식물은 아니지만 수면을 너무 덮으면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고사시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수원인 낙동강이나 대청호에서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늘었습니다. 하루 사이 가축 17,000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했고 양식어류 피해 신고도 16만 마리 가까이 늘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쉼없이 이어지는 요즘 비가 상당히 간절해지는데요. 특히 지난달부터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영남에는 삼중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40도 넘는 폭염에 열대야 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이례적이었던 7월 기후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기상청장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10시를 기해

0: 경북 남부 두 개시 경산과 포항에 폭염 중대
1: 이미선
0: 경보를
1: 기상청장입니다.
0: 발표했습니다.
2: 폭염특보 시행 18년 만에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 장마철에 사상 첫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비 대신 기록적인 폭염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남의 장마철 강수량은 68mm. 평년의 20% 수준에 그치며 기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기상 가뭄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구미, 밀양은 한 달에 절반 이상 폭염이 이어졌고, 양산은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122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고,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평년의 3.5배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중부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3: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장마비가 이어졌지만
1: 기상청
3: 영남지방은 북태평양
1: 통보관입니다.
3: 고기압 아래 맑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하순에는 서풍과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2: 장마철에도 지역에 따라 호우와 폭염, 가뭄이 극명하게 엇갈린 지난 7월. 기상청은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극한 기상과 지역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무거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숙인이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5: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희력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 지병으로 수입이 끊기자 고시원비를 못 내게 돼 지난달 노숙 생활을 시작한 46살 김모 씨. 나흘 동안 거리에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 그리고 지독한 더위였습니다.
7: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덥고 그 더위를 피할 곳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잠도 자기 힘들고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6: 김 씨처럼 지낼 곳 없는 노숙인은 서울에만 3천여 명. 이들을 위한 전용 무더위 쉼터가 24시간 가동에 들어가 노숙인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샤워를 하면서 폭염을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절정에 이르는 한낮,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발길이 분주합니다.
8: 같이 자라, 같이.
9: 아,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잖아. 이거 좀, 이거 쉬어, 쉬어.
6: 폭염을 피해 쉼터를 찾는 이들이 평소보다 20%가량 늘었지만 거리에서 꿈쩍도 않는 노숙인도 여전합니다.
10: 온열질환이 주로 야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거리 노숙인들은 폭염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응급구호반을 평소에 두 배로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거리에 쌓인 폐지를 수집해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도 폭염에 건강을 잃기 십상입니다. 폭염에 대비해 이들 어르신의 책 넓은 모자를 비롯해 더위를 식히는 각종 용품들이 지급됐습니다.
11: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서울시가 잘
12: 오세훈
11: 챙겨서
12: 서울시장입니다.
11: 온열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 폭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상자 숫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서울 전역에 내려진 첫 폭염 중대경보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1만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건강을 점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3년간의 피말리는 이혼소송 끝에 얼마 전 드디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은 어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아들이 첫 돌을 넘길 무렵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육아에 소홀한 건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사용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육아 방식이 조금만 달라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한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고 감정이 격해지면 저를 꼬집거나 할퀴고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국 집을 나왔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직접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컸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3년 동안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가사조사와 양육환경 조사를 받았고 법원의 사전 처분에 따라서 매주 주말

0: 아이와 면접 교섭도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저를 잘 따랐고 헤어질 때마다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절함이 법원에 닿았는지 얼마 전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가 아닌 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이를 제게 인도하라고 명령했고 아이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항소를 하겠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계속 아이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유, 사연을 듣기만 해도 지난 3년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좀 느껴집니다. 1심 판결만 3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류현주 변호사, 원래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이혼소송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요?
1: 네, 이혼소송 1심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사연자분의 경우 굉장히 오래 걸린 것이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1: 아마도 친권 양육권에 관해서 다툼이 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0: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심 판결에 유아인도 명령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문구가 나오는데요. 일단 가집행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1: 네, 가집행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0: 네.
1: 좀 설명이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0: 네.
1: 1심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려야 하고
0: 그쵸.
1: 또 2심에 대해 상고하면 대법원 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0: 네.
1: 이렇게 3심이 다 끝나야 종국 판결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국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 다른 당사자,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싶은 당사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법원은 이런 경우에 일부 결정 내용에 대해서 가집행 선고를 함께 하게 됩니다.
0: 네.
1: 이 경우에는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일단은 가집행 주문에 근거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가 유아인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연자분의 경우 1심에서 사연자분을 친권자 양육자로 결정을 했고 이제 아내가 사연자분께 아이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선고를 하면서 여기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아인도 가집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네.
1: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 1심 판결문이죠. 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것을 집행관실에 제출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집행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집행관을 통해서 가집행 신청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 근데 이거 아이가 이제 엄마랑 있으면서 나는 가기 싫다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유아인도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거에는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는 집행이 불가하였지만
0: 네.
1: 최근에 규정이 개정돼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즉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양육자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기가 쉽고
0: 그쵸.
1: 또 양육자가 악의적으로 아이 의사를 핑계대면서 유아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가집행을 통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가집행 안 된다라고 막을 수도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즉 유아인도 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소심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런 신청입니다.
0: 네. 네.
1: 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고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0: 네.
1: 상대가 이런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연자분께서도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바로 인도받는데 문제가 없고
0: 네.
1: 또 아이를 즉시 인도받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나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0: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난 상황에서 아내가 스스로 아이를 보여준다면 그런 경우에는 데리고 와도 되는 걸까요?
1: 네. 그 유아인도 에 관해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났다는 것은 사연자분께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 즉 법원의 집행 절차에 따라 데려올 수 없다는 의미이거든요.
0: 네.
1: 근데 만일에 상대가 이런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아이를 데려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왜냐하면 1심에서 친권자 양육자로 사연자분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항소를 하더라도 아이 인도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내가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 신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인 아내 입장에서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항소심 판결 날 때까지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강제집행 정지 신청 중이라도 아내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보내준다면 사연자분이 데려오는 데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거 알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영화관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는 앞좌석 등받이에 맨발을 올려놓거나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발로 차는 이른바 영화관 맨발 민폐 사진이 잇따라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앞좌석에 발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인 건 맞지만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트를 오염시키거나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를 따질 수 있고 직원의 제지에도 고성을 지르면서 상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좌석 사람을 반복해서 발로 차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폭행죄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영화관 측은 관람을 방해하는 고객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죠. 법으로 따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예절부터 지켜야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선우정아의 비온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고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 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그리고 호남 지역엔 오후부터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입니다. 당분간 이 극심한 더위 쉽게 물러가지 않으면서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방화대교와 행주대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여기 사고 구간을 좀 더 지나와서도 또 사고인데요. 행주대교 부근 3차로 쪽에 사고 정리하고 있는데 5차로에 5대의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위로는 성수 쪽 가는 길, 홍지문 터널 방향으로 3차로에 2차로 쪽에 고장차 한 대 있고요. 아직 설이 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묵동과 하월곡동 사이 각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0: 식물인 개구리밥이 하천을 뒤덮어서 녹조 대응도 비상인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 네, 먼저 배민혁 기자 시장에 나가 있죠.
2: 네, 서울 광장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0: 오선열 기자는 하천에 나가 있나요?
3: 네, 전남 나주 지석천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광장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폭염 속의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오늘 아침부터 이곳 광장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한낮이 되면 점점 더 시장 내부 온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인데요. 이 지붕이 햇빛은 막아주고 있지만 바깥의 열기까지 충분히 막아주지는 못하는 데다가 이 시장 곳곳에서 조리하며 사용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더 높습니다. 이 조금 전 취재진이 호두과자를 파는 노점상의 온도계를 확인했을 때는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빈대떡이나 떡볶이처럼 불을 쓰며 음식을 하는 상인들이 특히 더위를 호소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4: 한 이제 2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물이 하루에 한 5~6개를 먹어요. 2리터짜리를. 거기다 소금 계속 먹어가면서. 뭐 여기 이제 뭐 다 덥겠지만은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죽겠는 거야. 말도 못해.
2: 높은 온도에 장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 상인은 노점 상인 대다수가 고령층이다 보니 너무 더운 기간에는 많은 상인이 장사를 쉬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0: 시장 상인들이 더위를 이겨낼 만한 방법이 좀 있습니까?
2: 예,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실내 매장이야 사정이 조금 낫지만 이 노점상의 경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상인들은 연신 시원한 물을 들이켜고 선풍기를 켜두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 간단하게 냉수 마찰도 하고 아니면은 에어컨이 되어 있는 어떤 뭐 이런 매장에 잠깐 들어가서 땀 좀 식히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2: 이렇듯 시장에 나와 장사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더위로 손님도 줄면서 상인들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지금도 아침보다는 시장 방문객이 늘었지만 평소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계와 직결되는 일인 만큼 장사를 쉴 수 없다는 상인들도 많았는데 유독 힘든 이번 폭염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었습니다.
1: 네, 이어서 전남 나주 지석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지금 보니까 하천 수면이 잔디밭처럼 변했는데 수생식물이 대규모로 번식한 건가요?
3: 네, 영산강 지류인 이곳 국가하천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얼핏 보면 녹초처럼 보이는데요. 개구리밥이라고 불리는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룬 모습입니다. 하천 양쪽 끝 가장자리부터 중간 지점까지 개구리밥이 뒤덮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 일대를 돌아보니 초록빛으로 물든 구간이 2km에 달했습니다. 개구리밥은 보통 유속이 느린 곳에서 봄부터 번식을 시작해 여름철에 증식하는데요. 최근 극심한 폭염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번식했습니다. 개구리밥이 유해 식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을 광범위하게 덮게 되면 햇빛이 물속까지 닿지 못하고 다른 수생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또 대규모로 고사할 경우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걷어내줘야 합니다. 이곳 지석천의 물은 영산강으로 향하는데요. 연일 뜨거운 날씨에 영산강의 유해 남조류도 크게 늘면서 녹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영산강 하류 2개보의 수문을 동시 개방했는데요. 승천보는 영농활동을 고려해 수위를 최대 5m까지 낮출 예정이고요. 죽산보는 0.75m까지 낮춰 유속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기후에너지부는 영산강 수문 개방 전후로 환경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0: 네, 폭염이 생업뿐 아니라 하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배민혁 오선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0: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회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각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 심리를 요청했고요. 이에 따라서 두 사건은 전원 합의체에서 함께 심리가 될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계속해서 폭염특보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동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 더위가 극심해서 오늘은 서울과 경기 곳곳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1: 네, 폭염 중대경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극한 더위가 멈출 줄 모르는군요.
2: 네, 산맥을 넘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수도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자동기상 관측장비 측정 기온을 보면 경기 하남 덕풍동과 서울 노원이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구로와 동대문 강서, 경기 고양 온도는 39도에 육박합니다. 폭염특보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광명과 연천, 포천, 가평, 화성, 양평, 그리고 충남 청양, 인천 남부로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충청권에서도 처음으로 중대경보가 나왔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서쪽을 중심으로 오존도 나쁨 단계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곳곳에 5에서 20mm 소나기가 올 수도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더위의 변수입니다. 오는 9일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영향권 안에 들면서 뜨거운 동풍이 강해져 폭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0: 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 이 극한 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생베이컨마저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오늘 강남역 한복판에서 전한 YTN 한낮 날씨 중계에서 이 기상캐스터가 들고 있던 아이스커피 보이시죠? 이 가득했던 얼음이 불과 20여 분 만에 모두 녹아서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얇은 베이컨을 한번 구워봤는데요. 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얇은 베이컨을 2시간 정도 도로 위에 올려놓았더니 이 가장자리가 노릇해질 정도로 이렇게 익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분홍빛을 띠는 생 베이컨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색깔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1: 네, 폭염 속에 치러진 프로야구 경기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SSC 구단은 어제 치러진 SSC와 LG의 경기 중 모두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2명은 의식저하 등 중증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한 남성 팬이 쓰러지자 심판진은 경기를 중단시켰고 곧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해당 관중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0: 이렇게 역대 최악의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KBO는 오늘과 내일 예정된 KBO 리그와 퓨처스 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O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틀 동안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O는 또 내일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과 관련한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폭염 대응은 재난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온열 질환자는 하루에 2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양식장 피해가 어느 때보다 큰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3: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폭염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3: 네, 중대본이 확인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86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2,221명, 누적 사망자 역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온열 질환자 통계에는 그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심각한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 급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가금류 17,000여 마리 등 가축이 더위에 폐사하면서 누적 가축 피해는 55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0: 동남아 가축 피해는 지난해 폭염 기간에 비해선 적은 편이지만 고수온이 확산하면서 양식 어류 피해가 지금 큽니다. 그제 하루에만 서해에서 16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누적 집계 36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양식 어류 피해 규모는 지난해의 5배가 넘었습니다. 폐사가 늘다 보니 충남 포령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두리약 식장에 있는 조피볼락 16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온열질환자와 양식장 피해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재난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2일 낮 1시부터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농식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강, 계곡으로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감독관리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대부는 일단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중대 경보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긴급한 조치 이외에 야외 작업은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위를 참아내기보다는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중대본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2: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양산은 양프리카란 별칭을 얻는 등 인터넷에서 더위 관련 밈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1: 시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경고도 한층 친숙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온몸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문 밖에 나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요즘 더위를 과장에 표현한 이 같은 콘텐츠가 SNS에서 잇따라 제작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양산은 어느새 아프리카를 빗댄 양프리카가 됐습니다. 옥수수가 양산에선 팝콘이 아니라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으로 그려지고 어디 갔다 왔어라는 질문에 구워진 고구마와 오징어 등이 양산이라고 답하는 밈까지 등장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룹 ATG의 인기곡 배드 안무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멤버 최산의 이름을 활용해 폭염엔 양산을 쓰자는 메시지를 담아 기상청 직원들이 직접 춤을 췄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택배업체 역시 같은 안무를 활용해 간이 쉼터 설치와 냉방장치 보강 등 폭염 안전 대책을 알렸습니다.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선글라스와 음료수를 챙기며 등장한 소방대원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전합니다. 최근 영화 스파이더맨 4로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톰 홀랜드도 기상청과 손잡고 폭염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4: Hey, what's up, everyone? It's your friendly neighborhood Spider-Man.
5: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전하는 폭염 대비 수칙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톰 홀랜드입니다.
3: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밈과 유머를 나누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극심한 폭염 속에 응원하던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프로야구가 이틀 동안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1: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해서 폭염에 따른 경기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6: 야구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불현 중단된 경기. 안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20대 남성도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한 경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의심 환자는 25명에 달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KBO 운영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 남부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진 않았지만 체감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BO는 퓨처스 리그를 포함해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각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O는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0: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과 선수들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 운영 종합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틀 동안 10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올 시즌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는 15경기로 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최다 사례로 KBO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에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3: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16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0: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특히 실거주라고 해도 초고가 주택은 지금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높이는 건데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도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어떤 금융상품들이 나한테 유리할지 그런 유불리를 따지는 방법들과 계산도 다 달라질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재무설계와 고민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하나씩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중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내 통장 두둑하게 지키는 법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인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AI만 믿고 보험 공부한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보장인데 저렴한 보험료로 회사 선택만 잘해도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꿀팁 대방출 예정입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 사망보험의 선택, 정기보험이 있지요. 이 정기보험의 선택을 소멸성과 환급형으로 했을 때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짚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여파로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7억 원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으로 쿠팡은 과징금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은 2,192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피부시술 등 비급여로만 운영되고 있는 일반의 의원이 5년 새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25.5%로 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사업이 2026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첩약은 비급여 적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는 2020년 11월 월경통 등 3개 질환으로 시작해 2단계는 알레르기성 비염 등 3개 질환이 더 추가돼서 총 6개 질환이 됐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도 기존의 50% 일괄 적용해서 2단계부터는 한의원이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조정으로 혜택을 세분화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첩약, 그러니까 한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 뭐 한약 지어 먹으려면 비싸던데 이런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게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첩약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한의원에서는 본인 부담금도 30%로 낮아졌으니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 종료가 되는 게 되게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요 동네 한의원 아무 곳이나 방문해서 일단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2: 네, 아쉽지만 모든 한의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의원 방문 전에 이 시범 사업

0: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인지 확인 전화를 해보시고 가셔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6가지 질환에 해당이 되어야만 건강보험 적용된 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 구안와사라고 하죠. 안면마비로 인한 증상. 두 번째, 여성분들 월경통. 세 번째, 중풍 같은 이런 뇌혈관 질환 후유증. 네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 다섯 번째, 기능성 소화불량. 여섯 번째, 이 허리 디스크에 해당하는 요추 추가판 탈축증. 이 여섯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이 한의원을 방문을 해야만 이 건강보험 적용된 첩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따져보니까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엄마 집에서 힘들 거라고 힘내라고 이 처벽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 체력 증진이나 건강 증진, 미용 목적의 보약은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의 비급여로 적용이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렇군요. 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일단은 한약을 좀 지어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구안화사라고 하는 안면마비, 월경통, 중풍후유증,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디스크에 해당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여섯 가지 질환이 됐을 때만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 요거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2: 네, 많은 청취자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마다 통원 한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실손보험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급여 처리가 된 첩약 비용을 제가 20만 원으로 첩약을 지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그 실손보험에 청구를 하겠죠. 그럼 그 중에 30%에 해당이 되는 6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뭐 예를 들면 만 원이다라고 하면 만 원을 제외한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6가지 질환에 해당이 되면 아마도 한의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이 여섯 가지에 해당이 되진 않는데, 수족냉증. 이거 고치려면은 한약이 더 좋다라고
0: 아,
1: 해가지고,
0: 맞아요.
1: 약을 지어서 오랫동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양방보다 한방 쪽이 잘 맞아서 약 지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첩약, 근데 저처럼 이렇게 꾸준히 약 먹어야 되는 사람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무한대로 지원을 해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어떨까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환자 한분 기준으로 연간 최대 두개 질환까지 첩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질환별로 12일치씩 두 번, 총 40일분의 한약을 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처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이게 시범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을 해보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의료비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강보험의 재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정책 여부가 달라질 거라 예상합니다.
1: 굿모닝 굿네이브가 개편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새 코너를 짜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제 한두 바퀴를 이제 돌아가지고 거의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개편 이후에 더 청취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생활 정보 이야기들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경제 정보 이야기들로 머니 인사이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나도 보험을 좀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험 혜택을 좀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질문 넣어주셔도 되고요. 상담 신청 요청하셔도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문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사연이 도착했을지 김충남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강동구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 청취자입니다. 저는 한때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는데요. 학원도 잘 됐는데 이후에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혼자가 되면서 지금은 베이비시터라며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유롭던 시절에 가입했던 보험들을 힘들 때 해지했더니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나름 AI로 물어보고 공부도 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에 도움받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0: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음악학원의 원장님. 근데 이때도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이후에 선택하신 직업이 또 베이비시터예요.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는 60대 여성 청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1: 네, 어떻게 보면 학원 운영도 이 자영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매출이 많아지면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보험료도 무작정 늘리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게 주위에 보험하시는 분들의 부탁도 있고 또 이것저것 가입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언제 터지냐. 사업이 좀 기울어지거나 안 될 때 터지는데 지출 뭐 줄일 거 없나 찾다 보면 또 제일 먼저 손대는 곳이 결국 또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한분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그러다가 AI에게 또 물어보시면서 보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AI까지 활용해서 궁금한 보험 정보들을 막 알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셨다. 근데 일단은 이 인공지능 채팅창에 물어보면은 보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확한 답변들이 나오나요?
2: 맞습니다. 저도 정말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자료도 많이 잘 찾고 있는데 사실 보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걸러져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딱 거기까지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소비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보험료 납입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장안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합리적인 상품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AI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확실하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세밀하게 나에게 맞는 보장안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는 걸 전 권장 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AI 활용 아직까지는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비시터 하면 사실 뭐 제3의 인생을 즐길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떤 분들은요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소득도 되게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막 후기의 후기 이런 것들이 좋으면은 막 대기까지 해서 모셔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청취자님 어떠셨는지 일단 소득과 지출 내역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장 분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단 기존에 가고 있던 보험은 아쉬워요. 5천 원짜리 상해 보험이 전부였고요. 그 외에 다른 보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안쓰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보험 가입했던 이력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했던 건수가 무려 30건이었습니다. 금액도 작게는 2에서 3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그동안 많은 보험들이 정말 가입과 해지가 반복이 되어서 왔던 건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상품 이름에 희한하게 간편, 유병자라는 글씨가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과거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뭐 입원하셨었냐, 수술하셨었냐 여쭤봤더니 그런 적이 전혀 없으세요. 심지어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을 30일 이상 드신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날 때 많이 하는 뭐 용종 같은 것조차도 안 뛰었다고 하셨다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간편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건강치 할인형 상품을 선택해서 보험료 할인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또 보험료로 덩태기를 많이 실으신 것 같아서 좀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없어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이렇게나 많은 30건의 보험 계약을 본인이 직접 사인하시고
2: 맞아요.
0: 동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신 걸 텐데 아프시지도 않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왜 그 비싼 유병력자 간편보험을 가입했는지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2: 상담 때 저희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청취자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일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레짐작해보면 몇 가지 이유를 이제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청자님이 예전에 이제 잘 나가실 때 너무 바쁘셨다라고 해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인 설계사분들이 추천해주는 상품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믿고 사인만 하셨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건강체 할인형 보험을 심사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앞에 간편이라는 보험이 붙어있는 보험들은 심사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이런 보험들을 가입하셨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놀랐던 건 이번에 그 올해 초에 실손보험을 해지하셨는데 그 실손보험조차도 유병자 실손보험이었습니다. 최근 7월에 기준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중증질환을 제외한 비중증보장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병원비를 돌려받는 기본적인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취자님 저희가 실손보험부터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이 60대시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가입이 쉬울까요?
1: 아 사실상 60대가 좀 넘어가시면 실손보험이 쉽지는 않아요. 이 실손보험을 아예 그냥 판매를 막아놓은 보험회사도 꽤 되고요. 무엇보다 보통 보험 가입 시에 물어보는 그 알리는 문항이 있잖아요. 뭐 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올 적 있나요? 5년 안에 뭐 입원 수술이 있나요? 뭐 투약 이런 것들인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도 한 가지 절차를 더 추가해야 가입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병원 기록지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최근에 건강검진 기록지를 첨부를 해서 보험사가 승인을 해줘야 최종 가입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 병원 기록 보는 거 싫다 또는 최근에 건강검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방문진단을 통해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알릴 의무 외에 실제 건강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내보내서 방문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이 검사 결과 수치가 적합해야 실손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중에서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를 골라주세요. 1번 피검사, 2번 혈압검사, 3번 소변검사, 4번 시력검사.
0: 다 필요해 보이고 사실 기본 검진 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건강 상태의 유무를 확인해서 뭔가 보험 가입을 좀 판단하려면 피검사, 혈압검사, 소변검사는 필요해 보이고요. 4번 시력검사? 이 정도는 조금 용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해볼게요. 4번. 그렇군요.
2: 맞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것들이 혈압이 있는지 아니면 고지혈 수치가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요 기준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피나 혈압, 소변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60대 이상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검사에서 뭐라도 하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10명이 검사했을 때 3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님은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고 보험료는 4만 원 정도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다 이렇게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해놨으니 이게 얼마나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0: 그러니까 하나 정말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건의하고 싶은 게 보통은 보험사가 건강에 이상 있으면 반려시키잖아요.
2: 그렇죠.
0: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인수를 해주지 않는데 반대로 건강한 병원 기록 없는 분들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 신청하려고 하면 아니요. 안 됩니다. 건강체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도적 보완까지도 좀 바라봅니다. 어쨌든 60대 정도 되시면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오르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하는 나이인데 건강한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추가 검사들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 다음에는 뭘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1: 그 다음으로 준비할 게 이제 암 진단비였는데 아, 이 암진단비 또한 작년에 해제했던 게 또 간편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10년 건강체 할인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사연자님은 이 암진단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이걸 또 AI에다 물어봤더니 A보험사가 저렴하다고 또 이제 결과가 나왔던 거죠.
0: 이건 정확했을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다 자세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심사를 올려보니까 실제로는 B보험사가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6만 6천 원으로 제일 저렴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 굿머니 굿라이프 부분에 기술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 보험사마다 나이별로 가입할 수 있는 암진단비 최대 한도가 있는데 일단 A보험사는 B보험사는 한 6만 6천 원, 5천만 원이 가능했지만 다른 보험사들은 좀 한도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 똑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을 3천만 원, 그리고 다른 보험사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더니 똑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이어도 보험료는 6만 6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매달 만 원이 저렴해지게 되고요. 총 보험료는 24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AI가 또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실제로 심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청취자분도 우리 저기 사연 주신 분도 굳이 나는 이 비보험사가 제일 좋아. 너무 좋아가 아닌 이상은 똑같은 진단비를 받는데 한 달에 만 원이나 저렴하면 두 곳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0: 와, 진짜 이거는 굿머니 굿나이프 만의 기술이 맞네요. 전문가분이 정확하게 내 돈을 더 아끼면서 보장 잘 챙겨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만 원이나 줄어드릴 수 있다면은 이 상품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또 다른 기술적인 꿀팁이 있을까요?
2: 아, 최근 정말 너무 날이 더워요. 그래서 속 시원한 꿀팁 두 번째 또 하나 갑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0: 암이요.
2: 암이죠. 2, 3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0: 이제 뭐 뇌나 심장 관련된 질환들이겠죠.
2: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폐렴에 대한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2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뇌나 심장에 대한 사망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똑같이 AI, 챗GPT나 뭐 여러 가지로 다 돌려봤어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할 때 어떤 보험사의 보험료가 가장 효과적일까? 이거를 3대 AI, 챗GPT에 다 돌려봤더니 대부분 특정 회사들을 이렇게 짚어내더라고요. 아마 청취자님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뇌나 심장 쪽의 진단비를 준비를 할 땐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의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진단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비교한 생명보험사에서는 2만 원이었고요. 손해보험사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의 보험료는 3만 2천 원이었으니까 매월 보험료가 1만 2천 원이나 차이가 났고요.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까지 합치니까 총 보험료는 5만 5천 원에서 매월 18,000원까지 줄어든 37,000원에 준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참고용으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보험

0: 이런 상품이나 제도, 금액과 관련된 것들이 매달매달 또 바뀌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런 최근 실시간 데이터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알고 싶은 것과는 영 딴판인 정보들을 잘못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경계를 하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진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네요. 기술자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굿머니 굿라이프입니다. 동일한 보장인데도 보험료가 이렇게나 차이 날줄 몰랐어요.
2: 네, 이게 사실상 이 사연자분이 상담받으시면서 같은 보장이지만 회사별로 보험료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실비도 준비하고 암진단비도 준비하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까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60대 나이 13만 2천 원으로 됐다는 건 정말 다행히도 그동안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사연자님이 지난 시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냥 알았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가입해준 보험들을 결국 보험을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반복된 거를 아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헛똑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계속 잘하셔가지고 굿 라이프를 즐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네, AI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정확한 전문가들이 굿모닝 굿라이프에는 많이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내 상황 정리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요. 노후와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너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과 함께 청취자분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792번님, 40대 남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정기보험을 준비할까 합니다. 정기보험도 만기 환급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1: 아, 네. 죄송합니다. 정기보험은 사실 사망을 보장을 하는 보험이죠. 사망을 하는 보장에서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형태로 나뉘는데요. 종신보험은 평생 내가 한 번 사망을 하게 되면 받는 사망보험과 달리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서 적게는 5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네, 그거를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일단 40대라고 하셨으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자녀가 한 경제적으로 독립되는 한 30년 뒤쯤이면 한 70대가 되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1억의 사망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정기보험으로 가입해서 매월 3만 원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사망보장 1억을 사망할 때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면 한 20년 납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이 종신보험 가입자 중에서 10년째 유지율이 30%라는 통계자료를 따져보면 결국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유지하는 그런 낮은 유지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기보험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청취자님이 질문을 좀 잘 주셨고요. 앞서 김충남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30년 동안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을 받는데 매월 3만 원이니까 저희가 늘 강조하는 비용의 목적으로 적합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혹시 순수 소멸성이기 때문에 아, 나 이거 만기 때 좀 돌려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왜냐하면 이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그만큼 더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그게 한 저희 정상욱 팀장 저하고 이제 상담 경력 합산 한 30년 이상으로 30년 이상으로 케이스를 따져봤을 때에는 적어도 70대까지 매월 20만 원 정도 납입해야 되는 총보험료가 이 종신보험료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이자 한 푼 없이 그냥 원금만 받으려고 이 긴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순수 보장의 형태로 3만 원 지출하시고 혹시 모를 가장의 조기 사망을 준비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돈을 저희가

0: 3만원으로 줄였잖아요. 나머지 차액을 뭘 하면 좋을까요?
1: 뭘 하면 좋을까요? 네.
0: 저축이나 투자하셔야죠.
1: 아,
0: 그
1: 그렇군요.
0: 보험료 내는 20년 동안 정식 펀드라든지 효과적인 ETF를 설정해서 매월 그 보험료만큼을 따박따박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하지만 당장 느끼지 못하는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따박따박 연금을 준비한다면 보험료 내는 기간 동안 꽤나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험은 비용의 목적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1: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 낳고 또 아이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비상자금으로 또 이렇게
0: 맞아요.
1: 목적 자금을 모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8841번님이 유병력자 간편보험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2904번님이 보험증권의 이 갱신년 특약들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질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창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지금의 나와 먼 훗날의 나를 위한 보험 점검 재무 설계 필요하다는 생각 드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덥다는 말이 많이 모자란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3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주째, 제주는 2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 아침 인천과 수원은 26도, 낮 기온은 대전이 37도, 인천과 서울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부근으로 더 혼잡한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길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 중간에 마포대교 구간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원효대교,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하게 묶이고요. 분당서로도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 사고가 발생했고요. 신갈분기점 부근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쪽 들어가는 길 청주유계소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에서 안성까지 또 안성을 지나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는데요. 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요일 여의도 한양빵 시간입니다. 지금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토론 방금 막 끝이 났습니다. 혹시 세 분 보셨습니까?
1: 네, 뭐 네. 처음부터는 다 못 보고요. 예. 보다 말다 했습니다.
0: 네, 뭐 총평해 주시죠.
3: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제 신천지 얘기가 나오냐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잖아요.
0: 안 나왔잖아요.
3: 근데 안 나왔죠. 예, 예. 근데 이번에 신천지 얘기를 세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징계 얘기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나온 적이 거의 없었고 우리가 맨날 국민의힘 뭐 안 좋은 거 배운다 맨날 이런 얘기 했는데 징계도 민주당에서 근데 정청래 후보가 징계 얘기를 계속 예? 실명을 거론하면서 반드시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징계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의 예? 의견이고 많은 분들도 전당대회 했던 일 가지고 징계하냐 그러는데 그거를 그 김민석 후보가 뭐 제가 뭐 이거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뭐 쫓겨날 정도입니까 얘기했는데도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걸 봐서 이게 좀 상황이 간단치 않다 이 생각이 좀
0: 그러면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는 신천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정청래 후보가 꺼냈다는 거죠.
3: 김민석 후보가 먼저 내가 이게 징계 받을 정도 일이냐
0: 그렇게 하니까,
3: 얘기하니까 네. 이제 답변해서 징계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 조사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지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을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혹 제기 지금은 사실은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0: 예, 예.
3: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징계하겠다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예를 들어서 뭐 허위 사실로 막 고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예. 그걸로 막 뭘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0: 그래서 전략적으로 세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1: 충청 보이는데. 충청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모두 전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청 캠프 약간 뭐 겉으로 많이 내색은 안 하지만 상당한 충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울경 연설 때부터 본인이 이제 한 달 내내 2대1로 두들겨 맞고 있다, 3대1로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정당방위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부울경 이제 연설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모드로 들어섰고 이번 주 내내 이제 TV 토론 전까지도 오면서도 모두가 이제 언더독 전략, 예를 들면 그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나와서 그 정천의 캠프 쪽에서는 입장만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럼 뭘로 공격할 거냐 이 부분에서도 오늘 새롭게 이제 꺼내든 카드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김민석 후보가 아니 국정을 같이 동반했다면서 총리로서 그러면 실패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서는데 이거는 약간 아슬아슬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당 말하자면 반명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당대회 국면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음 결과나 이렇게 나오면 더 구체화될 거냐. 하나는 지금 신천지 문제는 어쨌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이슈라고 보는 거죠. 예. 이쪽에서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구도가 좀 선명해진 오늘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예, 정 의원님.
4: 이거를 그 시나리오로 본다면 예? 지금 이제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파국, 결말. 전개까지 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가면 이제 절정에서 파국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점점 세질 것이고 신천지도 다음번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도 만만치가 않고요. 누구도 누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장담하기 어려워요. 단지 송영길 후보가 받는 표가 대충 7대 3으로 갈릴 것이다.
0: 예?
4: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친청계의 그 추격이라든지 공격이 상당히 거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전당대회 또 전당대회지만 끝난 다음에 후폭풍을 어떤 식으로 잠재우느냐도 큰 숙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명선언의 그 지금 언저리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김한 기자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로 표현만 해지 지금 반명 아니에요?
0: 예.
4: 거칠어요.
0: 예.
4: 심리적 분당 이상인 것 같습니다.
3: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근데 지금 김한 기자 말씀처럼
4: 아니 뭐가 아니에요?
3: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수목이 호남 ARS 투표 온라인 투표예요. 카톡.

0: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아마 제일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요. 호남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남이 아시다시피 한 33%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호남에서 잡는 사람이 아마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열리는 거는 뭐 제주, 인천, 뭐 강원, 경북입니다만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멘트들이 아마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요.
1: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백중세로 보이지만 사실상 기울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대체적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청래 캠프 쪽에서는 뭐 극약이라도 처방을 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호남이 나오면 호남이 나오기 전에 인천에서 만약에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면 뭐 이런 몇 가지를 거치면 이 기울기가 더 급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극약이라도 처방을 한다 이런 지금 상태로 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 그러니까 지금 김한 기자 이야기는 충청과 부울경에서 정청래가 많이 벌려야 되는데 못 벌렸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1: 네. 김민석 후보는 7%까지 얘기를 했었고 정청래 캠프 쪽에서 내심한 10%까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충청이랑 부울경이 합쳐서 한 16%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판세를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세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의 격차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다급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제주, 강원, 경북 경선인데
0: 그렇죠.
2: 각 캠프에서는 다 번남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호남이 이제 월화가 카톡 투표고 수목이 이제 ARS 투표이기 때문에 월화가 중요하거든요. 월화면 사실 이번 주말밖에 없어요.
2: 그러니까.
0: 이번 주말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인천이 근데 인천이 그렇게 뭐 당원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인천은 아시다시피 송영길 후보가 예전에 시장을 오래 했고 국회의원도 오래 했고 지금 또 박찬대 시장이고 또 박찬대 시장은 지난번에 또 정청래 후보와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천이 뭐 충청 출신이나 아니면 지역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뭐 그렇게 보는데 아마 인천에서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뭐 받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에요. 그런데 제주는 인구보다 당원이 많습니다. 인구는 1%인데 당원은 한 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 비해서 2.8배가 많은 거죠.
2: 그 다른 곳은 대충 이렇게 누가 앞선 건지 뭐 정치 전문가들은 쉽게 분석이 되잖아요. 제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근택 변호사가 제주 출신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0: 제주는 사실은 제 아는 사람들 물어보면 팽팽해요.
2: 팽팽해. 네.
0: 왜냐하면 뭐 물밑에서 또 정청래 가까운 사람도 있고 김민석 가까운 사람도 있고 김민석 할머니인가가 또 아마 할아버지인가가 또 제주에도 인연이 있어요. 인연 있는 거라서 팽팽한 것 같은데 여튼 인구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2: 예. 네. 그 아까 정전 의원이 결과의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해 주셨는데 만일 양쪽 후보 모두 50%를 못 넘기고 이기면 이 후폭풍이 좀 거셀 것 같긴 해요.
3: 아니 근데 못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 뭐지 선호 투표, 송영길 표가 어떻게 가느냐로 결정.
2: 그러니까 선호 투표가 그렇게 가서 만일 김민석이 이긴다면 이 선호 투표제 때문에 이겼다고 더 시끄러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쪽에서 한 50%를 넘겨서 이긴다면은 그러면 후폭풍이 조금 없지 않을까 이런 예측 어떻게 보세요?
3: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쉽게
2: 쉽지 않다.
3: 네. 그런데다가. 과거의 그 총선 때 비명 행사의 그런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거칠게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결과가 이제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 생각인데. 개인 생각이니까.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안 되잖아요. 공천 받을까요?
1: 그 얘기들 벌써부터 많이 하고 있죠.
2: 그래요.
1: 자, 오늘 후보를 관건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랑 수석 최고가 같은 팀에서 나올 거냐, 아니면 다른 팀에서 나올 거냐.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자, 오늘 토론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아까 김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청래 후보 쪽에서 국무총리 책임론을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1: 네.
2: 특히 이제 단일 레버리지 ETF. 당신 뭐 했냐. 네.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조국 전 대표가 이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한 김용범 실장이 책임지고 뭐 살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죠.
1: 그러니까 이제 결은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김용범 실장이 사표를 써야 될 만큼 전적으로 이제 이게 뭐 사실 공론화 과정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정량적인 분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다는 거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한 이제 정책적 실무적인 어떤 실패가 아니라 인사 문제로까지 비화돼서 얘기를 할 거면 김용범 실장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다 이러면 사실 이제 김민석 총리는 뭐 국무총리고 관할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희석되는 건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오늘 양쪽에서 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얘기가 됐고 저는 근데 정청래 후보가 이 전략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 가면 메가 프로젝트로 붙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메가 프로젝트 할 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전부골대론을 얘기했던 걸 바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자마자 같은 당에서 집권당에서 다음 날 전북에 가서 홀대론을 말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청래 후보한테 매우 불리한 구도가 되어버릴 텐데 그걸 감수하더라도 끌고 갈 거냐. 근데 그러려면 민주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목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지금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0: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마 여론조사 30%가 남아 있어요. 여론조사 물론 이제 민주당과 지지층에 한하는 거지만 특히 이제 뭐 2030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지만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비율이나 이걸 맞추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부동산 문제나 단일 정부 ETF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많이 안 좋게 작용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전북 전남 이거 갈라치기 한다는 논쟁이 굉장히 당내 뜨거워요. 그러니까 전남이 한 전남 광주가 한 20% 정도 되고 당원이 전북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2대 1 정도 비율이 되는데 전남 광주가 만약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다 보면 자기는 이제 전북에서 지지를 받겠다. 아시다시피 또 금산이 예전에 또 전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청래 후보 그 10형제인데 구형제는 전부 이제
1: 전북 출신.
0: 전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이제 충남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전북은 자기가 좀 압도적으로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전북 지사도 본인이 뭐 열심히 이뤘기 때문에 그런 작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숫자가 2대 1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통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도 아닌가라고.
2: 예. 그런데 그 ETF 관련해서 뭐 국무총리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뭐 상대 후보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다만 이거 논란에 의해서 정청래 후보가 레버리지 ETF를 거래 중지 혹은 폐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 후보자니까 발언이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하루에 뭐 3조 많게는 10조씩 들어가는데 이거 폐지하면 손해보신 분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1: 그러니까 뭐 도식적으로는 가능을 한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오늘 이제 당면한 현안이나 이슈에 너무 반응을 하는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이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 넘게 주장했던 건 코어 지지층이 빠진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근데 그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대통령 지지율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현란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중거점이 모아지지 않고 타깃이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말하자면 좀 충돌하는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뭐 반면 사실상 선을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어떤 정치 행보냐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도돌이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이제 취재하면서 만나 뭐 얘기 들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징계위 윤리심판원 같은 문제도 장동욱 대표의 말하자면 트레이드마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강조하면 가뜩이나 지금 장동욱과 정청래를 비교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또 돌파할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극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본인한테 더 관심을 모으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난사라면 난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님 말씀처럼 친명계가 이제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런데 이제 발언이나 행동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모순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최민희 후보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난, 뭐 어물전 썩었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있거든요.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 오히려 우리 시대 현자인데 그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그게 과연 지키는 것인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갑자기 그 지금 전당대회 때 투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정견 발표를 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투표 못한 사람들이 기회를 한번 두자. 더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룰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미 그분들은 기권한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주자고 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3: 안 맞죠. 룰인데
2: 그 룰이니까
3: 그 룰대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청래 대표 시절에 1인 1표제를 강조했으니 지금 투표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게 주로 친명계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예.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2: 저도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3: 지금 여러 가지로 황당해요.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토론을 하고 나서 투표하잖아요. 이 전준희가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전준희 의장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어요. 처음으로. 두 명이 누구만요. 양분암 의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정당대회 준비를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선거 경선 후에 뒷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그 정청래 후보는 아까 난사라 그러셨는데 진짜 거의 막 던지는 수준으로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참 헷갈리는 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필이면 이 경선의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50%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레버리지 ETF라든지 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또 막상 보안 수사권을 생각해 보면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어쨌든 일단락이 됐어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이 표심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과연 예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난사를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절박하니까 이게 난사다 그러지만은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만 받아들여서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 조금 보충하면요. 사실 이게 전당대회는 지금 전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온라인에서 미리 투표하고 다 끝난 다음에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는 그 중간중간에 하고 이게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 지역 순회한 다음에 마지막 날 딱 투표하고 끝내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좋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전에 현장 투표를 돌아다니면 다 했었어요. 지역별로. 현장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데 온라인은 사실은 그날 하긴 어려우니까 사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누적된 건데 민주당이 그래도 뭐 온라인 정당 표방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찌 보면 과거에 그냥 유습이 남아 있는 거라 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당원들의 1차적인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했는데 정권 재창출을 못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도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됐는데 이러다가 또 혹시 뭐 총선 실패하면 사실은 정권 재창출도 힘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고민이 제일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내란 극복하고 해놨는데 이걸 우리끼리 싸우다가 한마디로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국민의힘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고 총선 그러려면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되고 총선 승리해야 돼야만이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 예. 그럼 누가 상대표가 돼야 되느냐? 이 고민이 제가 보기엔 1번이라고 봅니다.
2: 1번인데 다음 지도부에서는 이 룰은 바꿔야 된다.
0: 예, 바꿔야 되고
2: 옛날 구습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옛날에 대의원하고 당원이 투표 비율이 뭐 1대 60, 1대 100 그렇지, 이럴 때 그렇지, 네. 대의원은 마지막에 최고권에서 투표하니까
0: 그렇죠.
2: 그럼 뭐 그럴 수 있다는 지금은 다 1인 1표제에다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더 싸움만 가중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선거는 다를 수 있죠.
1: 다를 수 있죠.
2: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도 네. 누리고. 근데 전당대회를 꼭 당대표 뽑는 사람들 이렇게 할 필요가
1: 그 질문을 거. 했었어요. 왜 이렇게 투표를 먼저 하고 연설을 나중에 하냐 그랬더니 뭐 준비가 안 된 것도 맞는데 이런 전당대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1인 1표가 없었으니까.
1: 네, 1인 1표도 네. 없고 이렇게까지 서로 룰의 어떤 토시까지 갖고 싸우는 전당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문제의식은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거 자체가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된 적은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없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전당대회는 맞는 거죠.
2: 예. 네, 아까 제가 그 친명에서 주장하는 경기 도중에 룰을 바꾸자 이것도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 친청계에서 지금 각 시도 당에 걸려 있는 전 당원 100% 투표하자 이 현수막이 문제 있다고 하는데
1: 네.
2: 왜 이런 주장하는지는 알겠어요. 친명이란 사람들이 주도하는 문구니까 이거 걸지 말자 이건데. 근데 전당원 100% 투표, 투표율 높이자는 건데 이걸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1: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없는데 네. 맥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에서는 많이 투표해주십시오, 최대한 투표해주십시오, 네. 100% 투표해주십시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논리는 김민석 후보가 이 얘기를 했었다. 이거를 이제 걸어서

0: 예를 들면 이쪽에 말하자면 선거 슬로건 같은 얘기를 걸어놨다 이런 논리인데 좀 이제 앞뒤가 안 맞고 빈약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속내는 투표율이 낮으면 열성 지지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유리한데 투표율이 높아지면 저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는데 왜 100% 투표하자 그래. 기권도 의사표시인데.
1: 그러니까
0: 이런 얘긴 거예요.
1: 이거를 제소를 하겠다. 이거 결론을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2: 이거는 뭐 하나 많아요. 예. 말씀처럼 뭐 우리 공직선거 운동 과정도 아시겠지만 투표율 재고 횡수막은 양쪽에서 다 붙여요.
0: 다
2: 거기에 이제 앞에 문구들 넣거든요. 자기들 예. 유리한 뭐 내란 청산 유리한 투표 막 이렇게 놨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 위원장들이 이제 그쪽으로
0: 많으니까.
2: 후보 이제 줄 세웠기 때문에 그쪽 이제 어찌 보면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투표율이 낮아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후보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투표율 높아야 된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투표율이 낮아야 자기가 유리하다는 건가? 이렇게 보칠 수 있어서 제가
3: 그러니까
2: 보기에는 세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3: 정확하게 뭐가 유리한지는
0: 그럼 근데 오늘 이제 얘기 나오고 친청계 사는 얘기 보면 김민석 후보가 왜 저렇게 선전하냐면 저거 조직 때문이야. 조직은 뭡니까? 당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이야. 이 논리잖아요. 그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윤리위에서 징계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 봐. 전 지구당이 다 지역위원회들이 다 이거를 걸어주고 있는 게 바로 김민석 후보가 선전하는 조직의 힘이야.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 기반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 같고 지지자들은.
1: 그런데 그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설 거라고 예측한 전문가들이 그 부산에 그 친노 친문의 조직이 있어서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0: 그렇죠.
3: 그 네. 조직하면 정청래라고 그랬었는데.
0: 아니 그 전에 1년 당권파였고 했는데 네. 오늘 그래서 많은 기자들 물어봤어요. 50% 넘긴다고 했잖아요. 저주에. 그랬더니 정청래 쪽에서 답이 뭐냐면 우리가 저쪽에 조직을 강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거를 강가할 게 따로 강가 안 할 게 따로 있지 조직이 제일 큰 건데 저쪽에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긴다고 했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얘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여기가 노사모 시절부터 친노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 때 기본적인 주요 조직의 골격이 만들어진 동네라 정청래 후보가 훨씬 유리할 거다. 이게 네. 대다수의 전망이었는데 그렇죠. 막상 선거 네. 결과가 나오니까 조직이 저쪽에 더 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결과론적인 분석 우리가 졌다 이 얘기를 좀 비유적으로 돌려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이제 조직이 있을 거라고 가시적으로 뭔가가 조직 그러면 가시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마 멤버십도 굉장히 중복돼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런데다가 막상 이제 어쨌든 찍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찍는 거거든요. 내 조직에서 1번을 찍으라 그래서 1번 찍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정확히 맞지 않는 거겠죠.
2: 예. 그러니까 조직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제 대의원 제도가 있고 또 대의원들이 또 버스로 타고 가서 투표도 하고 소수였을 때 되는데 지금은 지역구마다
3: 그렇죠.
2: 당원이 만 명 이상씩 되기 때문에 사실은
3: 통제가
2: 그중에서 그 지역을 활동하는 사람은 뭐 1,200명 정도예요. 나머지 뭐 한 90% 정도는 사실은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은 본인의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더구나 지금은 다 온라인 투표거든요. 온라인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예전처럼 조직의 힘이 발휘되는 선거는 아니에요.
0: 부산 지역에 있는 분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인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김상욱 후보가 굉장히 좀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 쇼츠가 화제를 모으게 됐는데 울산 단일화 잘 안 됐죠. 지도부 뭐 하냐는 얘기 한 달 내내 했단 말이에요. 부산에서는 오빠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선거 저버리게 만들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경남도 어쨌든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했는데 졌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임 대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예. 분석을 하더라고요.
3: 외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부울경에서 0.99%인가
2: 합쳐가지고 예. 예. 충남이랑 충북
3: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이제 조금 앞섰잖아요.
1: 예.
3: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백업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경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경쟁 자체가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바로 전까지 대표를 했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관리했던 조직이 제대로 먹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대통령과 그 상부 구조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 자체도 100%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 당내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일정을 어떻게 짜냐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제주 울산 밑에서 쭉 올라오는
3: 네.
2: 구조였거든요. 충청도 먼저 그다음에 부울경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고향 그다음에 친노 친문이 강한
3: 거기까지는 했던 모양이에요.
2: 일정을 이제 어쨌든 처음에 이제 기선을 잡으려고 했던 거라서 여기서 아마.

0: 과반 넘는 걸 목표로 했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분위기를 잡아갈 생각이었는데 그걸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1: 예.
0: 아니에요.
1: 그, 가장 많은 당원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이제 호남과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인데. 이게 호남 선거를 투표 결과를 보고 수도권이 투표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동시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0: 네.
1: 받습니다. 안 받는데 전남과 광주는 김민석이 앞선다는 게 아마 대체적인 분석이고 전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청래가 앞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정청래 캠프에서는 수도권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호남과 수도권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2: 민주당 당대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건데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저간판으로 내가 선거를 이길 수 있겠다. 이두 가지가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선택과 서울 수도권의 선택이 엇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치화돼요. 그러면 호남 결과가 어쨌든 하루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호남 결과를 보면 알수 있는 거고 요두 지역을 합치면 거의 75%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남, 광주 전남에서 앞선다 이런 앞선다가 아니라 얼마나 앞설 거냐예요. 여기서 5%를 앞서냐 10%를 앞서냐는 완전히 다른 표 득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 하는 여론조사 보면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도 있고 서울에서 하는 여론조사들은 붙어있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앞서긴 앞서는데 얼마를 앞설 거냐 굉장히 중요할 거고 저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서울 수도권에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재미난 거본게 뭐였냐면 광주 지역에서 왜그 메가 프로젝트 온다고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하는 이제 골목 르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르뽀로 만든 다큐 같은 거를 봤는데 어떤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메가 프로젝트 뭐 반대도 있고 이런데 물어봤더니 아 우리는 삼성전자가 여기 내려와서 똥만 싸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광주 전남에 상당히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보던 간에 광주 전남에 상당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전당대회용이다 이런 비판도 야당에 썼습니다. 다만 야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그거 거기서 이렇게 하냐 이런 정서가 굉장히 두텁다 이게 이제 호남 쪽 민심의 얘기더라고요.
1: 예.
0: 메가 프로젝트 영향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호남이 뭐 산업이 그 별반은 게 없거든요. 취업하러 다 이제 서울로 간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 타이어 공장도 화재 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앞에 얘기한 이 전략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누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느냐. 호남은 항상 그렇게 전략적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갈릴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이재명 대표 24년도 당대표 선거할 때는 호남하고 한 일주일 정도 텀 두고 수도권 투표를 했어요.
1: 예, 예.
0: 그러면 이제 호남에서 이긴 분들이 대부분 고향이라든지 연고라든지 서울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남에 이긴 사람이 이제 수도권도 이겨가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온라인 투표는 같은 날 거의 시행되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어찌 보면 이제 안 받게 된 구조인데 대부분 수도권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호남 분들이 일단 많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수도권이라는 게 지금 어떤 여론의 영향도 보지만 수도권에 계신 당원들도 대부분 그 판단이 가장 클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뭐 패널 이런 분들은 엄청 또 지지한단 말이에요. 대화 어찌 보면 그 뻔하잖아요.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 장동혁 대표 장장군 이런 거랑 비슷한 구조인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 어쨌든 누가 선거를 이기는 게더 낫겠느냐. 당장은 아마 고민이 여기 되게 당원들도 그건 알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잘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할수 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누가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기준이 제가 보기에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해요. 지금 서울하고 소위 호남 지역하고 붙어서 그 경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과거와 바로 그 출향민들 서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진짜 서울 토백인 없어요. 거의 다 출향민들이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수도권에 살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이당 이슈는 아니지만은 정치 사회적으로 보안 수사권 부동산 ETF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대안이 정청래 후보냐? 그건 좀 아리까리 할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로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 지금 그 최근에 그 주요 정책들에 영향을 받은 2030, 60, 70 세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당을 불문하고라도 그런 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수도권 그 경선이 끝나면 소위 선호 투표가 아니라도 50%가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0: 50% 넘을 수 있느냐?
3: 네. 1등이 1위 후보가.
0: 그렇게도 쉽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일단 저는 당대표를 했고 당대표를 하면서 이분이 또 뭐 전국선거를 이번 처음이 아니거든요. 수석 최고위원도 했고 최고위원 여러 번 해서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면 누구를 잡아야 되고 공약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선거를 오랫동안 했고. 근데 김민석 후보는 뭐 최고 수석 최고는 한 번 했지만 이게 전국적인 당내 선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하시는 거거든요. 당 밖에 좀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56%인데 지금 아마 지금 40대 중반 정도밖에 예. 안 돼서 지난번보다 10% 정도 낮거든요.
1: 맞다. 송영길 후보가 한 10% 갖고 갈 테고.
0: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과반 넘기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저는 넘긴다면 아슬아슬하게 넘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대 4대 1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어느 쪽으로 쏠림이 그렇죠. 이루어지면 네. 그러면 넘기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뭐 40대로 붙어서 가고 뭐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예. 있다고 봅니다.
1: 오늘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왜 충청권에서 패인했냐라는 질문에 언론의 편파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우리 댓글에도 그런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 댓글에 깍깍깍님이 이상호, 김진애, 이동형, 장르만 여의도,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네. 한통속들이다. 청와대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한다. 나중에 정청래 팀 정청래한테 질 거 생각하니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뭉쳐서 지금 정청래를 비토한다. 이 얘기잖아요.
2: 정청래
3: 그 얘기 듣자마자 기시감이 들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네. 조중동이 네. 자기를 지금 싸잡아 비난한다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0: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방송이든 아니면 다른 방송이든 유튜브든 본인이 나가면 돼요. 본인이 근데 나가는 특정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1: 거기 말고는 김어준 씨 체육 씨만 나가죠.
0: 그러니까 거기 말고는 다른 데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사실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방송인데 환영이고 아마 제가 보기 1순위로 없던 시간도 뺄 거예요. 그렇잖아요.
2: 다 요청을 넣어놓고 그렇죠. 있는 상태죠.
0: 있는데 사실은 나가셔야 돼요. 자기를 예를 들어서 뭐라 한다고 해서 패널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유 나를 비판하니까 저기는 안 나가. 이래버리면 사실은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방송 패널들도 아마 제가 봐도 뭐 정청래 쪽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누가 뭐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들어보고 평가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도 많은 방송 유튜브에 나가시고 또 사람들하고 패널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관계를 이렇게 해야지 아유 저기는 내 맨날 까니까 나는 안 나갈 거야. 이러면 사실은 더 고립될 가능성이 많아요.
2: 저희 방송 저희 한겨레 방송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어저께 나왔었는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또 인터뷰에 임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100대 0이다 99대 1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던데 그 팀 정청래에서 근데 100명이나 99명이 동시에 비판을 하면 그것도 성찰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거의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두들겨 맞고 있다. 제가 정청래 의원 한번 마주쳤는데 정청래 의원도 100대 0이네 100대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고 제가 한민수 의원하고도 토론을 해봤는데 한민수 의원도 우리만 때린다. 다 여기 우리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전임 대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 부분이 아직 대표를 안 해봤던 분들보다는 많고 또 지금 결정적인 구도는 뭐냐면 집권 2년 차에 집권 여당 대표가 사실상의 반명 노선으로 득표 를 표를 끌어모으는 이게 이제 맞는 정치 행위냐 이거에 대한 판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현상만 보고 결과만 보고 100대 0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맥락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좀 바람직한 진단은 아니다 이런 생각 들어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를 했으면 당대표 하는 기간에 많은 언론과 뭐 기자간담회도 할 수 있고 방송도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언론과의 많은 관계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기회들이 많잖아요. 누구보다도 사실은 먼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소홀했던 게 아마 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3: 그러니까 아니면은 자기를 소외시킨다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나가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1: 왜냐하면 지금 그 김어준 씨, 최욱 씨가 갖고 있는 구독자만 해도 뭐 어마무시하거든요.
3: 그렇죠. 200만, 200만, 완전히 200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네. 그 제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자 같이 그걸 활용하는 건지도 모르죠.
1: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와이텐 라디오 돌아온 이동영의 뉴스 정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아까 정호김 의원이 얘기했던 그 대통령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해보고 갑시다. 오늘 발표됐습니다. 한길 리서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주식 정책 관련해서도 10명 중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부정평가도 51.7%가 나왔고요. 이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개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혹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개별 ETF 관련됐던 분들이라든가 또 뭐 법무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네. 있으니까 또 국방부 장관도 뭐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여러 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4: 좀 신중한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 입장은 이제 무슨 그게 이제 늘 얘기되는 거잖아요. 위기나 비상상황이 오면 쇄신. 근데 역으로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 인사쇄신을 해갖고 동력을 다시 확보한 적이 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만큼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좀 약간 고착화된다? 좀 뭐 장기적으로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엔 어쨌든 제일 효과가 큰 거는 인적쇄신이기 때문에 그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에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이나 내부적인 관심도도 높아요. 그래서 예. 이 숫자들을 보면서 뭔가 대통령이 다음 스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3: 예. 같은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6대 3 정도 비율이던데 모르는 무응답이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응답이 더 많았고 지역으로 가서 호남에서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더 높았습니다. 연령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돌릴 수는 없는 상태고. 중요한 건 후속 조치죠. 대통령이 어제 공무회의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8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려와 걱정이 된다 얘기하면서 아마 대통령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그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업무보고 받았죠.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서 비공개였는데 잘 버티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난무합니다. 이 잘 버티세요란 말이 사의 표명 받아주지 않겠다. 네. 뭐 이 말 아니냐 뭐 이렇게.
4: 그거겠죠. 그거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비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10월 2일까지 기간 두 개 기간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인사 문제라든지 뭐 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제 다 법무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없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죽을 만큼 아프더라도 12월 때까지 버텨라. 그때 가서 죽어라. 뭐 이런 죽더라도 그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성호 장관이 어쨌든 버텨줘야 되는 때고 물론 정성호 장관이 요새 그런 얘기 해요.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만

0: 만났을 때랑 민주당 만났을 때랑 대통령 만났을 때다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무슨 얘기하면 굉장히 좀 건성건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셔야 돼. 자꾸 말을 하는 거 같고. 근데 그 태도를 갖고 대통령을 만나면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다 아마 청취를 하셨을 거고 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라. 이거는 가야 된다. 이런
1: 이게
0: 얘기겠죠.
1: 우리 모든 언론에서 사의 안 받아 주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중수청 공수처 출범까지 계속 해라. 이렇게 해서 하던데 제가 그 저한테 좀 취재해 보니까 이거 교정 시설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확충 관련.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꽉꽉 차고 이러니까 이 보고를 받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잘 버티세요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0: 그런
1: 의미는
0: 의미는
1: 아닐 수도
0: 아니다.
1: 있겠다.
2: 아,
0: 그럴
2: 제가
0: 수 있죠.
2: 보기에는 이게
1: 아닙니까?
2: 왜냐면 지금 뭐이 수사권 보안 수사권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중수청 공수청 출범하는 게또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지금 중수청에 갈 만한 검사가 거의 별로 없어요.
1: 예.
2: 그럼 수사관들로만 꾸려야 되는데 새로 조직을
1: 이문정
2: 만들어서
1: 검사 간다 그랬던 것
2: 아,
1: 같은데.
2: 그래요? 더 문제는 이게 아마 지금 오늘 기사에 보니까 아마 지금 검찰이 미제 사건이 엄청나게 많다는데
3: 그거
2: 그게
3: 다
2: 다 이제
3: 경찰로
2: 경찰로 넘어갈
3: 넘어가죠.
2: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수사 인력 늘리는 거는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혼란 상황이 제가 보기에 12월까지도 정리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나마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검찰총장도 지금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직무대행도 지금 그만둔다 그러고. 그러면 사실은 정무직 정치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일부 만약에 임명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 나 그만둬 이럴 수는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정무직 정치인은 그래도 일을 해야지 이게 상관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정성호 장관 이 자리에 가는 순간 짐을 짊어진 거예요.
1: 아니, 근데 할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안 남았다라고까지 얘기했으면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 아마 본인은 그만두고 싶은데 대통령으로서는 대안이
1: 아,
3: 없으니까
1: 대안이
3: 붙잡고 있는
1: 없으니까.
3: 거죠.
1: 예.
3: 근데 어쨌든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실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함으로써 그 일반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측면이 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사의가 수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데 정성호 또 장관에 대한 그몇 가지 그 비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반대 진영에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뭐 항소 포기라든지 또는 뭐그 공소 취소와 관련한 그런 입장 개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역시 레코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누가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라도 지금 하고 싶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거의 뭐 진이 빠져 있는 상태겠죠.
0: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에 누군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거고 위헌소송 갈 수도 있고 헌재도 갈 텐데 그럼 그 일을 또다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라는 일종의 이제 기록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게 시작되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는 또다 본인이 이걸 방어해야 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자체가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뭐 실무적으로 또 괴롭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제가 아는 정성호 장관은 본인이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록으로 남겨서 자기 명분으로 샀겠다.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그냥 본인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내가 반대해놔야 나중에 내 정치를 할수 있을 거야. 그럴 분은 아니에요. 평소에도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의견 밝히는 분이거든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부산 돌려주차기 사건 피해자 참석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진종호 의원이 친한계 의원들과 또 피해자를 앞에 두고 뭐 돌려차기를 한번 해봐라, 진 의원. 뭐 그런 농담을 했고 또 저는 뭐 발보다 손을 잘 쓴다 이런 응답을 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SNS에 사과 입장 글을 올렸고 피해자는 사과를 수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해 드렸는데 국민 다수가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국민들 여론 등에 업고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최악의 자살골이 아니냐.
0: 그러니까 그 자리에 두 분이 사과를 했지만 뭐 그런 거 자체가 2차 가해라는 표현이 너무 고급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잔인한 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저도 뭐 영상을 풀로 봤습니다만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뭐 그런 댓글들 달려 있더라고요. 이런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쇄신파 뭐 보수 재건을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이게 무섭다 이런 댓글도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감정이나 감각에서는 어떻게 그 자리에 그거 그 피해자를 모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 자체가 너무 좀 괴기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이들에게 이제 보안수사권 주장의 논리가 무엇인가, 이거 그냥 정권에 반대하기 위한 악세사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3: 아니 이제 아마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만약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3: 그걸 간담회의 형식으로 해갖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실은 보안수사권의 존치는 이런 형사 피해자, 범죄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수심 마케팅으로 이걸 그냥 써버렸다라는 호소 내지는 그 절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예.
3: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그 부적절한 해프닝을 벌인 거잖아요. 저는 일단 이것 때문에 그 보안수사권 폐지의 그 역풍이 사라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 정치인 한동훈 의원을 놓고 볼 때 참 이 친한계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첫 번째, 지금 그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무소속이지만은 국민의힘 내부를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될 숙제, 과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친한계의 일부 정치인들이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친한계 정치인들 중에 그게 억울하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장벽을 치고 있는데 그 장벽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한동훈 의원과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논란과 구설이 계속해서 필요 없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정말 큰 정치를 하려면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하거나 하다 보면 어떤 언론인은 그렇게 예언하더라고요. 이제 이러다 친한계에서 굉장히 큰 대형사고를 또 칠 수 있다. 이거는 한동훈 의원으로서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1: 그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친한계죠.
3: 그렇죠.
1: 친한계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징계해야지. 네. 누구를 징계하느냐.
0: 네. 근데 또 오늘 또 지도부는
3: 징계 올라간 것 같은데.
0: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내서 올라는 갔는데 지도부 아침에 이제 물었을 거잖아요, 기자들이. 근데 이제 뭐 아직 징계를 결정 논의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뜩이나 이제 국민의힘 윤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거를 진짜 징계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또 뜨거운 상황입니다.
3: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죠. 윤리위 자체가 지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지금 네 분이 일어난 상황.
0: 공개적으로 설전을 하고 있죠.
1: 예.
2: 징계를 이제 자기 지지 기반 아니면 이걸 그럴 때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 오히려 작동해야 되는 건데 이제 작동은 안 하는 거죠.
3: 근데 실제로. 이제 저기 뭐야 경선 끝나고 그 당도
2: 우리 당은 징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안 합니다.
1: 뭐 일단 민주당의 이강 후보 모두는 선거 끝나면 징계하겠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조경태 의원도 뭐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권영진 의원은 징계 위에 올라갈 거리긴 확실하잖아요. 네. 이게 뭐 멱살을 잡았는데 한 명만 잡았는 게 또 아니라고 하니까 네. 당연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의원을 저 지지했던 사람들 이 부분까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0: 그러니까 조경 지금 징계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세 명은 다 이제 뭐 다른 정적 배경과 맥락을 빼고 보면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온도차가 굉장히 확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권영진 의원의 행위는 어떤 당에서 있어도 사실 징계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수위가 될까.
1: 예, 예.
0: 근데 이제 권영진은 아 이거는 반성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분위기고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든 징계를 할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이 맞징계를 놓으면서 그럼 이것도 형식 논리상 논의는 해줘야 되니까 약간 뭔가 지금 계속 공방만 오가는 상태고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라고 하는 계보 안에서 징계하려면 해봐라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간 이것도 뭔가 이거는 좀 후순위로 밀어둔 것 같고 뭔가 이 징계와 관련해서도 이게 정치적 카드로 쓰고 있다는 것도 맞는데 이 카드도 다 경중이 좀 지금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징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징계 사안 아닙니까? 예. 징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징계하려면 비슷한 유사 사건의 그 당사자들 다 또 친

0: 한 단계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1: 징계해야 된다.
0: 형평성에 맞춰서 징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징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징계하면 그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징계 못하겠으니까 이 사람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부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뭐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징계를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못하는 거야. 내 편이 들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1: 근데 또 이게 뭐 장동혁 체제에서 징계를 했었던 김종혁, 배현진 같은 경우에는 또 법원에서
2: 그렇죠.
0: 가처분이 나왔잖아요.
1: 살아 돌아왔잖아요.
2: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두분 말씀처럼 만약 권영진 의원 이거 징계 간다? 제가 보기엔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그렇죠. 들어간 거니까.
1: 예.
2: 조경태 의원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당 찍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는 약간 정치적인 판단 부분인
1: 그러니까,
2: 것 같고 사실 진정 의원도 만약에 이게 한다 법원에서 이거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하면은 정말로 나중에 법적 갔을 때에도 받아들일 만한 거는 정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분도 판사 출신이고 아마 법원에 갔을 때 기각 안 될 만한 거로 고를 것 같아요.
1: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왜 대선 때 갑자기 하룻밤에 김문수에서 한독수로 바꿨냐.
0: 그 사람들도 다 하라는 거예요.
1: 그 징계하라. 그럼 그건 어떻게 해.
0: 그리고 조경태가 또 장동혁 걸었잖아요. 네. 그럼 일단 올려야지. 그런데다가 또 그 과정에서 윤리위원 두 명을 또 과정에서 예. 절차상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가처분으로 들어가면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올공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갔나요?
3: 오늘은 모르겠네요.
2: 근데 이거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내년 8월까지 당대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은 이제 평가해서 좀 이제 줄 세우겠다는데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당대표 나갈 때까지는 잡고 있는 거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 끌수록 본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3: 그렇죠.
2: 딱 적어 있으면 잘못하면 징계하겠네. 징계 카드 있기 때문에 의원이나 좀 비슷하게 걸릴 분들은 다 조용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 예를 들어 당대표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결사 반대 못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 뭐 계속 올라오고 그대로 갖고 있고 이쪽은 평가 징계 양손에 칼을 들고 아마
0: 아니 그러니까
2: 의원들을 잡으려고 할
0: 이게
2: 거예요.
0: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50%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부동산, 보안수사권, 그다음에 그 레버리지 ETF. 이 저기 야당은 말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도 감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1: 예?
0: 근데 그것도 못 주워 먹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지지도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2: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장장군
0: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그렇긴 한데
2: 장동혁 장군이라고 맨날
0: 그렇게 야당이 야당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정치가 진화하질 않아요. 긴장을 안 하잖아요 여당에서.
3: 그러니까 그 국힘 출입기자들이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논리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는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정권 폐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워딩을 받았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이거 하다가 탄핵당할 거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0: 너무 단순하게. 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3: 네.
0: 어?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팩트를 좀 집어넣 네. 공부들 안 하나? 네.
3: 대통령 편에 네. 따르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다라는 정치 슬로건만 있는 거지 실제 가별 강론들에 대한 의견은 아직 뭐 기사로 쓰기도 사실 별 말이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 네, 정재동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서명이 2만 2천 명을 돌파했다. 국민의힘 당원. 그러나 뭐 이걸로 흔들릴 장동혁 대표는 아닌 것 같으니까.
3: 그렇죠.
0: 예. 제가 조금 전에 본 것 같은데.
1: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0: 100만 명의 당원이 더 중요하다 그랬대요. 네.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세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6시에 3부로 돌아옵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9: YTN i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나날이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도 강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퇴근길인 현재 서울 기온이 35.5도를 가리키며 여전히 무덥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이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매우 강한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현재 강변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본선상 흐름으로는 한강대교 부근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부순환로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특히 강서쪽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현재 월곡램프 부근부터 성산램프까지 길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월텐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주가 누리기 방지법 같은 상속 증여세 개편안도 포함됐는데 여당 내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평택 시변 김현정입니다.
0: 네. 자, 평택구는 아니고 시.
1: 평택 시병입니다.
0: 병. 자, 본격적인 세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최근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 이슈부터 짚어봅시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까지 나서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

0: 급감했거든요.
1: 많이 줄었죠. 뭐 하루에 12조 하던 게 뭐 3조까지 떨어지고 그 밑으로도 네. 떨어지고 하고 있어요.
0: 12조 4천에서 한 예. 1조 원대로 그러니까.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단기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좀 타이밍도 지난 시점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문책론을 이제 제기한 거에서 좀 우아스러운데 거기 그 제가 페이스북 쓴 거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관치금융이라는 표현도 하고 예. 정책 실패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용법 정책실장하고 그 금융위 금감원 거기에 국무조정실을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국무조정실은 이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논의에 그 저기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국무조정실은 근데 왜 넣어놨나 봤더니 아마도 그 총리실 산하잖아요. 국무조정실이. 예, 예. 그래서 김민석 후보랑 김민석 후보 총리의 그 책임론 같은 것도 일각에서 지금 재개되고 있는 거기와 연계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그 일각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1: 예. 네. 그러니까 뭐 공교롭게 또 오늘 정청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ETF 문제를 언급하면서 네.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거하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갑자기 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책임을 져라고 한 거 어떤 맥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0: 이제 그런 해석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SNS 보면요. 그 이게 그 김민석 당시 총리가 지시해서 ETF가 발행했다라는 웹자보가 돌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예. 그 근거로 든 게 지난 3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증시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 뭐 이 그거를 한 거를 갖다가 웹자보에 넣어놨던데 ETF 발행은 1월 달에 결정된 거거든요. 예. 전혀 상관없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도 TV 토론에서 오늘을 들었지만 지난번에도 거래 중단까지 검토하고 뭐 집권 여당으로서 죄송하다면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강경한 비판이 이제 그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또 그 전에 계속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예. 평택을에 후보를 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합당했으면 서울시장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도 예.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이제 SNS 글을 올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1: 나올 수도 있겠다
0: 상황이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개별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건 뭐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주식이 좀 출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했던 분 말고 예, 주가가 많이 오를 때 투자한 분들은 지금 손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0: 그렇습니다.
1: 그분들한테서는 조금 정부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뭐 투자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이게 뭐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있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의 변동성이 높고 또 개별 ETF도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미국은 사실 여러 가지 개별 ETF가 있는데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뭐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리고 이건 말고 또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정무위의 현안 질의가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 저희가 정무위 소속이어서 그 현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도 제시했고 또 금융위원장의 답변 그리고 그 이후에 F4 회의를 열어가지고 정부 대책을 추가로 또 발표도 했어요. 그 사실 처음에 이게 레버리지 ETF를 발행하게 된 이유가 25년도에 삼전 닉스의 ETF가 홍콩에 상장이 됐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국내인 투자자들이 홍콩에 가서 그 레버리지 ETF 상품을 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 회사인데 우리나라 회사인데 홍콩에 네. 있는데
0: 홍콩에 상장했어요.
1: 우리 투자자들이 홍콩까지 가서 이제 그걸 네. 산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국내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없으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내에서도 그 레버리지 상품이 필요하다라는 언론 보도도 그 당시에 많이 예.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외화가 유출되니까
1: 그렇죠.
0: 환율 안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는 그런 정책적인 이제 취지에서 예. 레버리지 ETF를 이제 그 상장을 시켰는데 5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저희가 강가했던 것이 뭐냐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을 운영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동성이 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2배면 그걸 1.5배라든지 1.2배라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삼전 닉스의 시총이 우리 전체 시총의 거의 50%에 예. 육박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V 코스피라고 그래서 코스피 200에 대한 변동성 지표가 있어요. V 코스피. 그게 이제 역사상 전체적인 평균이 한 19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5월 달에 이걸 이제 발행 상장을 시켰는데

0: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이 V 코스피가 이제 한 50에서 한50 이상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이미 발행 전에도 상당히 그 시장의 변동성이 컸는데 그걸 이제 좀 간과하고 이제 상품을 이제 그 상장시킨 그런 것들 간과한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V 코스피도 10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제 뭐 거래량이 90%까지 잡혔는데 그것까지 그럼 단기적인 효과이고 더 추가적인 이제 대책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의 SFC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그 운영사나 금융위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 자본시장법 개정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금융위가 긍정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개인 투자자의 총액 투자 한도를 뭐 20%면 20%, 30%, 30% 이렇게 제한하는 것들 또는 이제 변동성이 아주 큰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전문 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방식. 지금 펀드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그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이 한40% 정도 되거든요. 그 개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 기관이라든지 뭐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 뭐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젊은 층에서 레버리지가 뭐 도박장이 된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자세한 어떤 정보를 모르고 조금 두 배, 세배 준다고 하니까 들어갔다가 잃을 때는 이게 음해 복리이기 때문에 두 배, 세배더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런 정보 없이 들어갔다가 좀 이렇게 됐는데 그 의원님 말씀처럼 그 한참 변동성이 심할 때는 삼성에서 SK 주식이 전체 주식 시가 한50% 후반까지 갔는데 보니까 50 초반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제 또 오늘 주식장이 상승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대책을 좀 계속 내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나.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지금 속속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기업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돈도 계속 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 같다. 뭐 지금 뭐 다른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도 뭐 9천 간다 얘기도 지금 뭐 보고서도 내놓은 상태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뭐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전닉스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도 냈고요. 2분기 때. 그리고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도 지금 좋은 거는 좋은 흐름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저희가 국회에서도 이 자본시장 그 선진화와 관련된 많은 이제 상법 개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들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상승될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약간 서로의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 시기들이 정부가 그래서 지금 그 금융당국이 역량을 총 집결해 갖고 지금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 변동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아주 촘촘하게 지금 그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안정세로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동안 주가 5천이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김현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또 코스피 5천 청사진을 만들기로
0: 그렇습니다.
1: 했는데 임기 5년이 아니라 한 반년 만에 5천, 6천 막 넘어갔단
0: 그렇죠.
1: 말이죠.
0: 9천까지 갔죠.
1: 그런데 지금은 다시 뭐 조정 기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렇게 빨리 5천을 달성한 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머니 무브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서 세 차례나 상법 개정을 했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게 이제 일명 대기업 혹은 큰 어떤 다른 기업들에서 자식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려면 주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러 누르고 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0: 맞습니다.
1: 이 법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너무 실망스럽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사실 상법 1, 2, 3차 하고 저기 배당소득 분리과세고 내용을 네 가지 법을 제가 다 대표 발의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제 이소영 의원이 지금 발의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과 증여할 때그 재벌들이나 최대 주주들이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서 상속 증여세를 지금 좀 깎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저평가의 주가 저평가의 원인 중에 하나다.

0: 그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했는데 내용은 PBR 기준으로 주가 산저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1: 예.
0: 0.8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인 기업들은 0.8로 의지하겠다. 그 0.8의 기준은 비상장 기업들이 0.8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주가로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비상장 기업은 주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 가치, 공정 가치를
1: 예.
0: 중심으로 해서 그저 가격 저기 가치를 산정하거든요.
1: 예.
0: 그게 바로 0.8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 세제 개편안을 보니까 코스피 같은 거는 하이 2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건 하이
1: 예.
0: 10%에 대해서만 이제 그 할증을 30%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1: 예.
0: 보니까 PBR 기준이 0.8에서 그 하이 25%의 평균을 보니까 0.27 정도 되거든요. 0.2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0.8보다 한참 낮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기업들이 코스닥과 코스피 다 합쳐서 한 13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한 2,600개 기업 중에서. 그런데 이제 PBR 0.8로 하면 한 7, 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 기업들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그 처음에 이소영 의원이 낸그 법안보다는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이 PBR 0.8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일부러 주가 누르려고 했던 회사 말고 정상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회사도 있지 않느냐. 그런 회사들까지 사실은 이게 과세가 되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만일 기업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면 그럼 또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니냐. 어떻게 정당한 항변이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요. 그거에 대한 그 방안, 그 대응 방안도 좀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세청이 심의해서 저 PBR인 사유 있잖아요. 사유를 소명하게 되면 가중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게 주가가 떨어진 정상 기업까지 이런 것들은 그 소명하면 거기에서 가중으로 이렇게 할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PBR이 0.8 미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가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로, 그러니까 저 자산가치, 공정가치로 이제 평가하겠다는 것이 0.8이라고
1: 예.
0: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산가치, 공정가치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안에 주가도 들어가 있거든요.
1: 예.
0: 주가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또는 뭐 장부가치 등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본질가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뭐 징벌적 과세라든지 과도한 소송 힘을 거라는 것은 기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럼 저 부활에 대해서 어쨌든 불만이 좀 많은데 이걸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조금 뭐 개선의 방향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0: 이게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잖아요.
1: 예.
0: 정부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이제 그 예산안 심사할 때 같이 이제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소관 상임위가 재경인데 재경에서 이런 관련된 논의들을 지금 해서 또 이제 보완할 거 있으면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강조했던 법
1: 그럼요.
0: 아닙니까? 그래서 실효적으로 될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아가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뭐 주가 누르기 같은 경우가 뭐 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한국 그 주식이 저평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0: 그렇죠.
1: 뭐 코리안 리스크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다른 얘기 됩니다만 그 코스닥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했었잖아요. 지금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이 껍데기만 있는 회사가 너무 많다. 뭐또 1,000원 미만짜리 회사도 많고. 그래서 뭐 일부리그, 이부리그 이런 얘기도 나왔고. 코스닥을 빨리 개혁해야지만 코스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시장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예. 이런 코스닥 개혁 방안은 언제 시행되는 겁니까?
0: 이미 발표한 내용도 있고요.
1: 예.
0: 추가적인 조치들도 이제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장회사가 한 2,600개 되는데요. 그중에 코스닥이 1,800개 정도 돼요. 기업 숫자는 뭐 코스피 800개보다 두배 이상 훨씬 많은데 그 안에 이제 그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이제 그 이익보다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기업들을 비율이 한 40%
1: 아하.
0: 이상이거든요. 그런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상폐 등에서 정의하지 않으면은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폐 조건들을 시총 기준으로 해서 시총을 좀 높인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 다른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잡아가지고 상폐의 요건들을 좀그 강화시켜가지고 상폐에서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자본 그리 한국 거래소 안에 시장감시위원회, 그 코스닥 시장감시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적인 기능들을 좀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연기금. 연기금이 그전에는 코스피에만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에도 투자하는 것들도 열어놨고요.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지금 코스닥에 대한 개혁 방안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1: 예.
0: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6,000포인트대에 있는데 사실 6,000에서 9,000 가는데 48일 만에 갔거든요. 그 정도 기간에 다시 6,000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이제 가대 낙폭에 따른 이제 뭐 저기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것들도 저 같이 이제 겹쳐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승폭이 좀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또 하나가 우리 기업들이 배당이 약하다.
0: 네.
1: 그러니까 외국으로 투자 많이 하시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외국은 배당 많이 주니까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뭐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세제 개편까지 이야기했고
0: 맞습니다.
1: 발표도 했지
0: 네.
1: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뭐 연배당 하다가 분기 배당하는 것도 있는 것
0: 네,
1: 같고
0: 맞습니다.
1: 확실히 좀 달라진 거죠, 이거는.
0: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법안을 해갖고 처리했잖아요. 저희 나라의 그 평균 배당 성향이 한2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선진국은 뭐 40%, 50%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배당 성향이 낮은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면 분리과세해 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해서 그것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그 자본시장법은 분기 배당까지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월 배당까지 가능한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 투자자들이 월 배당을 하게 되면 이자처럼 생각해서
1: 그렇죠.
0: 장기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1: 그럼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쪽으로 올
0: 그렇죠.
1: 수도 있죠.
0: 네. 그래서 그런 배당 확대를 통한 장기 투자 유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1: 또 하나 이 ISA 계좌 이거 혜택이 축소됐다.
0: 네.
1: 어떤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IS 계좌가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IS 계좌,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 ISA 계좌를 신설한 거예요. 그 취지는 뭐냐면 시중 자금을 국내 기업과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대상이 국내에 있는 주식, 그리고 펀드, 국내 ETF,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BDC, 여기에만, 국내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1: 그러니까
0: 이번에 만든.
1: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안 된다.
0: 네. 안돼 있는데 국내에서만 하게 되는 그 취지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국내의 기업들과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는 투자를 못 하죠. 해외 ETF니까. 그거는 해외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 ISA 그 계좌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건 또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이제 이번에 신규 생산적 금융 ISA 하면서 혜택을 상당히 강화시켰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연 2천만 원까지 해서 2억까지 가입할 수도 있게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배당 소득은 무제한으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천만 원인데 5년 동안 그 1억까지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 이제 부족한 부분이 다음 연도에 추가로 이제 넣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것을 이제 금지시켰어요. 그 이제 2월 되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그 초과되는 것은 9.9%로 분리과세 해주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ISA
1: 가입자들이 이제
0: 가입자들이 지금
1: 불만이
0: 불만이 지금 있는 것이죠.
1: 근데 이번에 그럼 새로운 ISA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아니 그러면은 해외 ETF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 뭐또
0: 네.
1: 이런 불만이 있어서 아마 좀 이런 게 나온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A 계좌의 취지 자체가 국내
1: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0: 산업과 환율 안정 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0: 네.
1: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어제 제가 이제 김남근 의원 모시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얘기를 했는데

0: 뭐 물론 국회 심사가 좀 남았지 않습니까?
1: 네.
0: 남았는데 뭐 야당은 뭐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또 아니 너무 괜찮은 법이다라고 뭐 긍정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0: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서울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1: 네.
0: 좀 망설일 것 같기도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실제로 그 지난번 의총 때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제 발표되기 전인데 그런 우려를 그좀그 지역에 있는 모 의원께서
0: 그러니까요.
1: 의총에서 의견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세제 개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0: 그건
1: 한 것은
0: 아니고,
1: 아니고,
0: 예, 세제
1: 네.
0: 개편이니까,
1: 예.
0: 예.
1: 그러니까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제 그 부동산 세제 합리화했다라는 그런 거에 방점을 찍혀 있는 건데
0: 네.
1: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0: 그렇죠.
1: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 주택은 과세를 강화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요 내용을 이제 실제로 또 대비해 보면 실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이 아예 안 되고
0: 그러니까, 예.
1: 30억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되고 40억까지는 세액 변동이 거의 최소화되고 그러니까
0: 네.
1: 40억 이상 되는 곳만 과세가 지금 강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전체 0.4%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 한 6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강남 3구를 제외하고서는 뭐 강남
0: 그렇죠.
1: 한강 벨트에는 사실 영향이 없고
0: 초고가 주택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그런
0: 예.
1: 거라서 실제로 우리 지금 뭐 강남 3구에 저희 민주당의
0: 없으니까.
1: 현역들 지금은 없는데
0: 예.
1: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그 세제 개편안 복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들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거주를 이제 보호하다 보니까 전월세를 준 곳에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전월세에 대한 매물 장기 현상일
0: 예.
1: 수도 있고
0: 예.
1: 또는 이제 비거주하거나 매각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세금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0: 예.
1: 우려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국회에서 이것도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좀 촘촘하게
0: 예.
1: 더좀 저기 보완할
0: 예.
1: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보수 언론과 이제 보수 정당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버렸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닌데.
1: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인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쨌든 이 프레임을 조금 전환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1: 네.
0: 않나 그런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1: 네.
0: 너무 싸움이 치열하지 않느냐. 이러다가 전당대회 끝나고 제대로 화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경선이 이제 초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과열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서로 다그 후보들이 동료들이잖아요.
0: 예.
1: 그 전당대 이후에도 같이 이제 해야 될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뭐 이렇게 도가 넘는 뭐 조롱이나 혐오라든지 뭐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자제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한 것 중에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 팩트로 이렇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건전하게 그럼 정책적인 좀 경쟁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친명 대 반명. 이 프레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냈다고 보십니까?
1: 지금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가 ABC론부터
0: 예.
1: 해가지고 이게 이번 전당대회가 그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명천대전 프레임으로
0: 아하,
1: 갔어요. 그래서
0: 예.
1: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그 사실 그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명천대전 이재명 대 정청래 이 구도로 가게 만든 원인 제공은 유시민 작가부터 그쪽에서 한것 같은데 지금은 또 오히려 그것이 이제 전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는지 명청대전은 실체가
0: 없다고
1: 없는데
0: 얘기하니까
1: 그렇게 또
0: 예.
1: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시대 정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권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
0: 예.
1: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현명한 선택할
0: 예.
1: 것이다. 이렇게
0: 네.
1: 보여집니다.
0: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0: 로 검색해 보세요.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 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가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인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 공군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국방 업무 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육사 출신이 군내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니 또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어 대체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을 청산해야 한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통일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평화 공존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결론적으로는 약간 의문이 든다며 조선 호칭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기준 전국 온열질 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어제 기준 전국 온열질 환자는 198명이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숫자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올해 전체 누적 환자는 2,4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추정 사망자도 21명으로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사망자 숫자인 2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첫 중증혈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에 사는 40대 농업 종사자가 지난달 말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작업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진드기 밀도 조사와 병원체 검사를 벌여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가 서울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늘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DIP 대출을 확보하고 영업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메리츠 금융그룹과 2천억 원 규모의 DIP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즉시 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이 회생계획안 승인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면서 이번 자금 집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확보한 자금을 납품업체 대금 지급과 상품 확보에 우선 투입하고 현재 막바지 단계인 납품업체와 배송업체 협의를 마무리한 뒤 임시 휴업 중인 전국 67개 핵심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등하며 6,500대 후반에서 장을 마치고 코스닥은 나흘 연속 상승장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76% 오른 6,598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유가 급락과 금리 하락 등의 환경 속에서 밤사이 상승한 미국 증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메모리주의 강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군복무 기간을 호봉 등 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대군인 정책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업무보고에서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부처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권오울 장관은 임금 산정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기업에 정부 포상이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을 최대한 마련해 현재 37% 수준인 민간 기업의 군 경력 인정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오지선다 객관식 중심의 시험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업무 보고에서 현행 시험 체제는 학생들이 무한반복해 문제풀이 훈련을 하도록 한다며 지적 능력과 사고력, 창의력을 그다지 기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능에서 서술 논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공교육도 바뀌게 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국 데이터를 축적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러시아 서부에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로이터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이곳에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가 투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5.5도, 습도는 58%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7: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전부 돌려받아 오라고?
11: 우리 결혼해야지.
10: 아니 그 돈까지 결혼 자금으로 가져오라는 게 말이 돼?
11: 아니면 나 결혼 못해.
12: 연인의 뜻밖의 요구에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 판단했고 결국 이별을 결심했죠. 그런데
13: 내 순결 빼앗아 놓고 이제 잠수 타겠단 거야?
10: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13: 선택해. 3천만 원 주고 나랑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5천만 원 내놓고 헤어지든지.
10: 뭐?
12: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뜰 수만은 없었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13: 너 공무원이잖아. 내가 성관련으로 고소하면 그 기록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걸? 면직될 수도 있고?
12: 남성은 이 말에 겁을 먹고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성에게 3천만 원도 보냈죠.
10: 난데 3천만 원 보냈어. 이제 그만해. 제발.
12: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여성을 고소하자 여성도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죠.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직장 안에서 성범죄자로 의심받으며 직위 해제 위기까지 내몰렸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2: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울까 싶은데 먼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설명해 주시죠.
14: 예, 2022년 5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무원 남성 B씨와 여성 A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A씨가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 자금도 받아오라 라는 요구를 하자 B씨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를 탔으니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천만 원을 주고 관계를 이어갈지 5천만 원을 주고 헤어질지를 선택하라 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12: 야, 3천 내놓고 나랑 계속 만나든지 아니면 5천만 원 내놔라. 진짜 뭐 황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두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죠. 왜 그랬던 건가요?
14: 예, B씨가 A씨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A씨가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닌다 라며 B씨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사실상 당연했고요. 결국 B씨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A씨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12: 어떤 형태의 각서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을 보낸 이 남성의 선택,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14: 당시 B씨의 상황을 고려하면 B씨의 선택도 이해는 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선택입니다. A씨도 재판에서 해당 각서는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봐서 그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작성 당시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자, 이거는 뭐 공갈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단순 협박으로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14: 일상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갈죄의 내용에 협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정형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갈죄가 훨씬 무겁고요. 이 사건도 A씨가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라는 해약을 고지를 해서 B씨를 협박하고 3천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 물론 합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이 여성의 행동이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가 아닌 이유, 뭐 어느 선을 벗어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권리가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14: 네, 우리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로 선을 넘는 경우를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선을 넘은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성폭행 피해가 없었습니다.

0: 상담팀에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를 했고요. 뒤늦게 B씨가 법률 상담을 받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봤자 난안 잘리는데 너는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으로 고소하면 평생 면직된다 라며 다시 B씨를 협박했다는 지점입니다. A씨는 B씨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직업상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했고, 셋째, A씨는 B씨가 자신을 공갈죄로 고소를 하자 B씨를 강간으로 무고하고 B씨의 상관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당하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를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1: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남성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돈 자체보다는 넌 공무원이라 잘려 이 말이었을 것 같은데 이말 사실입니까? 문제 제기만 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뭐 기록에 남는다거나 잘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당하는 겁니까?
0: 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직위 해제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고,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고요. 2022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1: 네, 일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 개시 통보가 기관장에게 바로 가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어쨌든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조직에 즉각적으로 알려진다는 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결국 양측 고소전으로 확대가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0: A 씨의 B 씨에 대한 강간 고소는 당연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종결이 됐고요. 반면에 A 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A 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고, 특히 B 씨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자,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들이 입증이 돼야 합니까?
0: 네, 실무적으로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운데요. 중요한 요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신고 사실의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단순히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도의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매우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재판부는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곧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0: 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무조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무고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B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가 재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그나마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A씨에게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 결국에는 합의하라는 거네요. 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뭐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피해자와 합의는 당연히 양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준특수강간 피고인이 선고 전날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부수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1: 자, 이번 사건에서 여성이 노린 건 공무원인 남성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그런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하면 또는 뭐 낙인 찍히면 직장도 명예도 다

0: 다 잃을 수 있다, 다 끝난다 이런 두려움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또 있었죠.
1: 네, 또 다른 사건은 청원경찰로 일하던 A씨와 B씨가 선배 공무원인 C씨를 상대로 6년에 걸쳐 1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을 동원해서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모텔에 같이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무마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9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C씨를 식당으로 불러 만취하도록 하고,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인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C씨를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부인과 결별한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0: 가해자가 두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둘이 형량 차이가 꽤 크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 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 A씨는 C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며 C씨를 속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반면에 B씨는 여성을 불러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반면, B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범행에 대한 기여도도 달랐겠지만 자백과 피해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허 의사가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이 충격으로 피해자 정년을 불과 2, 3년 앞두고 퇴직했다 알려졌는데, 이 일이 없었다면 최소 2, 3년은 더 일을 했을 거잖아요. 월급도 월급이지만 뭐 퇴직금, 뭐 연금에서도 다 차이가 생겼을 텐데 이런 피해까지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이론적으로 보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로 조기 퇴직하게 된 경우 정년까지 월급 상당 일시수익, 정년까지 근속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공무원 퇴직연금 감소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와 조기 퇴직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시크의 르프릭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엑스파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역대급 무더위에 하루하루 지치기 쉬운데요. 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은 2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밤사이 열기가 이어져서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로 오늘보다도 2도가량이나 더 높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퇴근길 정체 꾸준한데요. 곳곳에 고장차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판교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리는데요. 판교 부근 2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후로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안현에서 송내까지 차량이 정체가 되는데 이 송내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 3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정릉터널에서 홍지문터널, 다시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의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 흐름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또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서 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상대적 중저가 지역으로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3,000세대짜리 서울 관악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엔 가뭄에 콩나듯 전세 매물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단지를 통틀어 매물로 등록돼 있는 전셋집은 단 7개뿐인 상황입니다. 품귀 현상 속 이곳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평균 전세 보증금은 최근 6달 사이 5천만 원가량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겨눈 초고가 지역이 아니기에 해당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일단 크게 가중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전세 매물은 더욱 쪼그라들며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전월세 물량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 집을 팔게 되면 토지 거래가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되니까
2: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입니다.
1: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0: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3: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령자들의 은퇴 희망 시점도 평균 73.6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사이 취업자가 1,012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사이 51%가 늘어 15세 이상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을 넘었습니다.
5: 고령층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2: 국가 데이터처 고용통계 과장입니다.
5: 7명 정도가 지금 장래에 근로를 희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도 이번에 0.5개월 정도 증가한 그런 경향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 나이도 평균 53세로 0.1세 늘었습니다. 55세에서 79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앞으로 일하고 싶다는 고령자 비율은 69.2%였습니다. 근로 희망 연령, 그러니까 희망 은퇴 시점도 73.6세로 늦춰졌습니다. 일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여전히 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1%포인트나 낮아졌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5년 연속 늘었습니다. 연금 수령자 비중은 52.7%, 월평균 수령액도 8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45%가 50만 원 미만입니다. 88만 원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나 국민연금연구원이 설문조사한 1인당 노후 최소 생활비 139만 2천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은퇴 시점이 늦어지고 있지만 고령자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경우는 12.8%에 불과해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수입차 시장에서 6개월 연속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한 3만 976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1만 237대로 수입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만 대를 넘겼고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매출이 평균 판매 가격 상승에 힘입어 2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1,0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애플이 매출 점유율 49%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1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6: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시행사와 교육청이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두고 맞서는 사이 주민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7: 학교 운동장에 벽돌 등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복도에는 토사와 시멘트 등이 쌓여 있고 수도 배관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8: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공사비 문제로 지난달 말부터 시공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7: 시행사는 지난 2021년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초등학교를 새로 지어 소유권을 넘기기로 대전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약 당시보다 부지 매입비가 올랐고 이란 전쟁 등으로 공사비까지 늘어났다며 교육청에 추가 비용 분담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9: 토지비 상승 및 건축비에서 한 140억에서 150억이
2: 시행사 대표입니다.
9: 상승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거를 교육청이 약정, 협약 외에는 부담을 해달라.
7: 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공무원 배임 문제까지 발

0: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시행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입주민 100여 명은 대전교육청 앞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입니다. 어떤 틀에 올리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해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0: 교육청은 학생 임시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모듈로 교실을 설치해서
3: 그 대전시 교육청 행정과장입니다.
2: 학생들을 저희가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임시 배치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0: 시행사와 교육청이 공사비 분담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사이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오지선다 객관식 중심의 시험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시험 체제는 학생들이 무한 반복해 문제풀이 훈련을 하도록 한다며 지적 능력과 사고력, 창의력을 그다지 기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능에서 서술 논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공교육도 바뀌게 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국 데이터를 축적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산이 양프리카란 별칭을 얻는 등 인터넷에서 더위 관련 밈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경고도 한층 친숙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5: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온몸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문 밖에 나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요즘 더위를 과장해 표현한 이 같은 콘텐츠가 SNS에서 잇따라 제작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양산은 어느새 아프리카를 빗댄 양프리카가 됐습니다. 옥수수가 양산에선 팝콘이 아니라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으로 그려지고 어디 갔다 왔어라는 질문에 구워진 고구마와 오징어 등이 양산이라고 답하는 밈까지 등장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룹 에이티즈의 인기곡 배드 안무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멤버 최산의 이름을 활용해 폭염엔 양산을 쓰자는 메시지를 담아 기상청 직원들이 직접 춤을 췄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택배업체 역시 같은 안무를 활용해 간이 쉼터 설치와 냉방장치 보강 등 폭염 안전 대책을 알렸습니다.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선글라스와 음료수를 챙기며 등장한 소방대원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전합니다. 최근 영화 스파이더맨 4로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톰 홀랜드도 기상청과 손잡고 폭염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6: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전하는 폭염 대비 수칙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톰 홀랜드입니다.
5: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밈과 유머를 나누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기록적인 무더위에 지쳐가는 이번 주, 전 세계에서 모인 태권도 유단자들이 이 화끈한 격파와 시원한 발차기로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서 펼쳐진 태권도의 진수를 이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훈련생부터 전문 선수까지. 전 세계 61개 나라에서 4천여 명의 태권도 가족이 태권도 본당인 국기원에 모였습니다. 평소 갈고 닦았던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다지는 태권도 축제입니다. 순간적인 힘으로 송판과 기와장을 깨는 격파, 40도에 육박하는 푹푹 찌는 더위까지 시원하게 날립니다.
8: Very, very hot.
9: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게 있다면 훈련하고 집중합니다. 캐나다 수련생입니다.
8: And focus. On what you want to achieve.
7: 절도 넘치는 품새와 역동적인 움직임. 미래의 태권왕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태권체조 경연에 이어 태권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수준 높은 퍼포먼스에 대회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양한 소품과 창의적인 스토리. 여기 5m 점프 격파 등 고난도의 태권도 기술을 담았습니다.
10: 저희가 이제 총판을 다 차고 막 터트리는 모습을 보고
9: 전주대 태권도학과 학생입니다.
10: 다른 분들도 이걸 보시고 더위도 같이 이렇게 터뜨렸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7: 이란에서 온 수련생들에게는 태권도가 전쟁 중에도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고마운 존재입니다.
9: 이란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란 수련생입니다.
7: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일상. 전 세계에서 모인 유단자들이 몸과 마음을 지키는 태권도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1: 밤에라도 시원해졌으면 좋겠지만 연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서울 등 곳곳에서는 체감온도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9도, 광주 37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에서는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내릴 뿐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1: 미국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모처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 장 초반 5% 가까이 올라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보도에 유한홍 기자입니다.
3: 코스피가 3.9% 오른 6,603으로 출발해 3.8% 오른 6,59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31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이끈 건 반도체주였습니다.
4: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6% 급등한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3: 삼성전자는 2.5%, SK하이닉스는 5.8%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고 HD 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과 LG전자, 한화오션 등 조선과 전력, AI 등이 강세였습니다.
5: 미국 스페이스X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이
0: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5: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점이 코스피 강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8% 오른 759로 출발해 2.4% 오른 799.6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800선을 회복했는데 코스닥 지수 800선 복귀는 지난달 16일 이후 13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20원과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여파로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7억 원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으로 쿠팡은 과징금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은 2,192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3조 3,0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당기 순손실은 8,560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며 2분기 연속 순손실을 냈습니다.
2: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와우 회원 회복과 신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0: 나던 고객 지출의 대부분이 회복됐고 와우 멤버십 회원 수도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의 회원 수가 시차를 두고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8월 들어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 라면과 냉동식품, 외식 프랜차이즈에 이어 패션업계까지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2: 8월 들어 농심이 라면과 스낵, 음료 등 43개 브랜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8% 올렸습니다. 대표 제품인 육개장 사발면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됐습니다. 농심뿐만이 아닙니다. 던킨도넛이 6.5%, 사조의 참치는 10% 오르며 풀무원은 평양냉면 등 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7%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3: 아무래도 제일 식료품 비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만큼의 늘어난 부담이 확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확실히.
2: 업계는 공통적으로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의류 원단과 포장재에도 나프타가 쓰이면서 패션업계 역시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도 220개 품목의 판매 가격을 최대 20% 인상합니다. 대표적인 바지와 자켓은 10,000원 인상되는데 회사 측은 원가 상승분을 내부적으로 흡수해왔다며 원가 상승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격화했던 당시 크게 뛰었습니다. 기업들은 원재료를 충분히 확보해놓고 사용하는 만큼 당시 오른 원가가 이제 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4: 나프타 같은 원재료는 수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사용하기 때문에
5: 세종대
4: 가격 반영에는
5: 교수입니다.
4: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가격 인상은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라면과 빵, 커피 등 주요 가공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함께 할인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할인 행사는 한시적인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부담이 계속된다면 가격 인상이 다른 소비재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0: 누적 환자 수는 어느덧 2,400명을 훌쩍 넘겼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6: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4일 기준 198명이 탈진과 열사병 등으로 쓰러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발생한 환자도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에 달했습니다. 1일 통계 작성 뒤 추가로 파악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누적 환자는 2,4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1명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혈액순환을 통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쫓으려고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6천여 곳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마른 느낌과 상관없이 물은 1시간에 한 컵 정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엔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폭염이 길어지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자 소방청이 화재 위험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해 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이나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더위도 힘든데 손님들의 발길이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0: 빈대떡에 떡볶이, 김밥까지 입맛을 돋게 하는 음식이 시장 곳곳 가득하지만 손님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시장을 찾는 발길도 뜸해진 겁니다. 그나마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 역시 손풍기로 간신히 더위를 식히는데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도 지쳐만 갑니다.
1: 훨씬 즐거워요. 휴가철이고 날씨가 덥고 그래서 확실히 좀 덜 나와요. 근데 손님이 좀 있으면 더워도 좀 덜 힘들고 그럴 텐데 없으니까 좀 뭐 해마다 덥지만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0: 노점 상인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극심한 폭염에는 장사하러 시장에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2: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이기니까 조금씩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한 며칠씩 쉬는 사람도 많아요.
0: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매장은 사정이 조금 낮지만 노점상은 한낮의 열기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깥 온도도 35도에 달하는데요. 시장 내부는 음식을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며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종일 불 앞에 서서 음식을 하는 일은 그야말로 사투에 가깝습니다.
1: 한 이제 2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물이 이 하루에 한 5~6개를 먹어요. 2리터짜리를. 거기다 소금 계속 먹어가면서. 뭐 여기 이제 뭐 다 덥겠지만은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죽겠는 거야. 말도 못해.
0: 시원한 음료수도 마셔보고 선풍기 바람을 쐬봐도 잠깐뿐입니다.
3: 간단하게 냉수 마찰도 하고 아니면은 에어컨이 되어 있는 어떤 뭐 이런 매장에 잠깐 들어가서 땀 좀 식히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0: 전례 없는 더위에 손님까지 줄어든 시장 상인들에게 올여름은 유난히 버겁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폭염이 쉼없이 이어지는 요즘 차라리 폭우가 오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특히 지난달부터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영남 지역이 비상입니다.
5: 40도가 넘는 폭염과 열대야,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이례적이었던 7월 기후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기상청장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10시를 기해 경북 남부 2개시 경상과 포항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7: 이미선 기상청장입니다.
8: 폭염특보 시행 18년 만에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 경보. 장마철에 사상 첫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비 대신 기록적인 폭염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남의 장마철 강수량은 68mm. 평년의 20% 수준에 그치며 기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기상 가뭄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구미, 밀양은 한 달의 절반 이상 폭염이 이어졌고 양산은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122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고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평년의 3.5배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중부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9: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장마비가 이어졌지만 영남지방은
7: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9: 아래 맑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하순에는 서풍과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8: 장마철에도 지역에 따라 호우와 폭염, 가뭄이 극명하게 엇갈린 지난 7월. 기상청은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극한 기상과 지역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무거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극한 폭염에 영산강 지류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 연녹색의 수생식물이 급증하면서 녹조처럼 번지고 있는데 영산강은 수문을 추가 개방하고 녹조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10: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국가 하천 나주 지석천입니다. 하천이 잔디밭처럼 온통 연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이파리들이 다닥다닥 모여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천을 뒤덮은 식물은 개구리밥이라는 부유성 수생식물입니다. 극한 폭염에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유속이 느린 곳마다 왕성하게 증식했습니다. 개구리밥이 분포된 구간만 2km에 달합니다. 연일 강한 햇빛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대규모로 번식한 겁니다.
11: 없었어. 생긴 처음이요. 그러면 모르겠죠. 저거 내 것인가 뭔가 저 밭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죠. 그것이 지금.
10: 개구리 밥은 유해 식물은 아니지만 대규모로 고사할 경우 수질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또 수면을 덮어 햇빛을 맞게 되면 하천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12: 저 강폭 좁은 데는 어떻게 보면은 오염됐다고 할까? 물이 안 흐르고 비가 안 오고 아무래도 온도가 상승되니까.
10: 영산강 수질 관리도 비상입니다. 극한 폭염에 유해 남조류가 빠르게 늘면서 강물은 점차 녹색빛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13: 영산강 물이 유기물질 질소라든지 이거 함량이
7: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광주 환경연합
13: 그래서 녹조 발생 확률이 매우 높죠. 상류에서 하천 유지수를 좀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할 때죠.
10: 기록적인 폭염에 녹조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는 영산강 승천보와 축산보 수문을 추가 개방하고 수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5: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해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이 지난달 30일 6곳에서 지난 3일 17곳으로 나흘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우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고수온 피해는 어업인의 생계뿐 아니라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며 대응 장비 가동과 고수온 취약 품종 조기 출하 등을 당부했습니다.
4: 주식시장 변동성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이 요동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이 범여권에서조차 공개적인 문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4: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 장세 속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국민의힘에선 단일 종목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론을 띄웠습니다. 관계부처 반대를 무릅쓰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데 다른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15: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14: 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노후자금 연기금이 주가 부양에 이용된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의 자변도 넓혔습니다. 동시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심판론에도 화력을 지피고 있습니다.
16: 공정과세다 합의하다 하는데
7: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6: 고금리 뭐 고물가 그리고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핀셋이 아니라 뭐 도끼로 보입니다.
14: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 엄호했습니다.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야당 공세엔 정면 반박하며 신속한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 총동원령을 선언했습니다.
17: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7: 한병도 민주당 대표 증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17: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14: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 속 법률권 내부에서조차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난처한 표정도 역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당시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는데 오 시장은 서울권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또 일으킬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부전선 육군 1군단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근무를 해서 논란이 된 이 빈총 경계에 대해서도

0: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육사 출신 군인들이 그동안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2: 통합 육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 세 번.
1: 국군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군내 반발을 겨냥한 건데 특히 육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쿠데타의 중심에 모두 육군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2: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1: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육사 출신 군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사관학교 통합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을 지키는 육군 1군단에서 최근 불거진 빈총 경계도 질타했습니다. 총기에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걸 공개적으로 꼬집으며 국방과 관련해선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군기 문제는 그게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더불어 내부 기강을 다잡아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신 조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라는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5: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6: 정동영
5: 서로에
6: 통일부
5: 대한
6: 장관입니다.
5: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2: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뭐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4: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통일부 구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의 무게를 실으며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2026 발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주적 용어 대체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7: 평화공존을 통일부 장관입니다. 주적은 적합하지 않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 정 장관은 또 9월 유엔 총회를 교두보 삼아 북미 회담과 사자 대화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 경제 포럼에는 정부 차원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 간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또 한 번 대북 정책 이견을 내비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 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채용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 내부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정상 출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9: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 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 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 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 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노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 간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마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회의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하며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을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 준비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영장 반려로 한 차례 불발된 뒤 논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인데 자료가 온전히 남아있을지가 변수로 꼽힙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는 행사 홍보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신세계 그룹은 사과하면서도 자체 감사에선 직원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0: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1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10: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6: 5.18 유족과 시민단체에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두 달여 만에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장엔 모욕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당시 행사기획 직원 일부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사측이 제출받지 못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행사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8: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우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을 구속 이후에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유 의원에 대한 심문 기일은 내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됩니다. 유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결과 조작이나 축소,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구속기소된 김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변경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로 특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선 법적 쟁점을 줄이기 위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한 김 전 차장의 메시지 전파 행위에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규슈 구마모토 지진을 특별 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각의에서 이번 구마모토 지진을 특별 재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해집니다. 강진이 휩쓴 일본 구마모토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대피소도 못 들어가면서 더 힘겹게 더위를 버티고 있는데 한 동물병원이 전문 피난소를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 구마모토를 휩쓸고 간 강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대피소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누울 자리 공간 정도지만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짧지만 씻을 수 있어 그나마 폭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주로 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함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먹을 음식과 음료를 사서 차 안에서 해결합니다. 밤에는 지진이 계속돼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진 피해자입니다.
1: 갈 곳 잃은 이재민들에게 한 동물병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일부를 임시 숙소로 바꾸고 반려동물 전문 피난소를 열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같은 공간에 함께 지낼 수 없어 방을 따로 구분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텐트도 설치했습니다. 보호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두고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 제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입니다. 가능한 한 계속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제게 정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피난민입니다.
1: 이 동물병원은 10년 전 지진 때도 대피소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2: 재난 상황에서 개나 고양이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동물과 함께 지내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장입니다.
1: 재해 상황에서 약자인 반려동물에게 눈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짜 방제라고 말합니다.
2: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떠나 대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반려동물은 버리고 싶지는 않기에 이런 장소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병원장입니다.
1: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0: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1: 스타벅스 압수수색이 9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어서 오십시오. 네,
2: 안녕하십니까. 예.
0: 자, 벌써 8월인데 말이죠. 스타벅스 코리아 이 탱크데이 이벤트가 이제 5월이었으니까 두 달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 오늘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였습니까?
2: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모욕에 해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시 5월 18일 즈음해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관련 프로모션 등을 진행을 하면서 썼던 문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뭐 탱크 데이라든가 혹은 책상에 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결국에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 대한 비하다 그리고 모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욕 혐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유공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라는 혐의 내용이 적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모욕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개인 간의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이 모욕 혐의로 좀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는 건 좀 이례적인 건가요?
2: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일하면서 처음 본 상황이기도 하고 또 뭐 찾아보더라도 사례를 조금 찾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피의자가 개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 개인들이 뭐 다툼에 있어서 표현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인터넷상의 특정 개인 혹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표현 혹은 명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피의자가 기업의 뭐 특정 집단 혹은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당연히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 면에서도 과연 뭐 추후에 이제 명예훼손, 모욕 등의 그런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고 결국에는 집행에 나섰다라는 것은 일단 이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좀 중대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일단 뭐 스타벅스라는 기업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도 하고 결국 이런 모욕적인 표현의 대상 자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5.18과 관련된 그런 유공자들 혹은 그 밖에 관계자들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이런 점이 결국 상당히 컸고 또 파장도 역시 컸다라는 점. 이 부분이 수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좀 주요했던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영장도 진행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에 수사관이 40여 명이 이제 투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수사는 수사인데 왜 이렇게 그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 뭘로 보십니까?
2: 사실 뭐 스타벅스 본사 측에서는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됐던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중에 2명 정도는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지만 다른 3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해당 직원들은 관련해서 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제출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이렇다 할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뭐 내부적인 그런 문건 회사 내부에서 이 보고 과정에서 생성된 그런 문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뭐 폄훼의
1: 서정빈
2: 흔적이라든가 이것들을 계획했다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찾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사전에 이런 관계자들이 모의를 했는지 여부를 조금 따져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언급을 했던 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의 그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회사의 그런 자체적인 내부 조사에서는 확보를 못했 으니까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라도 충분히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에는 또 이런 휴대폰, 휴대전화 등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이제 6월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그때는 반려가 됐었잖아요. 보강수사를 일단 좀 진행을 한 걸까요?
2: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회사 측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뭐 경찰에 이미 제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니 예.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영장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후에 경찰에서 뭐 추가적인 보안 수사를 통해서 당시 회사 내부적인 조사에서도 뭐 부실한 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번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발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제 쟁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추후에 이런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뭐 법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검찰 쪽에서는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는 좀 자체적인 논리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관련 부서 간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는 부족했다고 보는 거겠군요.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관건이 돼 보이네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뭐 수사를 진행을 해보고 실제로 이 관계자들 혹은 또 상급자들이 이런 기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폄하적인 표현을 용인했다든가 혹은 방조했다든가 모의했다든가 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결국에는 설사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이걸 기획할 때 서로 나누었던 그 대화 내용 그것도 회사의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논의한 내용보다는

0: 사측으로 개인들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라든가 혹은 통화 내역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그런 증거 확보 방법이 아닌가 경찰에서는
1: 네.
0: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이 회사에서 이 직원들의 휴대전화가 보관되고 있으리라고 사실 상상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1: 그러니까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 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1: 휴대전화를
0: 않았을까.
1: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0: 그럴
1: 거죠.
0: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뭐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게 뭐 회사 내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증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이 행사를 준비한 경위라든지 뭐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0: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이 상당히 좀 고심을 하면서 그 근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뭐 수사가 시작된다라고도 했을 때뭐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법리 혹은 현재까지의 판례에 따르면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2: 네.
0: 일단 이런 표현들을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때 이제 뭐 탱크 데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 상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인가? 이게 상당히 좀 인정받기 까다롭지 않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적인 표현이다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다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게 형사사건화가 되고 형사재판에 갔을 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은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뭐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도 수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뭐 특정과 관련된 법리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그런 논리, 논거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추후에 이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경찰 수사 과정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3: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후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이 9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산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0: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극한 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덥습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특히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밤에도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한낮에는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월곡램프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홍지문터널을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입니다. 이어지는 북부외선 도로에도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곽 구리 쪽으로 월릉분기점을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 이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반대편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곶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성수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임시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일단 두 달 동안은 이른바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했지만 대신 해협의 통제권은 사실상 이란에 넘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두 달간 임시 개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통행료나 수수료는 임시 개방하는 기간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영해를, 나올 때는 오만 영해를 지나고 규례 제거 작업을 마친 뒤에 중앙 항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건데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5: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48시간 안에 알게 될 겁니다. 협상도 잘 되고 있고 좋은 하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이번 합의에는 오만은 물론 카타르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도 이미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에 발이 묶이면서 정작 전쟁의 이유가 됐던 비핵화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5: 물론 이란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4: 임시로 해협을 연다고 해도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앞서 오만이 제안한 것처럼 해운사들의 자발적 기금이 도입될 경우 이란의 해협 통제권은 물론 막대한 수익까지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수치를 경신한 원동력 중 하나는 AI 낙수 효과였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인 AMD의 분기 매출은 115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0% 성장했고 예상치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칩의 품귀 현상과 가격 부담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재로 AMD 칩 구매를 늘려 낙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 흐름이 좋고 반도체나 AI 자본 지출 수혜주들로 상승세가 전파됐습니다. 아전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0: AI 기업을 지향하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78억 달러로 92% 급증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시장조사업체인 욜그룹의 조지필 라우 분석가는 한국이 오는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내에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적극 투자에 나선 점이 근거였습니다. 월가 금융회사들은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저평가됐다며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 한계 돌파를 위해 AI 칩 상단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차세대 3차원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가속기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역폭과 전력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5와 비교해도 GPU당 성능은 최대 8배, 전력 대비 성능은 3배 개선되며 발열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미국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모처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3: 장 초반 5% 가까이 올라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3.9% 오른 6,603으로 출발해 3.8% 오른 6,59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31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이끈 건 반도체주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6% 급등한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2.5%, SK하이닉스는 5.8%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고 HD 현대중공업과 두산 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과 LG전자, 한화 오션 등 조선과 전력, AI 등이 강세였습니다.
5: 미국 스페이스X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이
6: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5: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점이 코스피 강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8% 오른 759로 출발해 2.4% 오른 799.6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800선을 회복했는데 코스닥 지수 800선 복귀는 지난달 16일 이후 13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20원과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폭염 중대 경보가 오늘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3: 극단적인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아침 최저 기온 29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하루를 시작한 서울. 해가 나자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강 남쪽에 이어 강 북쪽의 노원구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구로와 동대문, 용산도 38도를 넘겼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고

0: 해선 청양군이 처음으로 중대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언제쯤 그칠까 하늘을 보지만 더위 식히기엔 역부족인 소나기 소식뿐입니다.
1: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불을 붙면
2: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0: 천천히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수치 예보 모델은 돌핀이 오는 9일쯤 중국 상하이 해안에 접근하고 11일부터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속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화해 변질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전망입니다. 예측은 유동적이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 죽은 태풍 바비가 비바람을 몰고 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일의 예보 모델도 경로가 다르지만 현재로선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고 해도 긴 폭염과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쯤 돼야 더욱 정확한 태풍 경로를 알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4: 누적 환자 수는 어느덧 2,400명을 훌쩍 넘겼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5: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4일 기준 198명이 탈진과 열사병 등으로 쓰러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발생한 환자도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에 달했습니다. 1일 통계 작성 뒤 추가로 파악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누적 환자는 2,4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1명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혈액순환을 통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쫓으려고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6천여 곳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마른 느낌과 상관없이 물은 1시간에 한 컵 정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엔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극한 폭염에 영산강 지류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녹색의 수생식물이 급증하면서 녹조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4: 영산강은 수문을 추가 개방하고 녹조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6: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국가하천 나주 지석천입니다. 하천이 잔디밭처럼 온통 연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이파리들이 다닥다닥 모여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천을 뒤덮은 식물은 개구리밥이라는 부유성 수생식물입니다. 극한 폭염에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유속이 느린 곳마다 왕성하게 증식했습니다. 개구리밥이 분포된 구간만 2km에 달합니다. 연일 강한 햇빛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대규모로 번식한 겁니다.
7: 없었어. 생긴 처음이요. 어머, 모르겠죠. 저거 내 것인가 뭔가 저 밭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죠. 그것이 지금.
6: 개구리밥은 유해 식물은 아니지만 대규모로 고사할 경우 수질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또 수면을 덮어 햇빛을 맞게 되면 하천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8: 저 강폭 좁은 데는 어떻게 보면은 오염됐다고 할까? 물이 안 흐르고 비가 안 오고 아무래도 온도가 상승되니까.
6: 영산강 수질 관리도 비상입니다. 극한 폭염에 유해 남조류가 빠르게 늘면서 강물은 점차 녹색빛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9: 영상강물이 유기물
2: 광주 환경연합 사무처장입니다.
9: 함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녹조 발생 확률이 매우 높죠. 상류에서 하천 유지수를 좀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되죠.
6: 기록적인 폭염에 녹조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는 영산강 승천보와 축산보 수문을 추가 개방하고 수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3: 날마다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환경관리원들도 폭염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4: 특히 골목이 많은 주택가에서 작업을 할 때는 무더위에도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데요. 쓰레기 수거 현장을 조경원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10: 환경관리원이 쓰레기 가든 봉투를 양손 가득 쥐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몸을 굽혔다 일으키기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골목을 내달립니다. 혹여 차량 통행을 방해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까 걱정돼서입니다.
11: 골목으로는 이렇게 네. 들어와서 직접 하시는 이유가
12: 차가 못 들어옵니다.
10: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환경관리원들도 도로 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낮 더위를 피하려고 해가 뜰 무렵부터 시작했지만 얼굴은 이미 땀 범벅입니다.
12: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헬멧하고 이런 안전장비 착용하면 그냥 땀이 막 저절로
2: 환경관리원입니다.
12: 되게 더워요. 제가 체감 온도로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10: 골목은 대부분 땡볕이고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체력 소모도 큽니다.
13: 이 동네는 집집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이렇게 골목이 비좁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봉투를 수거해야 합니다.
10: 마땅히 쉴 곳도 없이 계속 이동해야 하는데 틈틈이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힐 뿐입니다. 여름철 악취는 물론 위생과 직결돼 단 하루도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날 수거 작업은 수원시에 있는 세계동에서 오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14: 일 평균 한 2만 8천 보에서 3만 보. 해가 더 쬐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뛰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10: 폭염 속에서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관리원들은 오늘도 뜨거운 도로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폭염이 길어지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자 소방청이 화재 위험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해서 전기 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이나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4: 경찰이 탱크데이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9시간 30분 만에 마쳤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으로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앞선 신세계 자체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찰이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걸 두고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어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 스타벅스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과 장관들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왜 이들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거라면서 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든 법 왜곡죄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여파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 다만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김범석 의장은 고객 회복과 신사업 성장을 앞세워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5: 쿠팡이 2분기 영업 손실 8,350억 원을 기록하며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6,24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쿠팡은 이를 뺀 영업 손실은 2,192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 손실은 1조 1,8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외형 성장세는 이어졌습니다. 매출은 13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로켓 배송이 포함된 핵심 쇼핑 사업과 타이완과 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활성 고객도

0: 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탈했던 고객 대부분이 돌아왔고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The vast majority of the spend the incident disrupted.
2: 개인정보 사고로 영향을 받았던 고객 지출의 대부분은 이미 회복됐고 현재 사고 이전과 같은 성장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범석 의장입니다.
0: 앞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만큼 앞으로는 성장보다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대대금도 있었지만 막대한
2: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3: 신뢰를 회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금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도 3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한미 간 외교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성장 흐름 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세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추가 비용이 예고된 만큼 다음 분기 실적이 쿠팡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은 한낮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더위는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9도, 고양 39도, 전주 38도,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3도, 습도는 68%입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8월 5일 수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에서 페넬로페 아리아 밝게 빛나라 오 하늘이여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부릅니다.

0: 8월 5일 수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듀엣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 귀환 중에서 페넬로페 아리아, 밝게 빛나라, 오 하늘이여,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불렀습니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오늘 개봉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각색한 작품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0년이었고요. 그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마녀 키르케, 노래로 선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세이렌을 만나고 폭풍과 난파를 거듭하죠.
1: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클래식 음악도 여러 곡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들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도 오디세이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것입니다. 율리시스는 오디세이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오디세이를 기다린 왕비의 이름이고요.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는 앤 해서웨이가 페넬로페 왕비 역을 맡았고요.
0: 바로크 오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이 많죠. 오디세이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도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오디세이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전쟁입니다.
0: 그렇죠. 우리 때는 브래드 피트가
1: 맞아요.
0: 엄청났죠.
1: 진짜 이때
0: 너무 멋있었죠.
1: 그 그리스 신전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 거기에 브래드 피트가 군복 말고 파란 색깔 그리스 그런 천으로 몸 쫙 덮고 이렇게 나와갖고 어머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데 내가 어머니면
0: 장발의 브래드 피트.
1: 우리 아들아, 진짜 전쟁에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아킬레우스. 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너무 잘생겼었어.
0: 아 맞죠, 아킬레우스죠 이름이. 재밌네요.
1: 그래서 걔가 유일한 약점이
0: 그렇죠, 아킬레우스.
1: 그 발 뒤꿈치였는데 맞죠, 맞죠. 그게 그래서 아킬레우스건이라고 불리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화살 맞고 그죠. 그 아주 망나니 왕자 같은 놈이 배에서 그 다른 왕의 여자랑 사랑에 빠져가고 걔
0: 올란도 블룸. 네.
1: 걔가 올란도 블룸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클래식 작품 중에서 트로이 전쟁을 다룬 것이 또 있죠.
0: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0: 트로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오디세우스 대신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 중에서 트로이 행진곡 찰스 맥컬러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 중에서 트로이 행진곡, 찰스 매커러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오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합니다.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클래식 작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몬테베르디, 베를리오즈의 작품 말고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곡이 또 있다고요?
1: 막스 브루흐의 오디세우스가 있습니다. 브루흐가 1873년에 발표한 오라토리오인데 오디세우스의 항해와 귀환을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들려주는 곡입니다. 초연 당시에는 수십 차례 공연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하네요.
0: 이 가브리엘 포레는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남편을 기다리는 왕비 페넬로페의 이야기에 주목해서 오페라 페넬로페를 작곡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모험을 겪는 동안 아내 페넬로페는 이타카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수많은 구혼자가 재혼을 요구하자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짜면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낮에 짠 천을 밤마다 다시 풀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1: 오디세우스는 바다에서 많은 모험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후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줬죠. 마녀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바꾸고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섬에 붙잡아두죠. 이를 그린 작품이 바로 홀스트의 키르케입니다. 독창과 여성 합창, 관현악을 위한 작품이죠.
0: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세이렌도 등장하는데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항해자들을 유혹해서 배를 난파시키는 존재입니다. 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게 하고 부하들의 귀에는 밀랍을 넣어 위험을 피해갑니다. 드뷔시의 관현악곡 녹턴 중에 세 번째 곡 제목이 세이렌입니다. 오, 제목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서 모에 빠지고 싶을 정도로, 그죠? 여성 합창과 관현악이 바다 위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뭐, 뭐 이런 음정들 막 우리 영화나 게임에서 보면 세이렌들 나오면 이런 음정들.
2: 그렇죠. 많이 제가 알기로 그 별다방 로고 그 사람이 세이렌이잖아요. 맞죠? 그
0: 요렇게 생기네.
1: 자,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데뷔시의 녹턴 중에서 세 번째 곡 세이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3년간의 피말리는 이혼소송 끝에 얼마 전 드디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은 어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아들이 첫 돌을 넘길 무렵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육아에 소홀한 건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사용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육아 방식이 조금만 달라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한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고 감정이 격해지면 저를 꼬집거나 할퀴고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국 집을 나왔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직접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컸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3년 동안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가사조사와 양육환경 조사를 받았고 법원의 사전 처분에 따라서 매주 주말 아이와 면접 교섭도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저를 잘 따랐고 헤어질 때마다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절함이 법원에 닿았는지 얼마 전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가 아닌 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이를 제게 인도하라고 명령했고 아이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항소를 하겠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계속 아이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유, 사연을 듣기만 해도 지난 3년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좀 느껴집니다. 1심 판결만 3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류현주 변호사, 원래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이혼소송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요?
1: 네, 이혼소송 1심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사연자분의 경우 굉장히 오래 걸린 것이 맞습니다.
0: 그렇죠.
1: 예, 아마도 친권 양육권에 관해서 다툼이 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0: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심 판결에 유아인도 명령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문구가 나오는데요. 일단 가집행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1: 네, 가집행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0: 네.
1: 좀 설명이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0: 네.
1: 1심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려야 하고
0: 그쵸.
1: 또 2심에 대해 상고하면 대법원 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0: 네.
1: 이렇게 3심이 다 끝나야 종국 판결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국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 다른 당사자,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싶은 당사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법원은 이런 경우에 일부 결정 내용에 대해서 가집행 선고를 함께 하게 됩니다.
0: 네.
1: 이 경우에는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일단은 가집행 주문에 근거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가 유아인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사연자분의 경우 1심에서 사연자분을 친권자 양육자로 결정을 했고 이제 아내가 사연자분께 아이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선고를 하면서 여기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아인도 가집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 1심 판결문이죠. 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것을 집행관실에 제출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집행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집행관을 통해서 가집행 신청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 근데 이거 아이가 이제 엄마랑 있으면서 나는 가기 싫다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유아인도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거에는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는 집행이 불가하였지만
0: 네.
1: 최근에 규정이 개정돼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예.
1: 즉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양육자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기가 쉽고
0: 그쵸.
1: 또 양육자가 악의적으로 아이 의사를 핑계대면서 유아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가집행을 통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가집행 안 된다라고 막을 수도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즉 유아인도 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소심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런 신청입니다.
0: 네. 네.
1: 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고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0: 네. 네.
1: 상대가 이런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연자분께서도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바로 인도받는데 문제가 없고
0: 네.
1: 또 아이를 즉시 인도받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나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0: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난 상황에서 아내가 스스로 아이를 보여준다면 그런 경우에는 데리고 와도 되는 걸까요?
1: 네. 그 유아인도에 관해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났다는 것은 사연자분께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 즉 법원의 집행 절차에 따라 데려올 수 없다는 의미이거든요.
0: 네.
1: 근데 만일에 상대가 이런 강제집행 정지 결정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아이를 데려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왜냐하면 1심에서 친권자 양육자로 사연자분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항소를 하더라도 아이 인도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내가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 신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인 아내 입장에서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항소심 판결 날 때까지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강제집행 정지 신청 중이라도 아내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보내준다면 사연자분이 데려오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영화관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는 앞좌석 등받이에 맨발을 올려놓거나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발로 차는 이른바 영화관 맨발 민폐 사진이 잇따라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앞좌석에 발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인 건 맞지만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트를 오염시키거나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를 따질 수 있고 직원의 제지에도 고성을 지르면서 상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좌석 사람을 반복해서 발로 차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폭행죄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영화관 측은 관람을 방해하는 고객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죠. 법으로 따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예절부터 지켜야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선우정아의 비온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0: 봅니다. 더위 기세가 대단합니다.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낮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밤더위가 극심하겠고요. 열기가 식지 못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9도, 인천 38도, 전주도 38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자외선도 아침부터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사고로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반포대교로 못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이후로 다시 한강대교에서 여의 하류 나들목까지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같은 반면 강변북로는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 을 반복합니다. 내부순환로도 양방향 정체는 모두 풀렸습니다. 다만 성수동 쪽으로 홍지문터널을 못간 지점 1차로에서는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기록적인 더위가 서울 전역을 강타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본 도심은 새빨갛게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2: 서울 곳곳을 돌아본 기자의 머리 온도도 50도에 가까이 올랐는데요. 송수연 기자가 서울 도심의 폭염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3: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감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 상인에게도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4: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 손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50년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처음이에요.
3: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의 도로도 열화상 카메라에 빨갛게 나타났는데 눈에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입니다. 광화문 한복판 도로 표면은 60도를 훌쩍 넘깁니다. 잠시 무더위를 달래려 찾은 청계천. 열화상 카메라 속 시원한 그늘과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주변 빌딩 숲의 빨간색과 확실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청계천까지 40분 정도 야외에 머문 기자의 체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머리 온도는 무려 46도였습니다. 이런 서울 날씨에 이른바 대프리카로 불린 대구에서 온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5: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그래도 부채질까지 하면 좀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또 부채도 좀 들고 나왔어요.
3: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심, 외부 활동을 할 땐 양산과 모자를 챙겨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지난달부터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영남의 삼중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2: 40도가 넘는 폭염에 열대야,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이례적이었던 7월 기후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달의 절반 이상 폭염이 이어졌고 양산은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122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고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1로 평년의 3.5배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중부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1: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장마비가 이어졌지만 영남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아래 맑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하순에는 서풍과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0: 장마철에도 지역에 따라 호우와 폭염, 가뭄이 극명하게 엇갈린 지난 7월. 기상청은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극한 기상과 지역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무거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어제 기준 전국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어제 기준 전국 온열 질환자는 198명이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숫자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올해 전체 누적 환자는 2,441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추정 사망자도 21명으로 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사망자 숫자인 20명을 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응원을 하던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프로야구가 이틀간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3: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폭염에 따른 경기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4: 야구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불현 중단된 경기. 안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20대 남성도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한 경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의심 환자는 25명에 달했습니다.
5: 경기별로 긴급 후송팀이라고
6: SSG 시설팀
5: 3명 내지 5명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차질 없이 이송할 수 있게끔.
4: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KBO 운영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 남부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체감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BO는 퓨처스 리그를 포함해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각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O는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과 선수들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 운영 종합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틀 동안 10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올 시즌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는 15경기로 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최다 사례로 KBO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3: 더위도 힘든데 손님들의 발길도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빈대떡에 떡볶이, 김밥까지 입맛을 돋게 하는 음식이 시장 곳곳 가득하지만 손님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시장을 찾는 발길도 뜸해진 겁니다. 그나마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 역시 손풍기로 간신히 더위를 식히는데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도 지쳐만 갑니다.
8: 훨씬 즐거워요. 휴가철이고 날씨가 덥고 그래서 확실히 좀 덜 나와요. 손님이 좀 있으면 더워도 좀 덜 힘들고 그럴 텐데 없으니까 뭐 해마다 덥지만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7: 노점 상인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극심한 폭염에는 장사하러 시장에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9: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이기니까 조금씩

0: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한 며칠씩 쉬는 사람도 많아요.
1: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매장은 사정이 조금 낮지만 노점상은 한낮의 열기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2: 현재 바깥 온도도 35도에 달하는데요. 시장 내부는 음식을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며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 종일 불 앞에 서서 음식을 하는 일은 그야말로 사투에 가깝습니다.
0: 한 이제 2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물이 하루에 한 5, 6개를 먹어요. 2리터짜리를. 거기다 소금 계속 먹어가면서. 뭐 여기 이제 뭐 다 덥겠지만은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죽겠는 거야. 말도 못해요.
1: 시원한 음료수도 마셔보고 선풍기 바람을 쐬봐도 잠깐뿐입니다.
3: 간단하게 냉수 마찰도 하고 아니면은 에어컨이 되어 있는 어떤 뭐 이런 매장에 잠깐 들어가서 땀 좀 식히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1: 전례 없는 더위에 손님까지 줄어든 시장 상인들에게 올여름은 유난히 버겁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극심한 폭염과 가뭄 속에 초대형 산불까지 발생한 미국과 유럽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 극한 더위와 심한 가뭄으로 이번 달 전국 산불 위험도가 역대 두 번째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6: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순식간에 산림을 삼켜버린 거대한 불길. 선진 방제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지중해 대표 휴양지인 그리스까지 사상 최악의 산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전 세계가 폭염, 가뭄, 산불까지 연쇄재앙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기후 비극이 한반도에서도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한 폭염에 경남 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20%대로 53년 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와 지표면은 물론 전국의 산림까지 바싹 말라 작은 불씨만 생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약고로 변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 빅데이터와 위성 수치 예보로 분석한 올해 8월 산불 위험도는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위험 수준입니다.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1%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7: 8월 대비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로 예측되며 이 수치는 과거 39년 8월 분석 자료 중 상위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6: 더 큰 문제는 가뭄과 산불 뒤에 기습 폭우가 찾아온다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쇄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한 가운데 피서철, 시민들의 철저한 불씨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채용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5: 검찰 내부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정상 출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 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 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 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 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누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자신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현재와 같이 검경이 합수본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현재 작동 중인 합수본 주요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을 미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마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회의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하며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을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 준비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신 조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취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진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9: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라는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0: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1: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뭐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9: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통일부 구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의 무게를 실으며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2026 발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주적 용어 대체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2: 평화공존을 정동영 통일부 추구하면서 주적은 적합하지 않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9: 정 장관은 또 9월 유엔 총회를 교두보 삼아 북미 회담과 사자 대화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 경제 포럼에는 정부 차원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가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또 한 번 대북 정책 이견을 내비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0: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16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특히 실거주라고 해도 초고가 주택은 지금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높이는 건데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국민 성장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 전액도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어떤 금융 상품들이 나한테 유리할지 그런 유불리를 따지는 방법들과 계산도 다 달라질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재무 설계와 고민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하나씩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내 통장 두둑하게 지키는 법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인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AI만 믿고 보험 공부한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보장인데 저렴한 보험료로 회사 선택만 잘해도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꿀팁 대방출 예정입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 사망보험의 선택, 정기보험이 있지요. 이 정기보험의 선택을 소멸성과 환급형으로 했을 때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짚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여파로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7억 원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으로 쿠팡은 과징금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은 2,192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한

0: 하지 않고 피부 시술 등 비급여로만 운영되고 있는 일반의 의원이 5년 새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25.5%로 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 의료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사업이 2026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첩약은 비급여 적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는 2020년 11월 월경통 등 3개 질환으로 시작해 2단계는 알레르기성 비염 등 3개 질환이 더 추가돼서 총 6개 질환이 됐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도 기존의 50% 일괄 적용해서 2단계부터는 한의원이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조정으로 혜택을 세분화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첩약, 한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 뭐 한약 지어 먹으려면 비싸던데 이런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게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첩약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한의원에서는 본인 부담금도 30%로 낮아졌으니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 종료가 되는 게 되게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요 동네 한의원 아무 곳이나 방문해서 일단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1: 네, 아쉽지만 모든 한의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의원 방문 전에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인지 확인 전화를 해보시고 가셔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6가지 질환에 해당이 되어야만 건강보험 적용된 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 구안와사라고 하죠. 안면마비로 인한 증상. 두 번째, 여성분들 월경통. 세 번째, 중풍 같은 이런 뇌혈관 질환 후유증. 네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 다섯 번째, 기능성 소화불량. 여섯 번째, 이 허리 디스크에 해당하는 요추 추가판 탈축증. 이 여섯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이 한의원을 방문을 해야만 이 건강보험 적용된 첩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따져보니까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게 엄마 집에서 힘들 거라고 힘내라고 이 첩약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 체력 증진이나 건강 증진 미용 목적의 보약은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의 비급여로 적용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렇군요. 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일단은 약을 한약을 좀 지어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구안화사라고 하는 안면마비, 월경통, 중풍후유증,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디스크에 해당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6가지 질환이 됐을 때만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 요거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2: 네, 많은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마다 통원 한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실손보험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급여 처리가 된 첩약 비용을 제가 20만 원으로 첩약을 지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그 실손보험에 청구를 하겠죠. 그럼 그 중에 30%에 해당이 되는 6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뭐 예를 들면 만 원이다라고 하면 만 원을 제외한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6가지 질환에 해당이 되면 아마도 한의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이 6가지에 해당이 되진 않는데 수족냉증. 이거 고치려면은 한약이 더 좋다라고 해가지고
1: 아,
0: 약을 지어서 오랫동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양방보다 한방 쪽이 잘 맞아서 약 지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첩약 근데 저처럼 이렇게 꾸준히 약 먹어야 되는 사람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무한대로 지원을 해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환자 한 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개 질환까지 첩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질환별로 12치씩 2번, 총 40일분의 한약을 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처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이게 시범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을 해보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의료비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강보험의 재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정책 여부가 달라질 거라 예상합니다.
0: 굿모닝 굿네이프가 개편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새 코너를 짜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2: 네.
0: 이제 한두 바퀴를 이제 돌아가지고 거의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개편 이후에 더 청취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생활정보 이야기들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경제정보 이야기들로 머니인사이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나도 보험을 좀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험 혜택을 좀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질문 넣어주셔도 되고요.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문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사연이 도착했을지 김충남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강동구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 청취자입니다. 저는 한때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는데요. 학원도 잘 됐는데 이후에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혼자가 되면서 지금은 베이비시터라며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유롭던 시절에 가입했던 보험들을 힘들 때 해지했더니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나름 AI로 물어보고 공부도 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에 도움받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0: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음악학원의 원장님. 근데 이때도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이후에 선택하신 직업이 또 베이비시터예요.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는 60대 여성 청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1: 네, 어떻게 보면 학원 운영도 이 자영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매출이 많아지면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보험료도 무작정 늘리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게 주위에 보험하시는 분들의 부탁도 있고 또 이것저것 가입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언제 터지냐. 사업이 좀 기울어지거나 안 될 때 터지는데 지출 뭐 줄일 거 없나 찾다 보면 또 제일 먼저 손대는 곳이 결국 또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한분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그러다가 AI에게 또 물어보시면서 보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AI까지 활용해서 궁금한 보험 정보들을 막 알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셨다. 근데 일단은 인공지능 채팅창에 물어보면은 보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확한 답변들이 나오나요?
2: 맞습니다. 저도 정말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자료도 많이 잘 찾고 있는데 사실 보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걸러져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딱 거기까지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소비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보험료 납입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장안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합리적인 상품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AI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확실하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세밀하게 나에게 맞는 보장안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는 걸 전 권장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AI 활용 아직까지는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비시터 하면 사실 뭐 제3의 인생을 즐길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떤 분들은요.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소득도 되게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막 후기의 후기 이런 것들이 좋으면은 막 대기까지 해서 모셔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청취자님 어떠셨는지 일단 소득과 지출 내역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장 분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단 기존에 가고 있던 보험은 아쉬워요. 5천 원짜리 상해 보험이 전부였고요. 그 외에 다른 보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안쓰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보험 가입했던 이력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했던 건수가 무려 30건이었습니다. 금액도 작게는 2에서 3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그동안 많은 보험들이 정말 가입과 해지가 반복이 되어서 왔던 건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상품 이름에 희한하게 간편, 유병자라는 글씨가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과거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뭐 입원하셨었냐, 수술하셨었냐 여쭤봤더니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을 30일 이상 드신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날 때 많이 하는 뭐 용종 같은 것조차도 안 뛰었다고 하셨다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간편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건강치 할인형 상품을 선택해서 보험료 할인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또 보험료로 덩태기를 많이 실으신 것 같아서 좀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없어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이렇게나 많은 30건의 보험 계약을 본인이 직접 사인하시고
2: 맞아요.
0: 동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신 걸 텐데 아프시지도 않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왜 그 비싼 유병력자 간편보험을 가입했는지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2: 상담 때 저희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청취자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일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레짐작해보면 몇 가지 이유를 이제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청취자님이 예전에 이제 잘 나가실 때 너무 바쁘셨다라고 해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인 설계사분들이 추천해주는 상품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믿고 사인만 하셨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건강체 할인형 보험을 심사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앞에 간편이라는 보험이 붙어있는 보험들은 심사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이런 보험들을 가입하셨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놀랐던 건 이번에 그 올해 초에 실손보험을 해지하셨는데 그 실손보험조차도 유병자 실손보험이었습니다. 최근 7월에 기준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중증질환을 제외한 비중증보장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병원비를 돌려받는 기본적인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취자님 저희가 실손보험부터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이 60대시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가입이 쉬울까요?
1: 아 사실상 60대가 좀 넘어가시면 실손보험이 쉽지는 않아요. 이 실손보험을 아예 그냥 판매를 막아놓은 보험회사도 꽤 되고요. 무엇보다 보통 보험 가입 시에 물어보는 그 알리는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뭐 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오셔 있나요? 5년 안에 뭐 입원 수술이 있나요? 뭐 투약 이런 것들인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도 한 가지 절차를 더 추가해야 가입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병원 기록지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최근에 건강검진 기록지를 첨부를 해서 보험사가 승인을 해줘야 최종 가입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 병원 기록 보는 거 싫다 또는 최근에 건강검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방문진단을 통해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알릴 의무 외에 실제 건강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내보내서 방문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이 검사 결과 수치가 적합해야 실손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중에서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를 골라주세요. 1번 피검사, 2번 혈압검사, 3번 소변검사, 4번 시력검사.
0: 아, 다 필요해 보이고 사실 기본 검진 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건강 상태의 유무를 확인해서 뭔가 보험 가입을 좀 판단하려면 피검사, 혈압검사, 소변검사는 필요해 보이고요. 4번 시력검사? 이 정도는 조금 용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해볼게요. 4번. 그렇군요.
2: 맞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것들이 혈압이 있는지 아니면 고지혈 수치가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요 기준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피나 혈압, 소변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60대 이상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검사에서 뭐라도 하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10명이 검사했을 때 30%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님은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고 보험료는 4만 원 정도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다 이렇게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해놨으니 이게 얼마나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0: 그러니까 하나 정말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건의하고 싶은 게 보통은 보험사가 건강에 이상 있으면 반려시키잖아요.
2: 그렇죠.
0: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인수를 해주지 않는데 반대로 건강한 병원 기록 없는 분들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 신청하려고 하면 아니요. 안 됩니다. 건강체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도적 보완까지도 좀 바라봅니다. 어쨌든 60대 정도 되시면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오르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하는 나이인데 건강한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추가 검사들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 다음에는 뭘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1: 그 다음으로 준비할 게 이제 암 진단비였는데 아, 이 암 진단비 또한 작년에 해제했던 게 또 간편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10년 건강체 할인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사연자님은 이 암 진단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이걸 또 AI에다 물어봤더니 A보험사가 저렴하다고 또 이제 결과가 나왔던 거죠.
0: 이건 정확했을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다 자세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심사를 올려보니까 실제로는 B보험사가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6만 6천 원으로 제일 저렴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 굿머니 굿라이프 부분에 기술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 보험사마다 나이별로 가입할 수 있는 암진단비 최대 한도가 있는데 일단 A보험사는 B보험사는 한 6만 6천 원, 5천만 원이 가능했지만 다른 보험사들은 좀 한도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 똑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을 3천만 원, 그리고 다른 보험사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더니 똑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이어도 보험료는 6만 6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매달 만 원이 저렴해지게 되고요. 총 보험료는 24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AI가 또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실제로 심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청취자분도 우리 저기 사연 주신 분도 굳이 나는 이 비보험사가 제일 좋아. 너무 좋아가 아닌 이상은 똑같은 진단비를 받는데 한 달에 만 원이나 저렴하면 두 곳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0: 와, 진짜 이거는 굿머니 굿나이프 만의 기술이 맞네요. 전문가분이 정확하게 내 돈을 더 아끼면서 보장 잘 챙겨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만 원이나 줄어드릴 수 있다면은 이 상품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또 다른 기술적인 꿀팁이 있을까요?
2: 아, 최근 정말 너무 날이 더워요. 그래서 속 시원한 꿀팁 두 번째 또 하나 갑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0: 암이요.
2: 암이죠. 2, 3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0: 이제 뭐 뇌나 심장 관련된 질환들이겠죠?
2: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폐렴에 대한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2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뇌나 심장에 대한 사망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똑같이 AI, 챗GPT나 뭐 여러 가지로 다 돌려봤어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할 때 어떤 보험사의 보험료가 가장 효과적일까? 이거를 3대 AI, 챗GPT에 다 돌려봤더니 대부분 특정 회사들을 이렇게 짚어내더라고요. 아마 청취자님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뇌나 심장 쪽의 진단비를 준비를 할 땐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의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진단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비교한 생명보험사에서는 2만 원이었고요. 손해보험사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의 보험료는 3만 2천 원이었으니까 매월 보험료가 1만 2천 원이나 차이가 났고요.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까지 합치니까 총 보험료는 5만 5천 원에서 매월 18,000원까지 줄어든 37,000원에 준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참고용으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보험 이런 상품이나 제도 금액과 관련된 것들이 매달 또 바뀌기 때문에
2: 맞아요.
0: 그런 최근 실시간 데이터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알고 싶은 것과는 영 딴판인 정보들을 잘못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경계를 하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진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네요. 기술자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굿머니 굿라이프입니다. 동일한 보장인데도 보험료가 이렇게나 차이 날 줄 몰랐어요.
1: 네, 이게 사실상 이 사연자분이 상담받으시면서 같은 보장이지만 회사별로 보험료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실비도 준비하고 암진단비도 준비하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까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60대 나이 13만 2천 원으로 됐다는 건 정말 다행히도 그동안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사연자님이 지난 시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냥 알았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가입해준 보험들을 결국 보험을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반복된 거를 아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헛똑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계속 잘하셔가지고 굿 라이프를 즐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네. AI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정확한 전문가들이 굿머니 굿라이프에는 많이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내 상황 정리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요. 노후와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너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과 함께 청취자분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792번님, 40대 남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정기보험을 준비할까 합니다. 정기보험도 만기 환급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정기보험은 사실 사망을 보장을 하는 보험이죠. 사망을 하는 보장에서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형태로 나뉘는데요. 종신보험은 평생 내가 한번 사망을 하게 되면 받는 사망보험과 달리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서 적게는 5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네, 그거를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일단 40대라고 하셨으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자녀가 한 경제적으로 독립되는 한 30년 뒤 지금이면 한 70대가 되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1억의 사망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정기보험으로 가입해서 매월 3만 원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사망 보장 1억을 사망할 때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면 한 20년 납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이 종신보험 가입자 중에서 10년째 유지율이 30%라는 통계 자료를 따져보면 결국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유지하는 그런 낮은 유지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보험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청취자님이 질문을 좀 잘 주셨고요. 앞서 김충남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30년 동안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을 받는데 매월 3만 원이니까 저희가 늘 강조하는 비용의 목적으로 적합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혹시 순수 소멸성이기 때문에 아, 나 이거 만기 때 좀 돌려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왜냐하면 이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그만큼 더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그게 한 저희 정상욱 팀장 저하고 이제 상담 경력 합산 한 30년 이상으로 30년 이상으로 케이스를 따져봤을 때에는 적어도 70대까지 매월 20만 원 정도 납입해야 되는 총보험료가 이 종신보험료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이자 한 푼 없이 그냥 원금만 받으려고 이 긴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순수 보장의 형태로 3만 원 지출하시고 혹시 뭐를 가장의 조기 사망을 준비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돈을 저희가 3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나머지 차액을 뭘 하면 좋을까요?
0: 뭘 하면 좋을까요?
1: 저축이나 네. 투자하셔야죠.
0: 그렇군요.
1: 그 보험료 내는 20년 동안 정식펀드라든지 효과적인 ETF를 설정해서 매월 그 보험료만큼을 따박따박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하지만 당장 느끼지 못하는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따박따박 연금을 준비한다면 보험료 내는 기간 동안 꽤나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험은 비용의 목적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 낳고 또 아이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비상자금으로 또 이렇게
1: 맞아요.
0: 목적 자금을 모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8841번님이 유병력자 간편보험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2904번님이 보험증권의 이 갱신년 특약들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질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창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지금의 나와 먼 훗날의 나를 위한 보험 점검 재무 설계 필요하다는 생각 드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에 열대야로 무더운 밤이 되겠습니다. 밤 10시를 가까이 하는 현재 서울 기온이 3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뜨거운 공기가 식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2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무엇보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

0: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토평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가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 부근에서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 성동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잠깐 밀립니다.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 창동교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수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3: 무더위의 기세가 더 커진 하루였습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가 오늘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4: 극단적인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지 관심입니다. 첫 소식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아침 최저 기온 29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하루를 시작한 서울. 해가 나자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강 남쪽에 이어 강 북쪽의 노원구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구로와 동대문, 용산도 38도를 넘겼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고 충청에선 청양군이 처음으로 중대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언제쯤 그칠까 하늘을 보지만 더위 식히기엔 역부족인 소나기 소식뿐입니다.
6: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불을 보면 수증이만
7: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6: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5: 천천히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수치 예보 모델은 돌핀이 오는 9일쯤 중국 상하이 해안에 접근하고 11일부터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속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화해 변질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전망입니다. 예측은 유동적이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 죽은 태풍 바비가 비바람을 몰고 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일의 예보 모델도 경로가 다르지만 현재로선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고 해도 긴 폭염과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쯤 돼야 더욱 정확한 태풍 경로를 알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기록적인 더위가 서울 전역을 강타하면서 열 화상 카메라를 본 도심은 새빨갛게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4: 서울 곳곳을 돌아본 기자의 머리 온도도 5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송수현 기자가 서울 도심의 폭염 상황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8: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감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 상인에게도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9: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 손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50년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처음이에요.
8: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의 도로도 열화상 카메라에 빨갛게 나타났는데 눈에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0: 무려 46도였습니다. 이런 서울 날씨에 이른바 대프리카로 불린 대구에서 온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1: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그래도 부채질까지 하면은 좀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부채도 좀 들고 나왔어요.
0: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심, 외부 활동을 할 땐 양산과 모자를 챙겨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3: 누적 환자 수는 어느덧 2,400명을 훌쩍 넘겼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4: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4일 기준 198명이 탈진과 열사병 등으로 쓰러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발생한 환자도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에 달했습니다. 1일 통계 작성 뒤 추가로 파악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누적 환자는 2,4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1명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혈액순환을 통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쫓으려고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6천여 곳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마른 느낌과 상관없이 물은 1시간에 한 컵 정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엔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3: 더위도 힘든데 손님들 발길도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빈대떡에 떡볶이, 김밥까지 입맛을 돋게 하는 음식이 시장 곳곳 가득하지만 손님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시장을 찾는 발길도 뜸해진 겁니다. 그나마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 역시 손풍기로 간신히 더위를 식히는데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도 지쳐만 갑니다.
6: 훨씬 즐거워요. 휴가철이고 날씨가 덥고 그래서 확실히 좀 덜 나와요. 손님이 좀 있으면 더워도 좀 덜 힘들고 그럴 텐데 없으니까 뭐 해마다 덥지만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5: 노점 상인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극심한 폭염에는 장사하러 시장에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7: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이기니까 조금씩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한 며칠씩 쉬는 사람도 많아요.
5: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매장은 사정이 조금 낫지만 노점상은 한낮의 열기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8: 현재 바깥 온도도 35도에 달하는데요. 시장 내부는 음식을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며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5: 종일 불 앞에 서서 음식을 하는 일은 그야말로 사투에 가깝습니다.
9: 한 이제 2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물이 하루에 한 5~6개를 먹어요. 2리터짜리를. 거기다 소금 계속 먹어가면서. 뭐 여기 이제 뭐 다 덥겠지만은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죽겠는 거야. 말도 못해.
5: 시원한 음료수도 마셔보고 선풍기 바람을 쐬봐도 잠깐뿐입니다.
10: 간단하게 냉수 마찰도 하고 아니면은 에어컨이 되어 있는 어떤 뭐 이런 매장에 잠깐 들어가서 땀 좀 식히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5: 전례 없는 더위에 손님까지 줄어든 시장 상인들에게 올여름은 유난히 버겁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미국과 유럽은 살인적인 무더위에 초대형 산불까지 겹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 극한 더위와 심한 가뭄으로 이번 달 전국 산불 위험도가 역대 두 번째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0: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순식간에 산림을 삼켜버린 거대한 불길. 선진 방제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지중해 대표 휴양지인 그리스까지 사상 최악의 산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전 세계가 폭염, 가뭄, 산불까지 연쇄재앙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기후 비극이 한반도에서도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한 폭염에 경남 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20%대로 53년 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와 지표면은 물론 전국의 산림까지 바싹 말라 작은 불씨만 생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약고로 변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 빅데이터와 위성 수치 예보로 분석한 올해 8월 산불 위험도는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위험 수준입니다.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1%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 8월 대비
2: 이병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과장입니다.
1: 이 수치는 과거 39년 8월 분석 자료 중 상위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0: 더 큰 문제는 가뭄과 산불 뒤에 기습 폭우가 찾아온다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쇄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한 가운데 피서철, 시민들의 철저한 불씨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채용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정상 출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 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 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 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 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누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보완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6: 보완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네.
5: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물었습니다.
6: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5: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0: 싹 하면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1: 근데 지금 송치된 사건 처리 안되고 굉장히 지연되고
0: 이제 수사 안 하면 저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2: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0: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2: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영장 반려로 한 차례 불발된 뒤 논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인데 자료가 온전히 남아있을지가 변수로 꼽힙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4: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는 행사 홍보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신세계 그룹은 사과하면서도 자체 감사에선 직원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5: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입니다.
6: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 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4: 5.18 유족과 시민단체에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두 달여 만에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장엔 모욕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당시 행사 기획 직원 일부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사측이 제출받지 못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행사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경찰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홍명보 전 감독을 어제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소환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24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고 시민단체는 홍 전 감독까지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홍 전 감독에 대해 능력이 안 되는데 기만해 돈을 받아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홍 전 감독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 전 감독이 연봉을 받은 데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한 명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까지 소환한 만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폭염 경보가 내려진 충북 청주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놀이터 기둥에 묶인 채 버려졌다 구조됐습니다.

0: 당시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는데 경찰은 강아지를 버린 30대 여성을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놀이터 기둥에 묶여 있고 낯선 사람을 향해 연신 짖어댑니다. 기둥에는 유기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고 새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견주가 대낮에 강아지 한 마리를 버려둔 건데 당시 청주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2: 강아지가 유기됐던 현장입니다. 한낮에는 바닥에 손바닥을 가만히 두고 있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데 이곳에 한동안 방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더위에 지쳐가던 강아지는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에게 발견돼 물을 주기도 했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해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3: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하고 그 공원 쪽으로 갔는데 그 땡볕에
4: 목격자입니다.
3: 놀이기구에 강아지가 묶여 있더라고요.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그 놀이기구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1: 이후 SNS에 구조글을 올렸고 또 다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아지는 반려동물 보호센터로 무사히 입소했습니다. 보호센터 측은 강아지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치와와로 검진 결과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만 모두 8만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30% 가까이가 6월부터 8월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강아지를 유기한 30대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0: 주식시장 변동성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이 요동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범 여권에서조차 공개적인 문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5: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 장세 속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국민의힘에선 단일 종목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론을 띄웠습니다. 관계부처 반대를 무릅쓰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데 다른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6: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5: 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노후자금 연기금이 주가 부양에 이용된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의 저변도 넓혔습니다. 동시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심판론에도 화력을 지피고 있습니다.
7: 공정과세다 합의하다 하는데
8: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지금 고금리 꾸물까 그리고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입니다.
5: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 엄호했습니다.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야당 공세엔 정면 반박하며 신속한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 총동원령을 선언했습니다.
9: 조세 형평성에 맞게
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하자는 것입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5: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 속 법여권 내부에서조차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난처한 표정도 역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당시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는데 오 시장은 서울권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오늘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관련 내용도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0: 홈플러스가 서울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늘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확보하고 영업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메리츠 금융그룹과 2천억 원 규모의 DIP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즉시 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이 회생 계획안 승인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면서 이번 자금 집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확보한 자금을 납품업체 대금 지급과 상품 확보에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라는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2: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3: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2: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4: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뭐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1: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통일부 구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의 무게를 실으며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2026 발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주적 용어 대체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5: 평화 공존을 추구하면서 주적은
3: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5: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정 장관은 또 9월 유엔 총회를 교두보 삼아 북미 회담과 사자 대화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 경제 포럼에는 정부 차원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가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또 한 번 대북 정책 이견을 내비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초박빙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세 후보가 오늘 2차 TV 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8: 당대표 후보들이 2차 방송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9: 무엇 무엇이 아니라 무엇 무엇이다.
10: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8: 김민석
10: 실력의
8: 후보입니다.
10: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11: 배신이 아니다.
8: 정청래 후보입니다.
12: 홍명보 리더십이 아니라 송영길 후보입니다.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11: 신천지 의혹 제기는 당을 정말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계획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비논리고 괴변이죠.
12: 그 정천의 후보님이 굳이 연임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아니 출마는 다 자유고 당인데 출마하셨으니까. 자유고 당인데 출마, 자유고 당인데 출마. 송영길 너는 왜 나왔냐 물어봐서 나는 싫었잖아. 아무 싫었잖아, 싫어하고.
11: 중임은 그렇죠. 되고 연임은 안 된다. 검찰개혁 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송영길 후보가 했으면 검찰개혁 못했을 것 같아요. 의지가 부족해서. 저는 그런.
10: 더 이상 검찰개혁을 좀 무려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자꾸 없다고 하고.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11: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죠. 한번 탈당하면 또 탈당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병이 도졌나?
10: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
11: 정몽준한테 간 게 배신 아니었습니까?
10: 아직 지금 아니, 배신 아니었어요.
6: 자, 오늘 한 80분 정도의 이제 긴 토론회였는데 짧게나마 이렇게 한번 추려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차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7: 한 줄로 요약하면 더 독해졌다.
13: 김준일 정치평론가입니다.
7: 지난번 이제 MBC에서 했었던 1차 토론은 약간 탐색전 느낌이 강했어요.
6: 예.
7: 그때는 이제 그 1차 순회 경선 그 충청과 이제 부울경이 아직 발표가 안 됐을 때였잖아요.
6: 그렇죠.
7: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지금 막 치고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고, 물론 이제 정청래 후보가 좀 이제 상승세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번에 눈여겨본 거는 그때 신천지가 안 나왔었거든요.
6: 예.
7: 1차 때.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근데 나왔잖아요.
6: 신천지가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입니까?
7: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좀 신사합의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 그만하자. 근데 이제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이제 주도적으로 신천지 얘기를 꺼냈잖아요.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1차가 1승 1패로 이제 좀 나눠 가졌고, 정청래 후보가 0.99% 포인트로 종합 스코어에서 앞서고 있지만은 뒤로 갈수록 지금 쉽지 않다. 오히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조급해졌다. 그래서 좀 공세를 좀 고삐를 더 바짝 쟀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6: 예. 예. 확실히 쭉 보면은 정말 목소리 톤도 좀 높아지고 좀 날카로운 용어들도 이제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
9: 그렇네요.
6: 예, 어떻게 보셨어요?
9: 저는 이제 오늘 뭐 지면을 통해서는 계속
13: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9: 실제 목소리들은 못 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적어도 이게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토론 놓고 보면 조금 정청래 후보의 판정승 아닐까. 보면은 신천지라든가 그리고 검찰개혁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보이는 모습만큼은 조금 신천지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가 말하고 이건 약간은 맥락을 벗어난 본인이 제기하고서 본인이 조금은 뭐 자가당착적인 성격의 답변을 했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유지와 관련해서 본다라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서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서 내가 이걸 했다 안 했다 논쟁을 보면서 야 정말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국민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어떤 민심의 향배와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6: 예. 자, 8월 17일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중간 여론조사 결과가 한번 나왔거든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 KSOI, 한국사회여론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자,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가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28.1대 27.6, 0.5%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한번 그 다음 장도 있죠.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봤을 때 51.1대 31.4. 상당히 이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거의 뭐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고, 광주, 전라, 이 호남 민심만 봤을 때는 42.6대 22. 20%포인트가 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7: 이 KSOI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 차례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그 전에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7월 20일에서 21일에 전국 성인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 당시에는 이제 5인이 다 있었습니다. 아직 컷오프가 안 된 상황이기는 한데, 예비경선 전이었는데, 김민석 21.5, 정청래 25.7, 송영계 8.3. 7월 20일, 이때는 이렇게 해서 오차범위 내지만은 정청래 후보가 전체 민심에서 제일 앞서 있었어요.
6: 전체 여론조사에서?
7: 예. 근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초접전이긴 한데 김민석 후보가 수치가 더 나왔어요.
6: 예. 그러니까 0.5%포인트 더 나왔죠.
7: 뒤집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집힌 겁니다, 이건.
6: 예.
7: 그리고 민심 말고 당심에서도 지금 보면은 과반을 넘었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그럼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 좀 치고 올라오고 좀 이렇게 기세가 좋았던 게 꺾였다, 지금.
6: 어허.
7: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예.
7: 그래서 지금 모든 후보들이 지금 이번 주에 원래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인천, 제주, 그 다음에 강원, 대구, 경북, TK 이렇게 가는데 다 호남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안중이 없다, 지금 이 지역은. 왜냐하면 이 지역을 다 합쳐도 10%예요.
6: 예.
7: 호남은 33%입니다. 32%, 33% 이 정도 돼요.
6: 예, 권리당원이.
7: 권리당원이 비중이. 예. 그리고 수도권은 이제 40%. 사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결정이 된다고 봐서 이번 주에는 지금 물론 여기에서도 선거운동을 하죠. 뭐 TK든 강원이든 하고 뭐 인천시장도 만나고 뭐 우상호 이제 강원지사도 만나기는 하지만은 지금 다 호남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놨을 때도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가 수치적으로 확실히 앞서고 있고
2: 네.
1: 호남 지역으로만 이제 국한해서도 좀 많이 앞서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단
2: 네,
1: 말이에요.
2: 그렇습니다. 이게 뭐 KSY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지금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결과를 뭐랄까요? 이제 같은 선상에서 보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걸. 네, 네. 결국은 이제 호남 쪽의 여론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저도 그 점에 주목해서 좀 여러 군데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모두 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섰더라고요.
1: 네.
2: 특히 KSY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호남에서 이제 42대 22. 그 전주 2주 전을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34대 23으로 해서 11%를 앞섰는데 이 이제 추세도 바뀌었을 뿐더러 타 언론사의 타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추이를 보더라도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앞서는 상황을 이제 대입해서 본다라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여론 추이로 본다라면 김민석 후보가 안정적으로 조금 당선권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1: 예. 2주도 이제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나왔고 자 그런데 지금 일부 친명계 중심으로 이제 추가 투표 문제가 이제 새롭게 제기가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순회 경선 정견 발표 후에 아직 투표하지 못한 당원들한테 추가로 투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0: 이게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과거에는 이제 대의원들한테 좀 더 가중치가 있었잖아요. 그게 네. 뭐 60대 1이었다가 뭐 17대 1이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1대 1이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순회 경선을 하면 그 지역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의원들이 와가지고 그 정견을 들은 다음에 투표를 예. 했어요.
1: 현장에서.
0: 현장에서 현장 투표가 있었어요.
1: 예.
0: 근데 이번에는 예. 모든 당원들이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다 온라인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와가지고 투표를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근데 와서 앉아가지고 정견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연설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연설을 본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대의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니까 일부에서 이제 친명계 혹은 친석계 쪽에서 추가 이거를 보고 이거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충청권을 보고 호남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생겼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네. 이때
1: 그러네요.
0: 투표를 못한 사람들 예, 예. 충청권에 이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그럼 기회 주면 되잖아요.
0: 근데 이게 지금
1: 예.
0: 유불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1: 예.
0: 지금 전당원 100% 투표하자 이거를 지금 김민석 쪽에서 캠프 쪽에서 이렇게 걸고 있고 그거를 또 일부 의원들이 그 플래카드를 걸었으니까 이게 김민석 쪽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정청래 후보가 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1: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유불리가 갈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예. 투표율이 높으면은 지금 김민석한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은 지난번에 42만 명이 정청래 후보한테 줬거든요. 이들이 예. 단단하게 뭉쳐 있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투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김민석 쪽의 음모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간계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고
1: 예.
0: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미 룰이 합의가 됐는데 이걸 다시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대선을 치렀어요. 예를 들면. 근데 투표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날 좀 투표를 추가 투표를 해볼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1: 예.
0: 어쨌든 이런 신경전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1: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건 투표 쿠데타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예.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2: 그러니까 보시나요? 저도 사실은 이게 처음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의아한 것은 이게 내가 모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건가 하고 봤더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투표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투표해야 될 시점이 지났는데 며칠 지나서 나도 투표하게 해다오 그런 것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다행이라면 다행히 이제 민주당 선관위원회에서도 좀 뚜렷한 입장 나왔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1: 아, 선관위에서 이미 얘기를 했군요.
2: 저는 적어도 이제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1: 예,
2: 선관위의
1: 예.
2: 입장은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미. 예. 투표 전에 선거 이전에 확정된 룰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선거룰을 바꾸자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의아하고 한 것이 정말 민주당은 당내 선거도 이렇게 치러야 되나 하는 그런 의아함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전 하나하나 정청래 후보로서는 좀 포인트를 얻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한마디로 좀 뜨악했습니다만. 예.
1: 어쨌든 투표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제 김민석 후보 측,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렇지 않게 가는 것을 지금 선호하는 지금 정청래 후보 측의 입장을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안사건 폐지 얘기가 이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논의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일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까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3: 문제는 돈만 하고 또 판사님 수사하셨대. 재판하면서.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안 수사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4: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5: 그 걱정거리를 모두 다 없앨 정도로 준비를 잘하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지금 보신 것처럼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그 추천위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발언을 한 건데, 공식적으로 한 발언은 아닌데 이게 다 이제 방송사 카메라 마이크를 타고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0: 네.
1: 어떻게 보셨어요?
0: 일부러 한 거죠, 뭐. 근데
1: 일부러 한 거라고.
0: 아니, 정성호 장관이 공식적으로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 이게 이렇게 빠르게 빛의 속도로 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공식적으로도 하고, 이제는 사의 표명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뭐 대통령에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사의 표명도 안 받아 주니까, 예.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저기서 궁시렁 대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예.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들으라고 한 거라고 저는 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서용교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사실 관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글쎄요, 계속 얘기를 했죠.
1: 예.
0: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무부에서 그러면은 정 안 되면 정권 송치라도 해야 된다. 정권 송치가 경찰에서 1차 수사 종결권이 있고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 유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최소한 정권 송치를 해서 검찰이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뒤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권 송치를 얘기했지 보안 수사권을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예.
1: 예.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또 이제 판사들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네. 이 얘기를 지금 일부러 들리게 한 거라고 진짜 말씀하신 거 같아요.
2: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 오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또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이시고.
4: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2: 카메라도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의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1: 예.
2: 따라서 이제 들으라고 한 말 같고,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판사가 수사하라, 그리고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이 수사, 검찰의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다. 국민이 수사해라. 이렇게 한다면 지금 뭡니까? 결국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진행됐던 게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있었던, 많은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부터, 검사로부터도 수사권을 박탈한 마당에 판사는 수사할 수 있는지,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이 수사 어떻게 가, 사적 제재를, 사적 구제를 허용하겠다는 건지. 또 하나는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중수청 논의 속에서도 지금 검사를 어떻게 하면, 검찰 인력을 어떻게 하면 중수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1: 예.
2: 이거 제가 봐서는 서영교 의원이나 또 우리 그 검찰개혁에 목을 매단 김용민 의원은 좀 피토해야 될 문제 같아요. 아니, 검사로부터 본인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1: 예.
2: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자랑을 한 내용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검사 인력을,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끌어들이는 걸 이제 목전에 목표로 삼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이러한 자가당착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앞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인지 좀 뭐 저 역시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된다는 말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엔 동의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수사해라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0: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뭐냐면은 예전에 좀 더 법률적 지식이 많고 이런 수사나 아니면은 이 공소장을 많이 만들어 본 검찰이 지금 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되니 경찰이 가져온 걸로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허점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건 넷플릭스 드라마에 이제 소년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소년범들 심판하고 이제 김혜수 씨가 판사로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판사들이 직접 증거 채취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1: 지금 현장 검증 같은 건 하잖아요.
0: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 앞으로 판사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일이 꽤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런 취지로 한 건데 뭐 어찌 됐든 이게 이제 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만큼 잘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뭐 경고 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계속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동안 하면서 사의를 밝혔었는데 오늘 그 이 대통령이 정 장관한테 잘 버티세요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의 반려한 거죠.
0: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모르겠습니다. 궁서체로 진지하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농담으로 얘기한 건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 워낙 농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진지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좀 매정하다. 임플란트 비용이라도 좀 대주면서 뭐 근데 이빨이 좀 몽창 다 흔들리고 다 빠지고 지금 불면증에 잠도 못 잔다는데 박지원 의원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통령도 잘 버티라고 하면은 정성호 장관이 참 답답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가서 뭐 모욕감까지 느끼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처럼 뭐 밖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40년 직위이기도 하고 뭐 사석에서는 뭐 형 동생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막역한 사이라서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의는 반려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이 사안에서만큼은 서로 뭐랄까요 이견은 없다. 그리고 뭐 조금은 더 야박하게 말씀드리면 뭐 사표 내고 안 내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오늘 저로선 되게 뜨악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읽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 수사 못하느냐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전 정말 뜨악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간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그리고 보안 수사권 철폐를 주도하셨던 건지 좀 상당히 의문이고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앞날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알겠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이제 10월에 이제 출범을 하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당정이 계속해서 이제 고쳐 나가느냐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싸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이제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아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네. 이게 김용범 이게 이제 도입된 과정을 보면 올 초에 이제 운용사 대표들하고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간담회에서 운용사 대표들이 이거를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뭐 이런 게 목표였는데 이게 5월 27일날 제가 올해 5월 27일날 이게 도입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5개월 만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 계속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거에 대한 부작용 아니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주식 코스피의 65%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거든요. 예. 다른 나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6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이 두 종목이 딱 65%를 차지하는데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웹더독 현상,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와서 예. 급등락이 매일 이제 연일 이어지는 이게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변동성이 있었냐면은 이게 비트코인보다 등락률이 더 심했어요. 비트코인이 한 50% 등락이 있었으면은 예. 우리나라 증시는 61% 정도 등락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약간 도화판이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생각을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블룸버그에서 이제 지금 보고 계신데 한국도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오늘 칼럼이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적인 어떤 칼럼이죠.
2: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서 예. 정정식 원내대표가 김용범, 구윤철, 이혁원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거는 상임위에서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예. 있는 거란 말이에요.
2: 사실 저 원문을 좀 읽어봤어요. 뭐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블룸버그 들어간다고 해서 볼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우회해서 읽어는 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잘 지적해 주셨지만 김준일 평론가께서 결국은 이제 경제학에서 재무관리에서는 변동성 자체를 위험으로 보는 거거든요. 변동폭 자체를 이제 위험으로 봐서 결국은 이제 그겁니다. 야, 한국 시장 봤더니 제가 내용 중에 짧게 한번 소개해 보면 올해 들어서 5% 이상 변동된 날짜가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33일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4일이고 중국 항셍 지수는 0입니다. 이만큼 한국 시장은 같은 표현을 쓴다면 거의 도박판처럼 움직이고 였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자본들이 들어가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중국처럼 이제 제목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제 말씀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가 이제 반박을 했는데 저로서는 좀 황당하고 웃긴 게 뭐냐면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야, 봤더니 반대 매매가 강제 이제 청산 매매라고 하죠. 강제적으로 예. 이루어진 반대 매매가 36만 건인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봐선 이 칼럼니스트가 예. 제가 봐선 한 3만 6천 건에 5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문제 삼아서 야, 하루 3천 건밖에 안 돼.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인은 썼던데 예. 두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이제 비유를 해 보자면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야, 너희 아버지 봤더니 결혼 7번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비난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아빠 결혼 3번밖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 매일 3천 건 지금 이제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3천 건의 반대 매매조차도 아주 심각한 지표로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등등 모두 다 유사한 지금 언론 보도를 내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나타나고 있는 과거 지표들 예.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고 이게 투기화된 시장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 비난들을 조금은 정부로서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떤 국정에 이제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이제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 증시 변동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이제 이 칼럼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제 수치도 상당히 이제 틀린 것들이 이제 많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네네. 이제 또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 근데 이런 외신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국 전 대표요. 조국 전 대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을 하면서 정부 책임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을 올렸는데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0: 이게 그냥 뭐라고 될까요? 우당으로 남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봤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사회권 선진국 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 이런 걸로 이제 손을 잡았다면은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도대체 조국 혁신당은 어떤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 그때는 쇄빙선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이 우왕좌왕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번에 평택을 해서 이제 조국 대표가 지면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더 진보적인 색깔로 그리고 민주당과는 차별화하는 색깔로 지금 노선을 잡은 것 아니냐. 합당에 대해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약간 서운함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0: 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느냐에 대해서 또 달라질 거거든. 정청래 후보가 되면은 정청래 후보는 조기에 합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흡수합당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간판, 민주당이 간판을 이름을 바꿀 일은 없고 사실상 옛날에 열린민주당 합당하듯이 조국혁신당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지금 당분간은 독자 노선, 그리고 맞아요. 민주당의 경제정책, 예. 검찰 개혁은 같이 하더라도 경제정책은 때리겠다라는 선언으로 지금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번 이 주식시장에 관련된 ETF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나왔을 때도 조국 혁신당하고 진보당이 이거 다 미흡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반대 입장 비슷하게 이제 냈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저와 같은 발언들을 찬성하면 그 10년 만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는 셈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 말 중에 거를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다시 한번 블룸버그의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노라면 정확히 그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제 관치금융이란 것을 연상시킬 만한 표현이 나오고 정확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요 원인이 됐다. 한국 시장, 한국 자본시장의 변동성, 급격한 변동성의 제일 원인은 이것이고 특히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자동매매 시스템이 이게 주가 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건데 올라갈 때 자동매매 시스템에 의해서 연금 기관이 팔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위험해 변동폭을 상승시켰다라고 나오는데 저것은 이제 모두 다 뭐 조국 전 장관의 말씀도 맞고 부동산 정책이 있어서 진보당 뭐 조국 신당 예. 뭐 이런 지적들은 맞다라고 봐야죠.
1: 예. 그러니까 범야권 범여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당 포함해서 이제 지금 야당들이 일제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국회에서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수도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 탓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고양시가 39도, 또 전주 38도,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13호 태풍 돌핀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다음 주 초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영남 지역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열대야, 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이례적이었던 7월 기후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기상청장입니다.
4: 임미선 기상청장입니다.
3: 오늘 10시를 기해 경북 남부 두 개시 경상과 포항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5: 폭염특보 시행 18년 만에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 장마철에 사상 첫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비 대신 기록적인 폭염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남의 장마철 강수량은 68mm. 평년의 20% 수준에 그치며 기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기상 가뭄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구미, 밀양은 한 달의 절반 이상 폭염이 이어졌고 양산은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122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고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평년의 3.5배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이 중부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6: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4: 무진교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6: 북태평양 고기압 아래 맑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하순에는 서풍과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5: 장마철에도 지역에 따라 호우와 폭염, 가뭄이 극명하게 엇갈린 지난 7월. 기상청은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극한 기상과 지역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무거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극한 폭염에 영산강 지류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녹색의 수생식물이 급증하면서 녹조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영산강은 수문을 추가 개방하고 녹조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국가 하천 나주 지석천입니다. 하천이 잔디밭처럼 온통 연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이파리들이 다닥다닥 모여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천을 뒤덮은 식물은 개구리밥이라는 부유성 수생식물입니다. 극한 폭염에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유속이 느린 곳마다 왕성하게 증식했습니다. 개구리밥이 분포된 구간만 2km에 달합니다. 연일 강한 햇빛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대규모로 번식한 겁니다.
8: 없었어. 생긴 처음이요. 어머, 모르지. 저거 내 것인가 뭔가. 저 밭인지 무엇인지 모르지. 저것이 지금.
7: 개구리밥은 유해식물은 아니지만 대규모로 고사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이어집니다. 또 수면을 덮어 햇빛을 맞게 되면 하천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9: 저거 강폭 좁은 데는 어떻게 보면 오염됐다고 할까? 물이 안 흐르고 비가 안 오고 아무래도 온도가 상승되니까.
7: 영산강 수질 관리도 비상입니다. 극한 폭염에 유해 남조류가 빠르게 늘면서 강물은 점차 녹색빛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10: 영산강 물이 유기물
4: 김정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입니다.
10: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녹조 발생 확률이 매우 높죠. 상류에서 하천 유지수를 좀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할 때죠.
7: 기록적인 폭염에 녹조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는 영산강 승천보와 축산보 수문을 추가 개방하고 수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1: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환경관리원들도 이 폭염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이 많은 주택가에서 작업을 할 때는 무더위에도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데요.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 환경관리원이 쓰레기가 든 봉투를 양손 가득 쥐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몸을 굽혔다 일으키기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골목을 내달립니다. 혹여 차량 통행을 방해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까 걱정돼서입니다.
12: 골목으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하시는 이유가
13: 차가 못 들어옵니다.
11: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환경관리원들도 도로 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낮 더위를 피하려고 해가 뜰 무렵부터 시작했지만 얼굴은 이미 땀 범벅입니다.
13: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헬멧하고 이런 안전장비 착용하면 그냥 땀이 막 저절로 흐를 정도로 되게 더워요. 그냥 체감 온도로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11: 골목은 대부분 땡볕이고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체력 소모도 큽니다.
14: 이 동네는 집집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이렇게 골목이 비좁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봉투를 수거해야 합니다.
11: 마땅히 쉴 곳도 없이 계속 이동해야 하는데 틈틈이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힐 뿐입니다. 여름철 악취는 물론 위생과 직결돼 단 하루도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날 수거 작업은 수원시에 있는 세계동에서 오전 내내 이뤄졌습니다.
15: 일 평균 한 2만 8천 보에서 3만 보. 해가 더 쬐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뛰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11: 폭염 속에서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관리원들은 오늘도 뜨거운 도로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네, 이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경남 양산은 양프리카라는 별칭을 얻는 등 인터넷에서 더위 관련 밈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경보도 한층 친숙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6: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온몸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문 밖에 나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요즘 더위를 과장해 표현한 이 같은 콘텐츠가 SNS에서 잇따라 제작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양산은 어느새 아프리카를 빗댄 양프리카가 됐습니다. 옥수수가 양산에선 팝콘이 아니라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으로 그려지고 어디 갔다 왔어라는 질문에 구워진 고구마와 오징어 등이 양산이라고 답하는 밈까지 등장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룹 에이티즈의 인기곡 배드 안무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멤버 최산의 이름을 활용해 폭염엔 양산을 쓰자는 메시지를 담아 기상청 직원들이 직접 춤을 췄고

0: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톰 홀랜드
1: 연일
0: 배우입니다.
1: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밈과 유머를 나누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여파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김범석 의장은 고객 회복과 신사업 성장을 앞세워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쿠팡이 2분기 영업 손실 8,350억 원을 기록하며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6,24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쿠팡은 이를 뺀 영업 손실은 2,192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 손실은 1조 1,8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외형 성장세는 이어졌습니다. 매출은 13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로켓 배송이 포함된 핵심 쇼핑 사업과 타이완과 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활성 고객도 2,4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탈했던 고객 대부분이 돌아왔고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The vast majority of the spend the incident disrupted is back.
0: 개인정보 사고로 영향을 받았던 고객 지출의 대부분은 이미 회복됐습니다.
3: 와우 회원 수도 사고 이전 수준을 의장입니다. 넘어섰다며 앞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만큼 앞으로는 성장보다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제재금도 있었지만 막대한
0: 이정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5: 신뢰를 회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금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도 3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한미 간 외교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성장 흐름 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세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추가 비용이 예고된 만큼 다음 분기 실적이 쿠팡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의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 흐름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서 세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상대적 중저가 지역으로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3,000세대짜리 서울 관악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엔 가뭄에 콩나듯 전세 매물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단지를 통틀어 매물로 등록돼 있는 전셋집은 단 7개뿐인 상황입니다. 품귀 현상 속 이곳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평균 전세 보증금은 최근 6달 사이 5천만 원가량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겨눈 초고가 지역이 아니기에 해당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일단 크게 가중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전세 매물은 더욱 쪼그라들며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실거주로 돌아설 유인이 커졌습니다.
7: 거주 안 하고 세금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 내라도 당장
0: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입니다.
7: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세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주인들이 입주할 것 같은데요.
6: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정책도 전반적인 전세 매물 축소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매입 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전월세 물량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8: 집을 팔게 되면 토지 거래가
0: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입니다.
8: 들어와서 실거주 임무를 채워야 되니까 세입자는 튕겨 나갑니다.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들이

0: 될것 같습니다.
1: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신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함께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축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수부원 수사를 주도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할수 없지 않냐고 묻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 의견을 낼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법무장관은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했을 때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며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수위를 넘나드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물론 신천지 개입 의혹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일주일 만에 다시 토론 회장에 선 당권 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이미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받은 적이 없다 진실 공방을 벌인 겁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를
5: 김민석
4: 정부가
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한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6: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5: 정청래
6: 추진했냐,
5: 더불어민주당
6: 세상이 다
5: 당대표
6: 압니다. 온
5: 후보입니다.
6: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3: 충돌 단골 소재가 된 신천지 정치 개입설에도 상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4: 불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5: 김민석
4: 게
5: 후보입니다.
4: 회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
6: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5: 정청래
6: 심정으로
5: 후보입니다.
6: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정청래 후보는 2대1 구도를 부각하며 또다시 약자 전략을 펼쳤습니다.
7: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을
5: 송영길
7: 포용하는
5: 더불어민주당
7: 것이
5: 당대표
7: 원칙이다.
5: 후보입니다.
7: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6: 송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5: 정청래 후보입니다.
6: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
3: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문제도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 차원의 수습책을 강조하고 나서자
4: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정책 책임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6: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닷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
3: 반면 송 후보는 왜 당시 당은 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7: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정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 책임이든 간에 어찌든
6: 협의를
7: 간에.
6: 안 해왔습니다.
7: 예. 그러니까 그런 게안된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3: 2차 TV 토론회 역시 과열 양상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초박빙 접전 경선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 다음 주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당대표 후보들은 양보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듯한 발언들의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당사자들은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8: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보수 야권은 검찰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호 의원을 부르더니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9: 돌려차기 한번 하자.
8: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웃으며 대답했는데 2차 가해 비판이 일자 두 의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다,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는 굳이 사과를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에게 지옥도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토론회의 본질이 흐려지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선 적잖은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는
10: 흥명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0: 강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희화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가벼웠습니까?
8: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특히 장동혁 대표는 실수로라도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당대표로서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11: 부적절이라는 수식으로 장동혁 표현하는 국민의힘 것 자체가 대표입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외쳐온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쇼였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서범수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또 일으킬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부전선 육군 1군단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근무를 서 논란이 된 빈총 경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2: 육사 출신 군인들이 그동안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3: 통합 육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14: 세 번.
12: 국군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군내 반발을 겨냥한 건데 특히 육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쿠데타의 중심에 모두 육군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13: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글쎄,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12: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육사 출신 군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사관학교 통합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을 지키는 육군 1군단에서 최근 불거진 빈총 경계도 질타했습니다. 총기에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걸 공개적으로 꼬집으며 국방과 관련해선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군기 문제는 그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2: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더불어 내부 기강을 다잡아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주 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15: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돼 오늘 고시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7%인 380원 인상된 금액이며 한 주 40시간 일했을 때 월급으로 223만 6,300원입니다. 앞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법 취지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700원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에 청구한다면서 이 또한 좌절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령자들의 은퇴 희망 시점도 평균 73.6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참여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지난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사이 취업자가 1,012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사이

0: 11%가 늘어 15세 이상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을 넘었습니다.
1: 고령자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2: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입니다.
1: 정도가 지금 당내에 근로를 희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도 이번에 0.5개월 정도 증가한 그런 경향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 나이도 평균 53세로 0.1세 늘었습니다. 55세에서 79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앞으로 일하고 싶다는 고령자 비율은 69.2%였습니다. 근로 희망 연령, 그러니까 희망 은퇴 시점도 73.6세로 늦춰졌습니다. 일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여전히 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1%포인트나 낮아졌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5년 연속 늘었습니다. 연금 수령자 비중은 52.7%, 월평균 수령액도 8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45%가 50만 원 미만입니다. 88만 원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나 국민연금연구원이 설문조사한 1인당 노후 최소 생활비 139만 2천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은퇴 시점이 늦어지고 있지만 고령자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한 경우는 12.8%에 불과해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임시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두 달 동안은 이른바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했지만 대신 해협의 통제권은 사실상 이란에 넘겼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두 달간 임시 개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통행료나 수수료는 임시 개방하는 기간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영해를, 나올 때는 오만 영해를 지나고 규례 제거 작업을 마친 뒤에 중앙 항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건데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5: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48시간 안에 알게 될 겁니다. 협상도 잘 되고 있고 좋은 하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이번 합의에는 오만은 물론 카타르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도 이미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에 발이 묶이면서 정작 전쟁의 이유가 됐던 비핵화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5: 물론 이란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두 달 동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앞서 오만이 제안한 것처럼 해운사들의 자발적 기금이 도입될 경우 이란의 해협 통제권은 물론 막대한 수익까지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정작 방어에 급급하며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시작한 전쟁조차 주도하지 못하면서 이 중동 정세의 주도권을 잃은 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6: 한밤중 SNS 글 한 줄로 공습을 취소할 만큼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는 미국의 중동 통제력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략적 오판으로 몇 번의 정밀 타격이면 이란이 쉽게 무너질 거라 과신한 겁니다.
5: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면 군사적으로 타격을 주는 걸 넘어 정권 전체를 붕괴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리타 파르시 켄시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6: 막상 이란이 거세게 반발하자 전면전 외에는 마땅한 대안조차 없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 전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전격 타격하면서 미국은 전세를 주도하긴커녕

0: 자국군 보호에 급급해졌습니다.
1: I think many in
0: 공격
1: the Gulf
0: 초기 이란이 이토록
1: were
0: 신속하게
1: surprised,
0: 걸프
1: taken
0: 전역
1: aback,
0: 미군 기지를 타격하자 현지
1: that
0: 국가들은
1: Iran
0: 커다란
1: struck
0: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 US targets
0: 영국
1: across the
0: 왕립
1: Gulf
0: 합동군사연구소
1: so quickly
0: 선임연구원입니다.
1: in the opening phase of the attack.
0: 여기에 수천만 원짜리 저가 드론을 막느라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는 비대칭 소모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군의 첨단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장기전 능력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이란의 정밀 위성 정보를 건넨 러시아와 중국의 간접 개입이었습니다. 이란의 타격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분쟁은 미국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일관성 없는 충동적 리더십이 적국엔 허점을, 동맹엔 불안감을 주며 억지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최근 상황이 보여주듯 사태는 더 복잡해지고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사우스 플로리다대 글로벌 국가안보연구소
1: 원할 때
0: 연구원입니다.
1: 전쟁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던 미국의 장담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전략 실패와 자원 고갈 속에 미국은 자신이 시작한 분쟁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위험한 외통수에 갇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전 총리와 이전 장관의 전압 회부 요청을 두고 사실상 심리 지연의 목적이 있어 보이고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각각 맡아왔지만 전압회부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압회부 사유로 내란 행위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공범이라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각 사건을 맡은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각 소부에 내란죄 법리에 관한 통일된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압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를 두고 사실상 심리 지연 목적으로 보이고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법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전두환 신군부 사건, 5.17 판례로 내란죄 법리가 확립돼 있고 앞선 모든 사실심이 일관되게 12.3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해 추가 판단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란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전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통상 소부의 경우 달에 두 번, 전원합의는 달에 한 번 이뤄져 심리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위한 대형 집무실이 대통령실에 설치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 씨가 정권 초기부터 비선에서 권력을 행사했는지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4: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씨는 공개석상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습니다.
5: 남편이 대통령에게 당이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4: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엔 김 씨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건희 특검에 이어 종합특검까지 이어진 수사에서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와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정권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 집무실이 있었다는 전직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의 집무 공간이 용산 대통령실 한 층의 절반 규모에 달했고 유리창 등 방탄시설을 갖추는 데만 10억 원의 예산이 쓰였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김건

0: 씨 변호인단은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 청와대에는 영부인 집무실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이러한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정권 3년 차인 지난 2024년 하반기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서 영부인 집무실을 소규모로 마련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으로 마지막 기회를 얻은 특검이 초유의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인공지능 낙수 효과로 AMD 등 미국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월가에선 SK하이닉스에 대해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3D 메모리를 공개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원동력 중 하나는 AI 낙수 효과였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인 AMD의 분기 매출은 115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0% 성장했고 예상치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칩의 품귀 현상과 가격 부담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재로 AMD 칩 구매를 늘려 낙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3: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 흐름이 좋고 반도체나 AI 자본 지출 수혜주들로 상승세가 전파됐습니다. 아전트 자산 운영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2: AI 기업을 지향하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78억 달러로 92% 급증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시장조사업체인 욜 그룹의 조지필 라우 분석가는 한국이 오는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내에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적극 투자에 나선 점이 근거였습니다. 월가 금융회사들은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저평가됐다며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 한계 돌파를 위해 AI 칩 상단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차세대 3차원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가속기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역폭과 전력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5와 비교해도 GPU당 성능은 최대 8배, 전력 대비 성능은 3배 개선되며 발열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해 8월 3일과 4일 이틀간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앱이나 재난 문자를 보면 예전에는 없던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열대야주의보입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열대야주의보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0: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열대야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서울의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밤더위가 일상이 되자 기상청은 올해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해 열대야 주의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현재는 주의보 한 단계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다면 열대야 주의보는 언제 발령될까요? 야간 고온으로 수면 부족, 신체 회복 저하가 예상되고 취약계층 피해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되는데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서울 같은 대도시나 해안가 기준으로는 26도 이상으로 예상되고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 기온이 같았더라도 전날 밤 열대야가 있었을 경우 온열 질환자는 최대 9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잠들기 전에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톡톡 뉴스 화상식 오늘은 열대야 주의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8월 5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에서 페넬로페 아리아 밝게 빛나라 오 하늘이여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부릅니다.

0: 8월 5일 수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듀엣 더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 귀환 중에서 페넬로페 아리아, 밝게 빛나라, 오 하늘이여,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불렀습니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오늘 개봉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각색한 작품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0년이었고요. 그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마녀 키르케, 노래로 선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세이

0: 시렌을 만나고 폭풍과 난파를 거듭하죠.
1: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클래식 음악도 여러 곡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들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도 오디세이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것입니다. 율리시스는 오디세이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오디세이를 기다린 왕비의 이름이고요.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는 앤 해서웨이가 페넬로페 왕비 역을 맡았고요.
0: 바로크 오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이 많죠. 오디세이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도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오디세이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전쟁입니다.
0: 그렇죠. 우리 때는 브래드 피트가 트로이
1: 맞아요. 아, 진짜
0: 엄청났죠.
1: 이때
0: 너무 멋있었죠.
1: 그 그리스 신전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 거기에 브래드 피트가 군복 말고 파란 색깔 그리스 그런 천으로
0: 쫙 천.
1: 몸쫙 덮고 이렇게 나와갖고 어머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랬는데 아, 내가 어머니면
0: 장발의 브래드 피트.
1: 우리 아들아 진짜 전쟁에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아킬레우스 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너무 잘생겼었어.
0: 아 맞죠, 아킬레우스죠 이름이. 예, 아 재밌네요.
1: 그래서 걔가 유일한
0: 그렇죠,
1: 약점이
0: 아킬레우스,
1: 이
0: 아킬레스건.
1: 그발 뒤꿈치였는데
0: 맞죠 맞죠.
1: 그게 그래서 아킬레우스건이라고 불리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화살 맞고 그죠? 그 아주 망나니 왕자 같은 놈이 배에서 그 다른 왕의 여자랑 사랑에 빠져갖고 걔
0: 올란도 블룸. 예.
1: 걔도 아유 올란도 불륜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클래식 작품 중에서 트로이 전쟁을 다룬 것이 또 있죠.
0: 베를리오즈의 오페라인 트로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오디세우스 대신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 중에서 트로이 행진곡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 중에서 트로이 행진곡, 찰스 매커러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오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합니다.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클래식 작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몬테베르디, 베를리오즈의 작품 말고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곡이 또 있다고요?
1: 막스 브루흐의 오디세우스가 있습니다. 브루흐가 1873년에 발표한 오라토리오인데 오디세우스의 항해와 귀환을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들려주는 곡입니다. 초연 당시에는 수십 차례 공연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하네요.
0: 이 가브리엘 포레는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남편을 기다리는 왕비 페넬로페의 이야기에 주목해서 오페라 페넬로페를 작곡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모험을 겪는 동안 아내 페넬로페는 이타카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수많은 구원자가 재혼을 요구하자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짜면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낮에 짠 천을 밤마다 다시 풀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1: 오디세우스는 바다에서 많은 모험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후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줬죠. 마녀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바꾸고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섬에 붙잡아 두죠. 이를 그린 작품이 바로 홀스트의 키르케입니다. 독창과 여성 합창, 관현악을 위한 작품이죠.
0: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세이렌도 등장하는데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항해자들을 유혹해서 배를 난파시키는 존재입니다. 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게 하고 부하들의 귀에는 밀랍을 넣어 위험을 피해갑니다. 드뷔시의 관현악곡 녹턴 중에 세 번째 곡 제목이 세이렌입니다. 오, 제목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서 뭐에 빠지고 싶을 정도로 그죠? 여성 합창과 관현악이 바다 위에서 들려오는 정체 불명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뭐, 뭐 이런 음정들 막 우리 영화나 게임에서 보면 세이렌들 나오면 이런 음정들
1: 그렇죠.
0: 많이
1: 제가 알기로 그
0: 나오더라고요.
1: 별다방 로고고 그 사람이 세이렌이잖아요. 맞죠?
0: 이렇게
1: 예.
0: 생기네.
1: 자, 이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데뷔시의 녹턴 중에서 세 번째 곡 세이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

0: 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소청의 채용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2: 검찰 내부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정상 출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누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수위를 넘나드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2: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물론 신천지 개입 의혹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 일주일 만에 다시 토론회장에 선 당권 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이미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받은 적이 없다 진실 공방을 벌인 겁니다.
5: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6: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4: 충돌 단골 소재가 된 신천지 정치 개입설에도 상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5: 불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화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
6: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4: 이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정청래 후보는 2대1 구도를 부각하며 또다시 약자 전략을 펼쳤습니다.
7: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6: 송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것.
4: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문제도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 차원의 수습책을 강조하고 나서자
5: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후보는 김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정책 책임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6: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 닷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는가.

0: 서 정안은 문제 있는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1: 당사자들은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보수 야권은 검찰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호 의원을 부르더니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3: 돌려차기 한번 하자.
2: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웃으며 대답했는데 2차 가해 비판이 일자 두 의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다.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는 굳이 사과를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에게 지옥도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토론회의 본질이 흐려지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선 적잖은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잔혹한 강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희화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가벼웠습니까?
2: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특히 장동혁 대표는 실수로라도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당대표로서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5: 부적절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외쳐온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쇼였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서범수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징계 내용을 외부인과 공유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실이면 윤리위원장 스스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즉각 중앙당이 당무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계 대상자와 내용, 결정문을 외부인과 미리 공유하고 처리 방향까지 상의했다면 공정한 심판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윤리위원장이 아니라 협잡위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미국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모처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 장 초반 5% 가까이 올라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코스피가 3.9% 오른 6,603으로 출발해 3.8% 오른 6,59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31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이끈 건 반도체주였습니다.
8: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6% 급등한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7: 삼성전자는 2.5%, SK하이닉스는 5.8%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고 HD 현대중공업과 두산 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과 LG전자, 한화 오션 등 조선과 전력, AI 등이 강세였습니다.
9: 미국 스페이스X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이 앞으로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점이 코스피 강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8% 오른 759로 출발해 2.4% 오른 799.6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800선을 회복했는데 코스닥 지수 800선 복귀는 지난달 16일 이후 13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20원과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0: 보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3: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나는 너도 마저 잠드니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빠뜨려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명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폭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역대급 더위가 서울 전역을 강타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본 도심은 새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서울 곳곳을 돌아본 기자의 머리 온도도 5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 도심의 폭염 상황을 송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감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0: -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 상인에게도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1: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 손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50년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처음이에요.
0: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의 도로도 열화상 카메라에 빨갛게 나타났는데 눈에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입니다. 광화문 한복판 도로 표면은 60도를 훌쩍 넘깁니다. 잠시 무더위를 달래려 찾은 청계천. 열화상 카메라 속 시원한 그늘과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주변 빌딩 숲의 빨간색과 확실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청계천까지 40분 정도 야외에 머문 기자의 체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머리 온도는 무려 46도였습니다. 이런 서울 날씨에 이른바 대프리카로 불린 대구에서 온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2: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그래도 부채질까지 하면 좀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부채도 좀 들고 나왔어요.
0: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심, 외부 활동을 할 땐 양산과 모자를 챙겨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4: 아침 최저기온 29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하루를 시작한 서울. 해가 나자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강 남쪽에 이어 강 북쪽의 노원구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구로와 동대문, 용산도 38도를 넘겼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고 충청에선 청양군이 처음으로 중대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언제쯤 그칠까 하늘을 보지만 더위 식히기엔 역부족인 소나기 소식뿐입니다.
5: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불을 보면 수증기만 올라오겠죠.
3: 네.
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4: 천천히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수치 예보 모델은 돌핀이 오는 9일쯤 중국 상하이 해안에 접근하고 11일부터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속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화해 변질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전망입니다. 예측은 유동적이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 죽은 태풍 바비가 비바람을 몰고 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일의 예보 모델도 경로가 다르지만 현재로선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고 해도 긴 폭염과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쯤 돼야 더욱 정확한 태풍 경로를 알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이렇게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그제 하루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누적 환자 수는 어느덧 2,400명을 훌쩍 넘겼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6: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4일 기준 198명이 탈진과 열사병 등으로 쓰러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발생한 환자도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에 달했습니다. 1일 통계 작성 뒤 추가로 파악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누적 환자는 2,4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1명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혈액순환을 통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쫓으려고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0: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세계동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150세대가량이 불편을 겪었는데 전력 공급은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아파트 측은 무더위에 일시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정집의 두꺼비집과 같은 아파트 구내 차단기가 내려가 전기 공급이 중단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위도 힘든데 손님들의 발길도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빈대떡에 떡볶이, 김밥까지 입맛을 돋게 하는 음식이 시장 곳곳 가득하지만 손님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시장을 찾는 발길도 뜸해진 겁니다. 그나마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 역시 손풍기로 간신히 더위를 식히는데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도 지쳐만 갑니다.
2: 훨씬 즐거워요. 휴가철이고 날씨가 덥고 그래서 확실히 좀덜 나와요. 근데 손님이 좀 있으면 더워도 좀덜 힘들고 그럴 텐데 없으니까 좀뭐 해마다 덥지만 올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노점 상인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극심한 폭염에는 장사하러 시장에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3: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이기니까 본인 조금씩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한 며칠씩 쉬는 사람도 많아요.
1: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매장은 사정이 조금 낮지만 노점상은 한낮의 열기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깥 온도도 35도에 달하는데요. 시장 내부는 음식을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며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종일 불 앞에 서서 음식을 하는 일은 그야말로 사투에 가깝습니다.
2: 한 이제 2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물이 하루에 한 5~6개를 먹어요. 2리터짜리를. 거기다 소금 계속 먹어가면서. 뭐 여기 이제 뭐다 덥겠지만은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죽겠는 거야. 말도 못해요.
1: 시원한 음료수도 마셔보고 선풍기 바람을 쐬봐도 잠깐뿐입니다.
4: 간단하게 냉수 마찰도 하고 아니면은 에어컨이 돼 있는 어떤 뭐 이런 매장에 잠깐 들어가서 땀좀 식히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1: 전례 없는 더위에 손님까지 줄어든 시장 상인들에게 올여름은 유난히 버겁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채용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 내부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 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 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 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 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누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겐 잘 버티시

0: 이라며 사의를 만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 검사는 공소 제기와
2: 보안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3: 보안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4: 네.
2: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3: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2: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3: 딱 한번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4: 그런데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3: 이제 수사 안 하면 저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2: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2: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영장 반려로 한 차례 불발된 뒤 논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인데요. 자료가 온전히 남아있을지가 변수로 꼽힙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는 행사 홍보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신세계그룹은 사과하면서도 자체 감사에선 직원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6: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5: 5.18 유족과 시민단체에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두 달여 만에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장엔 모욕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당시 행사기획 직원 일부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사측이 제출받지 못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행사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수위를 넘나드는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물론 신천지 개입 의혹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일주일 만에 다시 토론회장에 선 당권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이미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받은 적이 없다 진실 공방을 벌인 겁니다.
8: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한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9: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1: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0: 변하지 않았습니까?
1: 충돌 단골 소재가 된 신천지 정치 개입설에도 상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2: 불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화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
0: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1: 이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정청래 후보는 2대1 구도를 부각하며 또다시 약자 전략을 펼쳤습니다.
3: 자기와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0: 송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것.
1: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문제도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 차원의 수습책을 강조하고 나서자
2: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정책 책임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0: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닷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
1: 반면 송 후보는 왜 당시 당은 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3: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정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누구 책임이든 간에 어찌됐든
0: 협의를 안 해왔습니다.
3: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1: 2차 TV토론회 역시 과열 양상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초박빙 접전 경선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 다음 주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당대표 후보들은 양보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좋다. 지금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오늘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 아침 최저기온 29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하루를 시작한 서울. 해가 나자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강 남쪽에 이어 강 북쪽의 노원구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구로와 동대문, 용산도 38도를 넘겼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고 충청에선 청양군이 처음으로 중대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언제쯤 그칠까 하늘을 보지만 더위 식히기엔 역부족인 소나기 소식뿐입니다.
6: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불을 보면 수증기만 올라오겠죠.
7: 네.
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5: 천천히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수치 예보 모델은 돌핀이 오는 9일쯤 중국 상하이 해안에 접근하고 11일부터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속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화해 변질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전망입니다. 예측은 유동적이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 죽은 태풍 바비가 비바람을 몰고 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일의 예보 모델도 경로가 다르지만 현재로선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고 해도 긴 폭염과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쯤 돼야 더욱 정확한 태풍 경로를 알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네, 이 같은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누적 환자 수는 어느덧 2,400명을 훌쩍 넘겼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4일 기준 198명이 탈진과 열사병 등으로 쓰러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발생한 환자도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에 달했습니다. 1일 통계 작성 뒤 추가로 파악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누적 환자는 2,4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1명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혈액순환을 통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쫓으려고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6천여 곳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마른 느낌과 상관없이 물은 1시간에 한 컵 정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엔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외부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쓰러진 뒤 2분가량 경련 증세를 보인 A씨는 구급대원과 대화나 눈맞춤이 어려운 상태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양시 현천동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30대 남성이 야외에서 4시간가량 작업을 한 뒤 고열과 의식장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낮 1시쯤에는 파주시 아동동에서 80대 여성이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영남 지역에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울산 주요 상수원에도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지하수 고갈로 시골 마을에 단수 우려까지 커지자 물을 공급하는 비상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7: 울산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회하호 치수탑 근처입니다. 물색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유해 남조류의 증식을 막기 위해 계속 물을 뿌려대지만 역부족입니다. 물기슭도 맨땅을 드러냈습니다. 여름철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 수위가 크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회하호에는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조류경보가 내려진 낙동강 원수가 유입된 데다 수량까지 줄면서 지난 3일에는 1ml당 3,200개가 넘는 유해 남조류 세포가 관찰됐습니다.
9: 저수량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9만 톤 정도를 일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남조류 기체수의 이제 원인 물질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아직 단수나 제한 급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시골 마을은 비상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가 언제 마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울산 시

0: KTN 오태인입니다.
1: 경남 지역 폭염 기세는 이제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한 태양에 사람뿐만 아니라 밭에서 자라는 과일도 화상을 입는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2: 국내 단감 주산지인 경남 창원. 이곳에서 25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은 안익은 씨는 요즘처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감 표면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게 글리는 햇볕 대임 현상 때문입니다. 비 한 방울 없이 강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최근 날씨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열흘에 한 번꼴로 주던 물도 3에서 5일에 한 번 주고 있지만 역부족. 이대로 추석 대목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3: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무래도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상품성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추석 대목도 지금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2: 햇볕에 노출된 부분은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햇볕을 덜 받는 아래쪽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상황.
4: 이렇게 뒤집어져 열린 감은 익어가면서 무게가 실려 위아래가 뒤집히는데 그렇게 되면 푸른색이었던 부분도 햇볕 대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온이 40도를 넘긴 밀양 사과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껍질 일부가 갈색으로 변했고 단단하던 과육이 물러졌습니다. 사과 농민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5: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41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한번 우리가 방제를 해도 자연은 전체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2: 햇볕 대임 피해는 이제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6: 8월뿐만 아니라 9월까지도 이렇게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노지 가수들에서 이런 대임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폭염이 여전한 경남 지역.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과수 농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YTN 김영준.
1: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잘 버티시라며 만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7: 검사는 공소 제기와
8: 보안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9: 보안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10: 네.
8: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물었습니다.
9: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8: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9: 싹 한번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10: 근데 지금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9: 있고. 이제 수사 안 하면 저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8: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9: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8: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채용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0: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 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 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 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누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13년차 수사관 A씨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의원이 검찰 공무원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는 자신들은 경고받을 일을 한 적 없다며 김 의원이 수사체계 개편으로 심란한 와중에 정치적 욕심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분개했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회에서도 수위를 넘나드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물론 신천지 개입 의혹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일주일 만에 다시 토론회장에 선 당권 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이미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받은 적이 없다 진실 공방을 벌인 겁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한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4: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2: 충돌 단골 소재가 된 신천지 정치 개입설에도 상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3: 불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화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
4: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정청래 후보는 2대1 구도를 부각하며 또다시 약자 전략을 펼쳤습니다.
5: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4: 송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네.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것.
2: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문제도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 차원의 수습책을 강조하고 나서자
3: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후보는 김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정책 책임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4: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닷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
2: 반면 송 후보는 왜 당시 당은 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5: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정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누구 책임이든 간에 어찌든
4: 협의를 안 해왔습니다.
5: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2: 2차 TV토론회 역시 과열 양상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초박빙 접전 경선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 다음 주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당대표 후보들은 양보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서울 전역을 강타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본 도심은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본 기자의 머리 온도도 5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서울 도심의 폭염 상황을 송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가마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 상인에게도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5: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 손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50년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처음이에요.
4: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의 도로도 열화상 카메라에 빨갛게 나타났는데 눈에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입니다. 광화문 한복판 도로 표면은 60도를 훌쩍 넘깁니다. 잠시 무더위를 달래려 찾은 청계천. 열화상 카메라 속 시원한 그늘과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주변 빌딩 숲의 빨간색과 확실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청계천까지 40분 정도 야외에 머문 기자의 체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머리 온도는 무려 46도였습니다. 이런 서울 날씨에 이른바 대프리카로 불린 대구에서 온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6: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그래도 부채질까지 하면 좀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또 부채도 좀 들고 나왔어요.
4: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심, 외부 활동을 할 땐 양산과 모자를 챙겨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극단적인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아침 최저기온 29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하루를 시작한 서울. 해가 나자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강 남쪽에 이어 강 북쪽의 노원구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구로와 동대문, 용산도 38도를 넘겼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고 충청에선 청양군이 처음으로 중대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언제쯤 그칠까 하늘을 보지만 더위 식히기엔 역부족인 소나기 소식뿐입니다.
8: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불을 보면 수증기만 올라오겠죠.
9: 네.
8: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7: 천천히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수치 예보 모델은 돌핀이 오는 9일쯤 중국 상하이 해안에 접근하고 11일부터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속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화해 변질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전망입니다. 예측은 유동적이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 죽은 태풍 바비가 비바람을 몰고 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일의 예보 모델도 경로가 다르지만 현재로선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고 해도 긴 폭염과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쯤 돼야 더욱 정확한 태풍 경로를 알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극심한 폭염과 가뭄 속에 초대형 산불까지 발생한 미국과 유럽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극한 더위와 가뭄으로 이번 달 전국 산불 위험도가 역대 두 번째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정혜훈 기자입니다.
9: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순식간에 산림을 삼켜버린 거대한 불길. 선진 방제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지중해 대표 휴양지인 그리스까지 사상 최악의 산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전 세계가 폭염, 가뭄, 산불까지 연쇄재앙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기후 비극이 한반도에서도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한 폭염에 경남 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20%대로 53년 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와 지표면은 물론 전국의 산림까지 바싹 말라 작은 불씨만 생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약고로 변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 빅데이터와 위성 수치 예보로 분석한 올해 8월 산불 위험도는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위험 수준입니다.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1%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0: 8월 대비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로 예측되며 이 수치는 과거 39년 8월 분석 자료 중 상위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9: 더 큰 문제는 가뭄과 산불 뒤에 기습 폭우가 찾아온다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쇄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한 가운데 피서철, 시민들의 철저한 불씨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인은 잘 버티시라며 만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1: 검사는 공소 제기와
12: 보안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0: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1: 싹 한번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2: 근데 저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1: 이제 있는 수사 상황에서 안 하면 저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0: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0: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영장 반려로 한 차례 불발된 뒤 논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인데요. 자료가 온전히 남아있을지가 변수로 꼽힙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는 행사 홍보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신세계 그룹은 사과하면서도 자체 감사에선 직원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5: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 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4: 5.18 유족과 시민단체에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두 달여 만에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장엔 모욕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당시 행사 기획 직원 일부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사측이 제출받지 못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행사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회에서도 수위를 넘나드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물론 신천지 개입 의혹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일주일 만에 다시 토론회장에 선 당권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이미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받은 적이 없다 진실공방을 벌인 겁니다.
7: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한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8: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6: 충돌 단골 소재가 된 신천지 정치 개입설에도 상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7: 불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화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
8: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6: 이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정청래 후보는 2대1 구도를 부각하며 또다시 약자 전략을 펼쳤습니다.
9: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8: 송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
6: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0: 문제도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 차원의 수습책을 강조하고 나서자
1: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정책 책임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2: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닷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
0: 반면 송 후보는 왜 당시 당은 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따져물었습니다.
3: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정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누구 책임이든 간에 어찌든
2: 협의를 안 해왔습니다.
3: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0: 2차 TV토론회 역시 과열 양상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초박빙 접전 경선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 다음 주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당대표 후보들은 양보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4시를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4시뉴스시작합니다
4: 폭염중대경보가수도권대부분지역으로확대했습니다
5: 천천히서쪽으로이동하고있는태풍이다음주우리나라에비를뿌릴지관심입니다장하영기자입니다
6: 아침최저기온29도초열대야수준으로하루를시작한서울해가나자기온은가파르게상승했습니다전날한강남쪽에이어강북쪽의노원구기온이 39.2 도를기록했고구로와동대문용산도38도를넘겼습니다경기와인천대부분지역에폭염중대경보가확대했고충청에선청양군이처음으로중대경보대상이됐습니다밤낮없는더위언제쯤그칠까하늘을보지만더위식히기엔역부족인소나기소식뿐입니다
7: 뜨겁게달궈진데다가불을보면수증기만올라오겠죠
8: 네
7: 그러니까어떻게보면소나기가짧게내리면더수증기를공급하는역할밖에못하기때문에
6: 천천히서진하고있는태풍돌핀이우리나라에비를뿌려줄수있을지가관심입니다우리나라수치예보모델은돌핀이오는9일쯤중국상하이해안에접근하고11일부터는태풍의오른쪽반경에우리나라일부지역이속할걸로예측하고있습니다이후세력이약화해변질된비구름이우리나라를관통한다는전망입니다예측은유동적이지만이대로라면지난7월중순죽은태풍바비가비바람을몰고왔던상황이반복될수있습니다유럽과미국독일의예보모델도경로가다르지만현재로선11일이후우리나라에태풍이남긴비구름이지나갈걸로보고있습니다다만이비가온다고해도긴폭염과가뭄을해결할수있을정도인지는미지수입니다기상청은오는주말쯤돼야더욱정확한태풍경로를알수있겠다고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전국적으로불볕더위가연일이어지면서그제하루200명가까운환자가온열질환으로응급실을찾았습니다
5: 누적환자수는어느덧2400명을훌쩍넘겼고같은기간사망자숫자는21명으로지난해보다많아졌습니다염혜원기자입니다
9: 온열질환으로병원에온환자가나흘연속100명을넘었습니다4일기준198명이탈진과열사병등으로쓰러졌고이가운데한명이숨졌습니다이보다하루전에발생한환자도추가집계되면서202명에달했습니다1일통계작성뒤추가로파악되는환자가급격히늘면서누적환자는2400여명이됐습니다누적사망자도21명으로지난해여름보다많아졌습니다65세이상어르신환자가전체의 34% 에육박할정도로많습니다나이가많아질수록땀을흘리거나혈액순환을통해적정체온을유지하는기능이떨어지기때문입니다더위를쫓으려고집에서는물론야외에서도휴대용선풍기를많이사용하는데40도를넘나드는날씨엔선풍기바람이오히려체온을더올릴수있습니다적어도서너시간은에어컨이있는환경에서지내는게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6천여 곳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마른 느낌과 상관없이 물은 1시간에 한 컵 정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엔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지난달 중부에는 장맛비가 이어진 데 반해 영남은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과 역대급 가뭄이 겹친 극한 7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발표한 7월 기후 특성에서 정체전선이 중부 지방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은 장마철 강수량이 68mm로 평년의 20% 수준에 그쳐 기후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기상가뭄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이어졌습니다. 또 대구와 구미, 밀양 등 영남 곳곳에서는 한 달의 절반 이상 폭염이 이어졌고 양산에서는 공식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응원하던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프로야구가 이틀간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5: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폭염에 따른 경기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8: 야구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돌연 중단된 경기. 안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20대 남성도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한 경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의심 환자는 25명에 달했습니다.
10: 경기별로 긴급 후송팀이라고 이제 3명 내지 5명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차질 없이 이송할 수 있게끔.
8: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KBO 운영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 남부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체감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BO는 퓨처스 리그를 포함해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각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O는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과 선수들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 운영 종합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틀 동안 10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올 시즌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는 15경기로 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최다 사례로 KBO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5: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잘 버티시라며 만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1: 보안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0: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1: 딱 한번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2: 근데 저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1: 이제
2: 있는
1: 수사 안
2: 상황에서
1: 하면 저 수사할
2: 이게
1: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0: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0: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들 목소리와 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은 필연이라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 실질화 방향에서 혹시나 발생할 상황들을 모두 다 없앨 정도로 준비를 하자는 의미로 다독이고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야당과 법조계 우려를 혹세무민이라 몰아붙인다며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이 대통령이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가 사필귀정이라고 말한 걸 두고 범죄자는 더 보호받고 억울한 피해자들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나라가 사필귀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3: 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채용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 검찰 내부의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 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 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 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누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또 일으킬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 최근 서부전선 육군 1군단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근무를 서 논란이 된 빈총 경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육사 출신 군인들이 그동안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 통합 육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2: 세 번.
6: 국군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군내 반발을 겨냥한 건데 특히 육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쿠데타의 중심에 모두 육군

0: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0: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육사 출신 군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사관학교 통합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을 지키는 육군 1군단에서 최근 불거진 빈총 경계도 질타했습니다. 총기에 사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걸 공개적으로 꼬집으며 국방과 관련해선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군기 문제는 그게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0: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더불어 내부 기강을 다잡아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할 것, 그 어떤 시련들도 우리의 시간을 막을 수는 없다. 제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6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1: 극단적인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아침 최저기온 29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하루를 시작한 서울. 해가 나자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강 남쪽에 이어 강 북쪽의 노원구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구로와 동대문, 용산도 38도를 넘겼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고, 충청에선 청양군이 처음으로 중대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언제쯤 그칠까 하늘을 보지만 더위 식히기엔 역부족인 소나기 소식뿐입니다.
3: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4: 공영지엔 YTN
3: 불을 보면
4: 재난잠은
3: 슬기만
4: 위안입니다.
3: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2: 천천히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수치 예보 모델은 돌핀이 오는 9일쯤 중국 상하이 해안에 접근하고 11일부터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속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화해 변질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전망입니다. 예측은 유동적이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 죽은 태풍 바비가 비바람을 몰고 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일의 예보 모델도 경로가 다르지만 현재로선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고 해도 긴 폭염과 가뭄을 해갈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쯤 돼야 더욱 정확한 태풍 경로를 알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기록적인 더위가 서울 전역을 강타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본 도심은 새빨갛게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1: 서울 곳곳을 돌아본 기자의 머리 온도도 5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송수연 기자가 서울 도심의 폭염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5: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감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 상인에게도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6: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 손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50년을
4: 서울 남대문 시장
6: 장사하면서
4: 상인입니다.
6: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5: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의 도로도 열화상 카메라에 빨갛게 나타났는데 눈에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입니다. 광화문 한복판 도로 표면은 60도를 훌쩍 넘깁니다. 잠시 무더위를 달래려 찾은 청계천. 열화상 카메라 속 시원한 그늘과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주변 빌딩 숲의 빨간색과 확실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청계천까지 40분 정도 야외에 머문 기자의 체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머리 온도는 무려 46도였습니다. 이런 서울 날씨에 이른바 데프리카로 불린 대구에서 온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7: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그래도 부채질까지 하면은 좀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또 부채도 좀 들고 나왔어요.
5: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심, 외부 활동을 할땐 양산과 모자를 챙겨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그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그제 기준 전국 온열 질환자는 198명이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숫자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올해 전체 누적 환자는 2,4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추정 사망자도 21명으로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사망자 숫자인 20명을 넘었습니다. 냉위를 떨치던 경남 지역 폭염 기세가 이제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사람뿐만 아니라 밭에서 자라는 과일도 화상을 입는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4: 국내 단감 주산지인 경남 창원. 이곳에서 25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은 안익은 씨는 요즘처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감 표면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게 글리는 햇볕 대임 현상 때문입니다. 비 한 방울 없이 강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최근 날씨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열흘에 한 번꼴로 주던 물도 3에서 5일에 한 번 주고 있지만 역부족. 이대로 추석 대목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8: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무래도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상품성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추석 대목도 지금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4: 햇볕에 노출된 부분은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햇볕을 덜 받는 아래쪽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상황.
9: 이렇게 뒤집어져 열린 감은 익어가면서 무게가 실려 위아래가 뒤집히는데 그렇게 되면 푸른색이었던 부분도 햇볕 대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기온이 40도를 넘긴 밀양 사과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껍질 일부가 갈색으로 변했고 단단하던 과육이 물러졌습니다. 사과 농민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10: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41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한 번 우리가 그래 방제를 해도 자연은 전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4: 햇볕 대임 피해는 이제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11: 8월뿐만 아니라 9월까지도 이렇게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노지 가수들에서
12: 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나열대 과수 담당 연구소입니다.
4: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폭염이 여전한 경남 지역.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과수 농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YTN 이명준.
0: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1: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3: 검사는 공소 제기와 보안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14: 보안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13: 네.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14: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13: 경찰이 종결한 사...

0: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입니다.
2: 주식시장 변동성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이 요동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1: 민주당은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법여권에서조차 공개적인 문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 장세 속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국민의힘에선 단일 종목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론을 띄웠습니다. 관계부처 반대를 무릅쓰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데 다른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4: 로비나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노후자금 연기금이 주가 부양에 이용된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의 자변도 넓혔습니다. 동시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심판론에도 화력을 지피고 있습니다.
6: 공정과세다.
5: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이게 도대체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입니다.
3: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 엄호했습니다.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야당 공세엔 정면 반박하며 신속한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 총동원령을 선언했습니다.
7: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입니다.
7: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3: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 속 법여권 내부에서조차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난처한 표정도 역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당시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는데 오 시장은 서울권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거래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월요일을 기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인데요. 앞서 지난주에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으로 둔화하기로 했습니다.
1: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도 오늘 토론회를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시 차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인데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2: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오늘부터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에 들어갑니다. 고물가 속에 선물 세트 예약 기간을 늘려 수요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 한국은행이 6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대규모 흑자 기조가 지속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여파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 다만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김범석 의장은 고객 회복과 신사업 성장을 앞세워

0: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 쿠팡이 2분기 영업 손실 8,350억 원을 기록하며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6,24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쿠팡은 이를 뺀 영업 손실은 2,192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 손실은 1조 1,8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외형 성장세는 이어졌습니다. 매출은 13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로켓 배송이 포함된 핵심 쇼핑 사업과 타이완과 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활성 고객도 2,4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탈했던 고객 대부분이 돌아왔고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개인정보 사고로 영향을 받았던 고객 지출의 대부분은 이미 회복되었으며 현재 사고 이전과 같은 성장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1: 김 의장은 와우 회원 수도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만큼 앞으로는 성장보다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제재금도 있었지만
2: 이정우 아주대 경영학과 경영교수입니다.
3: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금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도 3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한미 간 외교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성장 흐름 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세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추가 비용이 예고된 만큼 다음 분기 실적이 쿠팡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0: 고령자들의 은퇴 희망 시점도 평균 73.6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자 취업 관련 통계,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사이 취업자가 1,012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사이 51%가 늘어 15세 이상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을 넘었습니다.
6: 고령자 인구 증가
2: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 과장입니다.
6: 고령층 10명 중 7명 정도가 지금 당내에 근로를 희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도 이번에 0.5개월 정도 증가한 그런 경향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 나이도 평균 53세로 0.1세 늘었습니다. 55세에서 79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앞으로 일하고 싶다는 고령자 비율은 69.2%였습니다. 근로 희망 연령, 그러니까 희망 은퇴 시점도 73.6세로 늦춰졌습니다. 일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여전히 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1%포인트나 낮아졌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5년 연속 늘었습니다. 연금 수령자 비중은 52.7%, 월평균 수령액도 8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45%가 50만 원 미만입니다. 88만 원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나 국민연금연구원이 설문조사한 1인당 노후 최소 생활비 139만 2천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은퇴 시점이 늦어지고 있지만 고령자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경우는 12.8%에 불과해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폭염 속 물놀이를 찾는 아이들이 쓰는 물안경에서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0: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튜브도 재기능을 못했는데 서울시가 이런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7: 푹푹 찌는 무더위에 야외 수영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튜브를 끼거나 물안경을 쓴 아이들은 따가운 햇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장난에 그저 신이 납니다.
8: 날이 너무 덥고 하니까 애들 좀 시원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 물이 좀 깊으니까 그렇게 튜브 챙겨와서 애들이랑 시원하게 놀고 있어요.
9: 애들이 저 물놀이 너무 하고 싶어요.

0: 있다 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여기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눈병도 좀 보호하고 그 물속에 잠수할 때도 쓰고 하기 때문에 물안경 다 끼고 왔습니다.
1: 좋아요.
2: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거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물안경과 튜브지만 싼 가격에 혹해 중국 직구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알리 같은 사이트에서 산 물안경을 검사했더니 본체와 귀마개에서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3.4배나 검출됐습니다. 특히 보관용 지퍼백에서는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325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은 3.8배 넘게 나왔습니다.
3: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는
4: 서울시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3: 우리 사람의 내분비계 작용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생식기능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 재기능을 못하는 엉터리 제품도 확인됐습니다. 이 물안경은 밴드와 버클 내구성이 낮아 물이 새거나 부품이 떨어져 아이가 집어삼킬 위험이 컸습니다. 또 튜브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쉽게 터질 수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직구 사이트에서 파는 20개 제품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물안경 등 6개 용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8월 6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우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8월 6일 목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 영화 오디세이 개봉에 맞춰 오디세이아를 소재로 하는 여러 클래식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클래식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여러 문학 작품에서 소재를 가지고 오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크 오페라만 해도 절반은 성경 이야기고 절반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0: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을 보면 싸움을 잘하거나 활을 잘 쏘는 인물이 많은데 오르페우스는 특이하게도 노래와 리라 연주를 하는 영웅이죠. 당연히 음악 작품에는 오르페우스 같은 음악의 영웅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리라 그 작은 하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슴 안에 들고 치는 거. 현재 악보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도 오르페우스 이야기입니다. 바로 1600년 작품인 야코포 페리의 에우리디체입니다. 그리고 근대적 오페라의 효시로 평가받는 작품은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이고요.
0: 역사적으로 오페라로 가장 많이 각색된 것이 바로 이 오르페우스 신화입니다. 모두 7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은 1762년 작품인 글루게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 위주의 당시 오페라를 비판하고 극과 음악의 조화를 추구하며 오페라 개혁을 이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음악 먼저 듣고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부릅니다.

0: 글루의 오페라 오르페오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불렀습니다.
1: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잃은 음유시인 오르페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가 자신의 연주와 노래로 이 저승의 신들을 감동시키고 아이고 너의 노래가 좋구나. 저승까지 왔지만 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결국 아내를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아내에게 그 얘기하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꼭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이런데 이제 아내한테 날 도와줘. 나 진짜 죽어가고 있어. 으악 하고 다시 아내를 잃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어떤 오페라냐에 따라서 끝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0: 근데 이런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우리나라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이 오페레타는 작은 규모의 오페라란 뜻입니다. 경쾌하고 희극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페레타답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아내인 에우리디체가 죽어서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체를 찾아서 지옥으로 떠나지만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에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두 사람이 영영 이별한다는 내용.
0: 원작하고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왜 희극적인 내용인가요?
1: 이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과정이 다릅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는 사이가 나쁜 부부고 에우리디체는 온갖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우리디체가 죽어서 저승에 가자 오르페우스는 이제 신난다, 내 세상이다 생각하면서 기뻐했지만 사람들이 오르페우스에게 그래도 아내가 저승에 갔는데 당신이 구하러 가야지, 아내를 버린 나쁜 놈, 이렇게 강요를 당하게 되고 오르페우스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구하러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아내를 보고요. 오르페우스는 행복하게 다시 독신 생활을 즐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0: 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네. 아주 이런 것이 또 오페레타의 매력이겠죠. 익숙한 줄거리를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
1: 네, 근데 이런 내용은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페레타를 보면서 몰래 외도할 거 다 하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고위층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0: 네, 오늘 시간 음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헨이 지휘하는 베를린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디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누군가는 이 상황을 두고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게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묻기도 하죠.
2: 출산이 아닌 임신 중절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3: 도저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줄도 모르고 술도 마시고 약도 많이 먹어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까 두려웠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친부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3: 모릅니다. 언제쯤 임신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1: 2024년 6월 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중지 수술과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이미 임신 후기였죠. 영상이 퍼지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게 설마 실제 사건이겠어? 조작이겠지. 하지만 수사가 시작됐고 영상 속 일은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죠.
2: 피고인은 임신 후기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낼 경우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숨지게 할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던 거 아닙니까?
1: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산모와 의료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였습니다. 1심은 산모 역시 살아있는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과 이후 의료진이 아기를 숨지게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최근 항소심 판단은 달랐죠. 무죄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죠. 그렇다면 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걸까요?
4: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임신 중지 무죄!
5: 무죄!
4: 제도 공백 유죄!
5: 유죄!
1: 이 사건은 한 산모의 유무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산모도, 의료진도, 법원도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임신 36주 임신 중지 사건,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윤치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치용 변호사입니다.
1: 저희도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다뤘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최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서 이게 조작이냐, 뭐 진짜냐 이 논란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6: 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 당시 20대 여성 권모 씨가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본 수많은 누리꾼 사이에서 출산이 가능한 만삭 태아를 낙태한 건 살인이 아니냐 이런 거센 비판과 함께 영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그리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입니다.
1: 네, 누리꾼들이 뭐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는 하셨지만 처음에는 낙태 사건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처벌 규정으로서도 효력을 잃은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6: 예, 맞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사실상 처벌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과거 34주 태아 낙태 사건에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태아가 제왕절개 수술 등을 통해서 모체 밖으로 나와 완전 분리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는데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의료진이 필요한 생명유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방치를 해서 살해했다면 이는 낙태가 아니라 엄연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논리를 적용해 기소한 것입니다.
1: 그렇게 결국 이 사건에는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산모와 병원장과 그리고 수술을 직접 짚던 의사 1심은 세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일단 산모가 직접 아기를 숨지게 한 건 아닌데도 살인죄 공범으로 판단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6: 네, 그건 1심 재판부가 산모 권모 씨는 수술 당시 임신 35주에서 36주 내외 정도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액의 수술비를 지급했고 수술 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들었는데요. 권 씨가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수술 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해할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인지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1: 그런데 항소심은요, 같은 사건을 두고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을 가른 결정적 차이 뭐였습니까?
6: 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모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권 씨가 자신이 받는 수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수술 전에 브로커를 통해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의료진의 정당한 의학적 설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0: 즉 권씨 입장에서는 태아를 사산시키는 임신 중지로 알았을 뿐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거나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판단입니다.
1: 산모가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사실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술 이후의 행동도 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 네,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의 내면적 의사나 고의성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산모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불법적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유튜브 채널에 수술 후기를 올리는 기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산되는 중절 수술로 인식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무죄 판단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 셈입니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의료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형량은 좀 줄었는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도 형량 차이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달랐던 거죠?
0: 네, 의료진의 경우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봉투에 넣어서 냉동고에 보관하고 숨지게 할 만큼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는 형량 차이가 있었죠. 병원장은 브로커를 통해 다수의 임신 중지 환자를 유치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서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요. 그에 비해서 집도의는 병원장의 부탁으로 수술을 집도했을 뿐 직접적인 살해 및 사체 유치 과정에는 깊이 가담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서 형을 다소 감경해 주었습니다.
1: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적으로 적정했다 보십니까? 형이 확정되면 이들의 의사 면허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0: 우선 의사 면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대로 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의료진의 의사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재교부도 제한받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참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어린 생명을 인위적으로 살해한 사실도 분명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명백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살인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1: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가운데 눈길이 갔던 게 이 병원장이요. 약 2년 동안 브로커를 통해 500명이 넘는 환자를 소개받았고 그중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알려졌거든요. 비용도 이번 사건 보니까 1천만 원 요구받았다가 결국 900만 원 내고 수술을 받았다 알려졌는데 제도권 안에서 도움받을 곳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결국 브로커와 고액의 돈을 내고 수술을 받는 구조,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0: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임신 중지인지 또 어떤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의료기관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임신 중지 진료 자체를 전면 거부하게 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들은 결국 인터넷이나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거액을 주고 위험 천만 원 음성적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맞습니다. 사실 기존 형법 체계에 맞춰서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자보건법은 아직 존치 중이에요, 그대로.
0: 네.
1: 여기에는 뭐 장애나 전염병, 뭐 간간이나 근친상간,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의학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법이 아직 살아 있는 이상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결국 이거는 그저 한 산모의 유무죄 사건만이 아니라 제도가 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게 2019년이에요. 심지어 유예 기간도 줬고요. 2020년 말까지. 근데 지금 2026년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입법 공백으로 구체적인 피해와 혼란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 뭐 어떤 배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 이런 건 없겠습니까?
0: 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국회의 명백한 입법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는 그런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승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에서조차 국회의 입법 개선 방치로 사법적 혼선과 입법 진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공식 지적할 만큼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방기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1: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지고 후속 입법 안 된 사례가 사실 이거 하나만도 아니거든요. 별도의 견제 장치라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싶은데 다른 나라도 이래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0: 예, 뭐 독일이나 또는 다른 해외 주요국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대체 입법을 완료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임신 주수별 기준과 상담 의무화 시스템을 법제화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연대해서 국회의 입법 부작위를 강하게 감시하고 주의를 주는 실질적인 제동 자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본다고 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니켈백의 How You Remind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그제 하루에만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2: 누적 환자 수는 어느덧 2,400명을 훌쩍 넘겼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3: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4일 기준 198명이 탈진과 열사병 등으로 쓰러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발생한 환자도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에 달했습니다. 1일 통계 작성 뒤 추가로 파악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누적 환자는 2,4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1명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혈액순환을 통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쫓으려고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6천여 곳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마른 느낌과 상관없이 물은 1시간에 한 컵 정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엔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맹위를 떨치던 경남 지역의 폭염의 기세가 어제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사람뿐만 아니라 밭에서 자라는 과일도 화상을 입는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4: 국내 단감 주산지인 경남 창원. 이곳에서 25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은 안익은 씨는 요즘처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감 표면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게 긁히는 햇볕 대임 현상 때문입니다. 비 한 방울 없이 강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최근 날씨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열흘에 한 번꼴로 주던 물도 3에서 5일에 한 번 주고 있지만 역부족. 이대로 추석 대목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5: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무래도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상품성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추석 대목도 지금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4: 햇볕에 노출된 부분은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햇볕을 덜 받는 아래쪽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상황.
6: 이렇게 뒤집어져 열린 감은 익어가면서 무게가 실려 위아래가 뒤집히는데 그렇게 되면 푸른색이었던 부분도 햇볕 대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기온이 40도를 넘긴 밀양 사과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껍질 일부가 갈색으로 변했고 단단하던 과육이 물러졌습니다. 사과 농민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7: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41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한번 우리가 그래 방제를 해도 자연은 전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4: 햇볕 대임 피해는 이제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8: 8월뿐만 아니라 9월까지도 이렇게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0: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아열대과수 담당 연구사입니다.
8: 대임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폭염이 여전한 경남 지역.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과수 농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YTN 이명준.
1: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울산 주요 상수원이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2: 지하수 고갈로 시골 마을에 단수 우려까지 커지자 물을 공급하는 비상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9: 울산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회하호 치수탑 근처입니다. 물색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유해 남조류의 증식을 막기 위해 계속 물을 뿌려대지만 역부족입니다. 물기슭도 맨땅을 드러냈습니다. 여름철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 수위가 크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회화호에는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조류경보가 내려진 낙동강 원수가 유입된 데다 수량까지 줄면서 지난 3일에는 1ml당 3,200개가 넘는 위의 남조류 세포가 관찰됐습니다.
10: 저수량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9만 톤 정도.
0: 울산 상하수도본부 수질연구소 기획관리팀장입니다.
10: 남조류 기체수의 이제 원인 물질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아직 단순화 제한급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시골 마을은 비상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가 언제 마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단수에 대비해 수돗물을 병에 담는 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차 등을 동원해 생활용수 긴급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1: 병 입수를 통해서 먼저
0: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입니다.
11: 소방차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울주군과 적극 협의해서 우리 울주 국민들께서 식수와 생활용수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9: 지난달 울산 지역 강수량은 28mm로 평년 강수량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가뭄과 녹조라는 이중고를 맞은 울산 시민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에 산불 진화 차량을 투입해 긴급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산림청은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밀양 무안면과 초등면 일대 밭과 논 등 22헥타르에 산불 진화 차량 22대를 투입해 하루 5천 톤가량의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각 지방정부, 농어촌 공사 등과 협력하면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농작물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폭염과 가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초대형 산불까지 겹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이 같은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극한 더위와 심한 가뭄으로 이번 달 전국 산불 위험도가 역대 두 번째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순식간에 산림을 삼켜버린 거대한 불길. 선진 방제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지중해 대표 휴양지인 그리스까지 사상 최악의 산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전 세계가 폭염, 가뭄, 산불까지 연쇄재앙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기후 비극이 한반도에서도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한 폭염에 경남 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20%대로 53년 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와 지표면은 물론 전국의 산림까지 바싹 말라 작은 불씨만 생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약고로 변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 빅데이터와 위성 수치 예보로 분석한 올해 8월 산불 위험도는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위험 수준입니다.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1%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2: 8월 대비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과장입니다.
12: 이 수치는 과...

0: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1: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료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 보안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3: 보안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네.
2: 다만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물었습니다.
4: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2: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4: 싹 한번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5: 네, 지금 송치된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5: 뭐 굉장히 지연되고
4: 이제 수사 안 하면 저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2: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4: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2: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기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대신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함께하는 이른바 공중경합동수사본부가 구축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 보고에서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공중경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했을 때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할 경우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야당과 법조계의 우려를 혹세무민이라고 몰아붙인다며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이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가 사필 규정이라고 말한 걸 두고 범죄자는 더 보호받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나라가 사필 규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78년 만에 새 역사 훨씬 좋아졌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다며 정작 경찰 수사가 부실 편향할 때 누가 바로잡을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대단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1: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 흐름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서 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상대적 중저가 지역으로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3,000세대짜리 서울 관악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엔 가뭄에 콩나듯 전세 매물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단지를 통틀어 매물로 등록돼 있는 전셋집은 단 7개뿐인 상황입니다. 품귀 현상 속 이곳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평균 전세 보증금은 최근 6달 사이 5천만 원가량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겨눈 초고가 지역이 아니기에 해당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일단 크게 가중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전세 매물은

0: 더욱 쪼그라들며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실거주로 돌아설 유인이 커졌습니다.
1: 거주 안 하고서 세금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
2: 서울 관악구
1: 내려서
2: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장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추산세에 더 없을 것 같은데요. 주인들이 입주할 것 같은데요.
0: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정책도 전반적인 전세 매물 축소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매입 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전월세 물량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집을 팔게 되면 토지 거래가 때문에
2: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입니다.
3: 실거주 임무를 채워야 되니까 세입자는 튕겨 나갑니다.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0: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공급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재산권을 겨냥한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 순리에 따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났다며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세금 못 낼 거면 당장 집 팔고 떠나라는 건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친정부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고 등을 돌렸다며 공급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관련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산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요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제게 큰 힘이 되는 가족의 조언이 있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말아라 입니다. 좋은 일은 때론 나쁜 일이 되기도 또 나쁜 일이 곧 좋은 일이 되기도 하니까요. 인생사 세옹지마죠. 증시도 오르내림의 순간만을 일희일비하면서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흐름과 발전 방향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요. 간밤 해외 증시와 오늘의 국내 증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외환시장과 금융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이 값싸지거나 비싸지거나 다른 나라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좋아지는 일도 있고요.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엔화를 두고 미국과 일본이 그런 셈법을 내세웠는데요. 이용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한때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꿈을 꾸던 어린 날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도 많은데요. 이젠 바뀔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요. 국군사관학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영구 뉴스 셰프가 하루의 주요 뉴스 한입 크기로 전해드립니다. 일희일비 아무리 그래도 기쁠 땐 좀 기뻐하고 슬플 땐 좀 슬퍼하는 게 마음 건강에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진 마십시오. 이 더위도요 어려움도요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알아야 할 뉴스들, 한입 크기의 뉴스들 여러분 입에 쏙쏙 바쁘시니까요. 넣어드리겠습니다. 뉴스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죠. YTN 라디오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뉴사 출신 강영구입니다.
0: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바른 이미지여가지고 진짜 뉴스 사관학교 같아요. 사관학교 꿈은 꾼 적 없어요?
1: 아, 군인 하면 잘 어울리겠다는 말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생각만 네. 해보지 실행은 못 해왔습니다.
0: 네. 저도 실행했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그런데요. 자, 관련 소식입니다. 첫 소식 뭐죠?
1: 이 대통령, 사관학교 빨리 통합하라.
0: 아니, 하늘에서 싸우는 사람, 바다에서 싸우는 사람, 땅에서 싸우는 사람 좀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는 거군요. 어떤 의미입니까?
1: 네,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합니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옮겨서 모으는 건데요. 합동성 강화, 병력 감소 대응, 그리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0: 합동성 강화는 요즘 현대전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뭐 육군은 땅에서만 싸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간호 사관학교도 있고 제3사관학교도 있고 사관학교가 많은데 육해공만 통합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궁금합니다.
1: 네, 어제 청와대에 열린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육사가 군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5.16, 12.12, 그다음에 12.3 이런 내란과 쿠데타들 때문에 사실 거기에 핵심 인력이 육사 출신이었잖아요. 그 겨냥이죠.
1: 맞습니다. 세 번의 군사 쿠데타의 잘못이 육사 출신 세력화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정부의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겁니다. 특정 출신이 고위 장성의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한 거죠.
0: 근데 육군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복무할 당시만 해도 제가 복무하던 저는 공군을 나왔는데요. 공군보다 몇십 배 육군이 많으니까 별 숫자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같고요. 육사 총동창회도 반발했죠?
1: 네,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통해서 사관학교 통폐합이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 합동성 강화,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육사 벌주기, 정치 보복이라는 거죠.
0: 자, 육사만 이렇게 비판한 건가요?
1: 해사와 공사 총동창회 또 예비역 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는데요. 군별 정체성과 전통이 약해진다. 2년의 군별 전문 교육만으로는 각 군에 필요한 장교를 충분히 양성하지 어렵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보면 국군 사관학교 생도들은 입학 후 2년 동안은 합동 교육을 받고요. 이후 2년에는 육해 공군별 전문 교육을 받는데 이 2년만으로는 장교 양성이 어렵다. 이런 주장이죠.
0: 사실 뭐 워낙에 숫자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국방부를 뭐 우스갯소리로요 뭐 속옵니다. 육방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육군 출신들이 많다고. 그런데 문제는 육군이냐 공군이냐 해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통합 국군 사관학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집단이 정치에 불법 개입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원칙이죠.
1: 그렇죠.
0: 그 원칙을 향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해소해야 됩니다. 일희 일비하기보다는 가야 할 곳으로 가야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1: 이 대통령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
0: 지금 부동산 정책 나오고 또 세제 개편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점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0: 네.
1: 첫 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대책 주문했었죠.
0: 맞아요.
1: 각 부처가 공급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발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세제 개편안 나오고 집 좀 내놔라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 사기가 어려워라고 해서 또 패닉 막 이런 상황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공급 대책은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텐데요.
1: 네,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3일 모 방송에 출연해서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시설까지 활용해서 최대한 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0: 이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세운 정부와 그걸 실행해야 되는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 김용범 실장 등등 다 만났잖아요.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1: 네,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오찬 회동 가졌는데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만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우려도 많은데요. 뭐 부작용 없는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부작용 잘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소식이요.
1: 한국인 사기단 카자흐스탄에서 검거.
0: 아이고. 사기치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데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더 부끄럽습니다. 뭐 카자흐스탄까지 갔어요?
1: 네, 경찰청은 어제 지난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인 사기단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국내 체류 중이던 소속 조직원 5명까지 총 19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보이스피싱 조직이잖아요. 예전에 태국 뭐 흔히 우리가 지금 많은 뉴스 통해서 미얀마 이런 데서 봤었던 게 카자흐스탄까지 갔다니 풍선효과 같기도 하고 일단 다 잡혔습니까?
1: 네, 일단은 일부 조직원들이 다른 국가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원래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베트남으로 옮기고 이곳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온 건데요. 예. 경찰은 증거물 통해서 조직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고 또 도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 국제 공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0: 이 조직에 속아서 취업으로 알고 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아놨더니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이것도 민폐잖아요.
1: 그럼요.
0: 예, 다음 소식입니다. 너무 더워요.
1: 야구 경기 멈춘 폭염.
0: 이 한국인의 야구 사랑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걸 멈출 정도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평일 경기 취소 이야기가 있죠.
1: 네, 프로야구 경기에서 관중의 의식을 잃고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일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폭염 긴급대책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까지 1군, 2군 모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0: 자, KBO가 기존 폭염 대책에 따라서 경기 취소를 하거나 혹은 지연 시작 조금 더 늦게 하자인데 지금 밤에도 덥고요. 당분간 서울도 39도, 오늘은 서울 낮에 또 40도까지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 조치를 더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일단 커피 속 얼음이 20분 만에 녹고 도로 위 베이컨 올려두면은 베이컨이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인데요.
0: 네.
1: 인천 경기에서 한 관중이 더위로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그랬죠. KBO가 폭염 대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0: YTN 기자도 이렇게 폭염 취재하다가 여성 기자분이신데요. 제 머리 위에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이러고 온도를 재는데 50도.
1: 네, 40도가 넘는. 네.
0: 진짜 뜨겁습니다. 여러분 50도면요. 목욕탕 가서 가장 뜨거운 탕 들어갔을 때보다도 더 뜨거워요. 예, 그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더위야 뭐 매년 겪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안전수칙.
1: 오늘은 무더위 쉼터 이야기해볼게요.
0: 무더위 쉼터 있죠.
1: 네,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처럼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어디가 도대체 무더위 쉼터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도 앱에 무더위 쉼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0: 지도 앱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1: 네, 대부분.

0: 분 경로당,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에서 무더위 쉼터 운영합니다. 무더위 쉼터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아이고, 아무리 더워도 전기세 많이 나가고 돈 나가면 우리 손주들 오면 용돈 못 주는데 그러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 더우시면요. 경로당, 어디요 또?
0: 경로당, 주민센터,
1: 주민센터, 동사무소요.
0: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도서관.
1: 네. 이런 곳은 에어컨 틀어놓고 무더울 때좀쉴수 있게 하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이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아침의 한입 뉴스는 정말 좋네요. 뉴스 사관학교를 졸업한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FM 94.5 메가헤르츠로 지금 출퇴근길, 길 위에서, 도로 위에서, 또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듣고 계신 분들 많고요. 유튜브 채널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슈퍼 파워. 예. 오늘 아침 5,680분. 아니, 뭐, 1,000번째를 뽑습니다. 라고 했는데, 5,680번째라니요. 6,000번째를 뽑아봐야 되나요? 어쨌든 대단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아침 출근길 이름 좀 불러주세요. 저 좀 깨워주세요. 저 오늘 중요한 일 있으니까 알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해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름까지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도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앞서 사관학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진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의 뜻은 더 살려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관학교 들어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네, 앞서 강영구 아나운서 뉴스 사관학교 졸업했다고 했는데 이분은 외신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까요? 몇 기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지만 예. 오늘 복장은 그와는 좀 거리가 먼 늘 즐겁고 유쾌한 자유로운 분입니다. 이용주 웨스킨 캐스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1: 네, 제 예전에 키우던 고양이.
0: 아, 진짜요? 네. 아, 저희 집 고양이도 좀 옷에다가 그려놔야겠네요. 자, 고양이처럼 예민하게 전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그놈의 호르무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열렸다, 닫혔다, 해소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좀 긍정적 소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1: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막 어제는 그 벌크섯 탄척이 이 미상의 발사체 피격이 되는 맞아요.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합동 회사 정보 센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은 다시 한번 심각 상태로 유지되면서요. 적대 행위가 매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1: 이런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란과 오만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예. 조만간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건 지금 이 협상에 미국이 참석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0: 네, 중재국들인가요, 그러면?
1: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이랑은 애당초 지금 얘기하기가 싫은 상황인 거예요.
0: 협상 안 하겠다.
1: 네. 네. 근데 이 협의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따져보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 양측이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통행료 성격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금 강력하게 원하고 맞아요. 있고 미국은 아 그거 절대 안 되고 예전에 전쟁 이전 상태로 그냥 자유롭게 누구나 통행하자 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과연 이 최종 합의까지 이룰 수 있을지 변수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0: 예,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가 계속 호르무즈 관련 소식은 경제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트럼프 뭐 자국 내 군사 전문가들한테 전쟁 해법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답이 없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끝내는 것도 답일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정부와 중앙은행은 원래 굉장히 분리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은행은 나라과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국가와 분리된 독립된 경제기구인데 일본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채 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1: 맞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이 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5월 22일 날 총리 관저에서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와 이 다카이치 총리가 네. 만났다 그래요.
0: 네.
1: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 우에다 총재한테 그 국채를 조금 매입해라.
0: 네.
1: 좀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2040년도까지 17

0: 7개 전략 분야에서 무려 3천조가 넘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1: 예.
0: 뭐 그래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국채를 따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1: 빚을 내야 되니까요.
0: 그렇죠.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있는 국채들을 미리 조금 그 한 일본 은행 쪽에서 좀 사놓는 게 어떠냐.
1: 예.
0: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한 모양이에요.
1: 자, 이러면은 국채 발행 많아지면, 즉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 이자도 좀 올라가고 물가도 걱정되고 특히나 환율, 자국의 돈이 다른 나라의 돈에 비해서 가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일본 은행이 그 두 분의 회담이 있고 3주 뒤에 네. 6월 16일 날 단기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고요.
1: 예.
0: 동시에 그 4월 이후에 이 국채 매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조치가 있었는데 요거를 또 이거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둘이 뭔가 좀 분명히 소통이 있었다.
1: 네. 네,
0: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워주는
1: 예.
0: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1: 엔비디아가 내 돈으로 투자했다가 다시 벌고 이렇게 하면 사실 확 떨어졌잖아요. 실체가 네. 없다. 그러니까 나라와 중앙은행이 그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면 되는 곳이 중앙은행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물가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독립성이 중요한데요. 논란이 큽니다. 이 배경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엔화가 굉장히 싸졌어요.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어머 싸네 이렇게만 보실 수도 있는데
0: 네.
1: 이게 사실 큰 여러 가지 가치의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개입해서 좀 방어를 했잖아요.
0: 지난 31일이었죠. 외환시장에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개입하면서 일본 엔화 이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이유가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방어 때문이라는 분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1: 아니 미국도 엮여있네요.
0: 엄청 엮여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국채,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도움 없이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이고 싶으면
1: 예.
0: 기축통화로 쓰이는 달러를 이제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이제 달러를 마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미 국채 매각이겠죠.
1: 그렇죠.
0: 이제 미 국채를 팔면은 일본이 그 채권 가치가 급락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국채가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자를 붙여야 시장에 팔리는데 그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릅니다.
1: 예.
0: 그럼 이제 미국 정부가 끌어다 쓰는 이자가 오르고 일반 미국인들이 부담할 뭐 주택담보대출 뭐 자동차 할부 금리 뭐 이런 것도 따라 오릅니다.
1: 그러면 국채를 이제 따라서 여러 이자들이 함께 올라갈 수 있죠.
0: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트럼프 행정부 중간선거 유권자들 분명히 뚜껑이 네. 열리는 소식이 되겠고요. 요거를 그냥 미국이 두고 볼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이번에 뭐 경제 안보 차원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1: 네.
0: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미국도 엔화가 계속 떨어지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
1: 네, 내부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0: 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사실 미국 국채가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중국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0: 네.
1: 흔히 말하는 걸로 이걸로 장난질을 친다면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문제인데요. 뭐 여러 가지 선에서는 합리적 개입이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중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납세금 추징 이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거든요. 국세청
0: 네.
1: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세계 어디든 쫓아간다고요?
0: 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조금 손을 좀 들었다? 아, 이거 소매를 걷었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중국의 초부유층이 해외에다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숨겨놨다 그럽니다.
1: 흔히 말하는 스위스 비밀계좌.
0: 맞아요.
1: 이용주 캐스터도 한 두 개 있지 않으세요?
0: 비밀 제가 전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1: 알겠습니다. 네.
0: 자, 아무튼간에 예, 이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부유층의 해외 투자를 들여다보고요. 이 부유한 예금자의 계좌를 막 동결하는 일이 계속 늘었다고 하는데
1: 네.
0: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중국 그 정부 측에서 세금 제대로 납부됐는지 요 확인이 되면은 요 계좌를 다시 풀어주겠다. 뭐 이런 일들이 예. 자꾸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요 뭐라 그러죠? 해외 지역에 역외 신탁이라 그러죠.
1: 네.
0: 세금이 적거나 비밀 보장이 철저한 해외 지역에다가 자산을 맡기는 신탁 제도.
1: 네네.
0: 요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부산의 중국의 초부유층이 숨기고 있었다 그럽니다.
1: 예.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소득이 있는 곳 돈을 번 거는 자기 혼자 번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0: 네.
1: 세금이 붙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받아내겠다. 인데요. 예, 이게 또 어떤 변화를 줄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사이클 대회에서 가슴 게이트. 뭔 말이에요 이게? 저 궁금하네요.
0: 네. 세계적인 여자 도로 사이클 대회죠. 투르드 프랑스 판무에서
1: 네.
0: 일부 선수들이요.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복 안에
1: 네.
0: 보형물을

0: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1: 아, 이게 도움이 되나요?
0: 도움이 된다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개인 타임 트라이얼에서 나왔던 일인데
1: 아, 시간 재는 거.
0: 개인 타임 그 본인 개인 시간을 줄이는 거는 이제 앞에 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1: 전략이 필요 없죠. 오로지 자기 속도만.
0: 자기 속도로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바람도 자기 혼자 맞게 되는 거고.
1: 아.
0: 근데 그 바람의 공기 역학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1: 네.
0: 요 가슴팍에다가 뭔가
1: 예.
0: 이렇게 두꺼운 걸 이제 넣어
1: 그럼
0: 놓으면
1: 약간 유선형이 되니까 공기 역학엔 유리하겠네요.
0: 그리고 사이클 탈때 엎드려서 타는데 이 엎드려 탈때이팔 사이로 이
1: 네.
0: 가슴이랑 배로 이제 공기가
1: 공기를
0: 많이
1: 받아야
0: 들어와서
1: 되잖아요.
0: 그게 안 공기가 안 들어오면 더
1: 네.
0: 빨리 갈수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실제로 1km당 0.78초의 기록 향상 효과가
1: 우와.
0: 나는데 요게 20km, 30km 타는 요 경기에서는
1: 네.
0: 꽤 의미가 있는
1: 아니,
0: 숫자잖아요.
1: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좀 기록 단축하려는 건 고마운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0: 그렇죠. 그래서 브래지어 안에다가 뭐
1: 예.
0: 패드 충전재 넣어서 몸 주변의 공기 흐름을 막
1: 아.
0: 바꾸는 뭐 이런 꼼수를 부렸다고 합니다.
1: 기록의 열정이지만 꼼수로서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0: 맞습니다.
1: 됐군요.
0: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출발 10분 전에 경기복을 뭐 검사하겠다고 나섰는데
1: 네.
0: 예전에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1: 네.
0: 지난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스키 점프를 하는데
1: 네.
0: 그 거기에서는 또 페니스 스캔들이라 그래가지고
1: 네.
0: 남자분들이 이제
1: 남성의 그쪽 부분에는
0: 중점
1: 고용물을
0: 부위에다가
1: 넣어서 또 역시나 공기 역학을 줄이려는
0: 맞습니다.
1: 이기려는 열정은 좋으나 반칙이 돼서는 안 되죠. 네. 오늘의 외신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1: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1: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1: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3: Good morning.
1: Good morning 매거진.

0: 네, 밤사이 뉴욕 증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과 가치 철학과 또 우리 경제와 어떻게 같이 갈지도 크게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의 지도는 펼쳐야겠죠. 그 지도를 따라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입니다.
0: 예, 좋은 하루입니다. 조금 전에 네.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다우나 엔비디아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또 AMD 보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네, 맞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주가, 즉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를 이용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0: 네.
1: 다우지수는 0.4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3% 하락, S&P 500 지수도 0.17%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상승했다는 말은 전통 산업 쪽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다는 점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빅테크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껌껌이 찾아보니까 재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뭐 하락한 종목들은 뭐 기업 실적, 그리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AI, 캐펙스,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재가 이탈했다.
0: 맞아요.
1: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조종의 빌미를 작용했거든요.
0: 예.
1: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제각각 좀 각자의 세를 연동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축구 경기 같아요, 여러분. 막 모든 선수 11명이 상대방 골대를 향해 뛰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수비하러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좀 복잡한 상황인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 같기도 합니다만 다우지수를 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거나 느끼셔도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0: 예.
1: 다우지수에는 나스닥이랑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0: 예.
1: 나스닥은 금융주가 없고요.
0: 네.
1: 그리고 기술주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우지수에는 전통산업, 헬스케어, 금융, 소비 이런 좀 어떻게 본다면 올드 멤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결국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특히 전통적인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가 다우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암젠이 4.57% 상승을 했고요.
0: 예?
1: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1.28%, 그리고 애플이 0.52%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를 지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알파벳이라든지
0: 예.
1: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AI, 특히 빅테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돈 얼마나 벌고 있어? 돈 얼마나 투자했어?
0: 맞아요.
1: 좀 깐깐해졌기 때문에
0: 예.
1: 현재의 수익성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예, 잘해가지고 나 좋은 데 갈 거야가 아니라 정말 성적표 가져와봐, 오늘 거 가져와봐 이런 분위기로
1: 네.
0: 바뀌고 있고요. 알파벳 얘기 잠깐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허사비스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지금
1: 네,
0: 옮기는 걸 나쁜 신호로 보기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1: 네.
0: 이 범용 AI 인공지능이죠. AGI가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더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부정으로 보세요.
1: 일단은 구글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뭐 알파벳이라고 불리우는 회사인데요.
0: 네.
1: 구글은 소위 말하는 풀스택이라고 해서
0: 네.
1: 하드웨어, 칩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유튜브까지
0: 맞아.
1: 전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저희는 풀스택이라고 부르고요.
0: 네.
1: 그게 구글의 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또 거꾸로 본다면 너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에 집중해도
0: 네.
1: 시원찮을 판국에 제미나이 하나만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너무 많은 걸 하는 거 아니냐.
0: 네.
1: 그러면서 또 조직이 관료화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구글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0: 네.
1: 이런 관료화된 조직에서 인재가 이탈했 라는 것은 그 조직의 활성화, 그 조직의 탄력을 저해하는 혁신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0: 예.
1: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예, 인재가 벗어난 거는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 있죠. 개별적인 뉴욕 증시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AMD가 7% 가까이 많이 빠졌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또 SK하이닉스 ADR도 2% 정도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정도 떨어졌습니다. AMD가 이렇게 빠질 때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떡하지? HBM은 어떡하지? 걱정하시고 당장 오늘 시장도 걱정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네. 일단 엔비디아는 3.4 0.43% 상승을 했고요.
0: 예.
1: AMD는 7% 하락을 했습니다.
0: 네.
1: 엔비디아는 재료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AI 서버 수요 확충이라든지
0: 엔비디아만
1: 이런,
0: 쓰겠다.
1: 예, 네. 엔비디아만 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대 선상에 있는 참고로 AMD는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의 GPU, 즉 학습에 쓰는 칩뿐만 아니라 CPU, 연산에 쓰는 칩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0: 맞아요.
1: AMD는 GPU와 CPU 둘 다 만드는 회사인데
0: 네.
1: 지난주에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었죠. 또 역시 AMD 실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 네.
1: 실적은 좋았지만 결국은 AI 캐펙스 투자 그리고 이런 경쟁에서 얼마나 수익성을 따지고 들어올 수 있겠어 이런 우려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나타난 겁니다. 결국 매출과 이익 자체는 AMD의 매출과 이익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 주가에 더 높은 성장 기대 그런 데다가 AMD는 하나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너무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즉 기대가 너무 성장 기대가
0: 네.
1: 너무나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SK하이닉스 ADR은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할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승을 했었거든요.
0: 예.
1: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영향으로 또 일시간성 메모리 출세되면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저는 우리 장 시작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AMD가 뚝 떨어져도 뭐 아침부터 삼성하이닉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 사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4% 오른 국내 종목들 봐야 돼요. 삼성전기, LG이노텍 조금 이제 반도체에서 조금 더 넓혀지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두 달 전, 석 달 전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0: 네.
1: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AMD 전부 다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0: 예.
1: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 공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칩을 만들게 되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최근에는 칩이 많아졌습니다. 칩이 굉장히 성능이 고성능화되면서 칩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칩이 차지하는 면적, 즉 기판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제 칩에서 이 칩을 장착하는 기판 쪽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 기판 회사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그리고 그 칩에 들어가는 전력이 또 고전압이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전력을 잡아줄 수 있는 MLCC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최근에 낙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어제 급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상승.
0: 네.

0: 그 되돌렸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되돌림과 함께 역시 AI 수혜가 메모리에서 기판, MLCC, 광학부품 이런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시장의 트렌드를 두 종목의 주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어제 증시를 보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유 나 되었어 이제 팔고 나가서 여기는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요. 다시 이제 방향이 바뀌었나?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네. 기관도 분위기가 좋은 경우가 있네. 이렇게 해서 반등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도 있거든요.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일단은 단기적인 낙폭, 즉 단기적인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단기 조정의 가장 큰 빌미는 뭐니 해도 뭐 기계적인 수급, 그리고 뭐 패시브 수급, 이런 수급적인 요인, 즉 투자 심리와 연동되는 모습이
1: 네.
0: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1: 예.
0: 이런 것들이 일단락 됐고요. 그리고 뭐 샌디스크 실적이라든지 AMD 실적을 봤을 때 AI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를 거들었거든요.
1: 예.
0: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내년까지 최소 내년까지는 AI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 대신에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단기적인 꼬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조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되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제 1조 4천억 순매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1: 예.
0: 물론 하루만으로 외국인들의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 대신에 V자 형태의 반등보다는 뭐 계단 형태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좀 찬찬히 시장을 접근하시거나 바라보시면 어떨까
1: 네.
0: 싶습니다.
1: 바닥 딛고 계단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 축구 비유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예,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이었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말 한마디에 뭐 증시가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하잖아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해보시면 잘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으로 넘어오면서 열대야주의보도 중부지방을 위주로 발효됐는데요. 지난 밤에도 많이 더우셨죠. 남부지방도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바뀌고 일부 경북 북동 산지 등은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더위가 살짝 누그러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곳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29.1도, 대구 25.5도, 광주 2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장수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계양나들목부터 장수나들목까지 7km 정도 밀립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방향 양서 2터널 2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자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군자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송탄북은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종암 조금 지나서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기준 하루 전국에서 온열질환자 198명이 발생하고 한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집계를 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441명, 누적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온열질환자는 경기도가 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0명, 경북 229명, 경남 219명, 전남 광주 211명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 가운데 4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77%로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단 가운데 거점 경로단 6천여 곳을 지정하고 지정된 곳들은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6만 9천여 개 경로당이 있으며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해왔습니다. 경로당들은 노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2차 부동산 공급점검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의 주택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공급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재산권을 겨냥한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 순리에 따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났다며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세금 못 낼 거면 당장 집 팔고 떠나라는 건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친정부 성향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고 등을 돌렸다며 공급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간 협상 복원을 위한 중재국의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을 이유로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5일 헤즈볼라의 노골적인 휴전 위반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에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9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무인공병 차량이 헤즈볼라의 자폭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며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평화협상이 열리고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복원을 위한 중재국의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구축을 위한 협상을 벌여온 이란과 오만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이란 관계 당국이 기술, 법률, 안보,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양국 간 공동성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해상 봉쇄를 비롯해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해 이란과 오만 간 합의만으로 선박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 속에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49% 오른 54,349.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1% 내린 7,723.5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0.83% 내린 26,363.4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국제유가가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ICA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9.45달러로 전장보다 0.1%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22달러로 0.7%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로이터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보냈습니다. 또 경기순환 위험을 관리하고 성장 이니셔티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데 계속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로이터에 연말까지 구체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주 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39도, 고양 39도, 전주 38도,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13호 태풍 돌핀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다음 주 초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북상하는 과정에서 더위를 강화하거나 해상과 해안에 비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2도, 습도는 71%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9: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열흘 남짓 앞두고 어제 또 한 번 세 명의 후보들이 TV 토론을 했습니다. 1차 토론 때 쉬쉬했던 신천지 개입 논란이 등장을 했고 배신자와 구태타까지 나왔습니다. 매번 민주당 인사들 인터뷰해보면 전당대회 때는 다 그래요. 끝나면 다시 동지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기는 하지만 누가 잘 싸우는지보다 누가 더 집권여당의 대표로 지혜와 성품을 가진 분들인지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 너무 더워서 잊고 계시지는 않은지 걱정입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당대표 선거보다 뜨겁고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최고위원 선거 서미아 후보 스튜디오에 모시고 악수 패싱, 일베, 박쥐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당대회 이슈들 당사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갯바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왓당. 뉴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뉴하!
1: 언제쯤 익숙해지려나요?
0: 아, 충분히 익숙하고 계세요.
1: 네, 다행입니다.
0: 첫 번째 뉴스 바로 가볼게요. 어떤 소식이죠?
1: 네, 첫 번째 뉴스는 안 읽어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0: 뭐를 안 읽어보셨대요?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0: 설마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왔어요?
1: 네, 어제 사실 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첫 업무 보고였거든요.
0: 그렇죠.
1: 법무부랑 행정안전부 뭐 이렇게 반했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우선 이번 보고는 첫 그 공식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저는 안 읽어봐서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식의 대화를 이어나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대통령께서 뭐 안 읽어보셨겠어요. 보고 다 받고 충분히 숙지하고 한 건데 근데 왜 안 읽어봤다고 언급하셨을까요?
1: 이게 아무래도 국회 주도의 입법 과정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이 나오기는 하는데
0: 네.
1: 전반적인 발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은 전 안 읽어봤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냐라고
0: 네.
1: 질문을 던졌습니다.
0: 네.
1: 여기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는데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약간의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 대통령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그냥 장관들에게 물어본 거다.
1: 네.
0: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되겠죠. 설마 뭐 모르셨겠어요?
1: 근데 그러면서도 뭐 두 분이 친하시잖아요. 이런 장관분들한테
0: 에이.
1: 이제 좀 잘 마련을 해보시라. 좀 이런 식의 좀 위트 있는
0: 네.
1: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0: 아니 근데 최근 사의 표명에서 논란이 벌어진
1: 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참여했잖아요. 참석.
1: 네.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0: 해야죠.
1: 네, 특히 이번 보고에서는
0: 네.
1: 검경합동수사본부 합수본이라고
0: 네.
1: 불리는 그곳의 존립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현재 합수본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0: 네.
1: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대안을 만들면 된다라고 즉각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0: 특검도 곧 출범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검사들은 또 수사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좀 뭐 정성호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이 좀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0: 네.
1: 뭐 일단은
0: 근데 법률에는 수사를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1: 네.
0: 수사 준칙이나 뭐 시행령이나

0: 규정을 갖고 법률에 위배되는
1: 맞죠.
0: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나? 그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그렇죠. 일단 큰 틀이 못하게 막아놨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수 있냐,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0: 네.
1: 이게 증거가 되지가 않잖아요, 검사가
0: 그렇죠.
1: 나설 경우에.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 상황이긴 해요.
0: 그렇군요.
1: 네.
0: 정 장관 거치는 뭐 정리되는 분위기인가요?
1: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를
0: 뭐라고 그랬어요?
1: 했습니다. 잘 버티세요.
0: 버티라고요?
1: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0: 네.
1: 이게 교정시설 관리 등 현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격려 차원으로 한 말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사실상 사이 반려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사표는 정식 수리가 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길을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차질 없이 좀 임무를 수행해 달라라고 어느 정도 잠재운 걸로 보입니다.
0: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8월 17일 이후에 어느 정도 개각이 있을 것으로
1: 그렇죠.
0: 보여지는데 그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각 대상은 아닌 것 같고
1: 네.
0: 그죠? 10월 달에 공수청, 중수청 출범하는 거 준비해야
1: 10월까지는
0: 되니까.
1: 네.
0: 그럼 10월에 뭐가 있어요, 또?
1: 10월은
0: 국정감사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12월에 뭐가 있습니까? 예산안
1: 예산이
0: 있어요.
1: 있죠. 네.
0: 제가 봤을 때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바뀌더라도 그때까지는 좀잘 버티셔야 될것
1: 네,
0: 같다.
1: 당사자가 근데 너무 그만두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력하다
0: 아,
1: 보니까,
0: 그래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수면장에
1: 네.
0: 치아가 흔들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네.
1: 버텨라.
0: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버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신천지 배신론 거칠어진 민주당 토론회입니다.
0: 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 2차 토론회가 있었죠.
1: 네.
0: 호남 표심을 앞둔 시점인데 기자님이 좀 어제 정리 좀 해주세요.
1: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0.99포인트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다 보니까 최대 승부처가 호남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그 투표 전에 한층 좀 격화된 설전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특히 공방이 뜨거웠는데,
0: 네.
1: 일단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앞선 TV 토론에서도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당이 요구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정 후보는 왜 끝까지 반대했는지 의아하다. 전당대회까지 쟁점화하려던 거 아니냐라면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0: 정청래 후보는 뭐래요?
1: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
0: 네.
1: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라면서, 지난 5월에 왜 저한테 전화 한통 하지 않았냐, 그때는 총리실 TF 법률안은 왜 제출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되물었습니다. 사실상 1차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되치기 한 건데, 이어서 5월 20일부터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 국회를 열 수도 없었는데, 김 후보가 계속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건참 뻔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 그리고 뭐 신천지 관련 발언, 과거사 공방도 좀 나왔어요. 아주
1: 네.
0: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실 논쟁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런 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걸 후보들도 사실 좀 꺼려하기는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당을 무섭게 운영하려 하냐, 이거는 뭐그 윤리위 제소 같은 그런 걸 겨냥한 것 같아요. 그게 죽을 죄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 캠프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라면서, 이번 신천지 공격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직구를 날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송영길 후보까지 가세를 해서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판을 언급하면서 정 후보를 압박했고, 정 후보는 우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거고 배신은 해본 사람이 해본다라면서 상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또다시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0: 충청권 부울경 1차 전당대회 투표 끝났잖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각 캠프들 반응은 좀 어때요?
1: 각 캠프들의 반응은 이제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부터 민주당이 룰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뭐 투표율이 높으면 뭐 김민석 후보에게
0: 그렇죠.
1: 유리하자느니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강력하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김민석 후보 쪽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가져가는 것 같고, 이번 TV 토론에서도 신천지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정청래 후보가 뭐 충청이나 부울경에서는
1: 네.
0: 조금 더 격차를 늘려서 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박빙으로 나왔잖아요.
1: 네,
0: 그 정청 노부축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1: 그렇죠.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아무래도 호남이 최대 승부처이기도 네. 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반응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0: 다 양쪽은 다 자신 있다고 얘기해요?
1: 양쪽은 다 자신 있다고는 하는데
0: 하긴 송영길 네. 후보도 자기가 이제 역전승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후보가 뭐 아무리 지지율이 낮더라도 완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네. 후보들도 다 자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좀 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쇄신파 구설에 칼 뽑은 장동혁입니다.
0: 아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네. 최근 당내에서 쇄신을 외치던 장동혁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던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구설수가 있네요.
1: 네. 이제 앞서 서범수 의원이 네. 네, 소장님 워낙 싫어하시던 네.
0: 아니 이게 발언이,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이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해요 의원이.
1: 그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이게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하지? 왜냐하면 저희는
0: 들어오자마자 네. 서범수 의원이 얘기한 거 기자분들 다 들으셨어요?
1: 그 뒤에 있는 이게 네. 구도가 있잖아요. 네. 토론회장에. 그 뒤쪽에 있는 기자들은 듣기는 했는데 네. 당시에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보고를 하면 이게 피해자분한테는 또 N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0: 기사가
1: 이게
0: 될 거니까.
1: 기사가 될 거고 이게 본질이 흐려지고 하면 피해자분한테 안 좋을 걸 아니까 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보도를 해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는데 네. 이게 영상 카메라에 잡힌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뭐 네, 저희도 뭐 피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되긴 없죠. 했어요. 네. 근데 뭐, 일단은 이렇게 되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강경대응에 나서기는 했는데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당시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관련 질문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윤리위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느냐를 떠나서 당 차원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이제 당원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제소뿐만이 아니라 당대표 직권으로도 이제 이런 걸 착수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제가 이제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네. 본인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 편드는 것 같은 또 인상을 줄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거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잖아요.
1: 아, 그렇죠. 공인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자리가 네. 네, 피해자가 직접 용기를 내서 참석하는 토론회였던 만큼 조심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비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당사자랑 통화해 보셨죠? 뭐라고 그럽니까?
1: 뭐 당사자는 뭐 이미 내가 사과를 했 그러니까 사과했다? 피해자분과 이제 사과 이제 연락을 했고 네. 했다 보니까 계속 뭐 집중하겠다 이제 뭐 자숙하겠다. 자숙하겠다고 그리고 울산시당 위원장이 이번에
0: 됐죠.
1: 네, 됐잖아요. 네.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냥 SNS 사과하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기자분들하고 통화 걸로 그냥 넘어간다고요? 뭐 이렇게?
1: 이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피해자분이랑 뭐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물어본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가
0: 아니 근데 SNS 상에 네. 그냥 본인 육성이나
1: 아, 그렇죠.
0: 목소리, 얼굴 드러내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죠. SNS 상에서 비겁하게 숨어서 사과하는 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
1: 그렇죠. 최소한 당에서도 뭐 기자회견을 하든 네. 뭔가 이렇게 사과 그거를 하든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 까지는 네. 당사자는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0: 서범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측근이잖아요.
1: 측근이죠.
0: 한동훈 의원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 생각은 없대요?
1: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본인 의원실의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좀 편을 들기에도 좀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일단 좀 어떻게든 물밑에서 좀 조율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빨리빨리 이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과하는 것이 맞고
1: 네.
0: 정치 자리는요 책임지는 거예요.
1: 맞아요.
0: 본인 말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SNS에 숨어서 저런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참 씁쓸합니다.
1: 네, 저는 좀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네. 보자마자 이 윤리위 가겠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윤리에서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0: 않을까 좀 그런
1: 네.
0: 생각도 드네요.
1: 네.
0: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5.18 모욕 의혹 스타벅스 압수수색입니다.
0: 네, 수사 계기가 뭐예요?
1: 이게 시민단체 고발 때문에 수사를
0: 아,
1: 시작했다고
0: 네.
1: 하는데, 이제 5월에 스타벅스가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0: 네.
1: 여기에서 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0: 네.
1: 이에 이제 서울경찰청이 어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0: 네. 마케팅 행사와 관련해 대기업 본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여요.
1: 네. 이게 단순한 부적절한 프로모션 수준을 넘어서
0: 네.
1: 기획 단계부터 모욕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거를 강제 수사로 밝히겠다라는 게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인데요.
0: 네.
1: 네. 근데 사실 경찰은 6월 초에 한 차례 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적이 있어요. 이후에 좀 내부 감사 자료를 살펴보던 경찰은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추가로 포착을 해서 강도를 높여서 결국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0: 근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1: 사실은 쉽지는
0: 쉽진
1: 않을 것
0: 않아요?
1: 같아요. 왜냐하면 5.18 뭐 특별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0: 네.
1: 핵심은 고의성 입증이거든요.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이걸 처벌하려면 마케팅 표현에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모욕을 하려면.
0: 맞아요. 네.
1: 네. 근데 이거를 압수수색에서 내부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0: 네.
1: 근데 개인적으로는
0: 네.
1: 내부 이메일에서 어떻게 그런 고의성을 뭐 욕할 거야라고 하기에는
0: 그러니까요.
1: 좀
0: 우리가 5.18 거기를
1: 모욕하자.
0: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벅스 이벤트를 합시다. 막 이렇게
1: 예, 사실 그런
0: 말이 안
1: 예,
0: 되잖아요.
1: 사회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선 건데요.
0: 네.
1: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게 정치적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지방선거
0: 네.
1: 전에도 뭐 커피 들고 다니면서 뭐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외쳤었잖아요. 그만큼 정치권 공방도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신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취재하셔가지고 뒷얘기 많이 좀 들려주세요.
1: 아, 네, 말 열심히
0: 누구랑 통화했더니
1: 해보겠습니다.
0: 이런 얘기하더라. 이거 아주 좋아요.
1: 아, 정말요?
0: 예. 네.
1: 오늘 이런 좀
0: 맞습니다.
1: 열심히
0: 다음 주도
1: 해보겠습니다.
0: 기대할게요.
1: 네.
0: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키우는 훌라
1: 한 번만 보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2: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서미화 의원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0: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미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후보님, 네. 날이 정말 더운데 네, 네. 선거운동 하러 다니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1: 할만합니다.
0: 할만하세요?
1: 네, 괜찮아요.
0: 체질이신가 봐요, 선거운동이.
1: 예, 뭐. 스포츠는 못하지만 네. 선거운동은 잘합니다.
0: 그 당원들 만나면 네. 제일 하는 말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뭐예요?
1: 연설이 너무 속이 시원했다.
0: 재밌어요. 이렇게.
1: 너무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해줘서 너무 고맙다. 어쩜 이렇게 잘해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래가지고 귀에도 좀 쏙쏙 네.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유튜브 방송 보는데 서미아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멈추고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성공하신 것 같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왜 출마하셨어요?
1: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 네. 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일기 집권 여당 지도부가 1년을 책임지고 네. 끌어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신 성과라든지 또 국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원팀이 돼서 발맞추고 뒷받쳐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0: 네.
1: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0: 네.
1: 너무 속상했어요.
0: 오.
1: 너무 열심히 일 잘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외국 순방하시고 돌아오시면 성과가 있고 또 APEC이든지 뭐든지 우리 뭐든지 하면 성과가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0: 네.
1: 또 코스피 5천
0: 그
1: 했지만 8천 9천 가까이 네. 가는 이런 시점에서 시점마다 네. 집권 여당은 당연히 그 성과를 함께 나누고 네. 알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키워가는 이런 것이 당연한 책무인데
0: 네.
1: 오히려 성과가 나면 나자마자 그냥 그거를 확 덮어볼 수 있는 정치적 이슈로 나는 진짜 외방꾼이야 방해하는 거야.
0: 정청래 전 네. 당대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도부가 가선 안 된다.
0: 네.
1: 그런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0: 네.
1: 정말 누군가 그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랬어요. 최고위에 누군가 나와서
0: 네.
1: 이재명 대통령 확실히 뒷받침 하려한다 이렇게 바랐는데 제일 먼저 여성 의원 중에 나가겠다 하신 분이 최민희 의원이셨잖아요.
0: 네.
1: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정청래 대표님 지키러 나오신다고 그랬거든요.
0: 네.
1: 그 말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다른 여성들 좀 나와라 이렇게 막 말했는데
0: 네.
1: 아무도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럼 나라도 나가서 이 한 번 던져봐야 되겠다.
0: 네.
1: 이렇게 가선 안 된다.
0: 네.
1: 이런 각오로 나왔고 또 하나는
0: 네.
1: 우리 민주당이 생긴 이래 저처럼 중증장애 여성이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선출직에 도전한 역사도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표방하고 포용하는 정당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역사를 좀 보이면서 우리 민주당의 희망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0: 네.
1: 우리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중심에서 누군가 대변을 확실하게 해주면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해요. 우리 사회는.
0: 네.
1: 그분들을 끌고 민주당이 확실하게 그분들의 힘으로 더 커지는 정당,
0: 네.
1: 더 확실하게 더 의원을 넓히는데 중도 보수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민주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0: 네.
1: 이런 좀

0: 각오하에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1: 지난 주말에 충청도 그 다음에 뭐 영남권 투표 결과 최고위원 지금 후보 중 4위시잖아요. 다섯 명까지 뽑는데 4위란 말이에요. 지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때요? 4위라서 다행이다. 아니면 좀 아쉽다. 어떠세요?
0: 저는 일단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충청하고 부울경에서 네. 4등을 만들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충청도나 부울경 쪽은 저 연구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없고 과연 내가 이 등리 안에 둘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지역이에요.
1: 맞다. 참말로 걱정이 많으셨구만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당선이 꼭 돼야 되겠다. 이건 목표지만 제가 도전할 때 내가 도전하는 이 자체가 우리 장애계 또 여성계 또 수많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 뭐 어르신들 아이들 아이 키운 엄마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희망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희망이다 이런 전화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등위보다도 도전 자체가 나는 실패는 없어. 성공 아니면 배우는 길밖에 없다. 이 도전을 딱 했는데 4등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 도전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1: 기운 나세요?
0: 네. 기운이 팍팍 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3, 4, 5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지 기대하고 있고요. 기호 4번입니다. 4번 얼마나 좋습니까?
1: 4번
0: 홈런 타자. 홈런 타자. 민주당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에 홈런 타자를 확 날려볼랑께 좀 도와주십시오.
1: 아따 참말로 말씀 잘하시네요. 그 최민희 후보가 지금 1등이잖아요.
0: 네네.
1: 그 지난번 전당대회 장소에서 좀 뭐 인사 패싱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두 분 사이 좀 신경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제 또 영상 보니까 최민희 의원하고 또 서미아 후보님하고 이렇게 막 포옹도 하고 악수도 잘 하시는 그런 것도 봤어요.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0: 일단 인사 패싱은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고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게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몰랐고 또 이제 연설 중에 이렇게 또 다른 말씀 하셔가지고 좀 이슈되고 뭐 이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좀 그러지 말고 예의를 갖춰달라
1: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0: 요청을 했죠.
1: 근데
0: 제가.
1: 뭐래요?
0: 그랬더니 방송에 나가셔서 사과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연설 중에 정청래 대표님을 모욕을 줘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전 지도부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평가를 촉구하는 것이 모욕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방송 토론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1: 맞아요.
0: 거기 갔더니 이제 우리 비서관이 최민희 의원님이 먼저 오셔서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악수 요청하고 막 했더니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이제 어떤 분이 언제부터 그랬대? 막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가방 위원장 하실 때 너무 애를 쓰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제가 정말 고생하신다 하면서 정말 애정 표현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너무 고생하고 잘 모르니까 저는 초선이고 또 재선 의원님이신데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격려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실 때 제가 안 나올 줄 알고 귓속말로 최민희 의원님이 나 찍어줘야 돼 나는. 나 찍어줄 사람한테만 말하네 이러면서 막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은 하셨을 것
1: 그랬겠네요.
0: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면짝에 막 하시더니 악수하니까 좋아하시고 우리 역할이 서로 달라서 그러지 원래 친하잖아 이렇게 말씀 막 하시더라고요.
1: 걔 좀 풀으셨네요.
0: 좀 풀어지신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후보님 집권 여당 이제 최고위원 분들 정말 국정 운영의 큰 한 축이잖아요. 정말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 그다음에 예산, 법률안 이런 것도 다 논의되고 방향을 잡아가잖아요. 결정도 되고. 근데 최고위원 후보분들 막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 일베라든지 뭐 박쥐 논란, 빨대, 뭐 볼콕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최고위원 후보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는 개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1: 아, 그럼요.
0: 민주당의 얼굴이고 민주당이 바로 평가를 받게 돼요.
1: 맞습니다.
0: 수준 평가. 이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고 또 그 길을 가겠다고 도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1: 네.
0: 자세나 태도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민주당의 품격을 평가받는 아주 단편적인 이런 평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너무 네. 조심스럽거든요.
1: 네.
0: 근데 또 문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면 서로 공방을 하게 되면서 계파 간의 당원들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집니다.
1: 그렇죠.
0: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책임성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1: 네.
0: 이걸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심각하게 문제의식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사실 후보들끼리는요. 그렇게 해도 안에 들어가면 서로 악수하고 웃고 차 마시고
1: 그렇죠.
0: 앉아 있어요.
1: 대기실에서는 농담도
0: 네네.
1: 하시고 분위기 좋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정책 대표님도 약속하고 이성윤 의원 이렇게 하는데
1: 네.
0: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당원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싸우시고 저한테도 그러니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과 모욕적인 문자를 막 보내시고 심지어 전화까지 해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런 당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1: 네.
0: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정말 이게 무엇이라고 우리끼리 좀 페어플레이를 하면 좋을 텐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최고위원 8명이죠.
1: 네.
0: 8명 또 대표 3명 이런 분들이 당원들이 보실 때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은 하지만 정말 왼수도 아니고 경쟁을 하면서도 잘해보고자 민주당이 잘되고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일 뿐 식구구나.
1: 네.
0: 이런 모양 이미지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저는 이제 관전자 네.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참말로 거시기 허여잉. 네?
0: 겁나게 성가십니다. 네. 성가시고.
1: 네.
0: 아이고 참말로.
1: 속상하시죠.
0: 네, 너무 속상하고 혼자 집에 가서 네. 되게 속상해서 네.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무엇이 중요한데.
1: 아.
0: 무엇이 중요한데.
1: 네.
0: 우리끼리 이렇게 다 같은 목표를 가졌다면서.
1: 네.
0: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1: 네.
0: 냉정한 평가를 모욕 준다고 하셔버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당원들은 이 편이 나눠져 있는 당원들은 더 크게 상대 후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
1: 네.
0: 당원들에 대해서 훨씬 심각하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이런 판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1: 전당대회 네. 끝나고 좀 괜찮으시겠어요? 화합되시겠어요? 감정의 골이 좀 정리가 될까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님,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런 의원님들에 대해서
1: 네.
0: 실제로 감정적 섭섭함이 있거나 지금 과정에서도 그렇게 감정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이고 되게 급하긴 한갑다. 저거 좀 다 안 될 것처럼 생각하시나? 왜 저렇게 막 표현이 가격하지? 왜 저렇게 반응하지? 하면서 우리가 좀 유리한갑네. 이렇게 이제 판세를 생각하는 생각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1: 네.
0: 하지. 오메 속상한 그 어째 저렇게 후벼파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1: 네.
0: 선거라는 게 원래 이렇게 참 거시기 해.
1: 그렇죠.
0: 그렇지만 당원들이 상처받고 당원들이 싸우고 이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네.
0: 그렇게 우리가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그런 판을 보고만 있으면 되겠냐.
1: 네.
0: 수습을 하고 화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1: 네.
0: 그래서 또 끝나면 저는 어떻게든 봉합하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
1: 네.
0: 이런 목소리를 낼 것이고
1: 네.
0: 또 다른 쪽을 지지했던 분들도 얼마든지 만나고
1: 네.
0: 만나자고 하시면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1: 네.
0: 또 그런 후보들에게도 된 분들 안 된 분들 다 만나서
1: 네.
0: 좀 마음의 위로도 드리고 싶고
1: 네.
0: 또 다시 하나 되자. 우리가 사실 국힘당은 아니잖아요.
1: 네.
0: 응? 국힘당하도 이렇게 안 싸운데 우리끼리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 있냐.
1: 아, 위태위태 보여요.
0: 네.
1: 제가 봤을 때는 근데.
0: 네,
1: 감정의
0: 그러니까.
1: 골이 심해가지고.
0: 네.
1: 후보님
0: 네.
1: 어제 당대표 후보분들 TV토론 했거든요.
0: 네.
1: 이렇게 좀 들으셨어요?
0: 네. 단어는 못 들었고.
1: 네.
0: 우리
1: 누가 제일 잘했어요? 답은 정해져 있겠지만
0: 이제 토론회뿐만 아니라 연설 과정 네. 지금 지난번 연설을 6번을 했어요.
1: 네.
0: 이틀이었지만 지역을 광역 단위를 6군데를 간 거예요. 충남, 충북, 대전, 부산, 울산, 경남을 각각 가서 연설을 했거든요. 세 분 대표님의 연설을 들어보면요.
1: 네.
0: 답이 나옵니다.
1: 누굽니까?
0: 우리 진짜 왜 민주당은 공동대표를 안 뽑는 것이요? 왜 한 명밖에 안 뽑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김민석 성년계 대표님 확실하게 비판할 걸 비판하면서 미래를 제시하거든요.
1: 네.
0: 저는 너무 너무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청년 대표님 말씀 들어보시면 과거, 과거를 자꾸 과거를 파시거든요.
1: 배신자, 탈당하다, 18년 동안 뭐 했어? 막 이렇게.
0: 근데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1: 신천지.
0: 과거 발언.
1: 네.
0: 과거 발언 꺼져내시고 과거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 파보면은 우리 청청 대표님 0.73% 질 때 탈당을 저도 불교계가 그걸 요구했다는 네. 걸 연설 과정에서 들었는데 송영 대표님한테 그때 탈당하셨으면 이재명 대표님 그때 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불교계 표가 신도들이 8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1: 제가 알기로는
0: 800만 명? 800만 명?
1: 한 5천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5천만 명, 천주교인 네. 5천만 명, 불교 5천만 명 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1억 5천만 명이에요.
0: 하여튼 그런데 그때 탈당을 권유하는 우리 의원님이 권유하자마자 방송에 나가서
1: 네.
0: 이해관이 와갖고 탈당을 이렇게 강요했다. 이런 방송을 해버리고 이건 선당우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청청래 대표님을 이 연임에 도전한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임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했지만 나오셔서 하시는 연설이고 TV톤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왜 과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꼰대 정당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좀 더 미래 정책 비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 정청래 네. 후보 김민석 후보 막 난타전이에요. 서로 막 윤리에 넘겨서 감찰하겠다. 뭐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심판받게 하겠다. 뭐 레버리지 그다음에 검찰개혁 추진 과정 중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였는데 당신 뭐 했냐 막 이런
0: 레버리지
1: 식으로
0: 레버리지 뭐 국회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대표가 정청래 대표였어요.
1: 네. 근데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이렇게 했다고
0: 통과시켜놓으니까 거부권 행사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그거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을
1: 네.
0: 진짜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이에요.
1: 네.
0: 뭐가 진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 네. 그 네. 어제 보니까 그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 겸공에 나가가지고 와 나는 10대 0이다. 의원들 뭐 패널들 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내 편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0: 지금 정청래 대표 편이 별로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사실이에요. 왜 편을 안 들까요? 방송 패널들은.
0: 방송 패널들도 네. 지금 우리 정부
1: 네.
0: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1: 민주당 쪽 네. 성향의 패널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0: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네. 이제 저쪽 편은 정청래 편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네. 진짜. 우리가 장동혁 박수 쳐주시.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말씀 하실 이런 거면 안 네. 나왔어요. 안 나오셨어야 된다고 봐요.
1: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0: 네, 보시는 거죠? 거죠.
1: 처음에 정청래 네. 후보가 작년에 박찬대 후보랑 이렇게 경쟁을 하고 당대표 됐을 때는 좀 이렇게 격려하시고 섬유아 의원님께서 좀 포옹도 하시면서 이렇게 응원하시는 모습이 또 막
0: 포옹, 포옹 지금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0: 해드리면서 좀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네 정말 우리 정청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1: 네.
0: 너무 섭섭한 말씀일 수 있지만
1: 네.
0: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뭐 편들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일 잘하셨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1: 네.
0: 힘 보태는 게 당연한 우리 정당의 책무예요.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 아닙니다. 우리 정청 대표님은 잘하시는 건 투쟁 잘하고 지지층 결집자라는 거. 그런데
1: 네.
0: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하고 민주당의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잘 이 서포트하는 거. 네. 이게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고 속도를 맞춰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너무 중요한 시간이야. 근데 그게 더 적절한 대표가 누구냐. 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뭐 인간 정청래, 인간 김민석을 편들면서 어? 10대 1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좀 이렇게 표를 의식하시고 네.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그런 발언으로 저는 판단이 네. 됩니다. 네.
1: 저 후보님의 최근 주장에 대해서 유감인 부분은 있어야 하나.
0: 네.
1: 지금 뭐 추가 투표해야 된다. 투표 못한 분들 그렇게 네. 주장하셨잖아요.
0: 추가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보다도 네. 대안이 필요하다. 이제 대안이 우리가 그 먼저 연설을 하고 네. 정확하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실제로 국회의원들 후보들이 어떤 면면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시려면 핵심적으로 연설을 듣고 입장을 들어봐야 되시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별 순회 경선이 그렇죠. 연설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투표가 끝나고 지역 경선 연설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1: 근데 후보님, 네. 그 전당대회가 네. 벌어지기 전에 전준위에서 네. 룰 세팅을 하잖아요.
0: 네, 네.
1: 그때 그럼 후보님 대리인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룰 세팅과 관련해서 그때 주장을 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전준위였습니다.
1: 아, 네, 후보 그때 문제 제기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0: 했었죠.
1: 했어요?
0: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막 노골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한 번 참석을 했거든요. 아. 그 뒤로 이제 발표를 하고 네. 이제. 제가 사퇴를 했죠.
1: 네,
0: 근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어떤 게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냐면 네. 그 장소 섭외하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1: 쉽지 않아요. 네.
0: 이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네. 실무자들 고생 네. 많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1년 전 이런 식으로 예약이 되고 막 이렇게 돼야
1: 맞아요.
0: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호소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준이에서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간 거죠. 그런데
1: 아.
0: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네. 이제 이런 저 같은 후보들이 이건 정말 문제 있겠다 하고 네. 문제를 제기한 거는 네. 실제로 선관위에서 이제 안 된다고 룰을 지금 바꿀
1: 그렇죠.
0: 수는 없다
1: 네.
0: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발언을 그런 입장을 이거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 문제를 제기하는
1: 네.
0: 수준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반드시 바꿔요.
1: 그렇죠.
0: 지금 그냥 넘어가면은 또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다음 선거를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게 진짜 취지예요. 저는.
1: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네. 오늘 네. 인터뷰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 더운데 화이팅 하시고.
0: 끝났어요?
1: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0: 어쩌었을까.
1: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0: 좀 시간을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인지도가 네. 없어갖고 겁나게 힘들거든요.
1: 네. 기호 몇 번?
0: 저 기호 4번이고요.
1: 이름?
0: 서미화.
1: 네. 네.
0: 서미화 TV 구독도 해주셔갖고 거기 들어가면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일 잘한 의원인지 나와요.
1: 감사합니다.
0: 네. 꼭 봐주세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네. 후보셨습니다.
0: 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키.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0: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수도권에 내려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포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 측은 중앙일보 강찬우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0: 근데 이렇게 반바지 입고 다녀도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2: 아니 잠깐만요.
3: 안 보이죠.
2: 저희 상체까지만 나오는 방송에 하체를 문제 삼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저 도리가 아니다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제 EX사이드 좋아해가지고
2: 아,
0: 위 아래 네. 위 아래 아래까지 다 봅니다. 네, 반바지 네, 네. 시원해 보이셔가지고 좋습니다.
3: 네. 부러워요, 부러워.
2: 아니 그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 여름에는 특히 네. 요즘 같은 살인 폭염에 네. 이런 그 시대에는 그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복장 착용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네. 중앙일보에서
2: 아, 그러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네. 뉴스명당 얘기하시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0: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 네. 저는 저 김바지를
0: 김바지 입고 오셨어요. 예,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저희 영혼의 단짝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5: 예,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뛰셨어요?
5: 못 뛰었어. 너무 더워가지고.
0: 너무 네. 아니, 뛸라요, 하지 마.
5: 진짜 밤에 뛰려고 그랬는데 30도가 넘더라고요. 밤에도. 네. 그래서 예. 네.
0: 아침에 저는 6시 전에 나오는데 딱 나오자마자 주차장 나오자마자 온도계 딱 찍히면 33도 오늘. 어제도 32도. 안 돼요. 아침에도 그런.
4: 뛰죠. 한증막이에요. 한증막. 네. 저녁에도.
0: 정말 지금 온열질환 환자들 많으시거든요. 절대로 야외 활동하지 마세요.
2: 이런 더위 속에서도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누군데요?
2: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주자들 아니겠습니까?
0: 글로 가볼까요 그러면?
2: 그렇죠. 그렇습니다.
0: 네. 어제 TV 토론회 있었죠. 네. 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지 않아도 짜증 나는데 네. 그 짜증을 한층 더 돋구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0: 그래도 어제는 뭐 ETF 레버리지 얘기도 하고
2: ETF 정책 레버리지 얘기도 얘기했는데 저 같으면 좀 더 확실하게 네. 이거 전면 조정하고 책임자인 김용범 실장 경질하는 문제 좀 화끈하게. 근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아 김민석 당신 총리 때 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물고 헐뜯는 거. 아 당은 책임 없냐 뭐 이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만 가면 어떡해요.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네. 그 책임자는 어떻게 이거 처리할 것이고 그 후속으로 진짜 후임으로 제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들어요.
0: 저는. 어떤 얘기요?
2: 정말 사석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 정말 김용범 실장 맹공해 주세요 그래요.
0: 아 그래요?
2: 네. 김용범 실장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실정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 있어요.
0: 네.
2: 그리고 그 이분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의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의원들이 이제 당연히 그 이제 국민 입장 또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견을 제시를 하면은 그냥 아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또 장관들한테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0: 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주세요.
2: 그러니까
0: 김용범 전당대회.
2: 아니 근데
0: 아니죠?
2: 저는 이 김용범 실장 이런 문제 네.
0: 그래서 그런
2: 국민이
0: 해야 된다?
2: 가려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네. 정책 문제조차도 그런 식으로 서로 헐뜯는 걸로 넘어갔으며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의리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0: 배신.
2: 의리 얘기. 배신 의리. 아 그거 자기 집안 문제들인데 아, 국민이 그게 왜 뭐가 중요해요 그거. 20년 전에 지금 노무현 갖고 뭐 배신했네 안 했네. 난 당을 한 번도 떠난 일이 없네.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저야말로 뉴스명당 떠난 일이 없지만은.
0: 지난주에 안 나오셨잖아요. 휴가 그렇게 중요해요.
2: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요. 저는 어저께 그거 보고서는
0: 총평 네. 한 문장으로
2: 이런 토론회 왜 했나
0: 네. 이런 토론회 왜 했나 네. 김준일 평론가님 이런 네. 토론회 왜 했나라고 하시는데요.
5: 네 이제 딜레마기는 해요. 아니 저도 뭐 이번이 또 전당대회가 너무 이제 난타전이고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0: 네.
5: 재미는 있어요.
0: 재미있죠. 그냥 본론적인 얘기하면
5: 그러니까 정책 얘기만 하면은 솔직히 누가

0: 맞아요.
1: 보겠습니까? 사실 저는 뭐 어제 이제 그 톤이 좀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1차 MBC 때 했을 때보다 실제 후보들의 톤이
2: 한옥타브?
1: 한옥타브가 아니라 뭐한 1도 2도 정도 올라간 게 격앙됐다. 약간 서로. 그래서 이게 좀 본격화됐구나. 이제 성적표가 나오니까
2: 네.
1: 급해진 사람은 급해지고 또 서로 이제 좀 난타전이 그 신천지도 처음 나왔잖아. 지난번에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신천지 얘기 안
2: 얘기
1: 하는
2: 안 했어요.
1: 걸로
2: 네.
1: 했는데 이제 급해진 거죠.
2: 네.
1: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다만 이게 좀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크게 표의 이동이 이것 때문에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은 또 들었습니다. 네.
2: 알겠습니다. 표의 이동은 없을 것이다. 서윤주 소장님,
0: 네.
2: 집권여당 당원으로서,
0: 네.
2: 권리당원으로서 어제 TV 토론회 평가 냉정하게 한번 해줘보세요.
0: 1차 토론회보다는 2차 토론회가 볼거리는 많았다.
2: 볼거리가 많았어요?
0: 뭐 일단 사실 그 조금씩 주춤거리는 거를 2차 토론회에서 제가 좀 지적을 했다면 뭘 주춤거리느냐. 서로 봐주고 뭐 서로 좋은 사람 알려고
2: 조심스러워했죠.
0: 조심스러워했잖아요. 근데 2차 토론회는 민낯을 이제 드러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사실상 이 본인의 그이 명성처럼 당 대포였잖아요. 대포. 대포를 쐈어요. 신천지 대포, 배신 대포,
2: 네.
0: 의리 대포 막 쐈죠. 그건
2: 효과
0: 뭐냐면 효과는 그게 사실상 다시 노스 침뱉기가 된것 같아요. 토론 내용을 보면 송영길 후보가 잘근잘근 다 그거를 다 받아쳐서 사실 효과를 무력화시켰는데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는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2차 토론회가 그렇게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청래 후보가 본인이 기대했던 충청과 불경에서 사실상 말하자면 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둬서 이게
2: 생각보다 득표율이
0: 빨간불이 켜진
2: 떨어졌어.
0: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큰일 났다.
2: 네.
0: 이제 중요한 호남 수도권이 남았는데, 근데 이제 일정을 보면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2: 네.
0: 왜 그러냐면 마지막 셋째 주가 이번에 권리당원의 75% 가까이 있는 경기 수도권, 서울, 그다음 호남 여기에 투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번 주에 2차 토론회와 8일날, 9일날 합동 연설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걸 보고 수도권과 호남에서 투표를 합니다.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다 쏟아 보여야 돼요.
2: 네.
0: 3차 토론회는 있지만 그때는 이제 투표 중간에 하는 토론회라서 이게 이제 많은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상 전당대회 대표들의 토론회 중에는 극대치까지 나온 거다. 3차 토론회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사실 뭐이 부분들이 뭐 국민들 눈높이에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당원들 대상으로는 뭔가 본인의 명확한 색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최고의 승자는 송영길 후보였다.
2: 왜요?
0: 왜 그러냐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서 후보를 공격하면서 질문을 송영길 후보한테 했단 말이에요.
2: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김민서 후보 패싱 작전을 쓴 거야. 전략상
2: 네.
0: 두드러지게 할게. 근데 송영길 후보가 김민서 후보보다 더 잘근잘근 반박을 하고 정청래 후보가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2: 그래요?
0: 논리적으로 저는 좀 우세했다. 좀 그래 평가하고 싶습니다.
2: 김준일 평론가님,
1: 네.
2: 그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총리 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입법을 예고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주식 변동 사항, 그 주식 때문에 많은 분들 속상해 하고 있잖아요.
1: 네.
2: 김민석 탓이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런 공격이 맞아요? 근데?
1: 아니, 뭐 국정의 2인자로서
2: 네.
1: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김용법 정책실장에 대한 경질을 찬성하는 거지. 야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2: 네.
1: 그리고 지금 특검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김용범,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아들이 미래에셋 자산
2: 맞아요.
1: 운용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몰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와 이제 야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러면은 찬성을 하는 것이냐, 약간 딜레마적인 성격이 있어요.
2: 네.
1: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신뢰, 이게 뭐 대통령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교체할 생각이 1도 없어 보여요, 현재는.
2: 그래요?
1: 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협의도 하고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막 오히려 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활동 폭을. 그래서 이제 저희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0: 있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냐 하는 것들은 모두의 책임이죠. 말씀하다시피 당정청이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당정청의 중요성을 늘한 몸으로 가겠다 했으면 설사 회의를 본인이 참석 안 했다 하더라도 내 책임감을 통감하면 되는데 반대로 나머지 대통령이랑 총리랑 이런 사람들만 탓하고 본인은 빠져버리네. 이게 역풍이라는 거죠. 굳이 이 부분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훨씬 더 돋보였을 텐데 책임론으로 갈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문제를 구분을 못하고 김인석 후보를 공격에 이제 좀 급급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진했다.
1: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원론적으로 맞죠. 당정청하고.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주도를 했던 사안이잖아, 사실.
2: 제동 걸면 되잖아요. 그럼 집권 여당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1: 그때는 이제 당은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진한 총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도입이 됐고 논의 과정이 길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론적으로 맞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 이거를 책임을 묻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과하고 그래서 어제 정청래 후보가 겸손은 있는데 나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패널이 10대 0이다. 다 자기만 뜻대로 팬다. 지금 서용주 맥소장이 나와서 맨날 정청래 잘못했다. 정청래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화났잖아. 뿔났잖아, 지금.
0: 불났어요. 10대 0. 제가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10대 0 그렇게 뭐 처지가 공공하다고 하면 그래도 대장주가 하나 있잖아요. 정청래 후보한테.
3: 누구 유시민?
0: 10대 0이 10명, 10이라고 하는 데가 용역, 척보. 10명이 떠들면 뭐예요? 큰 대기업 하나가 버티고 서서 본인을 수혜하는데.
4: 맞아, 빠지
0: 안
4: 지점도 되고.
0: 그러니까.
2: 아 근데 김호준 씨 어제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심드렁하는 표정 짓고 진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4: 근데 정말 저 보니까 정청래 후보 쪽에서 이 방송 패널들, 특히 진보 진영 패널들한테 불만이 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딴
2: 그게
4: 데서 한번
2: 패널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강찬호 의원님?
4: 아니 뭐 패널들의 잘못은 아니겠죠. 본인이 정말 비판받을 일을 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사실 진보 진영 패널들이 지금 집권 1년 정도밖에 안된 대통령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전에 딴 데서 한번 말씀드렸나 싶은데 지금 저렇게 이제 서용주 소장은 아닌데 다른 민주당 다른 진보 패널한테 정청래 후보 아주 최측근이라는 아주 고위 인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정청래 좀 그만 때려라 그러면서 저쪽이 뭐냐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들 저쪽이라고 한대요. 저쪽이 연임 개헌하고 공수 취소에 정말 진심이란다.
2: 진짜요?
4: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뭐이 여권 인사들한테 아니 우리 대통령이 또 재판 받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분개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막 분노를 터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저쪽이 그 연임 개헌하고 공수 취소에 진심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김민석 돼가지고 그거 만약에 정말 밀어붙이면 우리 당 어떻게 되냐? 총선, 대선 다 진다. 그거 당신 원하는 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정청래 때리고 좀 밀어줘라. 이런 얘기를 진짜 했다는 겁니다.
2: 그런 얘기 들으신 적
0: 근데 저한테는 안 오죠.
2: 아니, 딴 사람한테 했다라는
4: 그렇죠. 딴 사람한테 했다는 거 제가 서영주 소장한테 포기한 것 같고.
0: 포기가 아니라 나한테 봤자 저기 국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들은 바는 있어요.
2: 그래요.
0: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있으나 뭐그 요청을 할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2: 그렇죠.
0: 부적절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정청래 후보가 10대 0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는 돌이켜 보세요. 아까 강찬호 우리 논설위원 얘기했듯이 집권 2년 차인 대통령을 흔드는 구조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는지 본인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는 기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나와서 전당대회 하겠다고 하면 사실 진보 진영 내에 있는 이그 패널들이나 그 당원들이나 그 다른 후보들은 불편하죠. 집권 2년 차 이제 좀뭐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나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2: 되돌아봐라.
0: 정청래 후보 1년 고생하셨으니까 저희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좀 쉬어라. 왜안 쉬고 나와서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곤란하게 하냐.
1: 아니, 내가 중임은 되고 연임은 안 됩니까? 네?
0: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1: 아니 당대표 말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도 한번 했는데 또 나온 건데 쉬었다고
2: 그러네.
1: 본인은 되는 거고 내로남불이
2: 그러네 그러네.
0: 연임과 중임은 좀 다른 문제니까 그냥 따로 논의를 하시죠.
1: 아니 저는 이
0: 그럼 김민석 후보가 된다는 소리네.
1: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뭐 정청래 후보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2: 있겠죠. 당연히.
1: 근데 진짜 말씀하셨듯이

0: 일당백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인 김어준, 유시민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진짜 뭐 일당 100까지는 아니고 일당 한 20 정도 되는 강찬호, 네. 서정욱 막 이런 분들이 다 밀어주고 있잖아요. 정말 불리한 건가? 정청래 후보가?
1: 최욱 씨도.
2: 최욱을 정청래를 밀어주고. 저 정청래 계속 때렸는데.
0: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찐청파인 이제 서정욱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평소에 좀 잘하지. 이게 뭐 저는 뭐 저보고 뭐 용역이네 초법이네 하는 얘기는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되고 저는 원래 모두각이잖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의 문제점이 더 많이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그리고 하나 저는 눈에 띄는 게 중도는 없다고 그분은 말해요.
1: 맞아요.
0: 예, 네, 진짜 그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스윙부터만 있음. 그러면 저는 제가 스스로 중도를 대표하는 평론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살짝 긁히지.
1: 아,
0: 아 중도의
1: 힘을 본, 보여준다.
0: 중도의 본때를 내가 보여줄게 네. 한번. 내가 진짜 중도가 없는지 한번 보여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1: 김준일 평론가님 예. 초반 판세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0: 장성철 소장님이 여기저기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끝났다. 어? 전당대회 끝났다. 이거 누구 좀
1: 양념 쳐가지고.
0: 응?
1: 양념 과장법.
0: 친석계입니까? 예?
1: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과장법에 심취해가지고
3: 너무 과장법이
0: 양념은 양념. 문자 폭탄까지만 예. 아. 더 이상 양념은 안 됩니다.
1: 어떠세요?
3: 최고위원 판세를 좀 분석을 듣고 싶어요.
1: 아니 좀 가만히 있어. 사회 욕심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3: 네. 자꾸 그 자리만 보고
1: 그러니까.
3: 있어요.
1: 그러니까.
0: 네. 일단 당대표 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분위기가 넘어온 게 KSOI 여론조사들이 아. 계속 가 이게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를 보면은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많은 언론들이 민심은 정청래, 당심은
1: 맞아요.
0: 김민석.
1: 네.
0: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민심, 당심 다 김민석 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수치들이 네. 그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1: 흐름이.
0: 그쵸? 그래서 상승세가 주춤한 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1: 정청래
0: 그리고 급해졌다.
1: 후보.
0: 뭐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호남 지금 모두가 이번에는 인천 제주와 TK 강원인데 다 호남에 가잖아요 지금.
1: 그러네.
0: 그건 다 합치면 10%예요. 거기를 네. 다 합치면 근데 이쪽에는 맞아요. 이제 32%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승부처로 보는데 저는 네. 지금 같은 거면은 네. 좀 쉽지 않다.
1: 정청래
0: 후보가 쉽지
1: 않다.
0: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하나는 뭐냐면 약자 프레임으로 본 득표력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1: 네.
0: 좀 두드려 맞고 진짜로 2대 1, 3대 그렇죠. 1 많이 아파 막 네. 이랬는데 하는 행동은 약자가 아니야 지금 최근에. 네. 그리고 막 오만해 보이는 거지. 그게 이게 팀 정청래가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건방지다라는 말은 좀 제가 좀 죄송한 말이고 오만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행동들이. 네. 그게 상당히 득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강찬 의원님은 초반 판세 네. 어떻게 읽고.
2: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민석 후보가 네. 어쨌든 간에 그 지금 호남에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본다면은 호남의 김민석 후보를 더 밀어줄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민석 후보가 뭐 그냥 제가 정말 그냥 뭐 그냥 내기 같은 거 해본다면 네. 그냥 김민석 후보가 이기기는 이기는데
1: 네.
2: 그렇게 근데 큰 표차로 이기지는 못하고
1: 아,
2: 심지어 송영길 후보의 10% 정도 갖고 가고 있는 거 거기에서 일종의 10표 중에서 한 7표 8표는 이제 김민석한테 간다 이순희 표가 그 얘기가 많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김민석 후보는 그렇게 대통령이 사실상 대놓고 밀어준 후광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송영길이라는 또 든든한 또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돈을 빌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겨우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이후에 두고두고
1: 네.
2: 이 계속해서 그 리더십의 어떤 취약성 문제 또 그다음에 이제 비주류가 계속 대표를 흔들 문제 또 그다음에 지금 최민희라는 이 굉장히 하여간 이 휘발성 강한 사람이 만약에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또한 굉장히 이거 저 뭐 숫자가 뭐 7,000개가 뭐 두 명이 될지 세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이제 이후에 김민석 리더십이 될 때 굉장히 또 하나의 어떤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좀 아쉬운 게 말이죠.
1: 네.
2: 김민석 이분이 지금 총리라는 화려한 그런 지금 경력을 바탕으로 또 대통령이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뛰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김민석이 안 보여요. 김민석이 안 보이고 그 보면은 그냥 정청래 주장하는 거 그냥 반대로 받아치고 네거티브하고 신천지라는 그 민주당한테 어떻게 보면 자해성 이런 논란을 그냥 일으키는 거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고
1: 네.
2: 아니 총리까지 했고 대통령이 밀어준다면 지금 정책과 비전을 좀 한번 그리고 저는 또 보안 수사권도 말이죠. 네. 아니, 대통령 뜻도 그렇고 같이 일했던 법무부 정성호 장관 뜻도 그렇고 아니, 명백히 이거는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강성 당원들 무섭다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저렇게 나도 정청래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갔지만 이게 지금 정말 정청래랑 똑같다고 볼까요? 자, 강성 당원들이 아니, 마지못해 따라왔는데 그 부분은 정청래가 점수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볼 때 제일 저는 눈에 띄는 게 투표율이에요.
1: 투표율.
2: 투표율이 지금 지금 초반 두 개 합치면은 첫 주가 46%. 네. 작년에 첫 주에는 58%. 네. 12% 가까이 지금 낮아요. 왜?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전당대회 중도성 다 좀 전에 김준일 평론가 좋은 얘기 했는데 지금 민주당 당원대회라는 전당대회라는 거는 강성만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민심이 반영 안 되는 전당대회가 되잖아요. 중도 당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지금 중도 당원들이 누구예요? 뉴 이재명 같은 당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 이분들이 빠진 거예요. 한 10% 좀 빠졌다고 봐요. 이 사람들 안 들어와. 왜냐하면 셋 다 지금 보안수사권 다 그냥 폐지한다고 이러고 있고 뉴 이재명 뜻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니 증신이 이런 거 보니까 본질은 안 다루고 니탄 내탄하고만 하고 앉아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저는 이 대통령의 지금 최근에 그 행동도 지금 저는 영향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도 뉴 이재명이 원하는 방향은 전혀 아닌 것. 대통령도 그냥 따라가 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 부동산.
3: 아니, 저거 정말 저는 너무 총평을 다 하시네.
2: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뭐 이제 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좌클릭 행보도 지금 저는 뉴 이재명 같은 중도 당원들이 좀 전당대회 참여 동기를 잃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김문석 후보. 좀 총리 출신다운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3: 저희 강찬호 위원을 보면은 이게 평론을 오셔갖고 이제 책을 쓰시는 거예요.
2: 아유, 미안합니다.
3: 그러니까
1: 초반 판세.
3: 판세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대표 선거는 이미 이제 좀 나름대로 구도가 잡혀서 네. 정청래 후보가 어렵겠다.
1: 어렵겠다.
3: 이렇게 할게요. 누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정청래 후보가 쉽지 않겠다. 본인도 스스로 알 것 같고 네. 호남에서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반 넘는다는 게 아니라 호남이 이번에 투표 자체가 응징 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다.
1: 그래요?
3: 그래서 지금 수치를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한 두 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요. 여론조사가. 저는 그대로 나타날 것 같아요. 지지층이. 그다음에 투표율도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게 충청을 돌아보면 투표율이 높은 데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서요. 낮은 데서 졌어요. 돌이켜보면 세종, 대전, 부산 투표율 높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투표율이 낮아야만 짠물 당원들이 들어와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고
1: 그러니까. 네.
3: 뭐 그다음에 좀 많이 하면은 이게 뭐 중도 민심들이 들어와서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고 아니에요.
1: 아니에요?
3: 이게 정확하게 당원들이 그 시그널을 받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남이 여기에서 응징 투표로 정청래 후보를 하게 되면 이건 수도권까지 쭉 가는 거예요.
1: 호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마지막 투표예요?
3: 아니 수도권하고 호남이죠.
1: 수도권하고 예, 호남
3: 마지막 주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호남 마지막인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팀장이 바뀌었어요.
1: 누군데요?
3: 팀 김어준에서 팀 정청래로 김어준 씨가 빠졌다. 그게 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이고 세 번째 팀원들이 안 좋아요.
1: 팀원들 자 네. 최고위원 얘기해 볼게요. 최고위원 아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3: 저는 이게 이게 저는 이번 전당대회 관전의 핵심 포인트.
1: 최민희 후보가 지금 1등 나오고 있잖아요. 2등하고 한 6%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네. 이 추세 그대로 갈까요?
3: 제가 여기 아마 뉴스 명당에서 처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최민희 후보가 충청 합동 연설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논란 태도, 네. 인성의 네. 평가들로 인해서 수도권 호남에서 조정될 거다. 정봉주 전 의원의 그 전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럴 것 같은지 많은 분들이 최민희는 정봉주이기를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1: 그러니까.
3: 근데 심각해요. 여기 섬유 의원 여기 인터뷰하고 가셨는데 다 저는 모르겠고 섬유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으신데 악수를 패싱하고 가요. 그게 지금 굉장히 당원들에서 저분이 과연 지도부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요거 하나로 지금 평가받고 사과로 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본인이 열심히 방송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요게 좀 영향을 저는 호남에 미치지 않을까. 서미아 후보가 호남의 딸이잖아요.
1: 목포 그쪽이시죠.
3: 그래서 시의원도 하셨고.
1: 네. 그래서 그러면은 최민희 후보가 이제 점점 다른 지역 투표까지 행해지면
3: 5위, 6위.
1: 안 될 수도 있다.
3: 5-6-1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1: 이런 전망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러니까 용역 소리도 현실에 네. 현실에 기반한 얘기를 해야지. 그때랑은 달라요.
1: 달라요?
0: 왜 다르냐면은 네. 그때는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와 가깝냐 아니냐. 뭐 요런 거가 있는데 이제는 표가 그냥 친청과 친명 분화가 돼서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나눠 갔느냐잖아요. 지난 제가 이제 유미하게 본 거는 지난번에 친청계 3명 최미 그러니까 저기 최미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 서미화?
0: 아니 최민희.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의 득표율의 합이 48.4였어요. 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45.5였거든요. 대략 3% 포인트 더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송영길 후보의 10%가 3-7로 나눠 가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친명계. 아, 예, 그 정도. 앞으로 이제 선호 투표제가 어떤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결선 투표가 갈지를 네.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율이 만약에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 이 안에서 어쨌든 세 명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민희가 어쨌든 득표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48.4가 유지가 될 거냐. 저는 이거 떨어질 거라고 봐요.
1: 떨어져요.
0: 왜냐면 정청래 후보의 득표력이 뒤에 갈수록 조금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 2가 지금 22% 정도 되잖아요. 이거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오. 이번 주에.
1: 그럼 1등 자리도 밑에
0: 1등은 높다? 하는데 2자는 무너져 가지고 박선원하고 완전 막 박빙으로 지금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런데 네. 5등, 6등은 이거는
1: 심했어?
0: 이건
3: 지켜보세요. 이게 정몽주 후보가 거의 1, 2권에서 이탈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합리적 분석을 하면은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무너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한 방에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후보가 그런 거를 우려해서 지금 막 여기저기 사과하고 해명하고 다니는 거죠.
0: 어제 서미아 후보한테 인사했어요.
3: 아니, 그러니까 인사 그래서 하는 거예요.
0: 카메라도 봤어요. 있는지 없는지.
3: 알았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한민수, 이성윤, 최민희 세 후보군이 신청 팀인데 네. 여기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민수 후보 쪽으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찍을 때 최민희 후보를 말하자면 선봉장으로 내세웠는데 그 팀에서 한민수로 바꿀 수 있다.
1: 네.
3: 그러면 이제 조정과 더불어서 호남에서 응진 투표. 네. 그러면 5위권에 뭐 좀 머무를 가능성이 커요. 지금.
1: 강찬호 의원님 네. 이 두 분의 전망이 지금 다르잖아요.
2: 저는 그 정봉주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가장 다르다? 큰 거는 이재명이라는 변수죠. 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저 노골적으로 그 김민석 후보 밀어준 거 아니에요.
1: 맞아.
2: 그때는
1: 카니발에
2: 그,
1: 태워가지고
2: 그래가지고 명파리 논란이 순식간에 나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이번에 의원 네. 뭐 이분 뭐 아저씨 뭐 정치 구단급인데 이분이 갑자기 정봉주를 소환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왜요?
2: 그러니까 지금 네. 박지원 이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옛날 국회의장 되시기 전에는 정청래 대표 편은 많이 들었는데 국회의장이 이제 조정식 의장으로 딱 정리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또 보니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쪽을 그냥 다 편드는 발언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1: 네.
2: 그 기조로 볼 때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최민 지금 저 우리 최영주 소장 딱 얘기한 그대로 최민희의 제2의 정봉주화를 네. 좀 약간 좀 그렇게 지금 연결시킨 것 같아.
1: 가능성이 있어요?
2: 가능성이 저는 근데 그때 좀 떨어진다고 맞다. 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고 또 윤석열과 싸울 때 아닙니까?
1: 네.
2: 그때는.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한마디에 확 몰려주고
1: 맞아요.
2: 그래서 김민석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비슷한 게 역시 그때는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김민석 밀었다면
1: 네.
2: 지금도 당대표를도 또 밀고 있죠.
1: 네.
2: 자, 근데 한 가지 큰 차이는 이젠 대통령이 돼버렸고
1: 네. 이재명.
2: 두 번째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청래가 또 그 이제 위기의 민주당을 내가 구하겠다 뭐 이러면서 네.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저는 그때하고는 지금 이재명 변수의 파괴력이 떨어진다.
1: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강찬호 의원님
2: 네.
1: 5명 최고위원 네. 순서 꼽아주세요.
0: 순서까지 꼽아야 돼?
2: 아 이거 너무한다.
1: 해주세요. 우리 또 방송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3천여 분 넘게 지금 보고
2: 최민희,
1: 계시는데 최민희,
2: 박선원 그다음에 한민수 네. 그다음에 서미화 그리고 김용이냐 이성윤이냐
1: 그 얘기는 나도 하겠네. 김용 누군지 결정해줘요.
2: 네. 그냥 김용 해드리겠습니다.
1: 김용. 네. 자 김준일 평론가님.
0: 아, 순서까지 해야 돼요?
1: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0: 최민희 박선원 여기가 1등의 각축을 할 것 같고 저는 한민수 서미화 이분이 이제 지금 순서가 3등에서 한민수인데 서미화가 3등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3등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민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는 김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 경기 쪽으로 오면은 김용 그쵸, 전 민정원 부원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게 지난번에 후원회장을 한 경기도에 출마한 사람만 한 열 몇 명을 봐요. 그럼 맞네. 조직표가 네. 엄청 들어올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김용이 이길 거다.
1: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 네. 권리당원 서영주 소장님 전망 궁금합니다.

0: 박선원, 김용 두 분이 1, 2위를 할것 같고요.
1: 진짜?
2: 야.
0: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용 전 부원장이 유일하게 패치가 없는데 5위권 안에서 지금 나름 선전하고 있고, 경기도나 서울 쪽에 권리당원이 한40%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서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 박선원, 김영, 그다음 서민화원이 1, 2, 3을 이제
1: 3등까지
0: 구성할 것 같고,
1: 다음에
0: 그다음에 이제 최민희,
1: 최민희,
0: 그다음에
1: 한민수.
0: 한민수 이두 분이 4, 5위 안에서 각축을 벌일 것 같다.
1: 한번 보죠. 다음 주에 어떻게 좀 결과가
2: 제가
1: 나오는지.
2: 보니까 저랑 김준일 평론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이 서영주 소장의 저 예언.
3: 아니, 더 이상 걸 손모가지가 남아있지가 않네.
1: 좋습니다. 지금
2: 오랜만인 것 같네요.
1: 당첨자 3,000분 넘어서 가지고 8시 지금 31분이거든요. 동접자 3,100여 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네, 찐철파 4부 시작할게요. 댓글에 지금 우리 출연자분들 칭찬이 엄청 많아요. 이로하님, 강찬호가 가장 공정하다.
1: 아, 정말 그렇습니까?
2: 그럼요. 예.
0: 칸트롤님, 서영주는 정치 개꾼이 아니라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 서영주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
3: 아, 맞습니다. 지난번 종부구청장.
2: 공단.
0: 상식이님, 찬호, 용주, 산적처럼 남자답다.
2: 산적?
0: 네.
3: 아, 산적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0: 그래요? 지중해님, 김준일님 응원합니다. 오랜 시간 뵙게 되니 역량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잘생겼다라는 얘기들이 네. 많이 올라오고 있다.
4: 많이 늘어서 이제 뭐.
0: 감회가 없어요?
3: 아, 너무 오만한 거 아니에요?
0: 오만하고
3: 나는 산적 같은데.
0: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강찬우 의원님. 예. 서범수 의원 네. 골로차기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저는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분도 경찰에서 고위 간부까지 맞아요. 지낸 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이런 그 이런 범죄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범죄 중에서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이런 성범죄를 지금 돌려차기 범죄인데 네. 그것을 어떻게 너 이런 아무리 뭐 농담이고 딴 뜻이 없었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그 자리가 바로 그 피해자가 나오는 자리인데 이거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이분이 나오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그 성범죄 문제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번수사건 폐지에 따라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나오신 건지.
0: 아.
3: 그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면 무슨 농담이나 뭘 해도 이런 농담은 안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네.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생각이나 어떤 의지를 갖고 나온 게 아니야.
0: 그 그러니까. 세미나의 네. 취지 이런 거를 잘
3: 그렇죠.
0: 보고 나왔을
3: 네. 그 생각.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좀 머리가 이제 그쪽으로 돌기 시작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농담을 해도 이런 농담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농담이 나왔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고 아예 그냥 오늘 뭐 의무적으로 내가 참석하는 그런 자리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나와서 이런 결국 낸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진심으로 정말 이제 정부 공격할 때 왜 정부를 공격합니까? 그게 저 결국은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를 국민에 둬야 돼요. 근데 국민에 안 두고 의례적인 정부 공격, 의례적인 그냥 어떤 나의 그냥 야당으로서의 행동 이런 수준으로만 그냥 살고 왔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김진주 씨가 이분 사과를 그래도 뭐 먼저 전화 걸어서 받아줬다고 하니까
0: 담대하신 것
3: 네, 같아요. 참 그 김진주 씨가 좀 나량이 넓으신 분 같고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아요. 이걸로 인해서 더 진짜 중요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묻히는 게 제일 싫다.
0: 네.
3: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0: 알겠습니다. 김진주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뭐 잘 말씀해 주셨고 어제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엄청 뭐 깠습니다. 솔직히 이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농담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코드가 네. 이해도 안 됐는데 그냥 저는 이제 정치적 후폭풍을 좀 얘기를 하면은 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0: 뭐요?
4: 예.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가 알아서 자빠진다고. 아, 그럼 우리가 하셨나? 이긴다고.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도 그 유세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비상계엄 한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다 자빠지고 권영진이 멱살 잡고 뭐 알아서 돌려차기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 징계 국면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게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가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0: 서영주 소장님. 네. 그냥 SNS 사과로 끝낼 것 같아요.
2: 네.
0: 기자분들이 통화를 해봤는데 뭐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하거나 뭐 국회의원직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사과했으니까 됐지. 뭐 상대방도 받아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과의 방식도 적절한가요?
2: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사과는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늘 얘기해요.
0: 네.
2: 사과라는 거는 뭔가를 본인에 대해서 내려놓고 희생을 해야 사과로 보일 거 아닙니까? 말로 뗄 것 같으면 그냥 뭐 지나간 해프닝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모든 그 패널들이나 여야 막론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적절한가? 인식 수준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0: 네.
2: 그다음에 이 서병수 이 의원 자체가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정말 이 돌려차기 피해자를 걱정해서 토론을 연 것인지 에 대해서 이미 좀 참으로 끼얹어 버렸어요. 본인이 주최한 거 아니라 이 토론에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의원이 개최한 거잖아요. 주최. 근데 여기 와서 그 보안사건 폐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또 국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우려들 이런 얘기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더 피해를 줘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식 수준이 처참한 수준이고 결국에는 이 돌려차기 피해자를 위한다서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정치력 이용해 먹으려고 했구나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네.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네. 뭐 말실수다. 말실수 아니에요. 어떻게 돌려차기란 말은 무슨 농담하듯이 아무리 그 피해자가 없다더라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한동훈 의원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완전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짠 하고 보안수석은 폐지를 가지고 정부하고 붙일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최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한동훈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0: 직접 해야 된다?
2: 해야죠. 이건 친한계 의원들의 실수이기 때문에
0: 근데
2: 본인이.
0: 한동훈 후보 쪽에 취재해본
3: 한동훈 의원
0: 취재해본 기자분들이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면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논란이 더 확대될 것 같아서 그냥 이 얘기 안 하고 입장 안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2: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뿐이잖아요. 네. 정말로 진심어리게 이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설사 피해자가 용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국민들 보기에 부적절하니까 네. 그래도 그 진영 내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 그 정도의 액션은 해야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장동현 대표한테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데 뗄감을 제공해요. 아주 그냥 막강한 뗄감을 큰 또 연료를 줬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징계 요구 이 두 분들 징계 요구하면서 징계 정치가 막을 내려가고 있는데 징계 정치에 꺼져가는 불씨를 또 스스로 산화를 시켜주는 그런 뭐 일을 초래했다.
0: 김준일 평론가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댓글에 보면 한동훈 네. 의원 지지자분들인 것 같은데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그만 까.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실수라고 얘기하고 또 그냥 이거보다 그냥 보안사건 폐지와 관련해서 거기 문제 집중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라.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왜 패널들이 더 난리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4: 아니 뭐 이게 지금 뭐 무슨 한 달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토론회가 벌어진 지 사흘 된 거잖아요. 네. 이 정도도 못 참으시면 안 되죠.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뭐 존중은 하는데 네. 저도 보안수석권 폐지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거는 누군가요?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해야지 뭐 패널들한테 뭐라고 할 언론한테 뭐라고 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의 이 스탠스는 저는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김진주 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무소속 의원인데 뭐 친한계라고 묶여 있고 이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서범수 의원님 이런 일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네. 제가 어쨌든 주최한 이런 토론회에서 우리 김진주 씨가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혹시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관리에 미흡함이 있어서 제가 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정도는 나오는 게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게 오히려 이걸 정리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0: 생각합니다. 황천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는 김준일 평론가 말에 아주 공감하고요. 네. 민주당이 이걸 갖고 공격하는데 물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공격을 한다면 저는 바로 민주당 스스로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준일 씨가 나온 가장 핵심 이유가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분의 가장 큰 핵심 어떤 지금 이슈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경계하는 것도 그 나를 둘러싸고 그런 어떤 실언이 오간 거 이게 내가 정말 저 국민 여러분들 하고 싶은 그 이슈를 덮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지금 이분의 가장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바로 김진주 씨를 어떻게 보면 옹호하면서 그 김진주 씨를 잘못 얘기한 서범수를 공격한다면 그게 그 서범수 공격하는 건 좋지만은 김진주 씨 뜻 좀 들어줘라. 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그 민주당은 저 이번에 서범수 공격하는 거 하면서 그 바로 그것과 동전의 양면인 보안수사권 폐지 보안 문제 폐지 되돌리는 거 이거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0: 서범수 의원도 SNS 상에서 그냥 입장을 네.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5: 아, 그럼요.
0: 네. 통관에서 네. 기자분들 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게 맞지
5: 아니, 뭐
0: 않을까요?
5: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두 개를 그런데 이제 분리해서 네. 사과할 거 사과하고 확실하게 네. 또 저 한동훈 대표도 그런 한동훈 의원도 뭐 그런 식의 입장 표명도 좋을 것 같고 네. 그건 그거대로 확실하게 하고 네. 대신에 또 김진주 그게 바로 김진주 씨를 그렇게 위하는 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이어가려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다시 제고해야죠.
0: 알겠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하고 한번 통화해 보셨어요?
5: 네, 어제 했습니다.
0: 뭘 했어요?
5: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서 통화했어요.
0: 뭘 하세요?
5: 늘 방송 전에 그 당대표의 뜻을 생각합니다.
0: 네. 역시 박찬호
5: 의원. 네, 왜 요즘 뭐 행보가 네. 여러분 만나신다고 했는데 네.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당이 큰일 났다.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 그래서 다 이 여러 사람을 지금 두루두루 만나서 네. 한마디로 통합을 지금 시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통합을.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전략은 보니까 이제 장동혁부터 한동훈까지 이준석까지 다 네. 이제 통합해서 약간 나중에 총선 대선 치르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두루두루 만나고 있는데 그 친윤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해요. 그 자신이 지금 초선 재선들은 잘 모르는데 3선 이상 되는 그 중진들은 과거에 같이 의원 활동도 했던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영남의 친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그분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취합을 해보니까는 그 이 친윤들도 장동혁 대표 지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한 명은 있겠지.
5: 아 뭐 근데 하여간 그 포인트는 결국 이제 한동훈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한동훈 돌아왔을 때 이제 공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본인의 거취 문제 때문에 지금 일단 장동혁 체제를 용인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이제 좀 정체가 돼 있는데 하여간 자기는 지금 여러 사람을 지금 다 만나가지고 지금 그 나중에 통합을 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한동훈도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을 또 며칠 전에 만났잖아요. 네. 예, 오세훈 시장 만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과거 자기 그 서울시장 선거 유세할 때 도와준 거 감사 표시로 만났지만 네. 오세훈 시장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그 선거 지금 그 정치자금법 1심 유죄 선고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로도 하고
0: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5: 네 어떤 얘기요?
0: 강 의원님이 네. 유승민 의원님에게 네. 그 의원들만 만나지 마시고 네. YTN 장성철인 뉴스명단 나가서 인터뷰 한번 하시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5: 제가 그걸 당연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나갔는데
0: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5: 아니요.
0: 실망스럽네.
5: 아껴둬야죠.
0: 찐철파가 뭐 하는 것입니까?
5: 네, 또 아니 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대표께서 네. 이제 저 지시하시는 모습도 좀 한번 당원들이 봐야 될 것 같고
0: 끝나고
5: 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죠. 네. 네, 저 이 당대표 생각이 있으신 거냐.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건 전혀 지금 묻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 네. 느낌도 받았습니다.
0: 김준일 평론가님.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러한 생각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4: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유승민 의원이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 중재 대상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게
5: 그건 한 가지 말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그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스무스하게 잘 좀 통합적으로 좀
4: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유승민 의원의 생각에 제도 동의하는 부분도 꽤 있었는데 정치적인 위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뒤로 빠졌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그동안 역할을 하거나 헌신을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물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이제 연세도 있고 이제 원로급의 거의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마지막 불꽃을 네. 태우고 당을 살리겠다는 그 충정은 알겠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더 뭔가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만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네.
0: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는 강찬호 의원 말대로 뭐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고 뭐 이대로 안 된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대로 안 된다라는 상태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래됐잖아요. 윤석열 그 말하자면 파면 이후에 장동혁 체제가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 누구나 다 당내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 하셨어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왜 지금 시점에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튀어나왔지?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국민의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결심했을까?

0: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뭘 얻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럼 뭘까? 당권은 아닌 것 같아요. 대권 생각을 하지 않냐.
1: 2030년?
0: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권이 기반이 되는 총선에서 본인 역할을 하고 통합의 중심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막대기를 꽂아놓으면 다음에 대선 후보는 내가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움직인다고 보는데 뭐이 정치적인 선택이나 계산법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으나 다만 이게 조금은 너무 간을 본다. 뛰어들 때확 뛰어들어서 본인을 산화시키는 그런 결단력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리고 뭐 오세훈, 한동훈 넓게는 뭐 장동혁까지 다 만나서 친윤계까지 품고 가겠다는데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1: 알겠습니다.
2: 잠깐 그러나 저 우리 그 간, 너무 간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유승민 의원은 전 의원은 2011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명박 정권 말기에 이대로 홍준표 체제로 가서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본인이 그 최고위원직
1: 던졌죠.
2: 던지고 결국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 분명히 몸을 던졌던 그런 그 레코드가 있습니다.
1: 네.
2: 그런 바로 지금이 또 그런 어떤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용단이 필요한 때다. 본인이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예,
1: 네.
2: 그렇습니다.
1: 아마 정치권에서 제가 제일 친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유승민은. 저도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 그렇죠.
1: 서윤주 소장님.
0: 네.
1: 대통령 지지율 좀
0: 네.
1: 하락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얼마 전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 의원들. 괜찮아요?
0: 일단은 후속 대책이 필요할 거는 같아요.
1: 네.
0: 공급 대책이라든지 실수요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뭐 대출 규제 완화 등등 아주 좀 핀셋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은 좀 있어요. 그게 아마 우려로 나타나겠죠. 특히 수도권 서울.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1: 네.
0: 전당대회에서도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큰 틀은 이해하나
1: 네.
0: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독 정청래 후보만 퍼펙트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1: 오.
0: 그런 부분이 저는 민심에 좀 반영돼서 흔들리는데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또 회복이 되면서 민심도 회복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후속 대책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3: 용역 평론가 얘기만 듣지 말고 제 얘기를 좀
1: 김진일 평론가님 말씀하십시오.
3: 정청래 후보가 어제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1: 네.
3: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라 심각하다.
1: 심각하다고
3: 예,
1: 그러세요?
3: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 표현이?
3: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지층을 붙들어 놓는 붙들맨이다. 내가 이기면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1: 코어
3: 했어요.
1: 지지층을 자기가 모을 수 있다.
3: 코어 지지층.
1: 계속 지킨다.
3: 예, 믿어보십시오. 정청래 후보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3: 좀 그만 좀 까고.
0: 네. 아, 그런 게 아니라 뭘 까세요? 방금 설명을 한 건데.
1: 강찬우 의원님 한
2: 네.
1: 1분 정도 지금
2: 네.
1: 대통령
2: 지금 저 부동산하고 저는 주식 트리플로 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뭐 지금 연임 논란까지 해가지고 저는 뭐 이번에 국민들이 굉장히 등을 돌아서는 기조가 정말 명확하다.
1: 네.
2: 리얼미터 뭐 얼마 전에 뭐 그 이미 그렇게 다 나온 거는 뭐 더 재론할 필요 없고 정말 죄송한데 오늘 그 뭐 지금 부동산 갖고 그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하셨는데 죄송한데 이건 언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2: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 5일
1: 네.
2: 이거 지금 이제 전국 성인 1000명
1: 네.
2: 여기 지금 부동산 잘못하고 있다가요
1: 네.
2: 57.6%예요 잘하고 있다는요 35.6%밖에 안 돼요
1: 네.
2: 그리고 여기 보면요 30대는요 70%예요 못한다 부정평가 부정이 예? 그 저 거기에 이런 저 나오고 있고 특히 30대 못한다는 사람들 중에 아주 못한다 이게 무려 62.2%고요 지금 저 40대, 50대도 다 부정이 높아요.
1: 네.
2: 이거 대통령 코어 지지층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빨간불 펴졌다.
1: 그러면은 전당대회 네. 끝나더라도 이렇게 지지율이 좀 이렇게 컨벤션 효과 상승하고 뭐
2: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1: 네.
2: 대통령이 오히려 정말 중산층이 얼굴 붉히게 만드는 조치들을 했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 그냥 법권 행사 안 하고.
1: 네.
2: 그러니까 저는 전당대회 끝나고 말이죠. 더 이런 기조가 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전당대회 컨벤션은 그래서 저는
1: 알겠습니다.
2: 빨리 저 대통령이 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1: 언제나 든든한 찐철파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강찬호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5일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무선 RDD 방식의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찐철파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장성철의 뉴스명당. 저는 내일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같이 뉴파.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덥지만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아침 저녁에는 그나마 다니기가 조금 낫습니다. 내륙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수도권에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31.7도, 부산 30.9도, 광주 30.6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시흥 국도부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일산 방향은 김포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남한성요금소에서 양방향 모두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정릉과 마포, 강남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에서 기름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5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부터 밀리고 한남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